6월이 되면서 가로수의 초록빛이 한층 짙어진 게 느껴집니다. 잎사귀들이 햇빛에 흔들리는 모습이 참 보기 좋은 요즘이에요. 나무를 가만히 보면요, 신기한 게 있습니다. 잎 하나하나가 다 모양이 다르거든요. 같은 나무에서 자라난 잎인데도 어떤 거는 크고 어떤 거는 작고, 어떤 거는 모양이 완벽하고 어떤 건 살짝 찢어져 있고, 그런데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푸르고 풍성해 보입니다. 가까이서 보면 다 다른데 멀리서 보면 다 아름답죠. 사람도 그런 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자기 모습을 보면 부족한 게 너무 많아 보입니다. 이거는 모자라고, 저거는 흠이 있고, 옆 사람과 비교하면 자꾸 작아지고. 자, 그런데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자체로 너무나도 아름다운 풍경의 한 부분이에요.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거기 있어서 아름다운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런 시선이지 않을까요? 우리는 스스로의 흠만 보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가 거기 있어 세상이 풍성하다라고 여기시는 거죠. 자, 오늘 혹 스스로를 너무 가까이서 보고 있다면 한 발 물러서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푸르릅니다. 여기는 뿜뿜 라디오, 푸른 당신과 함께합니다. 저는

너는 나의 사랑이라 한웅재 목사님의 음성으로 6월 2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문을 활짝 열어봅니다. OPEN, open the door, open the door.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 극동방송과 함께 뿜뿜 라디오와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 어서 모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98.1MHz 진주 FM, 92.5MHz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도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모여라 뿜동산!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완벽해서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재 그 자체로 소중한 사람들, 존귀한 사람들이라는 사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어떠함 때문이 아니지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또 대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만큼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에게 굉장히 또 엄격하신 분들 계시잖아요. 또 인간은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에 대해서 굉장히 또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낮게 보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스스로의 흠만 보이고 이거는 모자라 보이고 요거는 흠집이 있어 보여서 내가 과연 사랑받기에 충분한 사람일까? 라는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또 옆사람 것도 자꾸 비교하다 보면 또 사회와 비교하다 보면 SNS를 바라보면서 또 비교하다 보면 한없이 자가만 집니다만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우리는 그 존재만으로도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여기고 계시다는 사실 꼭 기억하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마침 비도 보슬보슬 내리고 있죠. 이 내리는 빗소리를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보시는 그런 하루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뿜뿜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갑니다. LIVE 라이브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뿜뿜 두 글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는 모든 분들께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하나님의 그 사랑을 묵상하시면서 시작하는 오늘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과 또 4절 말씀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지. 오늘도 그 한없는 사랑을 느끼시는 오늘 되길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출석 체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등하는 예쁜 언니 709-6489 하창수 이혜선 로이 1670 이성훈 박병현 9178 4730 그리고 최예원 김미영 2067님도 함께 입장하고 있습니다.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자 오늘 뿜뿜라디오에서 드리는 선물 소개 올리고 본격적으로 출석 체크 시작해보도록 하죠. 소중한 이웃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꿀벌 이야기에서 천연 벌꿀 스틱 세트 돼지곰탕 전문점 호랭이 산장에서 2인 식사권 맛과 정성을 다하는 신바람 떡집에서 떡 선물

세트, 아름다움을 전하고 건강을 심어주는 아바란스 화장품에서 수분 크림을, 전통 매듭 생활 매듭, 매듭 전문점 매디에서 전통 악세사리를, 부산시 사하구에 위치한 호산나 떡향기에서 떡 선물 세트, 장유 유라에 위치한 키즈 프렌들리 카페 써니사이드에서 오란다 앤 커피 교환권, 믿음의 기업 더 멋진 로뎀나무에서 명품 수제 샴푸를 드립니다.

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출석 체크 중이에요.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뿜뿜 두 글자 남기시면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1457님 좋은 아침이에요. 김수선님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산책 중이시라고.

0: 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은 나의 사랑.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할까요?
1: 주님.
0: 자, 뿜뿜 두구차 남기시면서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까지 챙겨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평경, 정병수 함께하고 있네요. 매일 듣고 있지만 출석 체크는 오랜만입니다. 김병혜 씨, 잘 지냈어요?

할렐루야. 주님 내게 선하신 분, 주님의 나의 사랑, 찬양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어노인팅의 찬양 함께 듣고 왔어요. 6월 2일 화요일 아침 뿜뿜 라디오 생방송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 내리는 화요일, 빗소리가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비 내리는 화요일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비가 와서 기분이 울적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예, 생각을 좀 바꿔보세요. 예, 빗소리에 또 장단도 맞춰보시고, 그 소리에 들으시면서 또 추임새도 맞춰보시고, 그렇게 하다 보면 또 비 내리는 날도, 아, 매력이 있네, 예, 싶은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그리고 뭐, 비 온 덕분에, 기온이 한풀 꺾였죠? 그죠? 예, 어제 뭐, 30도, 뭐, 이렇게까지 올라갔었는데, 비가 오고 나니까 조금 이렇게 선선해지고, 또 나름대로의 어떤 그 기분 좋음이 항상 있으니까 챙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오늘 함께 달려가고 있어요.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소중하고 특별하게 아주 스페셜하게 모시고 있습니다. 에, 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쓱 다가오시기 바라겠어요. 아시겠죠? 자, 0019님 운동하고 나면 먹을 게 더 땡겨요. 어떡해요? 라고 남겨주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 일단은 뭐, 예, 국물 쌀떡볶이. 예, 이게 1인분이 아닐 텐데, 그거 지금 혼자서 다 때리고 계시고요. 거기에 치즈, 체더치즈를 두 장을 얹어서 지금 끼리고 계십니다. 예, 떡을, 디제이가 볼 때 조금 추가한 것 같은데. 요 제품에 있는 떡만이 아닌 것 같은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거는 뭔가요? 지금 튀김인가요? 각종 튀김인가요, 지금? 네, 튀김까지도. 그래서 요거를 지금 한 큐에 다 드시려고 하시는 건 아니겠지? 네, 요 정도 먹을 것 같으면, 요 정도 먹을 것 같으면, 운동을 그 하프 마라톤 정도는 뛰어야 돼요. 예, 21km 정도는. 뛰어야, 예, 아니면 뭐 철인 3종 경기 조금 이렇게, 요 정도 해야 요거 드셔야 되는데, 많이 하셨겠지? 예, 많이 하셨나봐요. 너무 많이 운동을 하셨나봐. 예, 그러면 뭐 맛있게 드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맛있겠다. 근데 떡볶이가 기가 막히게 됐네. 아, 이 비 오는 날에는 약간 또 떡볶이 생각이 나거든요. 아우, 야. DJ 오늘 공복인데, 예, 또 이렇게 떡볶이 사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전해드립니다. 자, 우리 띠니띠 함께 오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둘째가 열이 나서 소아과에 주차하러 왔는데, 주차 자리가 없어서 25분 동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어떡하나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우, 세상에. 이게,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많이 아파요. 이렇게 많이 아픕니다. 이게, 빨리 나왔으면 좋겠고, 안 아팠으면 좋겠고. 근데, 거기 있죠. 또, 아파야, 우리 선생님들은 그러십니다. 아파야, 아이들이 건강해진다. 예, 아파야, 지금 이렇게 질병에 걸리고, 이렇게 해야, 항체도 생기고, 면역력도 생기고, 그래야지 건강한 어른이 된다. 라고 얘기하는데, 뭐 무슨 말씀이신지 뭐 머리로는 이해합니다만 또 부모 된 입장에서 또 안 아팠으면 좋겠고 좀 그런 마음이 있네요. 예. 어쨌든 그 주차 자리 예, 잘 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아 이게 어리 나가지고 또 그게 번호표 뽑아 놓으셨을 거 아니야, 그죠? 예, 대기 번호 걸어 놓으셨을 텐데 그 시간 다가오는데 그 저기 주차 자리가 없으면 아, 또 마음이 조급할 텐데 어쨌든 안전 조심하시고요. 예, 안전사고 없어야 됩니다. 잘 챙겨주시고 예, 날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자, 우혜영 씨 출석 체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고, 아, 우리 이병욱 씨, 우려하던 모닝 업무가 A 대리 출석. 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어, 누가 대리 출석하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건가요? 예, 밝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병욱 씨께서 오전에 웬만하면 이제 그 라이브로 출석을 하시는 분인데, 오늘 그 모닝 업무가 과중하다 보니까 대리로 출석하고 계십니다. 승기 증승기 선생님은 어디 계신가요? 네, 어제 오늘 안 보이시네. 예, 들어오시기 바라겠고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성훈 씨, 여기는 햇빛이 쨍쨍한데 거기는 비가 오는군요.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여기는 비가 오고 있습니다. 거기는 지금 아산은 맑은 하늘을 보이고 있다고요. 26.1도. 예, 오늘도 좀 덥겠네. 건강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8546님, 좋은 아침 출근길에 찬양 듣고 가는 길 행복합니다. 메마른 땅 위에 촉촉하게 비를 내려주시듯이 우리의 심령도 성령의 담비로 채워주시니 감사하네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에 감사한 하루입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우리 메마른 심령 가운데에 지금 내리는 비처럼 성령의 담비로 촉촉하게 아주 그냥 예, 모이스처라이징 예,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면서 자 계속해서 찬양과 함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쉐키나 찬양단이 찬양해요. 참 즐거운 노래를 함께 찬양합시다.

나 뿜뿜 라디오 6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9시 30분 우리가 함께 호흡하고 있고요. 오늘 코너 속의 코너 상은 코너 코너 시간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초 찬양회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양을 1초씩만 살짝 들려드릴 겁니다. 아, 그 들리는 1초를 듣고 이게 어떤 찬양인지 정답을 맞히실 수 있을 것인지 귀추가 굉장히 주목이 되는 그런 퀴즈가 되겠다. 이런 말씀 전해드립니다. 아, 단계별로 1초씩만 살짝쿵 들려드릴 거예요. 잘 듣고 찬양의 제목을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정확하게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첫 번째 문제 나갑니다. 첫 번째 문제 잘 듣고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단계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초입니다. 1초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어요. 1단계 힌트 나갑니다. 여기까지. 네. 이게 뭐예요? 예, 뭐긴 뭐야? 1초 찬양 퀴즈지. 1초라고 말씀드렸죠? 네, 1초보다도 조금 더 들려드렸어요. 예, 조금 더 얹어드렸습니다. 예, 인심 후회가지고, DJ가. 자, 과연, 요 부분을 듣고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인지 아시겠다 하시는 분들은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샵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여기까지. 좋다. 예, 여기까지. 아직까지 뭐 잠잠하네요. 예, 아직까지는 잠잠하고, 예, 물음표 떠 있는 분들 많이 보이네. 예, 지금 머리에 그냥, 응? 물음표, 그려져 있는 분들이 많이 떠오르네요. 네. 당당당당, 요거 듣고 어떻게 정답을 맞추라는 거죠? 라고 남겨주셨는데, 예, 맞힐 수 있습니다. 맞히시는 분이 계세요. 기다려보시기 바라겠습니다. 7610님 속죄하신 구세주를 실패. 근데 비슷하다. 속죄하신 구세주. 맞는데? 근데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근데 예리했다. 7610 잘했어요. 0094님 내 영혼이 은총이 그것도 맞네. 내 영혼이 은총이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에요. 와, 근데 속죄하신 내 영혼이 표절이네. 찬송가 두 곡 표절이네. 누가 표절이지? 예.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이건 뭐야? 아름다웠던 지난 추억들 아닙니다. 아니에요. 예. 그걸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네. 친구의 고백. 예, 아닙니다. 정답 아니고요. 내 모든 시험. 이것도 맞나요? 내 모든 시험. 이게 다 하니까 뭐가 붙는다, 붙기는. 정답은 아닙니다. 정답은 아니었어요. 자, 아직까지 정확하게 정답 남기신 분이 없습니다. 네, 1단계 힌트로는 없고요. 자, 2단계로 넘어가 봅니다. 2단계 힌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길을 쫑긋 손가락을 바짝 2단계 힌트 나갑니다. 끝났어요. 뭐라고요?

0: 이요 여기입니다. 여기 이요 여기. 자, 이 떨림, 이 보컬의 어떤 그 바이브레이션, 비브라토, 요걸 잘 들어보세요. 야, 요거 요거 딱 뭔가 생각이 나는 그 찬양이 있을 거예요. 자,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자, 빨리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아, 아직 정답이 없어요. 정답이 없어요. 이 정도면은 꽤 많이 나온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아직까지 정답을 남겨주신 분이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실패. 네, 실패입니다. 네. 그 주후여 그거는 약간 조금 더 굴곡이 조금 더 있어요. 주후여 그거 좀 굴곡이 더 있습니다.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조금 얕죠. 여. 예, 잔잔하게 가는 겁니다. 이봐요 이상훈 씨, 이봐요라고 남겨 주셨습니다. 자, 2단계 힌트까지 갔는데도 정답이 안 나온다. 오늘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나요? 사실은 그 찬양 자체는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아시는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이라고 하실 정도로 이게 1초 찬양 퀴즈의 어떤 그 묘미죠. 내가 너무 오늘도 불렀는데 지금도 부르고 있는데 이 부분만 들으면 모릅니다. 이게 1초 찬양 퀴즈의 묘미예요. 여호와는 위대하며 여기에 모인 우리. 실패입니다. 실패. 예, 여기에 모인 우리 아닙니다. 조용필의 친구요. 예, 예, 아닙니다. 예, 아쉽게도 용필이 형님이 아직 찬양을 불러주신 건 없었어요. 예, 아닙니다.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그거겠나요. 예, 77701 아니었습니다. 자, 3단계 나갑니다. 3단계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3단계는 조금 더 많이 들릴 거예요. 가사가 조금 더 많이 들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바짝 3단계 나갑니다. 들렸어요 여러분들? 뭐라고요? 다시 한번. 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띠 네, 배운 남자예요. 음악을 배운 남자인데 솔 솔라샵. 자, 과연 이 뜻대 요게 들어가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지금까지 지내온 것 실패. 아닙니다. 아니에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아니었습니다. 뜻대 이어 뜻대. 나올 것 같은데 이 느낌이 확 오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때로는 슈베 아닙니다. 김미영 때로는 너의 앞에 어려운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진연욱 실패 아닙니다. 막 던지세요. 예, 막 던지다 보면 뭐 하나 걸리겠지. 예, 던져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단계 힌트 바로 갑니다. 4단계 힌트. 아, 오늘 좀 생각보다 첫 번째 문제, 쉽지가 않은 모양새예요. 뜨뜻해, 뜨뜻해. 실패. 예.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아하! 아, 이거네. 여러분, 이거네요. 이거네. 난 뭘. 아, 여기네요. 아, 이제 나오네. 예. 하이라이트이 아니죠. 하이라이트 부분이 쓱 나옵니다. 쓱 나와요. 아, 그러니까 정답이 나오네요. 예, 정답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4단계 힌트 다시 한번 드릴게요.
1: 난 뭘.
0: I don't know. 예. 자, 이것은 무엇일지,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점점 베일이 걷혀지고 있는데요. 자, 난 뭘. 뒤에 5단계 힌트

바로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5단 게이트 나갑니다. 아이 참. 아유. 시원하다 아주 그냥. 예, 시원하게. 예, 난 뭘. 일도 뭘. 예. 일도 모른다는 거지. 일도 모른다. 예,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 차미경,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아까 실패 드렸는데. 예. 실패입니다. 실패. 자,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아주 끈기 있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예, 오답이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예, 한 번 더 내지르는 용기. 예, 그 용기가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무슨 말이죠? 예, 어쨌든, 자, 난 뭘, 일도 뭘. 자, 여기에 이제 마지막. 쐐기를 박는 마지막 6단 게이트 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6단 게이트 나갑니다. 아버지 끝났다. 예. 아버지.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 아직도 모르겠어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아버지. 아버지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 아버지 생각나게 하여 주시면. 아버지.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뿜뿜 라디오는 뭐, 예, 시원하게 드리는 방송입니다. 자, 1절이 끝난 이후에 정답을 공개합니다. 지금 이 찬양의 제목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정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초 차량 퀴즈 첫 번째 문제 정답은 바로 힘이 들고 어려워도 찬송하며 자, 시간 좀 끄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답 남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단문 50원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으로. 오늘 이 찬양의 제목 정답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립니다. 아,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정답을 공개합니다. 정답은 바로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였습니다.

정답을 정확하게 남겨주신 분 중 추첨 통해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축 당첨 문자 받으신 분 클릭하셔서 선물 주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아,

0: FEBC
1: 기쁜 소식. 기쁜 소식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영혼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영혼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영원히 너와 함께 있고 싶다, 너를 영원히 사랑해 등의 말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영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감을 잡고 이야기하는 경우는 잘 없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원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수백 킬로미터나 되는 큰 바위가 있습니다. 이 바위에 어떤 새가 천년에 한 번씩 와서 뿌리를 갈고 갑니다. 이렇게 하여 이 바위가 다 닳아지면 비로소 영원에서의 하루가 지난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보면 100년도 살지 못하는 우리가 영원을 논하는 것은 주제넘은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에게는 이 영원을 추구하는 마음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이라는 단어를 만들어냈고 자주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우리에게는 죽지 않으려는 강한 욕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진시황은 불로초를 구해오라는 명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영혼을 추구할까요?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 본래부터 영혼에 맞춰져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몸은 늙어도 마음은 늙지 않는다는 말을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실감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몸은 나날이 노쇠하고 병들며 약해져 갑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늙지도 죽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이런 영혼을 가진 영적인 존재이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진 것은 당연합니다. 영혼의 반대말은 잠깐 또는 찰나일 것입니다. 잠깐만 유용하거나 쓸모있는 것이 있고 오랫동안 요긴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당연히 후자를 선택할 것입니다. 만약 그것이 10년이나 20년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라면 더 말할 필요도 없을 것입니다. 100년이라 해도 영원에 비하면 그것은 찰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영원한 존재인 사람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것들 대부분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 추구하는 거의 모든 것들도 그러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삶 자체가 잠깐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인생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우리는 잠깐 낮잠을 자면서도 긴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러나 깨어나 보면 그 긴 꿈은 허망하게 사라지고 맙니다. 광야에서는 밤중에 비로 인해 아침에 무성하게 풀이 돋아나 초원처럼 변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풀들은 한낮의 불볕 더위에 인해 말라버리곤 한답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인생을 또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새벽에 안개가 잔뜩 끼어 몇 미터 앞도 분간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에 보면 언제 그

0: 그랬냐는 듯이 말끔하게 사라지고 없는 것을 봅니다. 햇볕이 비치면 안개는 금세 사라지고 말듯이 우리 인생도 그렇게 짧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풀은 나무에 비하면 빨리 자랍니다. 그러나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꽃은 더 그렇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는 말이 있듯이 꽃은 10일을 넘기기가 어렵습니다. 100일 동안 피어 있다고 해서 백일홍이라는 꽃도 있지만 대부분의 꽃은 순식간에 시들어 떨어지고 맙니다. 신부의 면사포처럼 새하얗던 목련이 며칠을 못 가서 갈색으로 시들어 버린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다음 주말에 사랑하는 사람과 와서 보아야지 했던 벚꽃이 거의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가 드러나 있는 것도 자주 경험했을 것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짧고 인생의 꽃과 같은 영화로운 시기는 더 짧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짧음을 다각도로 묘사합니다. 나의 날은 배틀의 북보다 빠르니 희망 없이 보내는구나. 내 생명이 한낱 바람 같음을 생각하옵소서. 저는 가마니 짜는 것을 어려서부터 보았고 또 짜보기도 했습니다. 가마니 틀에 새끼줄을 촘촘히 걸어놓고 그 사이사이로 짚을 하나씩 밀어넣어 가마니를 짜갑니다. 짚을 하나씩 물고 새끼줄 사이로 들어가 짚을 내려놓고 다시 나오는 짝대기는 1초도 걸리지 않는 시간에 왕복 운동을 끝냅니다. 직공의 손에 들린 배틀의 북도 이렇게 날실 사이로 시시를 빠르게 통과시킵니다. 인생은 이렇게 빨리 지나가고 바람이나 호흡처럼 쉽게 사라집니다. 인생이 이렇게 금방 지나가는 짧은 것이라면 우리는 주어진 시간 동안은 과연 무엇을 추구해야 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영원한 것을 위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부는 절대 영원하지 않습니다. 권력도 그렇습니다. 명예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기는 더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은 영원하지도 않을 뿐더러 그 가치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잠시 잠깐의 이 세상이 지나고 나면 다음 세상에서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들을 붙잡으려고 안달하지만 영원한 것은 보이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혼이며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이신 하나님이십니다. 한낱 점과 같은 이 세상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세상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영원을 어디에서 보낼 것인가를 준비하는 일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이 땅의 삶이 결코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 어쩌면 영원에 들어가기 전에 있는 아주 짧은 입구와도 같습니다. 그 입구를 통과하면 영원한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이 땅에서의 짧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다음 세상에 영원한 삶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영생 아니면 영벌, 둘 중에 하나를 말입니다. 사랑하는 극동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은 영혼을 가진 영적 존재이며 영원한 존재입니다. 사후의 영원한 시간을 어디서 보내시렵니까? 천국에서의 영생입니까? 아니면 지옥에서의 영벌입니까? 우리 모두는 이 둘 중에 한 곳에서 영원히,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1: 기쁜 소식 지금까지 밀양 서부교회 김기용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 필요하신 분들은 지역번호 055-355-0690 밀양 서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기쁜 소식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0: 있습니다.
1: 14년 6월 31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0: 그렇죠. 네.
1: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0: 네.
1: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0: 손주까지.
1: 네.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렇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랑 우리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0: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님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님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2: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3: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합니다.

0: 1분 찬송, 목장에서 직접 만든 고농축 수제 요거트 야베스 목장과 함께했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고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린 히브리 산파들처럼 창원 경남의 모든 성도들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을 더 경외하기로 선택하는 굳건한 믿음 위에 서게 하소서.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창원 경남 자녀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와 능력을 덧입혀 주소서. 특별히 정신적 영적 대혼란의 시대에 사탄의 계략을 단호히 물리칠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의 거룩함을 닮아 승리하게 하소서. 창원 경남의 헛된 우상들의 모든 깃발을 꺾으시고 우리를 에워싸고 있는 모든 어둠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소서. 이 땅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는 거룩한 땅으로 서게 하소서. 대기업은 현장 실습 기회를 제공하고 자치단체는 채용 장려금을 주는 준계약학과 방식의 취업 지원이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소서. 입학부터 실습, 대기업으로의 취업까지 이어지는 이 제도가 확대되어 경기가 살아나고 젊은이들이 모여드는 활기찬 창원 경남 지역이 되게 하소서. 햇 양파 출하에도 중국산 양파의 수입 폭증으로 가격이 급락한 농가의 아픔을 긍휼히 여겨주소서. 정부와 경남도가 수입 정책을 탄력적으로 조절하여 농민들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0: 극동방송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창원 마마클럽이 함께합니다.
1: 하나님 아버지, 창원 경남을 올려드립니다. 바로의 명령

네, 예수가 거느리시니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음성으로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국립합창단 반가워해 하셨던 분들 실패! 예, 오늘은 라이프 로드 싱어즈의 찬양이었습니다. 예, 갑자기 퀴즈는 아니었는데 예, 여러분들께서 뭐 정답을 맞히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셔가지고 예, 저도 실패를 드렸습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라면서 자, 뿜뿜 라디오 6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2부도 함께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On air, on air.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 실시간을 호흡하면서 함께 달려가는 뿜뿜 라디오 여러분들의 문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81번과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함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드세이와 소통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어? 자, 3694님 입장 맞춰주셨고 이병욱씨 왔다네 왔다네 어렵게 짬내서 겨우 왔다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예, 짬겨 오셨네요. 예, 되게 수고 많으셨고 너무 감사드립니다. 아, 이렇게 짬을 내가지고 겨우 오시는 분들 정말로 축복한다 이런 말씀 전해드리고 싶네요. 고맙습니다. 자, 바쁜 업무 가운데 예,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이찬영씨, 차미경님, 그리고 로이씨, 승기승기 증승기 2부 입장을 맞춰주셨습니다. 대단히 감사를 드리겠고요. 최숙정씨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문자들 좀 소개를 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서 못다 소개해드린 문자들도 있거든요. 4730님, 고단한 인생길, 라디오에서 흐르는 메시지와 또 찬양이 쉼표가 되어 잠깐 쉬었다 갑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9시 6분에 보내주셨었는데 또 잠깐의 쉼이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참 그런 라디오가 되고 싶거든요. 예, 여러분들 뭐 2시간 동안 계속 이렇게 함께 한다면 뭐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또 그런 상황이 안 되시는 분들 계실 거란 말이죠. 또 라디오라는 게 뭐 잠깐 듣고 이렇게 또 일상으로 또 복귀하고 또 요런 그 매체기 때문에 그런 잠깐의 순간에 여러분들께 짧은 쉼표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간절한데 4730님께 오늘 그런 존재가 되었길 간절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드실 때마다 생각나시면 뿜뿜 라디오로 쓱 오셔서 잠깐 쉼 누리시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님도 빗길 조심하세요. 지금 극동방송 앞에서 스노 대기 중입니다. 라고 9시 9분에 보내주셨어요. 고맙습니다. 예, 지금은 뭐 예, 목적지 다 도착하셨겠지? 예, 빗길 운전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또 어떤 분이 함께하고 있나요? 여름을 알리는 듯 비가 쭈르륵 빵빵 뽕뽕뽕 내리는 화요일 아침입니다. 찌는 더위는 덜하지만 비가 그치고 나면 제 나름대로 여름 날씨를 유지하겠죠. 나는 부족한, 나약한 존재라고 생각했었던 저였는데 하나님께서 최고의 선물을 변함없는 사랑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리며 그것이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늘 주님 안에서 행복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요. 변함없는 사랑 우리에게 오늘도 선물로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의 너른 품 안에 푹 안기어서 변화하는

쉼을 누리시는 그런 화요일 아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뭐 저기 육신은 고생을 하고 있지만 또 각자의 어떤 또 일과 가운데에 고생을 하지만 우리의 영혼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편안하게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그런 하루이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자, 뿜뿜 두 글자 안 남기신 분도 얼른 남기시고 오늘 남겨주시면 오늘의 말씀과 오늘의 오프닝 내용을 전송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꼭 챙겨가셔서 함께 묵상하며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자, 북청이 누나 안 오셨네. 예, 얼른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렇게 DJ가 실명을 거론합니다. 예. 안 오는 분들은 찾아요. 네, 충현이 누나 안 오셨고요. 박보람이 안 왔어요, 지금. 어서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인텐션 듣고 있습니까? 김효성 안 보이네. 주렁 씨 어디 있어? 다 부른다. 아, 설공이 안 왔네. 설공이.

약속하신 말씀 위해서 찬양 함께 했고요.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마커스 월십이 찬양해요. 주의 나라 이루시리라. 8865님도 입장 맞춰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북청이 누나 입장 잘하셨어요. 누나 부른 거 들으셨어요?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네, 펌펌 라디오 6월 2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습니다. 10시 21분 함께하고 있고요. 오늘 코너석의 코너석은 코너석은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부에 이어 두 번째 함께 달려갑니다. 1초 촬영 퀘스트 함께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 세상에, 오늘 화요일 아니에요? 화요일이면 우리 뿜뿜 상담소 하는 날인데 라고 예 생각하시는 분들, 예, 오늘 소장님께서 급하게 급작스럽게 예 그 신상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 오늘 참석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예, 뿜뿜 상담소는 함께 만나보는 걸로 하고 예 하고 여러분들 그 소장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자 우리 뿜뿜 라디오 1부에서 함께했었던 1초 찬양 퀴즈, 많은 분들께서 아 이거 쉽지 않은데 라고 또 남겨주셨고, 내가 이 찬양을 이렇게 잘 아는데 이걸 몰랐단 말이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야, 그런 코너예요. 그런 코너입니다. 내가 방금도 불렀던 찬양이지만 1초만 살짝쿵 들려드리면 이게 어떤 찬양인지가 좀 이렇게 바로 이렇게 알아차리기가 힘들어요. 예, 그래서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는 거고 우리가 꼼꼼하게 우리가 묵상하고 곱씹어 보자 찬양을 그런 취지로 다가가는 거니까 함께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찬양을 1초만 살짝쿵 들려드릴 겁니다. 잘 들어보시고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찬양의 제목, 단문 50원 샵098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남겨주신 분 중에 추첨 통해서 선물 보내드립니다. 1초 찬양 퀴즈 첫 번째 문제에도 두 분께 선물을 보내드렸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저희가 굉장히 많이 부르는 찬양이에요. 굉장히 사랑하는 찬양이고, 자, 이 찬양 어제 부르신 분들 또 계실 거고, 예,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실 건데,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1초 찬양 퀴즈 이제 두 번째 문제, 이제 첫 번째 힌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힌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바짝, 알겠다 하시는 분들 바로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정답 바로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1단계 힌트 나갑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예요. 예. 이제 익숙하잖아요. 예. 처음 하시는 것도 아닌데 왜 그래. 예. 1초 찬양. 1초예요. 1초. 1초입니다. 자, 정답이 무엇인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주세요. 네. 자, 이 찬양의 제목 뭘까요? 예. 거의 뭐 지문과 같은 그런 전주 아닙니까? 네, 보내주세요. 다시 한번 들어갑니다. 야, 여기에요, 여기. 예, 정답 보내주세요. 예, 아시는 분들은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승기승기 증승기 씨 오예 또 한다라고 하자마자 예 지금 예 그럴 시간에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훅 지나가요. 1초 찬양 퀴즈는 훅훅 지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정신 똑바로 차리고 잘 듣고 정답을 남겨주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지금 뭐 아무도 지금 그 시도조차를 못하고 계십니다. 예, 생각나는 찬양 그냥 막 던지세요. 아까도 막 던지니까 되게 비슷한 찬양이 많았잖아요. 그죠? 예,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아까 그분 아니에요? 아닙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니었습니다. 네네, 내 형. 아, 이건 조금, 예, 억진 것 같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아니었습니다. 자, 하창수 임재 아니었습니다. 임재 실패. 찬양의 제사 드리며,

성소 아닙니다. 정답 아니었고요. 자, 과연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일까요? 정답. 하지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힌트가 다섯 개나 더 남아 있다는 거. 예,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도중에 이제 중도 하차만 안 하면 누구나 다 정답을 맞히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내가 매일 기쁘게 실패 아닙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아니었습니다. 2단계 이제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1단계는 아무도 못 맞히실 것 같고 2단계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단계 힌트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바짝 2단계 힌트 나갑니다. 이거 어디서 들어봤는데 어려 DJ는 어려 죄송합니다. 슥 한번 끼워봤는데 잘 안 됐네요. 자, 어려 굉장히 어렵다. 예, 그 어렵다의 어려일까요? 아니면은 DJ처럼 나이가 어리다의 어려일까요? 자, 정답은 무엇일지 단문호시발 샵0981 이 찬양의 제목을 맞춰주시면 되는 겁니다. 찬양의 제목 단문호시발 샵0981 1번 어플리케이션 무료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어떤 분이 있습니까?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아닙니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그 분위기가 너무 다르죠? 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실패 아닙니다. 조금 힌트를 드리자면 그 복음성가예요. 예, 복음성가입니다. 찬송가 아닙니다. 복음성가예요. 복음성가. 예, 복음성가 쪽으로 조금 이렇게 방향을 한번 잡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나 한 분께서 지금 정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야 7275 8865 7275 8865 지금 5자 돌림이 예, 두 분이 정답을 남겨주셨습니다. 아, 잘했어요. 잘했습니다. 예, 잘하셨어요. 아, 요 부분 2단계에서 정답이 나온다라는 거 아주 고무적인 예, 상황이네요. 2단계인데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어려 했더니 난 아직 소녀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야. 승기 증승기. 예. 난 아직 소녀가 아니에요가 아니고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예요. 예. 가사도 실패. 자, 남병숙 어려운 일 당할 때. 아, 방향은 좋아. 방향은 좋다. 예, 어려운 일 당할 때. 방향은 좋은데 약간 디테일이 조금 예, 디테일을 조금 한번 챙겨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성훈 여기에 모인 우리 실패. 아닙니다. 주를 찬양 내 손들고 아닙니다. 자, 정답 무엇일지 여러분들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3단 게이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 게이트 귀를 쫑긋 손가락을 받자 3단 게이트 나갑니다. 너무 짧은 거 아니야 이거는? 예. 자, 3단계 다시 한번 들어봅니다. 마음이 등장. 마음이 등장하는 마음이. 마음. 자, 마음이 등장하는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 남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려 마음. 아, 이거 싹 뭔가를 향해 지금 가고 있는데. 그죠? 뭔가 가고 있습니다. 지금 정답으로 좀 가까이 가고 있습니다. 3384님 가사는 맞았어. 가사는 맞았는데 그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제목이 아니에요. 그 제목이 아닙니다. 제목은 따로 있습니다. 8글자 8글자짜리 제목이 따로 있습니다. 자, 정답 남겨주시기 바라겠어요. 자, 3단계 힌트 마저 한번 들어볼게요. 3단계 힌트 나갑니다. 바로 4단계로 갈게요. 예, 우리 또 우리 뿜뿜 라디오는 또 후원 방송이니까 4단계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쯤 되면 이제 조금 하이라이트 치고 올라가야 되는데, 예, 아까 1번 첫 번째 문제 풀 때는 4단계에서 강력한 게 나왔거든요. 4단 2번

이두 번째 문제, 과연 4단계 힌트에서 어떤 게 나올 것인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귀를 쫑긋, 손가락 바짝, 4단계 힌트 나갑니다. 아, DJ가 지금 힘을 많이 줬잖아요. 예, 근데 이렇게 힘 빠지게 할 거야? 훅 빠지네. 좀 힘있게 하든가. 예. 정답이 어우사. 기쁨이 어우사. 감사가 어우사. 네. 이것은 어떤 오사일까요? 어우사. 선물이 어우사. 미안해. 그만할게. 너무 힘 빠져가지고 내가 좀 살릴라 그랬지. 예. DJ가 살릴라 그런 거예요. 예.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우사가 등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정답들이 조금 들어오고 있어요. 네. 정답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나 알았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속속들이 도착을 하고 있습니다. 나만 지금 정답을 모르나 하시는 분들, 걱정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그런 분들 지금 굉장히 많이 계세요. 굉장히 많이 계시고. 자, 5단계 힌트 나갑니다. 5단계 힌트 잘 들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포기만 안 하면 누구라도 맞힐 수 있습니다. 5단계 힌트 나갑니다. 예? 아, 죄송해요. 저도 깜짝 놀라가지고. 뭐라고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에도. 이거 너무 짧다. 아, 이건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자,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에도. 이 정도면 뭐 거의 그냥 감탄선 에고 이런 느낌 아니에요? 에도.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정답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성훈 씨 정말 1억이에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1억이에요? 예라고. 아, 조금만 기다려봐요. 아, 이제 시원하게 우리가 함께 할 순간이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마지막 6단계밖에 안 남았거든요. 6단계 힌트 들으시면 이거구나 하실 겁니다. 이거구나. 자, 6단계 힌트 귀를 쫑긋 세우시고 손가락을 바짝 세우시고 정답을 알겠다 하시면 바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디로? 샵 0981번 어플리케이션은 무료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6단계 힌트 나갑니다. 아, 좀 더 들려주지 좀. 이번에도 아버지가 나오네요. 아버지. 이번에는 어떤 아버지? 아버지. 예. 아까 첫 번째 문제는 아버지 이거였는데 이거는 아버지. 조금 더 간결하고 힘있게 아버지. 라부르 저 이렇게 갈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자, 과연 이 찬양의 제목은 무엇일지 이제 아셨습니까? 아셨어요? 조금 더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찬양이거든요.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일지. 정답 단문 50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에 정답을 공개합니다.

네, 오늘의 두 번째 찬양 퀴즈 정답은 그럼에도 불구하고였습니다. 문제 푸시느라 수고 많으셨어요.

6월 2일 화요일 아침 오늘도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본품 라디오 오늘의 끝곡 스콧 브래너의 That is why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오전 9시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진행의 이건수였습니다. 오늘도 주로 인해 행복하세요.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요.

소망으로 시작하는 하루, 기도로 나아가는 오늘입니다. 안녕하세요. 신보경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리 넓은 마음을 가지지 못한 듯 합니다. 자신보다 부족한 사람은 무시합니다. 당연히 더 나은 자신이 섬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대방에게 희생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세상에서 많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 중에 힘이 없는 사람은 어쩔 수 없이 그 상처를 고스란히 안고 살아가지요. 자존감이 다 구겨지고 불행하게 느껴져도 참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높아지려는 마음, 성공하려는 마음, 섬김을 받으려는

0: 마음. 그래서 자신은 더 많이 행복해지려는 욕심이 있으십니까? 이 시간만큼은 그 욕심 모두 내려놓고 하나님만 바라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도 생방송으로 진행되는 저희 소망의 기도는 여러분의 소중한 기도 제목을 기다립니다.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으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익명으로 기도 제목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보내실 때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표기해 주시면 됩니다. 또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시고요.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 클릭하셔서 기도 제목만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지만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기도해 주실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목사님.
1: 네, 사모님 평안하셨습니까?
0: 네, 목사님, 저 욕심이 많은 것 같아요, 저는.
1: 선한 욕심은 많으면 좋죠.
0: 네, 선한 욕심은 많으면 좋은데 네. 제가 주일 아침에 딱 가서 성경책을 내려놓고 하나님 오늘도 좋은 말만 하게 해주세요. 오늘은 주일이니까 또 이렇게 짜증나는 그런 마음 들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하는데도 사람인지라 기도하고 일어서서 한 시간도 안 돼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참 욕심 내려놓기 힘든 것 같습니다.
1: 예.
0: 세상에서는 더 할 것 같아요. 이 시간에는 그 욕심 모두 내려놓고 기도하는 시간이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그럼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소망의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신음과 기도를 들으시는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창원과 경남 지역에서 방송을 들으며 기도에 무릎을 꿇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소망의 기도 생방송 문을 엽니다. 이 시간 주파수를 맞추고 골방에서 일터에서 혹은 병상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창원과 경남 지역의 수많은 성도들이 가슴에 품고 올리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남에게 말하지 못하는 가정의 아픔, 물질의 고통, 그리고 수많은 영육의 연약함과 질병의 고통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주님, 이 한 시간 온 성도가 한 마음으로 올리는 기도를 허명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오니 낙심하고 지친 연약한 성도들이 새 힘을 얻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질병으로 신음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이 시간 성령의 창조의 광선을 발하여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는 기적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하신 약속의 말씀이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의 삶에 그대로 성취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치료하시며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온 천하에 증거되는 복되고 영광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성령님께 의탁합니다. 부족한 종의 입술을 붙잡아 주시고 오직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치료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그럼 찬양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들으시면서 화요일 오전 소망의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 간절한 기도 제목들 많으시죠? 샵 0981번, 우물정 0981번으로 기도 제목 보내주십시오. 익명으로 소개되기를 원하신다면 기도 문자 말머리에 익명이라고 써주시고요. 방송으로는 원하지 않지만 동역자들의 기도가 필요하신 분들은 기도라고 문자 남겨주십시오. 저희가 보내드리는 링크에 들어가셔서 기도 제목 남겨주시면 방송으로는 소개하지 않아도 저희 극동방송 기도회 동역자들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1250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친정아버지께서 조직검사 결과 암이 아니라는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하셨습니다. 제가 다니고 있는 가음정교회로 잘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을 영접하는 길로 이끌어주시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1: 네, 할렐루야.
0: 네, 일단 감사한 결과 감사합니다.
1: 이 네. 기도 제목을 처음에 좀 반대로 이해를 해가지고 이랬는데 그 다시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게 나니까 네. 너무 감사하네요. 참 우리 아버님께서 참 너무 감사하게 연약한 가운데서 또 이렇게 암이 아니라고 이렇게 또 결과가 나서니까 얼마나 감사하며 네. 또 그런 과정 속에서 정말 우리 생명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참 이렇게 영접하고 참 예수 믿기로 이렇게 작정했다니까 정말 할렐루야입니다.
0: 네, 따님이 기도 참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1: 예, 가음정교회를 통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역사 잘 감당하기를 응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육체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노심초사 참 이렇게 염려하고 걱정했는데 참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결과를 이렇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우리 육체는 점점 연약해지는데 우리가 강건할 때에 우리가 힘 있을 때에 참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요. 사랑하는 1250 우리 친정아버님 이번에 이런 참 여러 과정 속에서 우리 하나님 믿기로 작정하고 이제 사랑하는 따님이 다니는 가음정교회로 또 이렇게 함께 출석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우리 귀한 아버님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함께 주셔서 남은 생애가 지금까지보다도

0: 더 복되고 더 강건하고 더 축복된 귀한 삶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근본의 아버님의 이런 모든 과정 속에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친족들이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믿음의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딸과 대화가 단절되어 있습니다. 가정이 화목해지고 딸이 학업에 충실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참 우리 아이들도 아이들 나름대로 힘들 건데 또 관계가 가정 안에서 삭막해진 것 같습니다.
0: 아, 너무 안타까운 것은 요즘 이제 많은 가정들이 네. 아마 이런 익명의 성도님의 가정과 같은 이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의 어떤 방법으로 이게 과연 해결되어질 수 있겠는가?
1: 아니죠.
0: 네.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야 되고
1: 아멘.
0: 예,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부분들도 하나님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예, 특별히 또 부모의 입장에서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어렵겠지만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1: 맞습니다.
0: 따님의 네. 입장에서 모든 것을 좀 이렇게 생각하고 풀어가고 하면은 참 좋을 것 같은데요.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참 지난달은 5월 가정의 달이었습니다. 우리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복된 기관입니다. 하나님,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고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행복해지고 더 하나님께 정말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를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오늘 우리 가정들이 많이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족들 간의 대화가 단절되어 버렸고 서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족 간의 아름다운 신뢰가 무너져 버린 이런 어려운 시대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가정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고 하는 말씀 같은 역사가 회복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1: 아멘.
0: 고3 이 과정을 보내면서 사랑하는 우리 따님이 얼마나 많은 걱정이 있고 또 고민이 있고 염려가 있겠습니까? 어머니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입장에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민을 품고 이 젊은 청소년의 시절을 보내는 이 따님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귀한 따님을 가슴에 보듬고 우리 하면 하나님 앞에 눈물 짓고 기도하는 복된 우리 부모님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이 가정이 참으로 사랑의 대화가 회복이 되게 하시고 소망의 아름다운 대화들이 회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가정에 이와 같은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지금 또 고3 과정을 이렇게 보내면서 학업이라고 하는 이 정말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다 맡기고 참 맡겨주신 귀한 이 길들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지고 온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는 복된 우리 따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 역시 익명의 성도님이 보내주셨습니다. 기도를 오랜 기간 해왔지만 아직 응답이 없습니다. 굳건한 믿음과 지혜와 인내를 가질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들어서 더욱 무기력해지고 기쁨이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목사님, 이런 경험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가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0: 네.
1: 오랜 시간 기도했다 그러는데 그 오랜 시간이라는 기준을 우리가 어디에 둬야 할지 먼저 우리가 마음이 확고하게 하나님 앞으로 믿음이 서야 되지 않을까도 생각해 보는데요.
0: 네, 저는 가끔 이제 우리 사람의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
1: 네.
0: 그걸 생각해 보는데요. 참 예, 하나님의 시간에서 볼 때는 특별히 예, 기도하는 성도들이
1: 네네.
0: 우리는 당장 눈앞에 뭐 흔히 쉽게 말하는 네네. 응답이 나타나고 네네.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지만 그것도 물론 하나님의 응답이십니다. 그러나
1: 그것도, 네.
0: 어떤 거는 오랫동안 시속하고 기다리시는 것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1: 네.
0: 아마 아멘. 우리 하나님은

0: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랫동안 응답하지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응답되지 아니한다는 그것이 도리어 이 성도에게는 더 큰 유익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면 좋겠습니다.
1: 아멘.
0: 예,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의 방법은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우리는 우리의 입장에서 응답의 모습, 응답의 방법, 응답의 결과를 또 이렇게 기대하지만 하나님,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부분입니다. 하나님, 살아가는 성도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아직도 응답받지 못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성도의 모든 시작과 모든 진행과 모든 결과도 하나님 이미 다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다행히 또 이런 어려운 가운데 이런 안타까운 가운데서도 믿음과 지혜와 인내로 그 기도에 응답을 바라보고 있는 우리 성도에게 하나님께서 큰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성도는 절대 무기력해질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더 하나님 힘을 낼 수 있도록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나는 정말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은혜에 그런 삶이 강수같이 흐르는 귀한 역사가 우리 익명의 성도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하나님은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그저 기도할 뿐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이 익명의 성도에게 믿음의 아름다운 축복으로 함께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또 다음 기도 제목 함께 보겠습니다. 5438님의 기도 제목입니다. 오늘 남동생이 최종 면접이 있습니다. 4년 동안 한 직장에 도전하면서 서류와 시험은 통과했지만 최종 면접에서 번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 동생이 담대한 마음으로 면접에 임해서 또 합격하고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간증하는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네, 4년 동안 한 직장, 아유, 정말 고생 많았습니다.
0: 우리 남동생 되시는 분 상당히 실력도 있고,
1: 네네.
0: 능력도 있는 분인 것 같습니다.
1: 네네.
0: 근데 이제 마지막 면접에서 이렇게 번번이 떨어졌다고 하니까 참 안타깝네요.
1: 많이 떠나봐요. 긴장하고.
0: 너무 떨어서 그럴 수도 있고 너무 또 당당해서 그럴 수도 있지 않겠나.
1: 너무 당당해서.
0: 마음이 듭니다.
1: 네네.
0: 참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런 귀한 참 실력 있고 능력 있는 분을 좀 면접관들이 좀 알아주는 그런
1: 네네네.
0: 마음. 금번 오늘 저 면접을 본다고 하니까 우리 면접관들의 마음과 생각과 눈을 하나님 확 네. 열어주셔가지고 이 좋은 실력이 있나 이 4년 동안 한 직장을 그렇게 계속해서 도전한다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니라
1: 그렇죠.
0: 생각합니다.
1: 네. 포기하지 하나님. 않고.
0: 예. 네. 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니 하나님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세요.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4년 동안 한 직장에 계속해서 도전하나 귀한 주의 종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시옵소서.
1: 아멘.
0: 계속되는 면접의 이 실패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동안도 계속해서 이 직장은 하나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참 영역이라고 생각하면서 계속해서 도전하는 이 중심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하나님 오늘 면접하는 면접관들의 마음을 하나님 주장해 주시고 그 눈들을 하나님 열어주셔서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실력 있고 참 인내심이 있는 이 귀한 분을 잘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남동생분 참 담대함으로 이 면접에 잘 임하게 하여 주시고 또 그때그때마다 참 하나님께서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잘 또 면접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1: 아멘.
0: 우리 믿음의 또 이렇게 젊은 청년들 가운데 우리 믿음의 성도들 가운데 이와 같은 참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들의 앞길을 하나님께서 순정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한 아버지 하나님이 역사를 감당해내는 복된 우리 성도들.

0: 다 되게 하옵소서. 오늘 면접 잘 감당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1: 네, 계속되는 기도 제목은 찬양 한 곡 더 듣고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소망의 기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여러분의 기도 제목 #0981번으로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어지는 기도 제목은 3923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혹한에도 폭염에도 아랑곳 없이 하루도 빠짐없이 건빵을 나누며 노방전도를 하고 계신 박 목사님이 계십니다. 교회에 연로하신 분들만 계셔서 건빵을 구매할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요. 능력의 예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셔서 복음 전하시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기도해 주세요. 네, 우리 박 목사님 기도 제목 지난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요. 네, 정말 대단하십니다. 혹한에도 폭염에도.
1: 근데 이번 네. 예, 우리 박 목사님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죠.
0: 네네.
1: 참 마음이 감동이 오는데 어디 계시는 목사님이신 줄 모르니까. 네,
0: 아. 정자교회?
1: 네, 정자교회. 정자교회가. 아, 그래요.
0: 네.
1: 우리 교회도 전도하는 방법인데 똑같은데 우리 전도팀들이 이 건빵을 구해가지고 이렇게 전도하더라고요. 네. 근데 건빵을 구해서 이렇게 하면 다 받는데요.
0: 받죠.
1: 아팠고 맛있다고 이제 이렇게 네. 한다던데.
0: 우리 지금 포항 죽장에 있는 정자교회 박상국 목사님이시라고 합니다.
1: 아, 그래요.
0: 네네.
1: 포항 죽장.

0: 정자교회.
1: 박상국 목사님. 네.
0: 귀한 하나님의 선한 손길들이 참 함께 했으면 참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시네요. 참 연로하신 분들밖에 없기 때문에 예, 참 전도하는 데 필요한 전도 물품을 제대로 못 구하는 이게 참 도움의 손길들이 좀 있었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듭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포항죽장 정자교회 우리 박상국 목사님, 혹한에도 폭염에도 하루도 빠짐없이 참 노방전도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기쁨 되어지기를 원하는 귀한 목사님, 교회가 어렵고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이 전도의 물품을 구하지 못함으로 인한 여러가지 안타까운 형편이 있답니다. 우리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든지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이 귀한 전도의 일들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참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감동을 일어나는 함께 협력하고 함께 아름다운 아버지 하나님이여 전도의 이 일에 동역하는 귀한 분들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박상국 목사님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 기도할 때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복음 전도를 위하여 최선 다하고 진려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과 모든 주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전도의 아름다운 열매들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네, 다음 기도 제목도 함께 나눕니다. 7087님이 보내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82세 되신 친정엄마가 숨이 너무 차고 배가 불러와서 내과에서 CT를 찍었더니 비장이 비대해져 있다고 합니다. 자세한 원인을 알기 위해 대학병원을 예약해둔 상황인데요. 심각한 병이 아니어서 약으로 나을 수 있기를, 그리고 대학병원 예약일이 조금 앞당겨질 수 있기를 기도 부탁드립니다.
0: 네. 우리 이제 연세가 연만해지신 네. 특별히 우리 어머님 아버님들 참 날마다 참 하루가 다르죠.
1: 그렇죠?
0: 그럼요. 네. 자녀들 입장에서 참 얼마나 참 안타깝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귀한 또 인도하심으로 또 우리 기도 제목과 같이 약으로 잘 다스려지고 또 병원의 모든 일들도 순직하게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또 역사해 주시기를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7087 우리 성도님,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여 82세 되신 우리 어머니가 이제 몸이 연약해짐으로 인하여서 이제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검사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신체의 한 부분이 많이 연약해져 있다는 것을 이제 알고 더 큰 병원에서 또 진료를 받기 위하고 검사받기 위한 예약을 해둔 상태인데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수술하지 아니하고 약으로 다스려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1: 아멘.
0: 또 병원과 관계된 이 모든 일들이 우리 생활의 삶에 크게 지장이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일정들도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참 어머님의 이 안타까운 이 모습에 이렇게 온 마음 다해 온 정성 다해요 참 이렇게 함께하는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위로와 또 감당해 나갈 수 있는 모든 아버지 좋은 것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연로한 우리 노모님들 하나님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남은 생애를 살 때에 강건하게 하시고 풍성하게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라 복된 우리 노모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7087 우리 성도님의 간절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실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1: 아멘. 네, 다음 기도 제목입니다. 2724님이 보내주셨습니다. 둘째 아들 최지훈,

0: 대학교 2학년을 마치고 휴학해서 7월 6일에 군에 입대합니다. 건강하게 잘 적응하고 군 생활을 잘 마칠 수 있도록,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1: 예, 둘째 아드님 이제 참정해서
0: 네, 어른이 들어가네요.
1: 네, 이제, 네. 이제 군에 간다는 것은 이제 어른이 됐다는 것입니다.
0: 네네.
1: 예, 자, 더 좋은 이제 이 군대라고 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더 강건해지고 더 정말 충만해지는 귀한 아들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2724 우리 성도님, 이제 둘째 아들 최지훈 군이 이제 학업을 잠시 중단하고 7월 6일 이제 한 달 이후에 군에 입대하게 됩니다. 하나님, 군에 입대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또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잠시 이제 학업을 중단하는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서 군생활 가운데 계속해서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총명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하고 강건한 가운데 군대 생활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더 군에서 믿음이 강건해지는 귀한 우리 아드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군 생활이 허송 세월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한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을, 그런 것을 경험하고 그런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이 아들을 해하는 악한 영들이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 하나님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 지금 또 이렇게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자녀들 있습니다. 또 이미 군 생활 중에 있는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0: 아멘.
1: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0: 네, 다음 기도 제목은 0439님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일남 이녀의 자녀를 두고 모두 결혼한 가정을 꾸리고 있는 자녀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만 교회에 다니고 있고요. 아내와 자녀들은 아직 주님을 영접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가족이 모두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0439님 아버지만.
1: 예, 우리가 자녀가 결혼을 다 하니까요. 저보고도 네.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세 명의 자녀가 결혼을 다 했는데 저보고 숙제 다 마쳤네요 이러더라고요. 예. 사람의 숙제를 다 마쳤는데 네. 아,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받은 숙제가 큰 게 남았네요. 예, 사랑하는 이제 아내분과 자녀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이게 숙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숙제 잘 감당하고 잘 마쳐서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리는 우리 0439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살아가는 이제 자녀들이 모두 장성하여 결혼하여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0439 우리 아버님 마음에 참 하나님 앞에 늘 빚진 자와 같은, 아직도 숙제를 하지 못한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를 하나님 앞에서 고백합니다. 살아가는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있음으로 인하여서 참 노심초사하는 이 귀한 우리 성도님, 얼마나 그동안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습니까? 지금도 얼마나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0439 우리 성도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셔서 모든 가족들이, 모든 자녀들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정말 소망하며 나가는 믿음의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0: 아멘.
1: 모든 것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0: 네, 오늘도 여러분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한 소망의 기도, 오늘 함께하지 못한 기도 제목들은 저희 극동방송 기도의 동역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오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오늘 사모님 수고하셨습니다.
0: 네, 지금까지 진해 남양교회 이상철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셨고요. 제작의 김형준 PD, 그리고 저는 부산평강교회 신보경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이 있는 복된 하루 보내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한결같은 기도의 시간으로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은혜의 말씀. 은혜의 말씀 오늘 이 시간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십니다. 함께 하시며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샬롬. 오늘 저는 사도행전 2장을 본문으로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바람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람 그 자체를 볼 수는 없지만 흔들리는 나뭇잎을 보면 우리는 바람이 있음을 압니다. 성령님은 이론이 아니라 사건입니다. 바람이 불면

배가 움직이듯이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이 움직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은 그 거룩한 바람이 이 땅에 몰아친 역사적 순간을 기록합니다. 오늘 바람 같은 성령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할 성령님의 능력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바람 같은 성령님은 하늘로부터 임한 하나님의 숨소리였습니다. 사도행전 2장 1, 2절에 보면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라고 합니다. 이 바람은 단순한 자연현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알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전령입니다. 바람이 보이지는 않으나 만물을 움직이듯 성령님은 보이지 않는 손길로 교회를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바람은 헬라어로 푸뉴마, 즉 숨결을 의미합니다. 오순절의 바람은 온 세상을 향해 내뿜으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숨소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2절에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라고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성령 강림은 하나님의 호흡이 멈춰있던 제자들의 가슴 속에 파고든 영적 사건입니다. 혹시 지금 영적인 질식 상태에 계십니까? 하늘로부터 불어오는 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여러분의 심령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둘째, 바람 같은 성령님에게는 창조의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고 했습니다. 운행한다라는 단어는 어미새가 알을 품어 생명을 이끌어내듯 성령의 바람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창조해내는 모습이라고 설명합니다. 에스겔서 37장의 마른 뼈 환상에서도 성령의 바람이 불어올 때 흩어져 있던 뼈들이 맞춰지고 없던 살이 생기고 없던 근육이 생겼습니다. 큰 군대가 되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이 불지 않으면 인간은 그저 뼈다귀에 불과하지만 성령의 바람이 불면 존재의 목적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파괴된 인격이 재창조되고 무너진 가정이 질서를 찾습니다. 여러분의 혼란스러운 상황 속에서 성령님의 창조적인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 새로운 시작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셋째는 바람 같은 성령님에게는 생명의 힘이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숨결이 닿는 순간 흙덩어리가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습니다. 인간의 참 생명은 육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숨바람에 있습니다. 에스겔서 37장 9절에도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이 생기를 생명의 원천이신 성령님으로 정의하며 성령님의 바람이 닿는 곳마다 죽음의 그림자가 물러갈 줄 믿습니다. 돈만 올린다고 배가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성도의 생명력은 자신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을 얼마나 받느냐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넷째는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는 중생의 힘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십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러하니라. 매튜앤니는 중생은 인간이 조작할 수 없는 성령의 주권적인 사역이다. 바람을 가둘 수 없듯 성령의 변화시키는 능력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거듭남, 다시 태어나는 것은 성령의 바람에 내 인생의 도치를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바람이 이끄시는 대로 가는 것이 바로 중생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성령의 바람은 우리를 죄의 자리에서 의의 자리로, 절망의 자리에서 소망의 자리로 옮겨놓는 강력한 이동의 힘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오순절에 임한 바람 같은 성령님은 우리의 혼돈을 질서로 바꾸시는 창조의 힘을 주십니다.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힘이 되십니다. 우리의 존재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시는 중생의 힘이 되십니다. 성령의 파도는 우리가 만들 수 없지만 준비된 자만이 그 파도를 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 성령의 바람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마음의 돛을 펴는 것입니다. 나는 매 순간 하나님의 성령으로 호흡한다. 그 숨을 쉬지 않으면 나는 1분도 살 수 없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바람 같은 성령님, 지금 내 영혼에 불어와 주옵소서. 나를 새롭게 창조해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거듭난 자의 기쁨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은혜의 말씀 지금까지 진영교회 김태환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된 설교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45-0785번 055-345-0785번 진영교회로 연락하시거나 055-269-9810번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이지 않는 전파가 경남 땅에 처음 흐르던 30년 전 창원극동방송은 복음의 새로운 문을 열었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던 수많은 영혼에게 전파는 선교사가 됐습니다. 30년 복음 외길, 그 길은 혼자 걸어온 길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소중한 물질로 후원해 주신 분들, 이름이 드러나지 않아도 30년간 단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작은 헌신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30년간 복음이 흘렀습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이 복음 방송은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이제 창원극동방송은 라디오를 넘어 더 넓은 미디어의 바다로 복음의 길을 이어가려 합니다. 그 걸음도 전파 선교사 여러분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그리고 보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FA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박은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587-7770번 산돌손양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 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2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2026년 극동방송 주제 3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1: 극동방송에서 경고를 알려드립니다.

2026년 6월 2일 화요일 극동방송 교계뉴스입니다. 통일 이후 세워질 북한교회의 모판으로 꼽히는 국내 탈북민교회의 주도권이 북한 출신 목회자에게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으나 대다수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어 한국교회의 체계적인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불시선교회가 발표한 2026 전국 탈북민교회 현황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이후 세워진 탈북민교회 102곳 중 77곳이 사역 중이며 이 가운데 북한 출신 목회자 비중이 70%를 기록했습니다. 그러나 분석 결과 예배당의 82%가 상가 임대이고 성인 기준 20명 이하가 모이는 교회가 60%에 달하며 목회자의 절반 이상이 사례비를 받지 못하는 자비량 사역 상태인 것으로 밝혔습니다. 선교통일한국협의회 대표 조기현 목사는 탈북민교회 자립을 돕기 위해 150명에서 300명 규모의 중형교회가 탈북민교회를 7년 정도 책임지고 품는 인큐베이터 모델을 대안으로 제시했습니다. 불시선교회 대표 정형신 목사 역시 탈북민교회는 북한을 배우고 소통할 수 있는 핵심 기반이라며 통일 이후

0: 북한교회 재건을 위해 지금부터 사역자를 길러내는 일에 한국교회가 책임 있게 응답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전문인 선교회가 전 세계 4개국에서 권역별 선교사 대회를 열고 과거 서류 보고 중심의 관리에서 벗어나 현장 선교사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유기적 공동체로의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선교회 측은 지난 4월부터 이달 1일까지 미국과 과테말라, 한국과 영국을 순회하며 북미와 중남미 등 4개 권역 선교사 90여 명이 참석한 권역별 대회를 진행했습니다. 선교회 임원들은 이번 대회에서 사역 성과보다 관계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현장 선교사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영적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했다고 밝혔습니다. 국제대표 호성기 목사는 4차례 모임에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사역이라는 일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호 대표는 일에 빠져 하나님과 이웃, 선교사, 현지인들과의 관계가 약해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며 정체된 구조를 과감히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영민 사무총장 역시 앞으로도 현장 중심의 선교회가 되도록 자체 운영 방식을 계속해서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헌금 감소와 고정비 증가로 재정난이 커지는 시대에 관성적인 지출을 줄이고 재정 투명성을 높이는 개혁에 나선 교회들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재정 구조를 리빌딩하고 있는 건강한 교회들의 행정 사례를 오다인 리포터가 전합니다.
1: 헌금이 어디에 어떻게 쓰였는지 투명하게 알지 못해 후원을 중단하는 성도들이 늘어나는 현실 속에서 교회가 막아야 할 것은 단순한 예산 절약을 넘어 성도들이 납득할 수 있는 청지기적 재정 구조를 만드는 일입니다. 경기도 성남 만나교회는 전년도에 편성한 예산에 대해 담임 목사의 사용 관여를 배제하고 국장 목사와 부장 장로가 전결 처리하도록 재정 권한을 분산했으며 종이주보 제작을 중단해 절약한 연 5천만 원을 디지털 인프라 구축에 사용했습니다. 또한 서울광염교회는 예산의 30% 이상을 국내외 선교와 취약계층 돌봄 등 구호 사업에 집행하는 원칙을 지켜오고 있으며 용인 높은 뜻 하늘교회는 매주 주보의 수입 명세를 공개해 재정 투명성을 높였습니다. 전북 군산 드림교회 역시 복지 목적 헌금을 20년 넘게 단돈 100원도 경상비로 전용하지 않는 원칙을 고수하며 예산 항목을 실제 사용처별로 세밀하게 구체화했습니다. 토부협회 이사장 최호윤 회계사는 교회 재정 리빌딩의 핵심은 단순한 긴축이 아니라 우리 교회가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사명이 무엇인지 공동체와 공감대를 형성하는 데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최 이사장은 관성적 지출을 철저히 점검하고 성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하며 소통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극동방송 교계뉴스 오다인입니다.
0: 복음화율이 1% 미만인 영적 황무지 일본 도쿄의 중심 번화가에서 한국교회와 전 세계 한인 성도들이 연합해 대규모 거리 전도 사역을 전개했습니다. 사단법인 복음의 전함은 지난달 28일 도쿄 요도바시 교회에서 개회식을 열고 전 세계 90여 곳 한인교회와 일본 현지교회 성도 등 총 천여 명이 동참한 연합 전도 캠페인 블레싱 재팬을 사흘간 진행했습니다. 참가자들은 하루 평균 350만 명이 이동하는 신주쿠역과 시노쿠보역 일대 약 4제곱킬로미터 지역에 흩어져 정중한 거절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히 선포했습니다. 복음의 전함 측은 대중문화 예술인을 활용한 대형 복음 광고를 신주쿠역 맞은편에 전광판 형태로 배치해 미디어 선교 효과를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기도회 강사로 나선 선한 목자교회 김다위 목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일본 땅을 향해 부끄러워하지 말고 주님의 손을 붙잡고 나아가라고 독려했습니다. 미국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류용렬 목사 역시 광야와 같은 현장일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역사가 일어난다며 복음의 당당함을 가질 것을 강조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에 저녁까지 비 소식 들어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4도 선에 머무르겠고 해가 진 이후에는 기온이 20도 아래로 떨어지겠습니다. 국민일보 제공 극동방송 교계뉴스 김경민이었습니다. 지금 시각은 12시 6분입니다. FEBC
2: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3: 제가 들어드릴게요.
4: 여기 앉으세요.
2: 가장 빠른 날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2단 브레이커 단디 모이서이
2: 문화예술로 다가오는 2단의 방법입니다. 오빠, 게시판에 붙은 이 공연 포스터 좀 봐. 진정한 예술이 당신을 찾아갑니다. 와, 사진만 봐도 완전 재밌겠는데? 이거 우리 보러 갈까?
3: 비싼 거 아이가. 요즘 공연 티켓비가 장난이 아닌데.
2: 이거 무료래. 이거 봐. 전석 무료.
3: 무료.
2: 가자 가자.
3: 어? 안 그래도 맨날 PC방만 갔어. 미안했는데.
2: 잠깐만, 근데 왜 무료야? 포스터 보면 공연 규모도 엄청 커 보이는데.
3: 야, 뭐 국가 지원 같은 거 이런 거 받는 거 아니겠나. 뭐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가보자.
2: 어, 응. 그래.

0: 이거 진짜 공짜로 볼 공연이 아닌데 와 완전 멋지다.
1: 이야 이 맨날 드라마만 보다가 현장에서 보니까 감동이네.
0: 진짜 다음에도 기회 되면 꼭 보러 오자.
2: 안녕하십니까. 공연을 보러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진정한 진리를 전하는 예술단 단장입니다. 이 공연은 단순한 예술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삶에 진정한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의 예술은 바로 구원이다 이 말씀입니다.
1: 야야야 뭔데 갑자기 구원 얘기가 나노?
0: 아 몰라 몰라 어차피 공연 다 끝났으니까 빨리 나가자. 오빠 오늘도 PC방 가는 거야?
1: 와 얼마 전에 공연을 봤더만 눈이 높아져서 안 되겠네. 와 딴 데 갈까?
2: 안녕하십니까.
1: 이거 놀려라 이거 놀려라.
2: 예, 그 혹시 얼마 전에 연극 보러 오셨던 커플 아니십니까?
1: 누구?
0: 마지막에 말씀하시던 그 단장님 있잖아.
1: 단장 그 구원 머시기 했던 이상한 아! 야, 니 왜 꼬집노?
0: 무슨 말이야? 내가 언제 꼬집었다고 그래? 어?
2: 아, 이렇게 대학 캠퍼스에서 다시 만나니까 더 반갑고 그러네요.
1: 근데 저 무슨 일로?
2: 자, 제 명함입니다. 예. 이번에 그 유명 월간지 기자로 특별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요. 사회의 진정한 예술의 의미를 전달하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 두 분처럼 순수하게 예술을 즐기는 청년들 인터뷰가 필요합니다. 혹시 시간 잠깐 괜찮으실까요?
1: 근데 그 예술단 단장님이 그 투자합니까?
2: 저 인터뷰를 통해서 영적으로 깨우침도 받고 뭐 취재비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아하, 취재비를 주신다면 고맙지. 아, 야, 이 자꾸 왜 꼬집는데?
0: 어우, 딱 봐도 이상하잖아. 돈 준다니까 갑자기 이성을 잃고 그래. 아우, 단장님, 죄송한데요. 저희가 바빠서요. 다음에 할게요.
2: 아, 이거 무척 아쉬운데. 이 다음번에는 좀 꼭 좀 인터뷰 좀 부탁드립니다.
1: 아이고, 죄송합니다. 근데 인터뷰

0: 한 마리 쿠폰. 아, 알았다. 아, 그만할게. 아, 안녕히 계세요.
1: 문화와 예술로 접근하는 이단. 공연을 통한 감동 속에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고 하는지, 문화 속의 숨은 메시지를 잘 살펴봐야 합니다.
2: 이단 브레이커 단디 보이서이.
3: 이 캠페인은
1: 디아코노스와 영남권 극동방송이
4: 함께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0: 모든 민족교회 초등이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1: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0: 능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1: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빛과 소금. 빛과 소금 오늘 이 시간에는 진주 3.1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48절까지를 본문으로 버려진 자여 나에게 오라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2: 인생은 고통의 날도 경험을 합니다. 아픔의 날, 또 상실의 날, 갈등의 날, 심지어 싸움의 날, 실패의 날, 병든 날, 그리고 헤어짐 이런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 가운데서 가장 가슴 아픈 것이 무엇일까 생각할 때에 그 중에 하나가 외로움일 것입니다. 고독일 것입니다. 그 외로움과 고독이 특별히 다른 사람의 배반을 당하고 다른 사람의 버림을 당하게 될 때 겪는 그 고통, 사실은 그것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말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아픕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각종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사건 이면을 꼭 보게 되면은 어떤 사람에게 버림받은 그 고통, 바로 그런 어떤 고통을 느끼는 사람의 아픔이 고스란히 있습니다. 참 미국이라는 나라가 좋다고 생각하지만은 그곳에도 많은 사회 문제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잘 아는 총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한 몇 년 전이죠. 미시간주의 한 청년이 병원에 들어가가지고 기관총으로 간호사를 11명 죽여버렸습니다. 참 끔찍한 일이 순식간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왜 그런 끔찍한 일을 저질렀느냐, 그러니까 너무나 얼토당토하는 답을 하는 거예요. 나는 세상에 관심을 받고 싶었다. 참 이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인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사람은 관심 받지 못하고 버려져 있는 것보다도 차라리 그냥 악한 일, 나쁜 일, 이상한 일을 하더라도 사람들에게 이목을 끌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인가 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이유도 없이 울 때의 대부분 그것은 엄마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고요. 또 지독하게 아이들이 그냥 난리를 치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도 사람들의 이목을 끌기 위한 것이라고 심리학자들이 말을 하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모의 관심과 돌봄을 제대로 받지 못한 그 청소년들이 극단적 선택을 한다든지 비행으로 나아간다든지 이런 경우에도 거의 다 이 문제입니다. 그러면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따돌림을 받은 이 아이들은 더 살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극단적인 선택을 해버립니다. 왜 그렇게 했을까?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데 그것은 그만큼 고통스러운 거죠. 또 갑자기 굉장히 착하던 아이인데 이 아이가 반항을 하고 이상한 아이들과 함께 다니면서 이상한 행동을 계속하는 그런 경우, 아마 가정마다 이런 것이 있을 겁니다. 왜 그런가? 여러분, 참 이렇게 사람들에게 따돌림을 받고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있는데, 그런데 옆에 자기를 알아주고요, 자기를 가까이 하는 사람이 생기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있어서는 구세주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의 삶에 있어서 어떤 유익한 일을 가져올 것인가 가져오지 않을 것인가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이 친구가 나를 가까이 하는 그것만으로 충분한 거예요. 그러니까 함께하고 비행 이런 일들도 같이 따라다니면서 그런 행동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만큼 버림을 받고 살아간다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자연스럽습니다.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가잖아요. 태어나니까 가족이 있고요. 좀 더 이렇게 자라니까 마을이 있고 또 친구들이 생기고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요. 그 다음에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하여튼 이런저런 관계 속에서 사회적인 관계를 꾸준히 맺고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이런 사회적 관계가 뚝 끊겨버린다. 그러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인간다운 뭐라고 말할까요? 삶이라 말할까요? 기쁨이라 말할까요? 이런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 가족 관계나 친구 관계나 이웃 관계가 깨져버리면은 사람 정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요즘 모두 다 도시로 몰려오니까 도시에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또 옛날보다도 훨씬 복잡한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가니까 뭔가 내 주위에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은 한 번 더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은 정말로 있어야 될 따뜻한 관계, 가족이라든지 진정한 친구의 관계, 이해를 좀 떠나서 경제적인 이해를 떠나서 맺어지는 순수한 관계 이런 것들은 점점 없어지고 멀어져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위에 사람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내 마음을 둘 곳 한 곳을 찾기가 굉장히 힘이 들지요. 적막한 세상이지요. 더욱더 외로운 세상이 되어가지요. 여기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아픔이 있는 건 아닌가, 고통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바로 여기에 저와 여러분의 진짜 아픔이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런 고독의 문제는 오늘날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온 모든 시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시대, 모든 곳에는 항상 이 문제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는 그런 여자 한 사람을 만납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인 우리 예수님 그 당시에 일어났던 일이죠. 거기에 우리는 한 고독과 외로움에 지친 여자를 만나게 되는데 이 여자의 고독은 버림받은 것에서부터 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 3세기에 가이샤라라는 그 출신의 교부 유세비우스라는 그런 어떤 기독교 역사가가 있습니다. 학자가 있는데 거의 1800년 전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이 쓴 교회사에 따르면은 이 여자는 이스라엘 경계 북부에 있는 이방 도시가 있는데 그 이름이 가이샤라 빌립보라는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 도시 출신의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방, 외국인이란 뜻이죠. 이방인이 된다는 것, 외국인이 된다는 것은 정말로 어디에서나 굉장히 외롭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어서는 특별히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고통스럽습니다. 왜냐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인을 사람 취급을 안 합니다. 왜 그들이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백성에서는 완전히 제외된 사람들이 외국인들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부정한 존재다. 부정한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니까 가까이 하지 않아요. 아예 그 사람하고 접촉하고 나면 집에 와서 손을 씻는 것이에요. 이런 나라 속에 외국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사람은 여자입니다. 여러분, 동서를 막론하고 옛날에는 여자의 지위가 형편없었죠. 한 인격체로 대접받지 못하고요. 보통 남자의 소유물 내지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기 일쑤였습니다. 또 여러분, 종교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면은 성전에서 예배를 할 때에 여자들은 성전 안으로 못 들어갔습니다. 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은 성전 밖에 있는 뜰인데 그 뜰을 가리켜서 여자의 뜰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는 기도의 뜰이라고 불렀는데 여자가 기도하고 싶은데 성전에는 못 들어가고 거기까지 들어갈 수 있다. 그래서 여자의 뜰, 기도의 뜰인데 어쨌든 성전 바깥이었습니다. 또 사회적으로도 차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는 태어날 때에 사실 우리 옛날에도 그런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었지만은 이 태어나자마자 버려서 죽이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럴 때에 남아들이 아니라 주로 여아들이 그렇게 유기대 딸까지 그렇게 말하죠. 버려서 죽임을 당하고요. 또 남자들처럼 이렇게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습니다. 또 여자들이 어떤 사회적인 공적인 직위에 이렇게 오르거나 그것을 수행하는 그런 경우도 거의 금지가 되었습니다. 지금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방인입니다. 그것도 여자입니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더 나아가서 이 여자는 건강까지 잃어버렸습니다. 그것도 부인병인 헬루증이라는 이것을 앓는 여인입니다. 왜 헬루증은 여러분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데 여러분 좀 그런 표현을 써서 죄송합니다. 의학적으로 볼 때에 여자의 생식기에서 계속해서 피가 흐르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힘든 거죠. 여러분 13년 동안

12년이나 고생을 하면서 본문에 보면은 12년 동안 고생을 하면서 많은 의인을 찾아다녔지만 고치지 못했다. 우리말에 긴 말에 효자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되는 이 질병으로 인해서 가족들도 많이 지쳤을 것입니다. 이 기사를 동일하게 쓰고 있는, 이건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은 누가복음인데 마가복음에도 여기에 대해서 기록을 하는데 거기에는 약간 덧붙여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여자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 그러니까 의사에게 갔지만 실망하고 돌아오고, 그런데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마저 다 떨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친척들이나 가족들까지도 멀리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여자는 어쩌면 모든 인간관계로부터 버림을 받은 완전히 고독하고 외로운 여자였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진, 아니 관심에서 밀어내진, 더 이상 관여하지 않겠다, 이런 여자였으니까 따지고 보면 이 여자도 이 건강할 때는 괜찮았습니다. 건강 하나 잃어버리니까 돈 잃고 가족 잃고 사람 잃고 세상 먼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죠. 더 나아가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여자는 자기 자신을 자기도 버리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여자로서 아름다운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그 세월, 꽃 같은 세월, 그 세월 12년을 병으로 고생을 했으니까 절망으로 자기 인생을 포기할 법도 하잖아요. 한 여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있어서 아름답게 보이고요, 많은 사람에게 좀 사랑의 대상이 되는 것은, 그걸 원하는 것은 극히 인간이면 아주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이죠. 하지만 이 여인은 그런 것을 엄두 낼 수 없는 그런 처지에 있었습니다. 이런 팔레스틴, 그가 살고 있는 이 팔레스틴 지역은 대체로 물이 귀한 지역이고요, 때때로 어느 곳은 마실 물조차도 없는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욕을 제대로 하고 산다라는 것은 이건 사치입니다. 옷을 제대로 빨면서 그것을 입고 지낸다라는 것 역시 이것도 사치입니다. 더군다나 그 당시에는 우리처럼 이렇게 옷이 많지가 않았습니다. 한 벌을 가지면은 3대를 물러 입는, 예수님이 죽으시는 장면에도 군병들이 예수님이 죽고 난 뒤에 그 사형수의 옷을 누가 가지느냐 뽑기를 하잖아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목욕도 제대로 하지 못하죠. 갈아옷 입을 옷도 없죠. 뭐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혈루병까지 앓고 있으니까 그 형편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그 어떤 냄새가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으니까 사람들이 이 여자를 피해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사람들을 피해서 다녔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자포자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은 이 여인의 형편은 그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형편보다도 더 딱합니다. 참 불쌍합니다. 왜냐하니까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병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루병.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참 안타까운 것은 뭐냐니까, 그러면 사람은 못 찾아가지만은 하나님은 찾아갈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도 못 찾아갑니다. 상징적으로 말하자면. 왜냐하니까 그 당시에 이 법에 따르면은, 그 당시에 이제 민수기 15장이라든지 신명기 22장에 따르면 이 여자가 가지고 있는 이 유출병, 다시 말하면 혈루병은 부정한 병으로서 이 병을 가진 사람은 아예 성전의 출입 자체가 금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자들도 마지막으로 갈 수 있는 그 여자의 뜰까지 못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할 수 있는 그 뜰까지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딱합니까? 사람에게 다 버림받았고요, 하나님께도 버림받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는 그 뜰마저 들어가지 못하니까 참으로 참으로 하나님께 버려지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조차 없는 부끄러운 병에 걸린 이방인 여자. 여러분, 이 여자보다도 더 비참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불쌍한 여인에게 기가 번쩍 뜨이는 그런 놀랍고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는 것입니다. 그게 뭔가 하니까 예수라는 분이 나타나셨는데 그분에게는 고치지 못할 병이 없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여인은 뭐 즉시로 예수를 찾아 나셨죠.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출발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하고 있는 가버나움까지는, 저는 그곳을 한번 이렇게 가봤는데요, 굉장히 멀고 험한 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지금 소망을 가지고 갔으니까 그까지 열심히 그렇게 갔습니다. 드디어 예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근데 거기에는, 여기 본문에도 나오지만은 엄청난 사람들이 틈에 끼어 있고요, 예수님은 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동 중에 있었습니다. 이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 해서 야이로가 와달라고 그 요청을 받아들여서 걸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은 움직이고 있고 엄청난 사람이 모여들고 있는 그런 일.

편인데, 그래도 왔으니까 자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까이 막 애를 써서 나아갔을 겁니다. 근데 막상 그 가까이 가서도 예수님을 부를 용기가 안 생기죠, 이 여자는. 예수님에게 뭔가 부탁할 용기가 안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의 병이 너무 부끄러운 병인 것이. 그래서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는 그런 거죠. 참 이 여인의 이런 어떤 모습이, 이 고민이 우리의 그런 고민과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굉장히 복잡한 어떤 삶 속에 가족도 얽혀있지요. 친구관계, 돈관계, 그 다음에 또 뭐 직장관계, 수많은 것이 이렇게 얽혀있기 때문에 나 혼자 뭔가 결정하고 결심한다고 그게 그대로 원하는 대로 결정이 되고 실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분, 때로는 문제를 해결하는 그것을 의논을 분명히 해야 되고, 아, 이렇게 하면 해결점이 있겠다 싶은데 말까지 끄집어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우리에게는 참 많습니다. 말을 끄집어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여러분, 이 여인이 지금 그 먼 길을 와서 그 앞에까지 갔는데 나는 이런 병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못하는, 그게 오늘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어떤 생각이 듭니까? 내가 여기에 존재한다는 자체가 그냥 좀 저주스럽죠, 가끔은. 실망을 넘어서서 어떻게 내가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는가, 세상은 이런 곳인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이 가족에게도 느끼고요, 부부간에도 심지어 느끼고요, 형제자매에도 느끼고요, 회사에서는 그런 거 많이 느낍니다. 남들이 볼 때는 점잖은 것 같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만히 계속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무것도 얻지를 못합니다. 이 여자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생각할 수 있는 최선의 행동을 하는데 굉장히 엉뚱한 행동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여인의 방법은 어떤 거냐니까, 아무도 모르게 자기 생각에 아무도 모르게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뒤에 옷을 이렇게 만지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좀 뭐 이게 기발하다 할까요? 기발하기보다는 좀 이상하고요. 그리고 약간 좀 미신적이지 않아요? 뭔가 뭐 나무를 잡으면 뭐 낳는다고, 돌을 잡으면 남자아이를 낳는다고, 뭐 그 비슷하잖아, 이야기가. 여러분, 그러나 이 여인은 어떤 의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실행을 했는데 그 실행의 결과는 굉장히 놀라웠습니다. 병이 나아버렸습니다. 몸이 즉시로 아는 것입니다. 몸이 그냥 쫙 아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병이 즉시 그쳤더라. 여러분, 12년 동안 불치로 자기의 모든 삶과 모든 재산을 다 까먹은 그 병이 순식간에 다 나아버렸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일을 다 해야 되죠. 그러나 또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그 일을 해내면 그것도 될까 말까 하는데 그것도 완벽하게 해내지도 못합니다.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게 답답한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에게 분명히 확실하게 확실한 방법이 하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뭔가? 바로 그것은 예수님에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왜 그게 그리 중요한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까지 우리에게 주신 분이십니다. 더 나아가서 그분은 우리가 받을 천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그분께 나아간다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하여 자기의 생명을 주신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받을 징벌을 자기가 십자가에서 다 당해주신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에게 나아간다면 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나고요, 내 삶이 새롭게 되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생각지 못한 가장 좋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아멘. 진짜 그렇습니다. 제 삶이 그렇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옆에 있는 사람, 여러분을 데리고 온 사람들의 삶이 그것을 경험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갔더니 좋은 일이 생기더라.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한 번도 두드려보지 못한 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문 뒤에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문을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분 그 문을 활짝 여시고 여러분을 반겨주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딱한 처지를 들어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방법이 더 없다고 생각할 때 예수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마 인간적인 방법이 있을 때는 여러분이 어쨌든 할 겁니다. 그 방법을.

사람을 찾아가든지 돈을 꾸든지 돈을 투자를 하든지 뭔가 할 겁니다, 여러분이. 그러나 그 맛이 없을 때 한번 예수를 한번 찾아보지 않겠습니까? 아니, 그런 방법이 있다 할지라도 12년 동안 온갖 곳에 다 다니면서 그렇게 의원도 찾았지만은 고생도 하고 가지고 있는 다 낭비하기 전에 예수부터 찾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로 걸어가면 어떻겠습니까? 예수께서 만나라는 그 사람을 만나보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에 있어서 현실적으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십시오. 여러분의 인생의 짐이 무거우면은 그냥 한번 쏘가본다 생각하고 예수께 한번 가보십시오. 그분이 약속을 합니다. 내가 다 내게로 와라. 한 사람도 빠지지 아니하고 내가 쉬게 하겠다. 주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 놀라운 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간절히 원하는 것을 이렇게 해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옷자락을 만졌을 때 더 귀중한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상황은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말을 듣고 급히 가시는 길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걸음을 갑자기 멈추시고요, 이 여자를 찾았습니다.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묻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런 대답을 합니다. 좀 짜증나듯이 했겠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가까이 한다고 난리를 치고 있고 밀고 밀리는데 그러다가 옷에 뭐 손이 닿기도 하고 몸도 닿을 수 있는데 그게 어쩌란 말,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지금 주님의 명성이 너무나 워낙 높으니까 많은 사람이 모이고 모였으니까 어떤 사람은 손도 닿고 어떤 사람은 뭐 이렇게 옷깃에 섞일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어쩌다가 막 부딪히면서 그렇게 옷깃에 스치는 정도의 사람을 찾는 게 아닙니다. 의도를 가지고 그를 만지는 사람을 찾고 있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그 여자를 지금 찾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나름대로의 자기 믿음이죠, 그죠? 나름대로의, 그러나 그 간절함에서 나오는 그 믿음으로 자기 옷을 만지는 그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당에 나와서 앉아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반가워하시고 더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사람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은 굉장히 그들을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십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굉의함이 있는 사람,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때로는 두려워 떨면서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뭐 저 그까지 믿음이 안 가면 적어도 요 정도 믿음까지는 해결해 주실 수도 있을 거야. 어쨌든 여러분, 그런 기대감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오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기뻐하신다. 그를 만져주신다. 그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믿음에 대한 말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인데요. 이거 한번 우리 앞에 나오니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러니까 이 본문 보세요. 하나님께 이렇게 나아가는 사람 많은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의 내용이 뭐냐니까 첫 번째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찾아오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거예요. 간단한 말 아닙니까? 그것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그를 상을 주신다 이렇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바로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고요, 그런 사람을 찾고 그런 사람을 만나줍니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가련한 존재지만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게 될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의 문제를 단박에 해결해 주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여자를 그냥 보내지 아니하고 찾으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부끄러워서 나올 수도 없는 그런 여자였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자기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서는 이 사람을 기뻐하시고 만나주시는 거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 여인은 이제 그 위상과 가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전에는 어땠습니까? 이 여자는 버림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가급적 멀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찾습니다. 그것도 누가? 예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었다. 여러분, 십자가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말하잖아요. 하나는, 그럼 십자가는 여러분, 사람이 달려서 못에 박혀서 죽는 곳입니다. 예수님이 이제 거기에 달려서 죽었죠. 근데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첫 번째, 인간은 그만큼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다 죽어야 될 만큼.

말로 죄인이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것만 보면은 반밖에 보는 것이 아니에요. 두 번째 더 중요한 것은 뭔가 하니까 십자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주시기까지 사랑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왜요? 자기 아들을 보내어서 그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양가지를 다 가지고 있다. 하나는 인간이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 끔찍한 죄인인가,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한 존재인가, 얼마나 기죽이 여기는 존재인가를 한꺼번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오신 여러분 스스로를 절대 가치 없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다 죄인이죠, 사실. 그러나 가치 없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시기까지, 당신의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천벌을 받으시게 하시기까지 그럴 만한 가치 있는 존재들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렇게 지방에서 살아갑니다. 이상해, 우리나라는 서울 사람, 심지어 경기도 사람 되게 뻑이더라고요.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사는지. 그러나 우리는 지방에 이렇게 살아가요. 또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는 차츰차츰 늙어가고 있는, 외롭게 늙어가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이 사회에서도 하나의 부품처럼 내가 이 일만 쭉 그냥 기계 작동처럼 그렇게 하다가 사라지는 그런 존재구나,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만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예수님의 표현에 비하면 온 우주 천하보다도 더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줄 만큼 귀한 존재이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주실 만큼 존재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만들고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게 만들고요, 더 나아가서 이 땅에서 떠날 때에는 당신께서 예비하신 나라, 당신께서 예비하신 그 집으로 인도를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오고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다, 상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어떤 믿음, 그거 완전하지 않더라도 어쨌든 간에 나름대로 믿음을 가지고 나오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이 자기를 찾으시고 부르시고 만나주시는 이 사실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기의 지금 이 병이 고친 것도 이렇게 너무 감사하지만은 이렇게 불러주시는 그 주님, 거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자기의 부끄러운 병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다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는 부끄러움이 없는 거예요. 수치심도 없고요, 뭐 두려움도 없고요, 자신의 문제를 좀 감추어가면서 말하고요, 좋게 말하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서게 되면은 굉장히 두렵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모든 걸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이 되잖아요, 그죠?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 진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서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이 표현이 좀 이상합니다만은 수치심이 날아가 버립니다. 부끄러움이 날아가 버립니다. 이 하나님이 나를 만나주셨다는 그 사실 앞에서 더 이상 두려운 것이 없고요, 더 이상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그래서 이 여인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48절에 보면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으로 주님께서는 네 병이 나았다, 그리고 이제 계속 이야기하는 그런 어떤 평안과 구원의 은혜도 말을 합니다. 그럼 마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믿음은 은혜를 받는 그릇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바로 이 여인의 그 믿음에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치료의 은혜, 회복의 은혜, 더 나아가서 어떤 것까지 합니까? 칭찬의 은혜. 너 믿음이 참 예쁘다, 너 믿음이 참 대단하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우리 모든 사람, 여기에 계신 분들 다 어떤 의미로 버림받은 이 여인의 모습이 나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나름대로 고독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분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마음의 손을 뻗쳐서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오히려 더 훨씬 강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아니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여러분을 붙들고 여러분과 함께 가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내게 나오는 자를 내가 하나도 잃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뜻이다, 내가 그 일을 행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의 현실적인 문제 주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육신의 질병, 정신의 질병, 삶의 문제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예수님께 내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좋은 일을 행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그 믿음

0: 믿음을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평안을 주실 줄 믿습니다.
1: 빛과 소금 지금까지 진주 3일교회 문장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예수님을 알길 원하시거나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743-3131 진주 3일교회로 하시거나 지역번호 05

0: 주시기 바랍니다.
1: 생명의 소리, 구원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0: 1분 찬양. 부활의 그날 다시 만날 우리 창원 공원 묘원과 함께합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오후를 행복하게 시작하는 시간 찬양여행입니다. 저는 여러분과 늘 함께하죠. 안현 목사입니다. 비가 어젯밤부터 계속 오고 있네요. 운전하시는 분들 많이 불편하시고 또 약속 시간에 맞춰가기 좀 쉽지 않은 생각보다 좀 일찍 출발하셔야 되는 그런 날씨이네요. 오늘도 운전하며 이 방송 들으시는 모든 분들 안전운전 하시기를 기도해 봅니다. 우리가요 매일 이용하는 그 엘리베이터 있잖아요. 그 엘리베이터에 타보시면 정원 몇 명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정원이 10명 그러면 그 엘리베이터가 보이지 않는 케이블이 붙잡고 있는데 그 케이블은요 그 정원의 대략 10배가 넘는 무게도 거뜬하게 견딜 수 있도록 본래는 설계가 되어 있다고 하네요. 이걸 그 엔지니어들이 쓰는 말로 안전율이라고 한대요.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미리 준비하고 여유 있게 설계를 한다는 거죠. 우리가 우리 인생길에서도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아, 이제 정말 한계다. 내 힘으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더 이상 못 버티겠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마십시오. 우리 인생의 설계자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게를 그냥 던져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내 힘으로는 여기까지인 것 같고 한계가 느껴지시죠? 그렇지만 나를 붙들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그 은혜의 줄은 결코 끊어지지 않을 만큼 강력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가장 안전하지요. 아멘. 오늘 문자 주제 단어를 안전이라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전, 나는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합니다. 나는 주님 품에 안겨 있습니다. 동의 되신다면 오늘 문자 안전이라고 보내주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고 또 극동방송 앱으로 들어오셔서 창원극동방송 찾아오시고요. 그리고 편안하게 안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첫 곡은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가 28장 찬양 함께 듣고 왔습니다. 천국인을 치소서. 우리에게 너는 내 거야 도장을 딱

찍어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 그 사랑 오늘 우리가 함께 고백해 보게 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 제 오프닝에서 함께 나눴었습니다.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는 종종 착각합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지혜로워서, 내가 힘이 넘쳐서 그래서 이런 위기를 넘어갔다. 아, 이번엔 나 참 잘했는데. 종종 우리 이렇게 착각하지 않습니까? 아, 우리라고 그래서 죄송하네요. 저는 종종 그렇게 착각해요. 내가 잘해서 뭘 하는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어 우리가 안전한 거죠. 오늘 문자로 참여하실 분들은 안전이라고 참여하시면 됩니다. 빗길에도 안전운전 하시고 또 우리가 주의 손에 붙들려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다는 고백, 여러분 그 고백을 오늘 문자로 한번 표현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오늘은 안전이라고 여러분 문자 보내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찬양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만 해도 날씨가 너무 덥다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오늘은 비가 오니까 시원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가 하면 또 넣어두었던 긴 옷 하나 꺼내 걸치고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어쨌든 여름이 이 6월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런 계절이잖아요. 그래서 햇살이 뜨거울 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 햇살이 너무 뜨거울 때, 물론 뭐 시원한 에어컨, 또 시원한 뭐 선풍기 바람,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아, 이런 거 아닐까요? 그늘. 여러분, 햇볕을 피할 수 있는 그늘. 강한 햇살 아래 잠시라도 그늘에 들어가면, 사실 우리의 여름은 습도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늘에 들어가도 많이 시원함을 못 느낍니다. 그런데 중동이나 아니면 중앙아시아 쪽에 한번 가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햇살이 너무 뜨거운 게 아니라 막 따가워요. 햇살이 막 따갑게 그래서 얼른 그늘로 피하는데 그늘에 들어가면 금방 시원해지거든요. 그늘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보호와 안식, 또 생명이 지켜지는. 그래서 시편 91편 1절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지존하신 이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하신 이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사는 사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죠. 오늘도 안전한 삶을 누리고 있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그분,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늘 아래 살고 있습니다. 동의하신다면, 아멘이라고 고백하신다면 오늘은 안전이라고 문자 참여해 보시죠. 단문 50원, 장문 100원, 유료 문자예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안전이라고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시와 그림의 찬양 듣고 오셨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오늘 우리 주제 단어가 안전이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벌써 여러분들이 안전이라고 문자로 참여해주고 있습니다. 네, 907님이 기도하고 있던 어떤 문제, 주님의 은혜와 안전으로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죠. 아멘.

0: 6672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안전합니다. 네, 주 안에서 안전합니다. 효성 집사님이 엘리베이터 혼자 못 타셨었대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 막내딸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은 너무 잘 타고 다니신다고, 주님이 내 손 잡아주시니 두렵지 않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 남겨주셨고요. 네, 4918님도 내 입술을 안전하게 붙들어주세요. 아, 네, 우리가 하는 말 맞습니다. 혀로 인해 살고 죽는 것 같다, 이런 고백 해주셨는데, 우리 입술의 말이 가끔 내 감정이 앞서잖아요. 이 말 하면 안 되는데 싶은 말이 확 튀어나가죠. 네, 안전하게 붙들어주십시오. 정말 마음에 와닿는 고백 아닐까 싶습니다. 네, 4918님이 신청해 주신 찬양 있는데요, 제가 좀 이따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이면 저희가 함께 진행하는 코너가 있어요. 줄여서 복동사, 복음동네 사람들. 오늘은 어떤 분 이야기일지 여러분 귀 기울여 한번 들어봐 주시기 바랍니다.
1: 복음동네 사람들, 송대준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신앙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시간, 복음동네 사람들입니다. 오늘 복음동네를 찾아주신 분은 어떤 분일까요? 같이 만나보시죠. 오늘은 YM 김해 이주민 사역팀 우리 선교사님들과 인터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각자 소개하고 현재 맡고 계신 사역을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안녕하세요. 브리스길라입니다. 저는 그 김해 이주민 사역팀 리더로서 지금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제가 맡은 부분은 나중에도 더 자세하게 이야기하겠지만 그 아이리스라고 여기에 있는 이제 여성들과 그리고 아이들, 그리고 이제 지역 공동체를 어떻게 섬길지,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3: 예, 반갑습니다. 저는 아굴라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YM 김해 이주민 사역 중에 이제 국제 유학생들 사역을 김해 안에서 하고 있습니다.
4: 안녕하세요. 저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김해 이주민 사역에서 많은 물소리 학당이라는 아카데믹한 사역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다문화 가정 여성들과 아이들 그리고 이주민들에게 한국어를 통해서 그들에게 다가가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1: 세 분이 서로 만나게 된 사연도 좀 궁금한데요. 우리 쪽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님은 부부신가요?
3: 네, 예, 저희는 부부입니다.
2: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입니다. 네. 저희가 어떻게 이제 저희가 팀을 꾸리게 됐나 이걸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 저희 팀 중에 한 분은 오늘 안 오셨어요. 지금 이제 갑상선 암 수술 받으시고 지금 병가를 내셔서 함께 할 수 없는 선교사님 한 분 계시고, 또 저희는 풀타임 네 분, 그리고 협력 간사님 네 분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저희는 이제 이주민 선교에 대해서 마음을 품고 이제 원래는 해외에 있다가 여기 이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저희가 이제 사역할 장소를 찾고 있었고, 그때 때마침 이제 여기 있는 페트라 선교사님 함께 저희가 알게 되고, 이 팀들이 페트라 선교사님과 함께하는 기도 팁이 있어요. 베레카 기도 팁이 있는데, 거기에 이제 저희가 김해 이제 계속 중보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알게 되고 조이드를 하게 되고, 이제 그분들과 얘기하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이제 김해로 오게 된 게 맞지 않나 기도하면서 결정하게 돼서, 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주민 사역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제 마음을 놔두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가 김해 이주민 사역 TV라고 YM 안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게 된 거예요.
3: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가운데 한 분 좀 한 분은 인도와 네팔, 스리랑카 선교사님이셨고, 이제 빛이 못할 이유로 한국에 오셨고, 우리 또 이제 페트라 선생님은 기도팀 가운데

0: 이미 또 인천에서 또 사역을 해오셨고, 그래서 저희가 함께 다 이주민에 대한 마음을 품고 있고, 또 특별히 김해에 대한 그런 마음을 갖게 되면서, 제가 그러면 같이 함께 팀으로 가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합류가 되면서 팀을 구성하게 됩니다.
1: 우리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님 부부는 이쪽 분이신 것 같은데, 우리 페트라 선교사님은 인천이면 고향은 이쪽이 아니시잖아요.
2: 고향은 부산입니다.
3: 부산이세요?
2: 저희 세 명 다 부산.
0: 네 명 다.
2: 네, 네명다 부산이죠.
0: 아, 네, 네 명. 네.
1: 부산이신데 어떻게 인천에서 또 사역을 하셨네요?
2: 아, 제가 중국에 단기 선교사로 2년 있다가 돌아와서요. 보니까 한국에 많은 외국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외국인 사역을 해야 되겠다 했을 때에, 그때 부산 한국 YM 안에 외국인 사역하는 곳이 서울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집을 인천으로 이사를 해서 서울과 인천을 왔다 갔다 하면서 외국인 사역으로 한 10년 정도 하다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부산에 있다가 그 베라카 기도팀 계속 일주일에 한 번씩 김해로 기도하러 오다가, 두 분이 이제 여기에 이주하셔서, 이사를 하셔서 여기에서 사역하신다고 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김해로 이사 온 지 한 달 됐습니다.
1: 브리스길라 아굴라 선교사님은 김해 여기 오시기 전에는 해외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그때는 두 분이서만 사역을 하신 거죠?
0: 네, 팀 사역. 저희는 국제팀과 함께 했는데, 사실 이제, 한국인들만 사역하는 것보다는 국제팀과 할 때 서로 다른 문화 속에서 또 관점이 다르고, 접근법이나 이런 것들도 다르기 때문에 아주 문화, 좀 다양한 아이디어, 또 내 문화가 다가 아니라 또 다른 문화를 존중하는 것,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 이게 이제 하나님 나라다, 이런 마음이 들었고, 그 가운데 이제 항상 팀 사역이 좋다. 왜냐하면 내 혼자 하면 내 방법, 내 가치관, 내 관점만 보게 되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하나님이 다양한 은사와 문화를 활용하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늘 팀 사역을 좀 선호하고 있습니다.
1: 우리 세 분의 신앙의 시작은 모태 신앙이신가요? 아니면은 예수님은 또 언제 만나셨나요?
2: 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그 교회 갔다가 어떤 목사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았고요. 그러면서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새벽 예배를 갔는데, 예배 마치고 이제 혼자 기도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저를 꼭 안아주셔가지고 저를 정말 사랑하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저도 예수님 사랑해요 이러면서 예수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1: 브리스길라 선교사님이에요.
4: 저는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서 이렇게 교회를 다니게 된 케이스인데요. 그래서 어렸을 때 제가 엄청 이렇게 별나고 막 그래가지고 엄마가 그냥 다섯 살 때 교회를 보내게 됐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교회 문화에 대해서 익숙할 때쯤 제가 교회를 한번 떠나고, 나중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다시 이제 친구들 통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러면서 성령 체험하고 다시 이제 예수님을 만났던 기억이 있습니다.
1: 아굴라 선교사님.
0: 예, 저도 불교 집안, 아주 강한 불교 집안이었는데, 중학교 때 이제 기독교 학교, 버니엘이라는 기독교 학교를 가게 됐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처음 교회라는 곳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또 기독교 학교다 보니까 교회를 가야 한다 생각했고, 부모님도 뭐 기독교 학교는 당연히 교회 가야지.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냥 교회를 가서 잠만 잤어요, 3년 동안, 중학교 때는. 네,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제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제가 가면서 거기서 이제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처음 제가 이제 죄인인 걸 깨닫고, 또 회개와 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후로부터 이제 제 신앙이 시작된 겁니다.
1: 아굴라 선교사님은 이 선교에 대한 콜링은 언제 받으신 것 같아요?
0: 콜링은 대학교 1학년, 2학년 때네요. 2학년 때 이제 처음 YM이라는, 예수님을 대학에서 알게 됐고, 또 대학생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에 갔다가 그곳에서 이제 선교사님들의 간증을 듣고 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선교로 부르셨구나. 그때까지는 제가 그냥 원래 이제 건축공학과 공부를 했는데, 이 전공을 어떻게 사용할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특별히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겠다, 이런 마음을 갖게 된 겁니다.
1: 브리스길라 선교사님하고

0: 선교사님도 언제 선교의 비전을 품게 되셨는지도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제가 먼저 한다면, 네,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은 그때 성령 체험하면서 크게 이렇게 믿게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교회 그냥 살았어요. 예, 네, 금요 철야 새벽 기도. 그래서 그렇게 있다가 이제 한 번은 선교사님 오셨어요. 필리핀 선교사님 오셨는데, 오셔가지고 간증하시고 막 이런 얘기 들으면서, 아, 이런 세계가 있구나, 이런 이제 좀 새로운 느낌? 그러면서 이제 항상 하시는 게 있잖아요. 이제 선교사님 오시면 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여 선교에 헌신하겠느냐, 이렇게 했을 때, 그냥 생각 없이 손 들고 막 기도하면서 울면서 막 헌신했던 게 지금까지 선교사로, 네, 이렇게 있는 것 같습니다. 네.
2: 저도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 하나님께 어떻게 영광 돌려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을까?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요. 조금은 생뚱맞지만 여성으로서 이제 그때는 저희 교회도 그렇고 남성을 되게 이렇게 세워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여성은 이렇게 별로 이렇게 안 세워준다라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들 안에서 그러면 여성으로서 하나님께 가장 크게 쓰임 받는 게 뭐지? 라고 생각할 때 그게 선교사였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그때 이후로 이제 선교사가 돼야 되겠다. 그때가 아마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게 선교사가 되자 이렇게 하면서 공부도 하고 했던 것 같습니다.
0: 그렇게 선교의 비전들을 품게 되셨는데, 지금의 사역자 길을 걸어가시면서 멘토가 되시거나 아니면은 이 사역에 영향을 주신 사건, 뭐 그런 게좀 기억나는 게 있을까요?
3: 저는 이제 멘토가 몇번 바뀌었는데, 초반에는 저희 청년회 담당이셨던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은 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고, 또 기독교 세계관 속에서 우리가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가에 대한 고민을 늘 주시고, 저도 이제 하나님 부르셨다면 정말 그냥 교회에서만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해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고민 속에 있었고, 그리고 한 다음에 이제 YM을 만나면서 다양한 또 우리 로렌 커닝햄이나 아니면 그의 선교사님들을 만나면서 정말 성경을 보고 특별히 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또그 사랑을 내가 또 경험하고 그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낳는 그것들이 무엇인지를 특별히 이제 제가 예술단 안에 있는 DTS라는 예수제자 훈련이 있는데 그 시간을 통해서 많이 하나의 마음을 많이 품게 된것 같아요. 그 이후에 또뭐 현장과 또 다양한 지역에서 그때그때마다 제게 필요한 멘토들을 하나의 만나게 하셔서 좀더 구체적으로 전문인으로 또 이슬람 선교로 또 지금은 이제 이주민 사역으로 또 지역 갈수 있도록 하는 그런 멘토들을 하나님께 만나게 하십니다.
0: 브리스피타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1: 저는 이제 베테랑 선교사님도 잠깐 언급을 했지만 그 여성 리더의 모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사역자이면서 저도 이제 여성으로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해야 되는가 그때 고민하고 있을 때, 제가 이제 2000년도 좀 초반에 예, 그 남아공에서 예, 지역 개발 학교라는 YM 안에 있는 이제 세컨 스쿨이라는데 이제 그런 훈련을 받으러 갔었는데 그때 담당이 크리스틴 콜비라고 예, 지금도 이제 저희 리더이신데 예, 그분이 이렇게 학교를 인도를 이제 하시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그런 정말 이제 여성이면서도 이렇게 왜소하시고 근데 그 안에서 그 하나님을 이렇게 음성을 듣고 그팀 전체를 이끄시고 그 스쿨을 인도하시는 걸 보면서 그때 이제 메가 지역 개발 학교라고 해서 200명 정도가 왔었거든요. 아프리카의 전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막 오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이제 그분의 리더십에 대해서, 한국에서는 제가 좀 찾아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여성 리더라고 하면은 이제 기도원의 원장님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을 했다가, 이제 그분을 보면서 제가 이렇게 완전히 이제 리더십에 대한 좀 생각들, 그리고 그분의 겸손과 하나님에 대한 민감함에 대해서 제가 배울 수 있었고, 그리고 이제 어떤 사건이라고 한다면은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저희가 두 번을 남아공을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이제 그때 주셨던 말씀이 그 YM의 메시지가 안전한 지역을 벗어나서 이제 남들이 가지 않은 곳으로 하나님 가기 원한다는 그 메시지를 그게 이제 네, 그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이제 여호수아

0: 말씀을 이제 인용을 하시는 그 말씀을 저희가 듣고, 예, 제가 듣고,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요르단에 갔던 그 사건, 그게 이제 저한테는 좀큰 사건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1: 페트라 선교사님은 어떠세요?
2: 저랑 함께 사역하셨던 분 중에 어떤 목사님이 한분 계신데요. 그 목사님이 저희 가장 큰 영향을 주신 분인 것 같은데, 항상 품어주셨어요. 제가 사역자이지만 여전히 모관하고 그리고 훈련 받아야 되고 다듬어져야 할그 부분들이 드러날 때마다 저를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품어주시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협력해 주셨던 그분이 한분 계신데요. 그분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도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는 분이 계십니다.
1: 세분다 YM에서 훈련을 받고 사역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역을 하시면서 개인적으로 많이 붙들고 있는 말씀이나 찬양이나 또 신앙의 고백이 있을까요?
3: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나를 산다. 그 말씀. 또 하나는 이제 계시록 7장 9절, 10절인데, 마지막 때에, 뭐, 아무라도 능히 셀수 없는 무리가 하나 옆에 나가서 예배한다는 그 말씀이 제 어떤 삶의 방향이자 목표이자 또 가치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그들이 주님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그런 공동체를 갖고 싶다. 또 보고 싶다. 이게 이제 제 마음 가운데 와서 지금도 지금 그런 마음으로 열방을 품고 또 특별히 다문화, 다민족에 대한 관심을 갖고 사는 것 같습니다.
1: 오늘은 YWAM 김해 이주민 사역팀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렸습니다. 못다한 이야기는 이번 목요일에 함께 해주세요. 복음동네 사람들,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네, 우리가 보금동네 사람들 함께 듣고 왔습니다. 아, 참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는 분들 이야기를 듣는다는 건 늘 우리에게 도전이 되기도 하고 또 은혜가 되기도 하고 또 기쁨이 있기도 하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사막에서 자라는 아카시아 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나무는 잎이 거의 달리지 않는답니다. 잎이 나도 아주 조그만 작은 잎을 갖고 있대요. 학자들이 왜 그런지 연구를 해보니까 잎이 너무 크면 그러면 수분 증발이 심해진대요. 그래서 사막에선 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이 종종 우리는 큰 잎을 원하는 것 같아요. 이왕이면 큰 거, 이왕이면 폼나는 것, 이왕이면 막 자랑할 만한 어떤 것들, 화려한 것, 눈에 띄는 것, 또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이 사막의 아카시아 나무처럼 작은 잎, 작고 조용하고 때로는 은밀해 보이는 그런 삶이 또 더 지혜로운 선택이 될 수도 있다. 그걸 오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통해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시편 121편 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시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하나님이 내 삶의 그늘 되어주셔서 내 삶이 가장 안전하다고 믿는 사람은 화려하지 않아도 만족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단하고 눈에 띄는 일이 아니어도 행복해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 우리가 화려하고 멋진 삶이 아닌 어쩌면 지금 내가 살아가는 내 삶의 현장, 이것을 주신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하며 이 오후의 시간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은 아까 4918님이 신청해 주셨던 찬양이에요. 주 없이 살 수 없네. 마지막 찬양 들으시면서 오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안현이었습니다. 저는 내일 수요일 오후 1시에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의 모든 프로그램은 교회와 성도님들의 헌금으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생명의 말씀 생명의 말씀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윤동주 시인의 십자가라는 시를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괴로웠던 사나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에게처럼 십자가가 허락된다면 모가지를 드리우고 꽃처럼 피어나는 피를 어두워져가는 하늘 밑에 조용히 흘리겠습니다. 윤동주 시인은 예수님을 괴로웠던 사나이로 부르다가 쉼표 하나를 찍고 이내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라고 주님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 얼마나 모순적인 표현입니까? 어떻게 그 짧은 일순간에 괴로웠던 사나이에서 행복한 예수 그리스도로 바뀔 수가 있단 말입니까? 사실 윤동주 시인의 이 표현은 시선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계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에서 예수님은 고통으로 인해 괴로움을 울부짖는 한 사나이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의 시선에서는 이 십자가가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었지만 이 십자가의 결과를 아시기에 진정 주님은 행복한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십자가는 행복한 십자가요. 주님께서는 우리를 행복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도 고통이 찾아와서 남들 눈에는 괴로워 보일지라도 진실은 위로의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행복한

삶이라는 것을 믿고 기꺼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이겨내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61장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의 영이 이사야에게 임하였더니 그가 놀라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신을 통해서 가난한 자와 마음이 상한 자, 그리고 포로된 자와 슬픈 자들이 자유와 노임과 위로와 기쁨의 찬송을 드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절에서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무너져 내린 예루살렘 성읍이 완전히 회복되고 그곳에서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놀라운 경제 성장과 평화가 찾아올 것이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가 전하는 이 예언의 말씀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소망이 다 사라져버린 유다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와 힘이 되는 말씀이겠습니까? 그런데 이 좋은 말씀에 난감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이사야가 확신하고 감사하는 그 회복은 한참 후에 일어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 백성들의 입장에서는 이 말씀이 지금 당장 피부에 와닿는 위로의 말씀이 아닌 것이지요. 그렇다면 이사야는 지금 당장 일어날 일도 아닌데 왜그 회복을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유다 백성들이 절망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이라는 소망을 끝까지 붙잡고 살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사실 먹을 것이 없거나 상황이 고통스러워서 죽는 것이 아닙니다. 붙잡을 소망이 끊어지면 죽어가는 것이죠. 유대계 정신의학자이자 2차 세계대전 당시 악명 높았던 아우슈비츠 수감소에 수감되었다가 끝까지 살아남은 빅터 프랭클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는 죽음의 수용소에서라는 책에서 소망이 인간 생존에 있어서 절대적인 것임을 실제로 목격하고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려보자면 프랭클은 수용소에서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때가 언제였냐면 1944년 성탄절이 지난 새해를 맞이하는 일주일이 그 기간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일주일에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게 되었던 것일까요? 전염병이나 가혹한 노동 때문이었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당시 수감자들은 누가 만들어낸 소문인지 모르지만 올해 크리스마스에는 전쟁이 끝나고 그 후에는 집에 돌아갈 수 있다는 막연한 소문에 큰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크리스마스까지는 생존을 하려고 몸부림을 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크리스마스가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자 그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의지를 놓아버리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전염병이나 고역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 한 사람씩 쓰러지더니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프랭클은 그 사건을 보고 인간은 어떠한 끔찍한 조건 속에서도 의미와 희망을 찾으면 살 수 있지만 그것을 잃는 순간 육체도 함께 무너진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처럼 사람은 소망이 있어야지만 끝까지 버티고 견딜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라는 말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사야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은혜는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만 내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소망하는 우리에게도 내려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은 신약 성경에서도 등장하는 말씀인데 누가복음 4장 1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본격적으로 공생애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나사렛 회당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을 읽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사야가 전한 메시아가 자신임을 유다 백성들 가운데 선언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와 노임,

0: 힘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는 본인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다. 그렇다면 십자가를 지셔야 했던 주님의 그 마음은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를 고통의 십자가로 여기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기뻐하며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제가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이렇게 주님께서는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대가로 우리가 얻게 될 그 구원의 기쁨을 자신 앞에 기쁨으로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기쁨이 아닌 우리의 기쁨을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면서도 스스로 나는 행복하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소망하는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주님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고 소망하는 자들에게는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이사야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그런 좋으신 예수님을 보았기 때문에 옷을 벗은 채로 3년을 다니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리고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배척에도 그 일에 불만을 가지기보다는 기뻐하며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행복하게 감당해 나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도 십자가를 진 삶이 행복하게 보이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절망하고 원망하는 삶이 아니라 십자가를 진 나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소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며 주님처럼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이 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세상과는 전혀 다른 삶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는 세상에서 어떠한 고난과 풍파가 찾아오더라도 주님을 끝까지 소망하고 붙들어서 회복과 구원의 자리에 오르시고, 또 세상 사람들에게도 그 소망을 전해서 다 함께 행복한 천국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생명의 말씀, 지금까지 온천 상남교회 이영욱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010-2647-3088번, 010-2647-3088번 온천 상남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말씀,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의 기도입니다.
3: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이 시간 북한의 견고한 어둠의 세력이 무너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북한의 모든 영혼들을 결박하고 있는 김일성 주체 사상이 힘을 잃게 하시고 3대째 이어져오는 독재 정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옵소서. 김씨 일가의 동상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시 세워지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간구합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얼어붙은 북녘 땅에서 숨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지하계의 성도들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저들이 흘린 순교의 피를 기억하여 주시고 숨죽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저들의 작은 신음을 들으시고 통촉하사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할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의 손길로 저들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저들의 심령에 꺼지지 않는 복음의 불씨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버티고 견디는 저들의 믿음을 통해 북한의 견고한 진이 속히 무너지게 하시고 진리의 복음으로 그 땅이 정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허리 잘려 신음하는 이 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 북한 구원과 복음 통일을 위한 기도, 함양 봉평교회 강민구 목사님과 함께 기도했습니다.

있다. 극동방송은 상업 광고 없이 오직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경남 지역 350만 영혼을 향해 복음만을 전하고 있습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

1분 찬송. 예수 그리스도만이 복된 길이며 생명의 길임을 전하는 창원시 중앙동에 위치한 중앙동 교회가 함께했습니다.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거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FA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2화 휘장 세례 휘장은 가리개이자 칸막이다. 잘 알려진 대로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 휘장으로 남성과 여성들의 공간, 유대인과 이방인의 공간을 구분했다. 차별과 차이를 나타내는 휘장.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휘장을 찢으셨다. 민족과 성별, 직업 등 모든 구분을 없애신 것이다.
1: 그러니까 제 말은 어떻게 여자에게 세례를 주냐 이 말입니다. 남녀 출세 부동석인데 그것도 모자라서 아예 선교사님과 마주서서 머리까지 내밀어야 하는데 에이, 이건 도리에 어긋나지 않습니까?
2: 하지만 삼덕자매는 믿음을 고백했잖아요. 그 믿음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죠. 그게 우리 교회와 형제들의 본분 아닙니까?
1: 아니, 받아주는 것과 도를 지키는 것은 엄연히 다르죠. 제가 세례 자체를 부정했습니까? 아니, 그게 아니잖아요. 가뜩이나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있는데 아, 왜 더 빌미를 주냐 이 말이죠. 아니, 정의처럼 삼덕이도 쫓겨나면 책임지실 거예요?
3: 당연히 함께 책임져야죠.
1: 에?
3: 저는 정의 자매를 잡지 못한 것이 아직도 마음에 걸려요. 제가 묻고 싶어요. 함께 믿는 자매를 위해 맞서주실 마음은 없으신가요?
1: 그게 문제라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되면 이 일이 자매님들의 일이 아닌 기독교 전체의 일이 되는 거라고요.
4: 저 그럼 제가 믿는 게 잘못된 건가요?
0: 순간 방 안의 공기가 얼어붙는다. 모두 자매를 바라본다. 남자는 차마 말을 잊지 못하고 자매의 눈을 피하고 만다.
4: 누구 앞에서도 말하면 안 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죄가 아닐까요?
2: 자매님.
1: 맞아. 믿는 건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세례를 받는 건 또 다른 문제야. 아직 우리 조선에서는 이르다고.
0: 세례를 받겠다고 고백한 그날 자매는

0: 산을 다 넘은 줄 알았다. 하지만 산 너머에도 더 큰 산이 이어져 있었다. 여자의 세례는 결국 무산되었고 다음을 기다리는 동안 계절은 또 몇 번이고 바뀌었다.
1: 엄마,
2: 응?
1: 나 뭐 하나 물어봐도 돼?
2: 응, 뭔데?
1: 왜 여자들은 세례를 못 받아?
2: 아, 그게 지금은 좀 어려운 것뿐이야.
1: 왜?
2: 너도 알잖아. 우리나라 풍속과 너무 달라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보거든. 선교사님이 머리에 물을 뿌려야 되는데 그걸 어느 남자가 좋아하겠니?
1: 근데 남자들은 왜 싫어하는 거야? 왜 남자들은 해도 되고 여자는 안 되는 거야? 응?
0: 여인은 한참 말이 없다가 작게 숨을 내쉰다.
2: 그래. 예전에 내가 들었던 말이었어. 좋게 생각할 사람 하나도 없으니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말이야. 여자는 아직 안 된다고. 그냥 마음으로 믿기만 해도 충분하다고. 그런데 이 말을 내가 너한테 똑같이 하고 있구나. 그래. 네 말이 맞다. 일단 가보자.
1: 응? 갑자기 어디가?
2: 그동안 잊고 지냈는데 맞아. 네 말이 맞아. 다 맞아. 이건 누군가 시작해서 부셔야 하는 벽인 거야. 가자. 직접 선교사님 뵙고 얘기를 해봐야겠어. 목사님. 목사님? 지금 안에 계시죠? 잠시 들어가서 뵙고 싶어요.
3: 아이, 잠시만요. 아이, 부녀자께서 여기 이렇게 막 들어오시면 안 됩니다.
2: 왜요? 저는 선교사님하고 얘기하면 안 됩니까?
3: 아니, 그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그 전도 부인을 먼저 찾아가.
2: 목사님께 직접 드릴 말씀이 있어요. 기다릴 시간도 없고요.
3: 아이, 아무리 급해도 예의를 지키셔야죠. 이러시면 곤란합니다. 그러다 이상한 소문이라도 나면 어쩌라고 그러세요?
2: 소문이요? 저요, 지금 그 조신이 살았어요. 참으라고 그래서 참았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래서요, 뭐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우리 딸까지도 세례도 못 받고 그냥 마음으로만 믿어야 됩니까?
4: 자매님, 무슨 일입니까?
2: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3: 아하, 이러시면 안 됐다니까.
4: 괜찮습니다. 여기 들어오셔서 잠깐 이야기 나누시죠.
2: 고맙습니다. 저, 여기는 제 딸입니다. 제 딸이요, 세례를 받겠다고 합니다. 이 아이도 예수님 믿은 지 오래됐어요. 하지만 아직 그 어디서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 못했어요. 웬 줄 아세요? 여자라서요. 내 말과 행동이 남편과 아버지와 오라버니의 얼굴에 먹칠하게 될까봐 아무것도 못했어요. 여자가 굳이 왜 세례를 받느냐. 여자는 마음만 가지면 된다. 그 말이 저를 계속 머무르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모자라서 제 딸 차례예요.
4: 자매님, 저도 그 마음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교회 내에서도 의견이 엇갈려요. 남녀가 마주서는 세례는 아직 조선 문화에서는
2: 어떤 방식이든 저는 괜찮습니다. 이렇게 휘장을 치면 어떨까요? 휘장을 치든 등을 돌리시든 저는 세례를 꼭 받아야만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누구도 세례를 금할 수 없다고요.
3: 아이, 잠시만요. 그럼 이제 여자들한테 휘장까지 쳐주고 뭐 따로 세례까지 줘야 해줘야 된다는 말입니까? 아이고, 이러다 예배까지 같이 드리자고 하겠네.
4: 집사님, 그만하시죠. 예, 좋습니다. 휘장을 칩시다.
3: 예?
4: 그리고 그 안에서 세례를 드리겠습니다.
3: 아니, 목사님,
4: 지금도 많이 늦은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고민할 때가 아니라 결단할 때죠.
2: 저와 제 딸의 마음을 알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4: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믿음을 고백하고자 하는 두 사람의 이름을 부르겠습니다. 첫 번째, 전삼덕.
2: 네.
4: 전삼덕 자매, 그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2: 예, 믿습니다.

0: 휘장으로 가려진 곳에서 눈을 감고 있던 삼덕이 일어선다. 이미 이름이 불려지기 전부터 그녀의 눈엔 하염없이 눈물이 흐르고 있었다.
1: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대에게 세례를 줍니다. 머리를 내미세요.
0: 그녀는 휘장 가운데 있는 동그란 구멍에 머리를 내밀었다. 스크랜턴 목사는 머리 위에 물을 떨어뜨린다. 그 물이 눈물과 함께 뺨을 타고 흐른다.
1: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 다 같은 사람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아니라 오직 자신의 이름으로 부름받은 자가 있습니다. 전 삼덕, 당신은 오래전부터 하나님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여자이기 때문에 한 걸음 뒤로 물러서 있었죠. 하지만 지금부터 당신은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당신의 믿음은 감춰지지 않을 것이며 당신의 고백은 조선의 빛이 될 것입니다. 이제 담대히 살아가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 당당히 서십시오.
0: 그렇게 이북 지역에서의 첫 번째 여성 세례가 거행되었다. 그 순간 그녀는 세상의 편견을 넘어 하나님 앞에선 여성 세례자가 된다. 외로운 선택이었지만 그 결단은 훗날 수많은 이들의 믿음에 불을 지피는 불씨가 되었다.
2: 예. 저는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FEBC 일일 드라마 한국교회 이야기 십자가가 세워진 땅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들 제12화 휘장 세례 출연 유춘희, 이은영, 임한권, 최웅, 송영희, 극본 김영승, 제작 강수미였습니다.

0: FEBC 신학회복 캠페인.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1: 학문은 성경을 받쳐준 도구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요. 그래서 성경을 바로 깨닫기 위해서는 학문이 필요하다.
0: 백석대학교 설립자 장종현 박사가 20년간 이어온 간절한 외침입니다. 그러나 무조건적으로 학문을 추구해서는 안 된다고 장종현 박사는 말합니다.
1: 학문으로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할 수 없기 때문에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0: 성경보다 신학을 더 의지한 미국과 유럽의 교회들은 무너졌습니다. 오직 성경과 기도로 세워진 교회만이 살아남았습니다. 오랜 시간 교회의 쇠퇴를 고민해온 장종현 박사는 그의 저서 왜 신학은 학문이 아닙니까를 통해 교회의 힘은 기도와 성령의 도우심에서 나온다는 본질적인 해답을 찾아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경건을 포함하기 때문입니다.
1: 신학은 알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믿기 위해서 아는 것이다.
0: 영혼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참된 신학의 길로 함께 나아갑시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0: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 해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1: FEBC
2: 참된 삶을 향하여 참된 삶을 향하여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창원 명곡교회 이상영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룻기 1장 16절 말씀을 본문으로 가치 있는 선택 이란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3: 선택하는 힘이라는 책을 쓴 이남석이란 분이요. 책 내용에서 작은 큰 그 선택의 순간 모든 사람들은 이런 마음의 상태가 된대요.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데, 이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이러면 다른 사람들이 싫어할 줄도 몰라. 만약 잘못된 결정이라면 이래서 좋고 저건 저래서 좋은데.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는 이런 갈등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택할 때마다 그런 갈등 안 하세요? 그래서 속 시원한 선택을 하기가 정말 힘듭니다. 하지만 선택은 미룬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저자는 선택하는 힘을 스스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 이걸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말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는 나오미라는 시어머니와 두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살 길을 찾아 모압 땅으로 잠시 떠났던 나오미가 결국 살기 위해서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을 떠나 결국 모든 것을 잃게 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모든 걸 잃고 나니까 그때 예루살렘으로부터, 베들레헴으로부터 굉장히 소중한 소식이 전해옵니다. 베들레헴에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양식을 주셨다, 그런 얘기가 들려옵니다. 여러분은 어떤 느낌이 들까요? 나오미가 여러분이라면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살기 위해서 떠나왔던 자리, 어쩌면 가장 절망적인 그런 절망의 땅에서 소망을 가지고 떠나왔는데 그것이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다면, 그런데 떠나왔던 그 자리가 다시 소망의 자리가 되었다면 그 선택의 주인공인 그 나오미라면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남편을 잃었잖아요. 두 아들을 잃었습니다. 한 번쯤은 이런 부분들의 규모는, 사이즈는 작지만 그런 경험들 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야, 아니면 여기 남아있어야 되나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도 고향이니 돌아가야 할 것 같고, 근데 돌아가 봐야 살 길도 막막한 상황에서 이방 며느리 둘을 데리고 오는 일들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결국 나오미는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선택합니다. 자, 일상적 우리 관용적 표현이면 돌아갔다, 이 말이 맞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돌아왔다고 표현합니다. 이스라엘에 있어서 임마누엘의 개념은 이스라엘 그 땅 자체에, 이스라엘 주권이 미치는 곳에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선민의식이 있었습니다.

0: 그러니까 적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땅을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 되는 거고요.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는다는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요. 돌아오는 거라는 표현이 맞는 것입니다. 6절 같이 보시겠어요?
1: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0: 그들에게
1: 그들에게
0: 양식을
1: 양식을
0: 주셨다함을
1: 주셨다함을
0: 듣고
1: 듣고
0: 이에
1: 그의 두
0: 두 며느리와
1: 며느리와
0: 함께
1: 함께
0: 일어나
1: 모압
0: 모압 지방에서
1: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0: 맞죠?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요? 선택하고 고향으로 돌아오지만은 마음이 너무너무 착잡했을 것입니다. 이게 잘한 일이 될 것인가 고민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나오미는 지금 고향으로 돌아올 것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본다면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의 가장 탁월한 선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택이 중요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결정해야 할 수많은 선택이 우리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지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나오미와 같은 가치 있는 결정을 해야 합니다. 물론 이것은 대단히 부분적이고 본능적인 선택이 그 부분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여러분께 알려드립니다. 그래서 이 나오미처럼 가치 있는 선택을 할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절망의 순간에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오는 나오미와 두 며느리가 그랬습니다. 그들은 모든 걸 잃어버렸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남편과 두 아들과 함께 모압 땅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정착하기도 전에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고 두 아들 동시에 잃습니다. 무엇을 붙잡아야 될 가능성,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았던 절망의 시간들을 그들이 보내고 있었습니다. 살았으면 뭐 하겠노? 무슨 희망 있노? 인생의 시간을 고향을 떠나오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었던 게 나오미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을 선택한 잘못된 선택을 되돌리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때 남편을 말렸어야 하는 건데 돌이킬 수 없는 후회의 눈물을 쏟으며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적이 없으셔요? 남편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가정이 절망적인 적이 없으십니까? 엄마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자녀들이 좌절된 적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지금 견디기 힘든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없으십니까? 일어날 힘이 아예 없은 절망의 자리에 앉아 계시는 분이 없습니까? 그런데 오늘 나오미는 일어섰다고 얘기합니다. 6절입니다.
1: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0: 어떻게 했다고요? 모압이라는 땅에 주저앉아 있지 아니하고 일어나 베들레헴에서 들려온 희망을 선택합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들을 돌보사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절망을 털어내고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아무리 힘든 고난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절망의 자리에 일어나 희망을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런 가능성이 보이지 않아도 희망을 선택하셔야 합니다. 왜요? 아니, 어떻게요? 그것은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고 싶을 때에 절대로 결단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돌보시는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0: 사랑하는 여러분, 절망의 순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될 수 있을까요? 인간적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을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길을 가다가 나오미가 고민에 빠집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고향으로 돌아가 봐야 별 뾰족한 수가 없어요. 발 디딜 땅 한 평이 없던 시절이었습니다. 나오미가 생각할 때 늙은 과부인 자신은 그렇다 치더라도 과부가 된 두 며느리를 바라볼 때 큰 아픔이 느껴졌던 것입니다. 며느리도 자식 아닙니까? 함께 산 세월이 깊어지면 어떤 때 며느리가 딸 자식보다 더 귀할 때가 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비참한 상황에서 싫은 내색 없이 늙은 자신을 잘 섬겨줬던 며느리를 생각하니까 그들에게만은 살 길을 열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8절입니다.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자, 여기에서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아빠와 엄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입니다. 맞죠? 근데 아빠가 유대인이고 엄마가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으로 칩니까? 안 칩니까? 안 칩니다. 그런데 엄마가 유대인이고 아빠가 이방인일 때는 유대인으로 칠까요? 안 칠까요? 칩니다. 자, 여기서 아빠 집으로 아닌 엄마 집으로 가라란 말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은 이 말입니다. 친정 엄마와 네 결혼 문제를 상의해서 새로운 남편 만나기를 바란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오미는 며느리들과의 관계를 끝내는 표현이 뭐냐면 어머니에게 돌아가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에서는요 어떤 사람과의 관계를 공식적으로 완전히 끝낼 때는 엄마에게 돌아가라 이 말을 씁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나오미는 지금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뼈를 깎는 이별의 아픔을 감내하면서 자식의 길을 열어주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엄마의 심정이고 이게 부모의 심정입니다.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미래를 포기할 수 있는 존재, 그 사람의 이름이 우리는 어머니라 부르는 존재요, 아버지라 부르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오미의 아름다운 헌신과 생각이 따라오던 며느리 중에 오르바라는 며느리의 운명을 바꿔버립니다. 14절입니다.
1: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쫓았더라.
0: 갈림길입니다. 분기점에서 한 사람은 좌, 한 사람은 우가 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생각으로 인해 너무나 소중했던 자식 오르바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다시 모압 땅으로 되돌아가고 만 것입니다. 물론 인간적 생각으로는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이 오르바에게는 살 길처럼 보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100이라면 같이 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길로 가면 절대 무너짐이 없이 100% 인생 자체가 삶이 보장된다면 여러분이 사랑하는 이와 함께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지 못했던 시어머니 나오미의 이 인정스러움이 결국 오르바는 평생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기회를 잃어버리게 한 것입니다. 옳은 게

옳은 게 아닐 수도 있다란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오직 의, 옳음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 그분입니다. 내가 아무리 깊은 인생의 연륜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연륜은 법이 아닙니다. 그 연륜은 식과 법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조망해 봐야 하고, 그것이 우리 인생의 식과 법이 될 때에 바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식이 뭔가를 훔쳤어요. 그러면 그건 아니라고 말해주는 것이 맞습니다. 잠시의 고통스러움을 줄수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에게 잠시의 실망을 주지 않기 위해서, 그래,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을 네가 한 거야. 괜찮아. 아니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인간적 생각으로 무엇을 선택하지 마세요. 인간적 선택으로 자녀를 기르지 말고, 인간적 선택으로 배우자를 대하지 마세요. 그 사람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하나님의 형상, 그걸 통해서 내 아내를 보고 내 자녀들을 볼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모든 출발점은 이퀄입니다. 그럼 동시에 무례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는 저와, 그 신뢰 가운데 옳음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망의 순간 무엇이 가장 가치 있는 선택이 될수 있을까요? 세상적 논리가 아닌 믿음의 논리를 선택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선 나도 죽어 거기에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이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는 나오미의 제안이 없었다면 어쩌면 오르바도 믿음의 걸음을 걸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 몸에 배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의 삶은요, 기계적이고, 그러니까 그들은 어머님, 시어머니를 통해서 하나님, 저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보고 아마 그런 모습에 대해서 따라오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왜 나오미는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고 권면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며느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생존을 위함이 아닌 영혼을 위함은, 그게 어미의 마음이었어야 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며느리를 향한 너무 인정스러움 때문에 돌이켜 너희 길을 가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나 정확한 이유는요, 며느리가 사랑한 만큼 과연 어머니도 하나님의 눈으로 그를 보았을까?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오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었지만 적어도 그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좀 멀어져 있지 않았을까? 나오미가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은 베들레헴에 있는 양식 소식 때문에 그는 모압을 떠나왔습니다. 여러분, 베들레헴을 떠날 때도 양식 때문에 떠났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양식 때문에 떠나온 사람은 양식 때문에 돌아오지만, 결국 룻은 적어도 나오미 속에 싹트고 있던 하나님에 관한 그 모습 때문에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것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의 방향은요, 그곳에 가야 할 이유가 분명할 때 거기에 놀라운 성취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자리를 떠난 회개의 심정이 아니라 먹고 살기 위해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엄마, 이제는 믿음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지, 죽더라도 믿음의 자리를
자리에서 죽어야 하는 심정

0: 이 아니라 베들레헴의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유대 땅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는 왜 하나님을 찾을까요? 왜 우리는 교회에 나오는 것일까요? 왜 이 시간에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일까요? 혹시 양식 때문은 아닌가요?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분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건 아닐까요? 내게 응답하시는 것이 결국 내가 원하는 바이기 때문에 여기에 앉아 있는 것은 아닐까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을 맞추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뜻에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기 위해서. 여러분, 정말 기도의 사람이라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고요, 그 뜻에 나의 뜻을 꺾을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기도입니다. 나오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들레헴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다? 양식이 있다. 근데 이 와중에 나오미는 두 며느리에게 인정을 베풀죠. 이것은 실상 그 당시로 보면요, 상상하기 어려울 만큼의 힘든 인정스러움이었습니다. 두 며느리마저 없다면 나오미는 더 살기 힘들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잖아요. 이 정도 인정을 베푸는 건요, 정말 큰 인정을 베푸는 거잖아요. 그러나 정말로 인정을 베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님 아까 그렇게 기도하셨죠? 믿음의 계대가 이어져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우리가 바르게 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식과 법으로 삼아져야 되는 이유는요, 우리 뒤를 따라오는 우리 믿음의 후대들이요, 엄마 아빠가 지니고 있던 그 아름다운 믿음을, 우리 할아버지가 지니고 있던 그 믿음을 본받으며, 효는 모양을 해도 효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우리의 믿음이 승계되는 일들이 우리의 가치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엄마들이, 아빠들이 자신들의 인정 때문에 자신들의 자녀가 룻과 같이 살수 있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바와 같이 살도록 방치하는지 모릅니다. 룻은 엄마를 떠나지 않습니다. 16절 다시 읽겠습니다.
1: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건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0: 룻은요, 시어머니의 인정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엄마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아니요, 가장 적극적인 표현은요, 어머니 마음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는 인정스러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룻과 오르바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둘다 시어머니를 사랑했지만 오르바는 입맞춤의 사랑이었고, 룻의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사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룻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어도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떻게 이런 사랑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룻은 시어머니와 살면서 나오미가 섬겼던 본질적인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믿음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죽더라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죽겠다는 믿음으로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머니를 따라가면 집도 절도 없고 여기저기 유숙하며 떠돌이가 된다는 사실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미래가 보장될 수 없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생과부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여인에게 중요한 것은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어머니 속에 본질적으로 존재하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수 있다면 베들레헴에서 거짓골로 산다 해도 그것이 가치 있는 발걸음이라 믿고 그는 그곳을 향해 갔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절망의 순간에도 믿음을 선택한 룻. 하나님은 이 룻을 통해서

0: 다윗을 보내셨고 다윗의 계보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절망의 순간에 절망 대신에 희망의 노래를, 인간적 생각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세상적 논리가 아닌 믿음을 선택한 그 루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그 가정을 축복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그거 아세요? 우리가 그를 선택하기 이전에 그분이 나를 픽스시켜 주셨다는 것, 확정시켜 주셨다는 것. 조나단 에드워드, 그분은요 그리스도의 고뇌라는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던져질 분노의 도가니를 가까이서 보셨다. 도가니의 아가리를 들여다 보셨다. 그 앞에 서서 타오르는 불길을 보고 이글거리는 열기를 느끼셨다. 이 말은 당신이 오고 가는 모든 인생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당할 그 고통의 모든 것들을 다 직접 느끼시고 그 고난을 받으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놀라운 이유는 두 가지다.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을 기꺼이 감내하셨다. 극도의 악을 대속을 하기 위해 감내하셨다. 스스로. 여러분, 고통의 극점이 어디일 것 같습니까? 치통을 알아본 분은요, 그게 아마 고통의 극점일 거라 생각을 하실 거예요. 제가 경험한 고통의 최정점은요, 제 왼쪽 귀에 스테로이드 주사를 넣기 위해서 안쪽에 그 마취 주사를 넣습니다. 아픕니다. 억수로 아픕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8번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는데 7번째 스테로이드 주사를 맞을 때 마취가 안 됐습니다. 근데 고막에다 그대로 스테로이드 그 바늘을 꼽을 때요, 아팠습니다. 내가 다른 표현을 못하는 거예요. 아팠습니다. 그게 제가 경험한 극점이에요. 그때 주님이 당하신 십자가에서의 고통은요, 이미 브라이트 돌이 오르는 곳에서 가시멸룡을 쓰실 때부터 고통을 시작됐습니다. 근데 주님은 이미 선험적 경험으로 그분은 알고 계시죠. 이 고통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근데 그걸 기꺼이 참으면서 감당하신 이유는 뭐냐면 사랑이 이유였어요. 우리를 안아내기 위해서 고난의 십자가를 선택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우리를 먼저 선택하시고 이렇게 불러주신 것입니다. 신명기 14장 2절을 표준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1: 너희는 주 너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다. 주께서 땅 위에 있는 많은 백성 가운데서 너희를 선택하여 당신의 귀중한 백성으로 삼으셨다.
0: 룻이 하나님을 선택하기 전에 룻을 먼저 선택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선택하기 전에 우리를 그분은 선택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절망스러운 상황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희망을 버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힘들고 버거워서 마지막이라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일어서십시오. 걸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모든 것을 잃는 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왜요? 이런 망가진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삶 가운데 빛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선택하심에 부끄럽지 않는 인생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0: 지역번호 055-288-1009번 창원 명곡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참된 삶을 향하여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은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신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새 시대 알려드립니다.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자, 오늘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세 글자로 줄여서 세깨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그 한 영혼을 부르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우리가 방학이라고 표현하잖아요. 하나님 잠깐 떠난 분들,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들, 예배가 지금 잠깐 중단된 분들, 교회 방학, 그냥 두 글자로 방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방학생들 아니면 무교생들 간절히 찾고 계십니다. 오늘도 이렇게 보물 퀴즈 꽁트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영혼을 깨워드리고 정신을 바짝 깨워드리는 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총연출, 우리 주님의 명을 받들어서 대신 깨워드리고 있는 조연출 김인수입니다. 여러분의 핸드폰으로 꺼내셔서 앱 메시지나 문자로 정답을 보내는 시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무교생, 방학생은 정답 맞추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는 시간이고요. 교회 잘 다니시는 분들도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물 퀴즈 출발합니다.

0: ホーム。
1: キーズ。
0: 자, 숨겨진 보석을 찾는 보물 퀴즈 시간입니다. 성경 속에서 보물을 찾고 청취자 가운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분들, 바로 말씀드린 방학생, 무교생 그분들 정답 문자를 주시면 무조건 선물을 드리고요. 물론 교회를 잘 다니시는 분들 이 시간에 정답 맞추시면 저희가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예, 살짝 좀 절제하신 자, 우리 전영천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원한 천사 전영천입니다.
0: 그렇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아름답고 곱고 우리 연기력이 뛰어나신 고현 집사님.
2: 네, 안녕하세요.
0: 자, 우리 개복교회 고현 집사님도 나오셨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0: 또 우리 저희 세 명이서
1: 예.
0: 세 명이서 연기를 또 펼칩니다.
1: 예?
0: 안 되는 연기를 펼칩니다. 꽁트 연기를 펼치니까 여러분께서 잘 좀 응원 좀 해주시고 잘 듣고 이 꽁트 가운데 정답이 있으니까 또 저희가 보기도 드려요. 보기도 드리니까 여러분들 잘 듣고 나서 정답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정답을 어디로 보내면 돼요, 목사님?
1: 예, 정답 아시는 분 샵 1069 샵 1069 50원 문자 조금 돈이 들어가긴 합니다.
0: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자, 5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자, 오늘 6월 2일 화요일. 자, 6월 2일 화요일. 자, 어디 계십니까? 자, 정답 보내실 준비 되셨나요? 수신 문자 받는 사람의 샵 버튼 누르시고 1069 전국 어디서나 서울극동방송 수신 문자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 보내시면 되겠고, 극동방송 어플로 휴대폰에서 라디오처럼 듣는 분들 있잖아요. 거기서 무료로 앱 메시지로 여러분께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자, 꽁트를 준비하도록 할게요. 특별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답 옆에다가 한꺼번에 보내시면 됩니다.
1: 예, 쭉 쓰십시오.
0: 정답 옆에다가 예. 나는 방학이다. 나는 무교다. 이렇게. 예,
1: 통학 가능.
0: 그렇습니다. 방학하고 무교생들 가운데서 통학 가능하신 분들은 통학 가능까지 써주시면 선물 받을 수 있는 기회도
1: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죠.
0: 예.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 자, 여러분께서 귀 쫑긋하고 어떤 꽁트가 펼쳐질지 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1: 자, 롯, 살아! 어서 빨리 짐을 챙겨! 방금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거든! 지금 바로 이사할 거야!
2: 아이고, 여보, 그냥 이사가 무슨 번개 모임이에요? 갑자기 웬 이사람? 우리 갈대아 우르에서 나름 차가도 마련하고 잘 살고 있었잖아요. 신도시 분양이라도 받으셨어요?
3: 삼촌, 그럼 우리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건가요? 거기 땅값이 그렇게 비싸다던데 제 지분도 있는 거죠?
1: 그게 목적지가 딱히 정해진 건 아니야. 하나님께서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가면서 보여주시는 거지.
2: 네? 아이고 여보, 지금 제정신이에요. 아니 주소도 없고 번지수도 없고 심지어 부동산 계약서도 없이 이사를 가자고요? 지금 우리 전세금은 다 돌려받았나요? 아유, 그리고 나 여기 평생 사귄 친구들이랑 작별 파티도 못했다고요.
3: 삼촌, 그러면은 내비게이션 어디를 찍어야 되는 거예요? 목적지 미설정으로 달리는 건가요? 요즘 그 기름값도 장난 아닌데.
1: 요사, 우리 내비게이션은 하나님의 앱이야. 업데이트 실시간 되거든. 하나님 말씀하셨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한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보다 더 확실한 보증 수표가 어디 있느냐?
2: 아이고 영광. 그래도 우리 남편이지. 스케일 하나는 우주급이라니까. 복의 근원이 된다는데 제가 참아야죠. 로, 너도 삼촌 잘 도와서 양떼 잘 볼거라.
3: 네.
2: 아유, 나는 이참에 가나안 스타일 패션이나 좀 알아봐야겠다.
3: 오, 역시 숙모님 긍정 마인드는 알아줘야 한다니까. 삼촌, 그러면 일단 그 우리가 무작정 서쪽으로 밟을까요?
1: 그래, 주님 가라하시면 가고 서라면 서고. 자, 믿음의 가문 아브라함의 패밀리 출발!
4: 여러분, 방금 보신 아브라함의 모습 어떠셨나요? 앞날이 보이지 않아 불안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확실한 계약서를 믿고 발을 내딛는 것, 이것이 진짜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주소는 몰라도 가이드는 확실하니까요. 오늘도 하나님의 내비게이션 켜고 믿음의 길을 당당하게 걸어가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0: 자, 새끼라 보물 퀴즈 문제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서 내가 너한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땅 이름은 무엇일까?
3: 여러분 지금 보니까 막 아브라함이라고 많이

0: 많이 보내셨어요.
1: 와우. 네.
2: 아까 했어. 이게 답 나왔어. 아까요.
0: 아브라함이라고 했는데 아브라함이 정답이 오늘 아닙니다.
2: 아까 답 나왔어요.
0: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왔고 또 롯도 나왔습니다.
2: 예. 예.
0: 이제 우리가 이렇게 대화를 했는데
2: 예.
0: 그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춰주시는 예. 겁니다. 이름을. 예. 자, 보기 나갑니다.
1: 1. 가나안. 2. 가나? 3. 안 가나? 4. 간다니까.
0: 자, 가나안이냐 가나냐 안 가나 간다니까. 어? 자.
1: 4번이 막 끌리지 않아요?
0: 그러니까
1: 간다니까.
2: 아, 이 방송이 우리 새끼라는 이 그러니까. 간다니까가 제일 중요해 자. 지금. 4번 다 쓰셔. 아니다. 정답을 해야 돼.
0: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정말 안 갈 거야? 이 5번까지.
1: 네. 네.
0: 예, 이렇게.
2: 못 가는 안 돼. 못 가는 안 돼.
0: 정답은 무엇일지 그 뭐 1, 2, 3, 4번으로 하셔도 좋고요. 정확한 답을 적어주셔도 좋습니다. 샵 1069 서울 경기뿐만 아니라 모든 지역에서 샵 1069번으로 여러분의 정답을 보내셔야 되고 정답 옆에다가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는데 내가 이쯤은 알겠다 하시는 분은 그 정답 옆에다가 방학 또는 무교라고 적어주시고 방학 무교생들 가운데서 또 뭐라고 적죠?
2: 예. 무교생 중에서는요.
0: 통화 가능.
2: 통화 가능. 그거 꼭 하셔야 돼. 그거 안 하시면 안 돼.
0: 네. 통화 가능이라고 해주시면은
2: 그럼 선물
0: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제가 갑자기 시켰더니 목사님 당황하셔가지고 자 지금 보니까 뭐 간다니까 제일 마음에 와닿는다고. 아니 나 교회 간다니까 정말 그만 좀 물어봐 이렇게 이런 분들 있잖아요.
2: 아, 예.
0: 방학 중인데 간다니까 이러면서.
1: 네.
0: 2305번님 진짜 방학 중인 거 맞아요? 알려주십시오.
2: 방학
0: 중인 거 맞는지. 예,
2: 맞네.
0: 그다음에 또 뭐 예.
2: 예.
0: 어우 세 분 연기 아, 좋았다고 고맙습니다.
1: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0: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좀. 연습이 조금 짧아가지고 그래도 오늘 또 연기가 수준급이라고 해주시네요.
1: 감사해요.
2: 감사합니다.
0: 너무 재밌다고.
1: 네.
0: 포항은 비 내리고 있다네요.
2: 예.
0: 그렇습니다. 자 보기 목사님 보기 한번 또 다시
1: 한번. 목사님 예. 버전으로 한번 해볼까요? 목사님 예. 보기 한번.
2: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좀 호통을 쳐야 돼요.
2: 에이,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
2: 아, 진짜 간다니까.
0: 진짜 가야 돼요.
2: 아, 오늘 간다는 사람 있어 오늘.
0: 자, 정답 예. 샵 1069 문자나 아니면 여러분 앱으로 들으시는 분들 앱 메시지로 보내시면 되겠고.
2: 예.
0: 정답만 보내지 마시고 교회 안 다니는 분들은
2: 예.
0: 방학 무교라고도 무교. 꼭 적어주시면 예. 좋은 선물 드리고
2: 예.
0: 제가 이따가 정답 잘 맞춰준 우리 교인들
2: 예. 예?
0: 그렇죠?
2: 예. 성도들.
0: 교인들 성도들
2: 예.
0: 제가 이따가 선물 불러드릴게요.
2: 팍팍 드릴게요.
0: 그렇습니다.
2: 예.
0: 팍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0: 이정님 찬양 예수의 이름은 은과 금 나 없어도 메들리로 전해드렸습니다. 자, 3시 14분 전국 생방송 새끼라 보물 퀴즈. 자, 전영천 목사님 고현 집사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꽁트 했잖아요, 집사님.
1: 네.
0: 꽁트 우리 출연 인물이 누구누구였죠?
1: 출연 인물이 일단 아브라함이 있고요. 예. 그의 아내 사라, 그다음에 조카 롯이 있습니다.
2: 아, 전영천이 있는데.
1: 네.
0: 그렇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하고 네. 롯이 연기를 했습니다.
1: 네.
0: 거기서 문제 한번 다시 주세요.
1: 자, 문제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준 땅으로 가라 하고 말씀하셨는데요.
0: 네.
1: 훗날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에게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이름을 맞추시면 됩니다.
0: 그렇습니다. 정답. 예, 샵 1069번으로 정답과 함께 정답 옆에 혹시 교회 안 다니는데 이쯤은 안다 하시는 분들 같이 방학 무교라고 좀 보내주시고 옆에 무교생 방학생 있으면 답 알려주셔도
2: 예, 답 알려주세요.
1: 네.
0: 문자 보낼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2: 예, 도와주시면 돼요.
0: 통화 가능하신 분들은 예. 무교나 방학생들 가운데서 예. 통화 가능이라고 옆에 써주시면은
2: 싹 써주셔요, 같이.
0: 선물을 고를 수 있는 기회까지 드립니다.
2: 예?
0: 목사님 복이 한번 불러주십시오.
2: 예, 복이 가나안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0: 그렇습니다. 자, 가나안이 있고 가나
2: 예. 3번 예. 안 가나
0: 안 가나
2: 4번
0: 간다니까.
2: 간다니까.
0: 간다니까.
2: 이거 승준이 내면서 해야 되나?
0: 이런 식으로.
2: 예. 예.
0: 예. 여기서 정답은 무엇일지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 예.
0: 샵 1069번으로 정답을 보내시면 되겠고 방학 무교생 정답과 한 문장으로
2: 예,
0: 한꺼번에 주시면 좋은 선물 드리도록 하는데요.
2: 예, 고를 수 있는
0: 일단은 오늘
2: 예.
0: 정답을 예. 가장 빠르게 보낸 분에게 일단 선물은
2: 예, 꽁트 막 나가니까 예, 답이 왔어요 벌써.
0: 그렇습니다.
2: 와.
0: 1468번님께
2: 예.
0: 저희가
2: 축하합니다.
0: 선물을 드리도록
2: 축하,
0: 하겠습니다.
2: 축하 완전 축하합니다.
0: 예, 1468번
2: 예.
0: 1등
2: 예.
0: 1등
2: 1등 1등
1: 와.
0: 아깝게 2등
2: 2등
0: 0183번님
2: 예, 네. 0183번
0: 83번 아깝게
2: 예.
0: 2등
2: 예.
0: 자, 그다음에 아깝게 꼴등
2: 꼴, 아깝게. 아니, 꼴등은 아니고 지금 막 들었기 때문에 보낸 겁니다.
0: 아깝게 좀 뒤늦게
2: 예.
0: 뒤늦게 예. 왔어요. 지금 막 온 8102번
2: 예, 8102번 축하합니다.
0: 8102번님도 축하드립니다.
2: 예.
0: 아, 근데 좀 중간은 가자. 좀
2: 야, 중간. 늘 가만히 있으면 중간 돼요.
0: 네, 중간 예. 정도가 520. 예. 520.
1: 네.
0: 520번.
2: 예, 520.
0: 예.
2: 와,
0: 예.
2: 축하합니다.
0: 그러니까 예. 와, 뭐 예. 이렇게 빵 터지는 분도 있고 우울했는데 갑자기 웃게 돼서 좋네요.
1: 오, 예. 네.
0: 진짜 재밌고 귀에 쏙쏙 들어와서 끌리네요.
2: 예, 예, 예.
1: 우리 새끼라는 예. 우울증을 치유해 주는 프로그램이죠.
0: 아멘입니다.
2: 아, 네. 아멘입니다.
0: 아멘. 아, 끌려. 아, 저 끌려. 사람한테 끌려.
1: 네. 끌려.
0: 그렇죠. 끌리는. 어우, 좋네요. 연기 수준급이네요. 최고.
1: 더 열심히 할게요.
2: 아유, 조금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1: 목사님, 저희는 칭찬해 주면 예. 막 춤을 주면서
0: 그러니까.
1: 더 열심히 해야지.
2: 아, 지금 해요. 아, 진짜 지금 먼저 춤추지 가지
0: 아, 보기가 너무 재밌어요.

0: 있다고. 아, 목사님 개그맨 공채 시험도 좀 쳐보라고 하네요.
1: 아, 지금 늦었어. 저
0: 늦었어.
1: 90이 내일 모레인데 이게 안 됩니다.
0: 늦었네, 늦었어. 아, 아쉽네.
1: 예.
0: 아, 간다니까. 근데 나이가 많아서 못 간대요. 예. 자, 그러면 이쯤 되면 여러분 가난과 가나 안 가나 간다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 이제 좀 해야겠죠? 방학생, 무교생. 예. 자, 여러분 옆에 방학, 무교. 몇 년 방학이라고 써주시면 더 좋아요.
1: 그렇죠.
0: 와, 오늘 전주 샘물교회 전일수 집사님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십니다. 아, 우리 전일수 집사님께도 예. 선물을 드려야겠네요.
1: 아이고야, 축하합니다. 네,
0: 5189번으로 예. 우리 집사님께 한번 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아니, 제가 이 교회를 갔다 왔는데 예. 지금 문자에 실물이 더 났다고.
2: 우와.
0: 선물 당첨.
2: 이야.
0: 당첨.
1: 완전히 이게.
0: 아, 선물 당첨. 네.
1: 뇌물 비슷한 것 같아요.
0: 그렇습니다. 사심이 가득한.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 정답을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2: 정답은 가나안.
0: 그렇습니다. 가나안. 예.
1: 아, 마지막 가나가 나오셨네. 네,
0: 가나안.
1: 가나안입니다.
0: 목사님 가나안. 한번 설명해 주세요. 가나안
1: 예.
0: 땅.
1: 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에서 갑자기 그냥 떠나라고 그런 겁니다. 무조건 떠나. 그런데 성경은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0: 네.
1: 아브라함이 그냥 짐을 다 싸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인도하신 대로 가나안으로 넘어와 버려요. 그런데
0: 네, 네.
1: 하나님 또 약속하십니다. 하늘의 별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내 후손이 이렇게 많게 줄 거야. 걱정하지 마. 그래놓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 보냈다가 다시 네.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다시 들어오게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그러니까 큰 민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적과 끓이는 땅으로 이어가시는 그 땅.
0: 네.
1: 아브라함이 그 순종하지 않았다면 큰 민족을 이룰 수도 없었고
0: 네.
1: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기 때문에 이 축복을 받은 것. 네, 너를 복을 주는 자에게 복을 줄 것이고
0: 네.
1: 너를 저주에 저주할 거야. 그게 바로 나타나잖아요.
0: 네네.
1: 예.
0: 그렇습니다. 그 목사님 근데 가나안 땅이
1: 예.
0: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땅으로 따지면은 천국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1: 그렇죠.
0: 그렇죠.
1: 예.
0: 젖과 꿀이 흐르는 땅.
1: 젖과 꿀이 흐르는 예. 요단강을 건너는데 우리 예. 보통 또 요단강 건너라고 하는 사실은 이 세계와 저 세계 아니면 네.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 그 천국.
0: 네.
1: 방학생들 특별히 이걸 좀 주의해서 들으실 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게 천국이거든.
0: 네.
1: 예.
0: 자, 9714번님이 너무 재미나요.
2: 오.
0: 저는 수술 후에 병가 중인데
1: 예.
0: 새끼라 매일 듣다가 영향받아 문병훈
1: 예.
0: 지인들한테 예. 복음 전하고 극동방송도 전했대요.
1: 와. 와.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0: 2139번님은 거래처 가면서 열심히 듣고 있는데 빵 터졌다고. 저도 언젠가는 가나안 땅에 가보고 싶네요. 세 분 대화가 너무 재미있게 다가오니까
1: 예.
0: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면 행복합니다.
1: 아, 그럼요, 그럼요.
0: 와,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재밌게
2: 네.
0: 우리 고현 집사님이 이 원고를 또 재밌게 잘 쓰세요.
1: 아,
2: 네.
0: 연기도 잘하시고.
1: 아, 목소리 너무 예뻐.
2: 얼굴도 예뻐.
1: 얼굴도
2: 예뻐. 목소리도
1: 예뻐.
2: 예뻐.
1: 아, 이거
0: 그러니까.
2: 대본도 잘 써.
0: 이거 오늘 어떤 마음으로 쓰셨어요, 집사님?
2: 저는 늘 항상 사실 이 시간 기다려. 이 사연 기다려서
0: 예, 예.
2: 거의 일주일 동안 이 대본 생각만 하고 산답니다. 사실은 제 본업이 있지만 본업도 열심히 하지. 하지만
0: 예.
2: 정말 이 일은 저의 사명이다.
1: 사명.
2: 하나님이
1: 아,
2: 주신
1: 사명.
2: 선물 같은 일이다 생각하고
1: 예.
2: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0: 와.
2: 네.
0: 아. 그러니까 이제 작품이 나오는
1: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래요. 빵 터질 수밖에
0: 그러니까,
1: 없어.
0: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막 귀에 꽃 쫑긋하게 듣게 된다고 하면서
1: 예.
0: 야. 새롭게 시작한 일터에서 보내봅니다. 의뢰 극동방송 틀어놓고 해서 너무 좋다고 항상 밝게 해주시니까 기분이 덩달아 좋아진대요.
1: 예.
0: 일터에서도 극동방송 듣게 되는 새로운 일터라니까
1: 예.
0: 아유 축하드립니다.
1: 네. 축하합니다.
0: 축하드려요.
1: 축하합니다.
0: 완전 올 앵, 청취자라고
1: 예.
0: 8421번인 입에 있는 커피를 품을 뻔했대요.
1: 아, 저 물면 네, 물을 생각하면서 물 부었어.
0: 세 분 케미가 굿이라고. 아, 자. 자, 여러분. 근데 지금 뭐 저희가 사실은 중요한 게 뭐
1: 예.
0: 까놓고 얘기해 가지고 방학생 저희가 진짜 기다리거든요. 근데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내가 방학 무교 이렇게 한번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 드리면서
1: 예.
0: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도록
1: 예.
0: 그렇게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예.
0: 이천 다육농장에서도 아침부터 계속 방송을 듣고 계시고
1: 와.
0: 간다니까 너무 웃겼다고. 아, 우리 3770번에 그러니까 예. 오늘 뭐 초콜릿 얘기도 많이 나오네요.
2: 예. 가나 초콜릿이요.
1: 가나 초콜릿.
2: 네.
0: 가나 초콜릿. 아. 자, 그러면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우리 방학생 무교생들 무조건 선물을 다 드리겠고요.
1: 예.
0: 그 중에서

0: 우리가 전화 연결을 한번
1: 예.
0: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예, 맞아요, 맞아요.
0: 전화 연결 이번 거.
1: 7년 방학생인데
0: 간다니까 이런.
1: 예,
2: 간다니까.
1: 예, 간다니까. 아마 가실 것 같아요. 오늘 딱 연결하고.
0: 정답은 1번 가난 맞춰주셨습니다.
1: 예.
0: 7년 방학생이에요. 마음이 와닿는다고 하셨는데.
1: 예.
0: 자, 멀고먼 가난 땅
1: 가셔야지 이제. 2305번님.
0: 그렇습니다. 저희 일반 전화를 하고 있어요.
1: 예.
0: 2305번님 받아 주십시오. 2305번님.
1: 예, 일반 전화 이거. 예.
0: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1: 예.
0: 자, 다시 한번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할 테니까요.
1: 예.
0: 2305번님.
1: 예.
0: 꼭 좀 받아주십시오.
1: 예. 꼭 받으셔야 됩니다. 기회입니다, 기회. 지금 하나님께 부르시는 시간이라서, 예. 시그널이 지금 움직이고 있거든요.
0: 자, 2305번님. 7년 방학생. 저희가 전화하고 있습니다.
1: 아.
0: 오. 전화를 못 받으시나?
1: 그러니까요. 이런 참 안타깝습니다.
0: 안타깝습니다.
1: 예.
0: 자, 그러면
1: 예.
0: 자, 다른 분에게 한번 다른 분에게 이분 해야겠네요. 이분 15년째 방학이라고.
1: 예.
2: 네.
0: 그렇죠?
1: 예.
0: 지금 현재 방학 중인 거 맞죠?
2: 네.
0: 아닌가? 교회를 가시게 된 건가? 5141번님. 여보세요?
3: 고객님? 전화번호.
0: 잠깐만요. 다시 한번 5141번님께 전화 한번 해 볼게요.
1: 받으실 것 같은데.
0: 자, 5141번님. 15년 방.
4: 네,
0: 여보세요? 저 새끼라 김인수빈입니다.
4: 예. 아, 네.
0: 지금 15년째 방학 중이라는 건가요? 아니면 교회를 지금 이제 나가게 된 건가요?
4: 방학 중인데요.
0: 네.
4: 교회를 가려고요.
1: 예.
0: 그 인도자가 전도해서 새끼라를 알게 됐다. 이제 누군가가 이 새끼라를 소개해 줘서 지금 듣고 있다는 거죠?
4: 네네.
0: 지금 방학 15년째고요.
4: 네네.
0: 어느 지역이세요?
4: 아, 경기도 김포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1: 김포.
0: 누가 알려줬어요? 네. 누가? 이 새끼라를?
4: 아, 최현주 언니라는 분이 계시는데.
1: 예.
4: 제가 막 하도 눈물을 많이 흘리고 그러니까.
0: 예, 예.
4: 좀 성경책을 받아서 하느님 말씀을 읽으면서. 좀 이런 우울감이나 자꾸 자다가서 이런 시도를 할 수 없게끔. 한번 성경책을 받아서 읽어보는 게 어떻겠나 싶어서 제가 사연을 보냈거든요.
1: 예.
4: 근데 연결이 된 게 너무 영감이에요.
0: 그 최현주님이 지난번에 이제 그 김포에 계시는 그 병원에 계시는 분 맞죠? 제가 기억하고 있어요.
4: 네, 맞아요.
0: 제가 오늘 오전에도 통화를 이분하고 했거든요.
1: 와.
0: 이분하고 했나? 이분 옆에 있는 분하고 통화를 했던 것 같긴 한데
4: 네,
0: 최현주님 제가 기억이 납니다. 김포에 있는 지금 그러면 5141번님도 같은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4: 네네.
0: 아, 같은 병원에 계신. 그러면 지금 입원 중이신 건가요, 혹시?
4: 네, 입원하고 있어요.
0: 아, 입원하고 계시는구나. 옛날에
4: 네.
0: 15년 전에 교회를 다니셨고
4: 네네.
0: 다시 믿음을 회복하고 싶다 이렇게 이제 문자를 주셨는데 방송은 오늘 처음 들으셨나요?
4: 예, 네, 오늘 처음이요.
0: 그래요.
4: 이게 전화가 올 줄은 몰랐는데.
0: 네네네.
4: 그 연결된 게 처음이거든요.
0: 최현주님이 혹시 옆에 계세요?
4: 네, 계세요. 바깥에.
0: 아니요. 저 일단은 제 통화는 일단 했으니까.
1: 예.
0: 같은 그 병실에 계시는군요.
1: 예.
4: 아,
0: 자, 우리 5141번님이 이렇게 또 최현주님 통해서 이 극동방송을 듣게 됐고 오늘 전화 연결된 게 정말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된 거예요.
4: 그렇게 생각해요.
1: 맞아요. 맞아.
0: 15년 전이면은 아마 혹시 이제 학생 때 혹시 다니셨어요? 교회를?
4: 아니요, 성인이 됐을 때.
0: 성인이 됐을 때, 그렇구나.
1: 목소리는 네. 30대. 네,
0: 그러니까

0: 자, 일단은
1: 네, 나이는 예. 40대 후반이에요.
0: 아, 그렇구나. 저희가 이렇게 전화 연결이 네. 되면은 일단 선물을 드려요.
1: 네네.
0: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를 드리니까 제가 선물 불러볼 테니까 여기서 하나 골라보세요.
1: 네, 성경책만 드렸으면 좋겠는데.
0: 아, 성경책이 받고 싶어요.
1: 네네.
0: 저희가 근데 선물 먹는 게 성경책이 없긴 한데 제가 네. 성경책을 구해서
2: 구해서
0: 우리 5141번님께 제가 꼭 네. 드리도록 하겠고요.
2: 예.
1: 네.
0: 그 다음에 저희 있는 선물도 하나 드릴게요.
1: 제가, 네네.
0: 제가 불러볼 테니까.
1: 네네.
0: 황금곱창에서 소곱창 전골, 한국 비엘약품에서 네. 유산균, 예맛에서 네. 김부각 세트, 강화선 네. 김치에 정승댁 순무 열무김치 세트, 매화연에서 약과, 더치커피스토리에서 네. 커피, 견관에서 메이플 하루견과 세트, 루브로파리에서 주얼리, 그 다음에 캡슐 세제, AM 화장품, 레모나 이렇게 있거든요.
1: 화장품이요.
0: 화장품. 알겠습니다. 네. 화장품 드리고 제가 성경책도 꼭 구해가지고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1: 너무 감사합니다.
0: 자, 그리고 이 시간에 우리 혹시 그러면은 거기 병원에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나요?
1: 네, 아니요. 예배는 못 드리고요. 그냥 이렇게 같이 네, 성경 말씀 이렇게 읽고
0: 네.
1: 기도도 하고 찬송가도 부르긴 하거든요.
0: 그런 그런 모임이 있어요? 그런 모임이 있어요?
1: 네, 교회 성경책을 많이들 읽으시더라고요.
0: 그게 어떤 그 이렇게 목사님이 오셔서 그렇게 공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건 없지만 서로들 이렇게 네. 모여가지고 이렇게 성경책도 보고 얘기도 네, 나누고 그런 모임이 부르고. 있군요.
2: 예.
0: 그런 모임이
1: 네네.
0: 있어요. 아
1: 네네.
0: 그렇구나. 예.
1: 네.
0: 그러니까 꼭 이렇게 좋아지셔서 이제 사회에 나와서 네. 이제 교회도 가셔서 예배도 꼭 드리셨으면 좋겠네요.
1: 네네. 희망사항이에요.
0: 그러니까요. 꼭 예. 그랬으면 좋겠고 이 시간에 우리 네. 목사님과 함께
2: 예예 예. 저 따라서 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저 따라하십시오. 좋으신 네. 하나님.
1: 좋으신 하나님.
2: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1: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2: 죄로 죽었던 저를 구원해 주시고
1: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2: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1: 앞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2: 몸된 교회에서 예배드릴 간절히 소망합니다.
1: 빨리 병원에서 태어나여서
2: 교회에서 예배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1: 와. 할렐루야.
2: 감사합니다.
0: 아, 감사합니다.
2: 예.
1: 감사합니다.
0: 우리 청취자분들 가운데서 지금 우리 5141번님께
2: 예.
0: 성경책 제가 보내드릴게요라는 문자가 왔네요. 이런
1: 네네.
0: 예, 그래서 참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희 극동방송 듣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어떤 방법이든 성경책을
1: 네.
0: 잘 이렇게 전달할 테니까요. 그곳에서 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꼭 만나시고 꼭 하루빨리 퇴원하셔서 네. 하나님께 가서서 직접 또 교회 가셔서 꼭 예배 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
1: 네네.
0: 네.
2: 예,
0: 우리 옆에 최현주님께도 잘 안부 전해주시고 오늘 전화 받아주셔서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희진진 목사님 감사드립니다.
2: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야, 그 병실이 완전히 예루살렘 교회 같아.
0: 이렇게 최현주님께서
2: 예.
0: 처음에 이제 방송 끝나고인가 저희가 이제 전화 연결이 됐었는데
2: 예, 예, 예.
0: 그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극동 방송을 들어보라고
2: 예.
0: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고 계세요.

0: 계시나 봐요. 그래서 지금 이분이 세 번째인가 네 번째인가.
1: 와, 전도왕이네, 완전히.
0: 그래서 제가 지금 오전에도 그분 중에 한 분을 제가 통화를 했기 때문에 아유 뭐 지금 성경책 제가 사드리고
2: 다들
0: 싶어요.
2: 서로 와.
0: 참 와.
1: 야.
0: 뭐 3073번님도 그렇고 3484번님도 그렇고.
1: 아니 사실 제가 사드리려고
0: 서로
1: 그랬거든.
0: 이렇게 막 사드리고 싶다고.
1: 제가 사드리려고 그랬어요. 사실은.
0: 그러니까, 와.
1: 야, 이게 웬일입니까?
2: 이렇게 전화 연결이 되는 동안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청취자분들이 함께 진짜 기도를 해주시고 이런 메시지를 막 보내주시네요.
0: 그러니까
2: 와,
0: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이렇게 듣고 목사님께서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도 같이 울면서 기도하시는 분도 많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1: 예.
0: 자, 그러면 우리가 방학이라고 문자 줬던 분 가운데서 이분한테 한번 전화를 한번 걸어볼게요. 제가
1: 3 279번님 1번 전화입니다. 3279번님 1번 전화 가면 받으시면 됩니다.
0: 3279번님
1: 예.
0: 자, 신호 가고 있습니다.
1: 예. 3279 예. 3279번님 1번 전화로 지금 전화 갑니다. 받으시면 됩니다.
0: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안 받으시네요. 3279번님.
1: 예.
0: 3279번님이 저희 애청자 같은데
1: 예.
0: 전화를 안 받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요.
1: 예.
0: 우리가 여기서 찬양 한 곡 듣고 나서 제가 한번 문자창을 한번 잘 뒤져서 자,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습니다. 교회 안 다니고 있지만 오늘 이렇게 지금 듣고 있다. 구원 열차 내가 꼭 타고 싶다. 가나안 땅 내가 꼭 가고 싶다
1: 가고
0: 하시는
1: 싶다.
0: 분들 샵 1069번으로 방학 아니면 무교라고 꼭 보내주시면 저희가 좋은 선물과 함께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돌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극동방송 세상을 깨우는 라디오 새끼라 보물 퀴즈 함께하고 계십니다. 3시 38분 지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가나안 땅에 관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꽁트로도 해보고 퀴즈를 내드렸거든요. 정답 가나안 보내셨던 분 가운데서 추첨해서 좋은 선물 드리겠고요. 교회를 지금 현재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을 듣고 계시는 분들 방학 무교라고 보내셨던 분들 가운데서 저희가 전화를 걸어서 선물 고를 수 있는 기회도 드리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드리고 있습니다.
1: 예.
0: 1336번님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 중인 사람입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1: 예. 아. 1336번님
0: 전화 걸어볼게요.
1: 예. 한번 전화 한번 걸어보겠습니다. 1336 예.
0: 꼭 좀 받아주셨으면 좋겠어요.
1: 예, 일반 잔으로 갑니다.
0: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자,
1: 아, 꼭. 예, 1336번님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입니다. 방학생입니다. 약속의 땅. 예.
0: 우리 1336번이 꼭 오늘 받아주셔야 되는데.
1: 예. 몇 년 방학인지 어쨌든 방학생인 건 분명히 맞은데 예 일반자로 갑니다.
0: 아 전화를 안 받으시네요.
1: 어?
0: 전화를 안 받으셔요.
1: 안 받으시네.
0: 오늘 전화 안 받는 분들이 좀 있네요.
1: 예.
0: 자 포기하지 않고
1: 그렇죠.
0: 한 번만 더.
1: 한 번만
2: 한 번 더.
1: 한 번 더.
0: 화장실 잠깐 갔을 수도 있으니까.
2: 네.
1: 예, 한 번 더. 아마 이거 받으면 죽는 줄 아는데 아니요. 살아요. 이 전화 받으면 삽니다. 네. 물에서 건져냅니다. 험한 시험 물 속에서 건져냈습니다. 1336번님.
0: 제발.
1: 예. 예.
0: 주님께 항상 죄송한 마음뿐인 방학생.
1: 예.
0: 아, 이분 전화 연결되면 갈 것 같은데. 아유 전화를 안 받는다.
1: 아 이런 참 오늘
0: 그러면
1: 예
0: 제가 이분이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아쉬워서 이분 한번 또 한번 해볼래요. 아까 7년 방학생
1: 예
0: 주여
1: 2305번님 예 제일 마음에 와닿습니다. 간다니까
0: 그러니까.
1: 가실 거라 믿습니다.
0: 그러니까 자 2305번님
2: 아,
0: 주여 제발
2: 주여 삼창해 하나요?
0: 주여 삼창 주여 삼창
2: 네 이렇게 간절하기도 그러니까. 정말
1: 예 간다니까
0: 그러니까 제 핸드폰으로 막 하고 싶네 지금 아
1: 이게 좀 이게 메시미디어가 발달돼서 좋은 것도 있지만. 와 이게
0: 안 받습니다. 아, 안 받습니다.
1: 예.
0: 자 혹시 오늘 지금 좀 전화를 안 받고 있는데 혹시 지금 내가 방학이다 옆에 방학생이 있다 전화 연결 지금 가능하다 하시는 분은 샵 1069번으로 방학이라고 한번 보내시겠어요? 본인이 방학생이다 무교생이다 내가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다 아니면 옆에 방학생이 있다 자 9640번님 시아버님 전화 전도하고 싶다고요? 혹시 지금 옆에 계시나요? 옆에 계신다면 알려주세요. 그럼 전화를 할게요. 전화를 할게요. 제가 지금 문자가 많아서 발견을 못했을 수도 있는데 자 여기요라고 하셔도 좋고 방학생 방학 무교 이렇게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지금 교회를 안 다니고 있지만 이 방송 듣고 있는 분 있잖아요. 그분이
1: 예,
0: 지금
1: 예.
0: 방학이라고 샵 1069번으로 본인이 직접 문자를 주시든지요.
1: 예.
0: 옆에서 한번 좀 주세요.
1: 예.
0: 옆에 방학생 있다.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1: 야, 모교생 있어. 모교생 있어.
2: 네.
1: 모교생 있어.
0: 전화 한번 해볼게요.
1: 예.
0: 전화 한번 해보겠습니다.
1: 예. 4301번님 전화 갑니다. 일반 전화입니다. 4301번님 일반 전화.
3: 오 안녕하세요.
0: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예. 자 새끼라 김인수 PD인데요.
3: 아
0: 본인이 무교 맞으세요?
3: 아니 제가 무교가 아니고요.
0: 예, 예. 옆에 있어요?
3: 저는 집사예요.
0: 예, 예 옆에 있나요 혹시 무교?

0: 선생님?
1: 근데 옆에 계신
0: 예.
1: 문상욱 선생님이
0: 누구 어떤 선생님?
1: 장애인이신데 예? 문상욱
0: 예.
1: 선생님이 시각 1급 장애인이신데 기타를 너무 잘 치세요.
2: 아, 예, 예, 기타리스트.
0: 예, 예.
1: 그래 가지고
0: 예.
1: 제가 늘 이렇게 그 목사님 사모님이랑 이렇게 함께 중보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은데
0: 네.
1: 꼭 이 새끼를 통해서 영적 기도를 하시게끔 하고 싶었어요.
0: 네, 알겠습니다. 옆에 계시죠? 문상호 선생님.
1: 네, 문상옥.
0: 문상옥.
1: 네, 네.
0: 시각장애인이시고 기타를 잘 치시고.
1: 네, 하나도 안 보이시는데.
0: 한번 바꿔주십시오.
1: 기타를 엄청 잘 치세요. 잠깐만요.
0: 예.
1: 선생님, 전화 받으세요. 극동방송국.
3: 예. 안녕하세요.
0: 여보세요. 문상욱님 예, 반갑습니다.
3: 예, 예 안녕하세요.
0: 극동방송 가끔 들으세요?
3: 예, 좀 뭐 조금씩 듣다.
0: 조금씩 들으세요. 옆에 계신 분 통해서.
3: 예, 예.
0: 교회를 안 나가 보셨나요?
3: 예, 이제 안 나갔는데요. 이제 뭐 좀 나가려고.
0: 예, 예.
4: 예.
0: 좀 자, 이번 기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 문상욱님을 예. 부르고 계시니까
3: 예.
0: 오늘 계기를 통해서 꼭 하나님께로 돌아왔으면 좋겠거든요. 아니 이제 아, 예. 예수님을 예. 믿는 거죠. 무교니까 처음으로
3: 예, 예.
0: 예.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셔서 예. 오늘 이렇게 영접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믿겠다 작정하는 겁니다. 목사님과 함께
4: 예, 저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따라 하시면 됩니다. 예. 사랑의 하나님
3: 사랑의 하나님
4: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3: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싶습니다.
4: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3: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4: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3: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4: 지금 나는 내 마음의 문을 열고
3: 내 마음의 문을 열고
4: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0: 아멘. 문상욱님 오늘 너무 잘하셨고요.
3: 예,
0: 하나님께서
3: 예.
0: 문상욱님을 너무 사랑하고 계시고 기다리고 계시니까 예 지금 좀 불편한 상황이어도 꼭 교회 가셔서. 예배도 드리고 예, 예. 교제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저희가 예, 시간이 없어서 방송 예. 끝나고 선물관에서는 전화를 드릴게요.
3: 예, 예,
0: 오늘 전화 받으셔서 고맙습니다.
3: 네, 감사합니다.
4: 예. 감사합니다. 예. 예.
2: 와.
0: 자, 우리가
4: 갑자기 네. 지금
0: 뒤늦게 막 이렇게
4: 방학생이 막 터졌어요.
0: 뒤늦게 막 지금 오고 있어가지고요.
4: 예.
0: 일단은 다 못해도 저희가 이제 방송 끝나고 나서 전화를 드리겠지만
4: 예.
0: 시간이 한 2, 3분 남았으니까 한 분이라도 좀 더 네. 해볼게요.
4: 예, 예, 예. 와, 예, 방학생들이 지금 많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0: 자,
4: 예, 예, 방학생들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0: 뒤늦게 좀 오고 있습니다. 뒤늦게 오고 있어가지고.
4: 예.
0: 우리 옆에 20년 방학 동생이 있다고요?
4: 예.
0: 8813번님이 알려주셔서 우리 김혜숙님께 전화 걸고 있습니다.
5: 연결이 되지 않아 비소리 후 소리
0: 일반 전화라서 예. 이분이 안 받으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4: 예. 3825번님 김혜숙님 전화 받으시면
0: 그냥 언니한테 전화를 예. 걸어볼게요.
4: 예.
0: 언니한테
4: 예. 받아보시면 20년 방학이라고 그러는데
0: 김혜숙님 언니한테 지금 전화 걸고 있어요. 김혜숙님 언니
6: 여보세요.
0: 예예 지금 운전 중이시죠.
6: 네네.
0: 아 운전 중이면 안 되겠네요. 저희가 방송 끝나고 김혜숙님 옆에 있어요.
6: 예.
0: 김혜숙님 전화를 안 받으시길래 언니한테 했는데
4: 그럼
0: 우리 언니가 지금 운전하고 있나요.
6: 예 동생은 옆에 있어요.
0: 동생 한번 바꿔주십시오 그러면.
6: 예. 너무해.
0: 너무해 진짜. 나한테 말도 아니요,
4: 근데
0: 없이
4: 이게 너무한
0: 방송
4: 게
0: 중에. 저 김혜숙님.
4: 받으시면 돼요.
0: 김혜숙님 지금 좀 당황스럽죠?
6: 네.
0: 갑자기 너무하고 진짜 예. 근데 너무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4: 왜?
0: 예. 이렇게 막 밀어붙이는 이유가 있는데 동생이 언니가. 하도 좋은 게 있어서 동생을 주고 싶어서 이런 거예요.
4: 사실 구원은 당황스러워요.
0: 그러니까.
4: 예.

0: 지금 방송에 나가고는 있어요. 너무해 이 목소리가 나갔습니다. 우리 김혜숙님. 김혜숙님 20년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1: 네.
0: 근데 이제 하나님이 다시 부르고 계시니까 예 하나님이 너무해도 오늘 하나님 그 음성을 좀 오늘 들으셔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다시 꼭 돌아오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1: 네.
2: 아 이번 주에 교회 나가셔야 돼.
0: 그러니까
2: 이미 작정된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0: 하나님 부르고 계시니까.
2: 부르시니까.
0: 우리 김혜숙님 오늘 절대 우연 없습니다. 이렇게 전화 연결됐으니까 저희가 시간이 좀 부족해서 방송 끝나고 나서 좋은 선물도 저희가 마련하고 저희가 전화를 다시 드릴게요.
1: 네.
0: 옆에 언니 너무 미워하면 안 돼요.
1: 네.
0: 좋은 거 주려고 그러는 거야, 좋은 거. 예. 네. 알겠죠?
1: 감사합니다.
0: 감사해요.
1: 예.
0: 예. 예.
2: 아, 시간이 없어.
0: 아, 시간이 없어요.
2: 예.
0: 오늘 뒤늦게 막 터져가지고.
2: 예. 아, 제가 이따 전화 다 할 거예요. 제가.
0: 문자도 뭐 뒤늦게 지금 뭐 방학 계속 오고 있습니다.
2: 예. 예. 제가 다 전화합니다, 오늘.
0: 다음에는 빨리빨리 오세요. 자, 우리 개복교회 오늘 고현 집사님과 또 풍암교회 전영천 목사님 함께 하셨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예, 저는 예. 김인수였어요.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FEBC
1: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극동방송 전도 프로그램 새깨라를 통해 전주 샘물교회를 나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 집사님은 본인처럼 가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가족 전도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사님이 극동방송을 통해 교회를 가게 된 지 한 달 뒤부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2: 14년 6월 30일에 이제 등록을 했고요.
1: 그렇죠. 네.
2: 그리고 이제 한 달 후에 남편이 했고요.
1: 네.
2: 그 뒤로 한 3개월 후에 큰아들하고 며느리하고 손수가 왔고요.
1: 손주까지.
2: 네. 여기서 끝이 아니고 전주에 같이 사는 여동생이 있어요. 새벽마다 언니가 기도한다. 이제 이번 주에 같이 갈래? 그럴까? 나왔어요. 그 다음 주에는 이제 친정 엄마가 이제 등록을 하셨고 한 2주 뒤에 오빠도 근데 제가 전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전도를 해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제 하나님의 역사심이라고 이제 믿을 수밖에 없고 그 14년도 6월 달에 이게 눈물이 나려고 하는데 그 새끼라 우리 뭐 연락이 됐던 게 그걸로 인해서 지금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전도를 제가 20년 동안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데 전도를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작정하고 하시려고 하니까 이 모든 게 이렇게 이루어졌구나. 극동방송의 힘이 이렇게 크구나. 네. 같이 이렇게 영접기도 하실 때 저희도 이제 아멘 아멘이 나와요. 그냥 들으면서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정말 극동방송이 큰 일을 하고 있다. 네.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이렇게 제가 큰 노력도 안 했는데 네. 그 말 한마디에 이렇게 문자 한 통에 그냥 본인들이 스스로 나와서 이렇게 해준다는 게 너무 감사한 일들이 많아서
1: 지금까지 극동방송을 통해 본인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전주 샘물교회를 가게 된 서영림 집사님의 고백이었습니다. 서영림 집사님은 지금도 극동방송을 애청하며 온 가족과 함께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전도 캠페인 복음 전파 70년 다시 복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가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홀로 누워있는 어느 병상, 길 위에 차 안, 소망 없는 누군가의 하루. 그곳에 전파가 갑니다. 말씀이 갑니다. 찬양이 갑니다. 기도가 조용히 도착합니다. 하지만 이 전파는 혼자 흐르지 못합니다.

갑니다. 누군가 보내야 흘러갑니다.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방송사에 헌금하시는 분들, 그 손길들이 주파수가 되고 그 주파수는 누군가의 힘든 밤을 밝힙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오늘도 방송은 경남 땅 330만 영혼에게 흘러갑니다. 전파 선교사가 있어 복음은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끓이지 않는 57도씨 천연 직수 온천 천마 온천과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0: 생명수 강가에서 생명수 강가에서 오늘 이 시간은 고성 하이교회 김동현 목사님께서 로마서 4장 17절부터 25절까지를 본문으로 믿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사람은 굉장히 이성적인 존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빨리 계산하고 또 논리적으로 납득이 되어야만 이렇게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이성적이고 비상식적인 것을 요구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을 믿는 것, 보이는 것을 믿어야 그것이 이성적이고 합리적입니다. 이미 된 것을 보면서 사람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을 이루어진 것처럼 믿으라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도전적이고 모험적인 일입니다. 믿음은 모험입니다. 그렇죠. 믿음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뺄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라고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은 바로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떠났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살던 그 시대는 씨족사회죠. 씨족사회라는 것은 자기 가족들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간에 상부상조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런 가족이라고 하는 보호막을 떠나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가라고 하십니다. 어디를 가라고 말씀하시지도 않고 일단 가라고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은 자신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 지금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곳이 좋은 곳인지 안 좋은 곳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 가야 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자기의 인생을 던졌는데 그럼 그 인생이 도둑맞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을 가진다,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은

내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죠. 믿음의 대상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대상이 나에게 주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을 때 그 믿음은 내가 가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믿을 뿐인데 내가 믿어야지 한다고 해가지고 내 안에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는 분이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이구나,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를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은 정말로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분을 믿을 수 있도록 믿음을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약속을 알고,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실하게 우리도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믿은 것은 성공할 수 있다는 달콤한 유혹을 믿은 것이 아닙니다. 그의 삶을 이끄시고 그를 통하여 놀라운 비전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자체를 믿은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비상식적인 일에 순종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상식적인 것은 아니에요. 논리적인 것도 아닙니다. 합리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 하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시겠다라고 하는 그 뜻과 계획이 믿어지고,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그래서 내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이 우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부르심 앞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할렐루야, 좀 비합리적인 일에 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믿으니까. 그래서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갔는데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믿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행한다. 믿음은 절대로 우리의 삶과 동떨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도 믿음이에요. 불신앙도 나름대로 믿음이에요. 안 믿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 거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죠. 거기에서 놀라운 변화와 차이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브라함은 뭘 믿었느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7절부터 보면은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고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었습니까? 죽은 자를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으로 살게 됩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이 놀랍게 변화될 거예요. 생각하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하나님을 우리가 진심으로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습니까? 자기가 백세가 되었는데도 백세가 되어서 도무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늙은 몸이 되었고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출산을 할 수 없는 몸이 되었다. 우리는 출산할 수 없어.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이제 늙은 사람이 되었어. 이건 합리적인 판단이죠. 이성적인 판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이를 가질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이미 100세인데 아내 사라도 더 이상 생리도 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 되었는데 이런 몸이 되었으면은 이제 아이를 포기하는 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지극히 상식적인 결론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여기에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도 가질 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잖아, 이거예요. 그 믿음의 결과로서 무엇을 얻었습니까? 백세의 아들을 얻었습니다. 비상식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얻었습니다. 비논리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얻었습니다. 비합리적으로 태어난 아들을 얻었습니다. 얻을 수 없는 아들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역사가 바로 이런 것이에요. 믿음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일은 결코 사람의 노력으로 되고 있는 일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이끌리는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대로 우리는 가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고 있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역사의 현장에 계속해서 다가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다는 것을 믿습니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십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은 우리의 이성에 막힙니다. 우리의 합리적인 생각에 막힙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꽃을 피우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믿음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뭐냐? 말씀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말씀대로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게 순종이에요.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불가능한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마른 뼈에도 역사하셔서 그 마른 뼈에 살을 붙여서 거대한 군대로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람이 바꿀 수 없는 사람도 변화시켜서 새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분이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고 따라오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우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사람의 논리에 갇혀 있으려고 합니다. 예수를 믿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이성으로만 삽니다. 예수는 믿는데 논리적으로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성의 틀 안에 갇혀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열 명의 정탐꾼 논리에 사로잡혀 있으면 결코 가나안 땅을 밟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지금도 변함없이 우리를 통해, 교회를 통해 죽은 영혼을 살리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어야 사람을 구원해야 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주변에, 내 가족들 가운데, 내 이웃들 가운데, 내 친척들 가운데, 내가 아는 사람들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이 택해놓은 백성이 있다. 그 영혼을 나를 통해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구원하시고 그 영혼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를 원하신다.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영혼을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까? 이 믿음이 없으면요, 안 사라집니다.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사라지겠습니까?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은 믿음에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는 것은 내 안에 없는 믿음을 반영하는 거예요. 불신앙을 반영하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그 믿음은 우리로 살게 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나를 통해 일하시고 나와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나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기를 원하신다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있어야 나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대단히 위대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하신 게 아니죠. 그는 지극히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 지극히 평범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하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다윗이 유명하고 대단한 사람이어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신 것이 아니죠. 그는 아비의 양 몇 마리를 지키는 하나의 목동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어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자기 아버지조차도 귀중하게 여기지 않는 그냥 베들레헴 시골 마을의 한 목동이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사람. 그런데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왕으로 쓰신 것입니다. 평범한 사람을 위대하게 하나님이 쓰셨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위대한 것이 아니고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고 순종하여 드렸을 때 위대한 걸음이 시작되었고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왜 여러분은 안 됩니까? 아브라함과 나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까? 다윗과 나와의 격차가 너무 심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의 출발점을 생각해 보면 하나도 격차가 심하지 않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같이 지극히 평범한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달라지게 된 이유는 그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여 자신을 드리기 시작했을 때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 걸음이 달라졌고 두 걸음이 달라졌고 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고 이틀을 다르게 살기 시작하면서 그의 인생이 다르게 살게 된 것입니다. 왜 나는 안 되느냐? 다윗은 됐지만 나는 안 된다. 베드로는 되지만 나는 안 된다. 그거는요, 자기 자신에 대한 비하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데 왜 나는 안 된다고 합니까? 내가 너를 쓰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써봐야 별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합니까?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어주겠다고 하는데 왜 나는 절대로 위대할 수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데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드리면 되는 건데 순종하면 되는 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앞에 그 믿음으로 나아가면 되는 건데 그냥 맡겨보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된다고. 왜 나는 안 됩니까? 베드로가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아브라함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다윗이 됐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일에 있어가지고 불가능이 있을 수 있습니까? 우리 삶에 예수를 믿어도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그분을 믿지 않고 행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 자신을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을 바꿔야 합니다. 온갖 부정적인 생각이 우리 마음속에 너무나 가득 차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나를 지배해온 그 부정적인 생각, 그 생각이 이성 안에 가두어 놓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걸 뚫고 나와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는 믿는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예수는 믿는데 말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는 믿는데 여전히 우리는 열병의 정탐꾼의 그 사고방식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똑똑하다. 나는 지식이 많다. 나는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다. 내 나름대로 확실하게 올바르게 판단했다. 여러분, 열명의 정탐꾼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한 것은 이성적인 판단을 요구한 게 아니죠. 여전히 너희는 나를 믿느냐? 이걸 요구한 거죠. 그래, 그곳에 엄청나게 높은 여리고성이 있고 그 땅에 안악자손이 살고 있고 그들은 철병거와 너희들이 갖지 못한 놀라운 무기를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것 같이 내가 주리라는 땅을 너에게 준다는 것을 믿느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요구하셨죠. 믿음을 보기를 원하셨죠. 그들의 이성적이고 똑똑한 계산과 판단을 보려고 한 게 아니죠. 예수는 믿는데 10명의 정탐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어떻게 그 사람을 쓰려고 해도 하나님이 쓸 수가 없죠. 예수는 믿는데 하는 모든 말이 바리새인 석인관과 같으면은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죠.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무시했죠. 비난했죠. 정죄했죠. 책망했죠. 그들을 창조하신 이를 그들은 비난하고 책망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우리의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의 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과 생각에서 나오는 것인데 생각이 바뀌지 않고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생각이 머물지 않으니까 하는 모든 말들이 불신앙적인 말을 하죠. 믿음이 없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없는 말을 하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얘기를 하죠. 어떻게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사탄이 할 일이 없죠.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해야 사탄이 할 일이 많을 건데 비상이 걸릴 건데 알아서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으니까 사탄이 할 일이 없죠. 한가하죠. 문둥병을 고치러 왔던 나아만이 자기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면 그는 그는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지 않았을 것이고요. 그는 깨끗함을 입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가 억지로라도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었을 때 말하자면 순종했다는 거죠. 내 마음에 안 맞아도 순종을 했을 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 거죠. 하나님은요, 믿음의 말을 듣고 싶어요.

제가 설교할 때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순간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말하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믿고 도전하고,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무슨 뭐가 그렇게 대단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겠습니까? 대단한 조건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실 때 하나님은 정말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십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뇌는 너무나 신기해요. 운동신경은요, 몸의 운동기능을 좌우합니다. 각각의 신경들이 나누어져 가지고 시신경은 눈의 시력을 좌우합니다. 뭐 호르몬 신경은 호르몬을 좌우합니다. 근데요, 학자들이 밝혀낸 것은 우리의 말은요, 우리의 말은 모든 신경을 자극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뇌는 우리가 말하는 것을 딱 들을 때 딱 거기에 세팅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세팅해가지고 우리의 몸을 주관해버립니다. 안 된다고 말하면요, 우리의 몸 전체가 안 되는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할 수 없다고 말하면요, 아무리 할 수 있는 일도 할 수 없도록 만들어버립니다. 왜? 눈이 할 수 없는 것만 자꾸 보게 해요. 부정적인 것만 계속 보게 해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종노릇을 하지 못하고 사탄의 종노릇을 하게 되는 이런 억울한 일이 성도 안에 발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가나안을 향해서 출발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열 가지 재앙을 보았습니다. 그 재앙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고센 땅을 특별히 구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홍해를 건널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홍해가 갈라져서 건너는 체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나안으로 다 인도하시려고 불러내셨는데 하나님의 뜻은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불러내셨는데 왜 그들은, 많은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불신앙은요, 반드시 드러나고 불신앙은 반드시 우리 인생을 좌초시킵니다. 흉내 내는 것은요, 잠깐이에요. 뭐뭐 하는 척 하는 것은요, 일정 기간입니다. 진정으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은 바로 믿음에 있어요.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싸우고, 믿음으로 순간순간 싸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장애물을 이기고,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렇게 여러분 사는 것이 진정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고요. 진정으로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의 사람이 결국 소망하고 바라던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믿음으로 살고 있지 않는데 그 사람이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을 가장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0: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헌신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사역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수 강가에서 지금까지 고성하이교회 김동연 목사님의 설교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5-834-6039번 055-834-6039번 고성하이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성가의 샘의 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화요일 진행의 맞선 주안교회 곽동관 권사입니다. 아기가 수유를 한 후 트림을 시키다 보면 트림을 해주는 부모가 트림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아기의 등을 두드리며 트림을 시켰지만 등을 두드린 부모가 트림이 나오는 것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중보기도 또한 남을 위해 기도했지만 그 기도가 때로는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의 중보기도가 이 나라와 교회 열방까지 이어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평화의 기도, 안양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시작하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가 자신을 위한 기도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할 때 우리의 모든 상황과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하여 주실 것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청취자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유나곤 코랄이 찬양드립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마산 주안교회 곽동광 권사였습니다. 평안한 오후 되세요.

FA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규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박은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

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 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 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주황 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몸도 마음도 조금은 방전되기 쉬운 이 저녁 시간. 지금 필요한 건 따뜻한 위로와 격려, 살아나는 기쁨, 그리고 다시 채워지는 은혜가 아닐까 싶습니다. 지치고 힘든 몸과 마음에 주님 주시는 은혜가 찌릿찌릿 채워지는 이 시간. 은혜 충전 라이브 김경민입니다. 요즘 우리에게 가장 많이 들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AI죠. 인공지능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음악까지 만들어내는 시대. 빠르고 똑똑하고 점점 더 인간처럼 보이는 기술에 우리는 놀라기도 하고 기대하기도 하고 조금은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분명해요. AI는 스스로 목적을 만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방향을 정하는 건 언제나 사람이고 기술은 도구일 뿐 그 도구를 어디에 쓰느냐가 결과를 만들어내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새로운 기술을 무조건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그렇다고 무조건 의지할 필요도 없습니다. 중요한 건 복음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AI는 정보를 정리해줄 수 있지만 영혼을 위로하지는 못합니다. 문장을 만들어줄 수는 있어도 눈물로 기도하지는 못하죠. 감정을 흉내낼 수는 있어도 십자가의 사랑을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시대의 기술을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어떻게 사용해야 할까요? 사람을 대신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더 잘 섬기기 위해, 속도를 올리기 위해서가 아니라 본질을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해 사용해야 하는 게 아닐까요? 기술은 빠르게 변하지만 복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붙든 사람이 기술을 다루는 손이 될 때 도구는 날개를 달게 되는 거죠. AI가 화두가 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는 더 분명히 고백합니다. 지혜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말이죠. 이 진리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6월 2일 화요일 은혜 충전 라이브 출발합니다.

FM 98.1MHz, 진주는 92.5MHz로 함께하고 계시는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입니다. 오늘 첫 곡은 아이자야 61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로 출발했습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AI 이야기를 잠깐 나눴죠. 오늘 왜 AI 이야기를 나눴을까요? 바로 오늘 저녁 5시, 방금 전에 시작을 했는데 오늘 저녁 5시부터 9시까지 이곳 창원 극동방송 공개홀에서 AI 세미나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태훈 목사님을 모시고 AI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이용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지 이론 수업과 실습 수업, 우리 실전 수업이 오늘 진행이 되는

인데요. 아마도 오늘 가신 분들이 우리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문자와 댓글을 안 보내시는 거 보니까 지금 열심히 AI 특강을 듣고 계신 것 같은데. 예. 네, 혹시나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 오늘 선착순 150분이었거든요. 150분밖에 못 받았는데 이 150분에 들지 못하셔서 AI 특강을 듣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우리 또 은혜 충전 라이브와 함께 은혜를 충전하면 되지 않으시겠습니까? 예, 저도 못 갔어요. 예. 우리 함께 이 시간을 기쁨으로 우리 찬양과 함께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 어플과 문자로 방송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다운받으신 후에 창원을 누르시고 실시간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출석 인사나 여러분의 이야기, 기도 제목과 신청 찬양까지 어떤 내용이든 보내주시면 이 시간 함께 소개하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역시 출석 단어 라이브로 받아보고 있습니다. 라이브, L-I-V-E 남겨주시면 출석 인증도 되고 오프닝 내용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출석 단어 많이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에 라이브 한글로 쓰셔도 되고 영어로, 아, 난 영어 좀 하는데 하시는 분들 L-I-V-E 출석 단어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은혜 충전 라이브 선물도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온 가족에게 행복을 주는 콜마운틴에서 보내드리는 등산화, 하나님을 기쁘게 사람을 건강하게 농업법인 천지삼에서 드리는 산삼스틱, 그리고 진주실크 100년의 전통을 이어가는 실크 전문기업 BJ실크에서 천연실크로부터 나오는 단백질 세리신이 포함된 오드실크글로 화장품 세트를 선물로 드립니다. 함께 해주시는 믿음의 기업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함께 AI 세미나, AI 특강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문자와 댓글 남겨달라고 했는데 우리 또 하나 둘씩 이곳 은혜 충전 라이브에 출석 도장을 찍고 계십니다. 오늘 가장 먼저 0720님께서 댓글로, 아침부터 집안일과 또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방전될 때까지 힘들었네요. 정신없이 시간이 흘러가 버리고 잠시 휴식을 취하니까 금세 저녁 시간이 가까이 왔습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한층 시원해져서 좋네요. 충디님, 저야 둘째 아들을 위해서 기도 부탁드립니다 라고 해주셨는데 잘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사회초년생인데 일을 구하기가 쉽지 않으시다고, 그래서 당분간 좀 쉬면서 원하는 직장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 문제는 뭐 비단 우리 0720님의 둘째 아드님만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요즘에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많은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고 일을 구하는 와중에 있는데 참 쉽지가 않은 현실이죠. 예, 우리 0720님의 둘째 아드님, 그리고 또 이 땅의 많은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또 마음 모아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정말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리고 믿음으로 바로 서는 우리 청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4833님 라이브 남겨주시면서, 샬롬 미니피디님, 저는 오늘 하루 정신없이 지나간 것 같아요. 주영이가 건강상의 이유로 병원에 입원을 했다고. 예, 주님의 손길로 주영이가 건강하게 회복하길 기도해주세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저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해주시는 가족분들도 우리 주영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오늘 신청 찬양 내가 매일 기쁘게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잠시 후에 우리 코인 찬양방 오늘 2부에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데일리 미션 신청곡 콘테스트 진행이 되고 있기도 한데요. 여러분이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찬양 마구마구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데일리 미션 신청 찬양 보내주시면 되겠고, 코인 찬양방 통해서 우리가 2부에서 나누도록 할 텐데요. 데일리 미션 우리 신청해 주셔야, 참여해 주셔야 선물 받을 수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우리 신청 찬양들 마구마구 1부가 끝나기 전까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신청 찬양과 출석 단어까지 계속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팀 로거십의 찬양 한 곡 듣고 오죠.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함께합니다.

3743님께서 댓글로 라이브 남겨주시면서 활짝 웃으며 기쁜 화요일 응원합니다. 후다닥 이라고 보내주셨고 우리 2449님 8006님도 우리 출석 인사 출석 단어 함께 남겨주셨고요. 4522님도 라이브 안녕하세요 이라고 우리 출석 인사 남겨주셨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출석 단어 그리고 신청 찬양들 우리 라이 코인 찬양방을 위한 신청 찬양들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24시간 오직 복음만을 전하는 창원 극동방송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 우리 앞서 4420님께서 샬롬 피디님 안녕하세요. 어제는 제주 국내 단기 선교 일정을 한번 짜봤습니다. 우리 단기 선교를 준비하고 계신 분이거든요. 우리 성남에서 예수라떼를 판매하시는. 아, 첫째 날, 둘째 날은 교회 두 곳, 대흘교회와 북촌교회를 섬기러 가고요. 셋째 날은 이기풍 선교사 기념관 그리고 제주극동방송을 가기로 정했답니다. 마지막 날은 해수욕장 가서 놀다가 돌아오는 아주 야무진 일정으로 한번 짜봤어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우리 또 제주도 선교 가신다고 우리 은혜충전 라이브 함께하지 못하시는 건 아니니까요. 예, 우리 어플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어플리케이션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고, 우리 계속해서 사진으로 함께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오늘따라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이 카페에 많이 있네요. 위대한 이야기 찬양 신청합니다. 7시까지 있겠다는데요. 찬양 나오면 율동도 추고 싶다고 해서 위대한 이야기 어린이 찬양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우리 코인 찬양방 때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린이 친구들 듣고 있습니까? 예, 잠시 후에 저녁 6시부터 진행되는 코인 찬양방 시간에 이 찬양 한번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디 가지 마시고 잠깐 기다려주세요. 그리고 898093님께서 우리 댓글로 라이브 매일매일 택배일하면서 은혜롭게 방송 듣습니다. 지친 시간에 힘이 되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길 기도합니다.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오늘 또 날씨가 좀 궂은 날씨라서 우리 택배 일하시는 분들이 더 좀 덥고 힘드실 것 같아요. 우리 8093님도 조금 더 힘내시길 바라겠고 제가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 함께 나누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8093님의 찬양은 무조건 띄워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듣고 싶은 찬양이 있으시다면 신청해 주시면 되겠고요. 0720님께서 당신만을 위한 노래 음원 받았는데 산삼스틱 선물 주시냐고. 아 그럼요. 드립니다. 5월의 선물은 지난주까지 마무리가 됐고 이번 주에 여러분들의 그 정보를 받아서 주소랑 이런 것들을 받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월에 당첨되신 분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코인 찬양방 길을 만드시는 분 신청합니다. 남겨주셨는데 이 찬양도 코인 찬양방 2부에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찬양 한 곡 더 듣고 오죠. 힐송 유나이티드의 찬양입니다. Everyday.

네, 힐송 유나이티드의 에브리데이 함께 만나보고 오셨습니다. 아, 4918님께서 출석 단어 라이브 남겨주셨고 따라 부르시는 거예요. 아, 제가 조금 이 마이크를 켜놓고 살짝 티 안 나게 따라 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또 매 눈이 아닌 매 귀를 가지신 분이 이렇게 또 한 번씩 찾아내시더라고요. 예. 아, 맞습니다. 살짝 좀 따라 불러봤습니다. 예, 기쁨을 주체하지 못하고 함께 한번 해봤고요. 1967님도 라이브 충전 지지직이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맞죠? 아, 찌릿찌릿, 아, 지지직, 라이브 충전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1부 계속해서 우리 출석 단어 라이브, L-I-V-E, 라이브 남겨주시기 바라겠고요. 신청 찬양들도 계속해서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420님께서 칭찬 부탁드립니다 라고 저희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 차유한 어린이 저희 카페 전파 선교사 헌금함에 10,000원을 헌금했다고 무려 10달 동안 모은 금액이라고 합니다. 우리 유한 어린이 듣고 있나요? 유한 어린이 들리나요? 예. 아, 제가 뭐 해드릴 건 없고 우리 유한 어린이 신청 찬양 있으면 꼭 남겨주세요. 우리 유한 어린이 너무 대단합니다. 10달 동안 우리 헌금을 모아서 우리 전파 선교사 헌금을 해주신 우리 유한 어린이 너무너무 칭찬하고요. 우리 신청 찬양 있으면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아, 그리고 AI 교육갑니다. 극동 다와 가는데 오늘따라 왜 이렇게 차가 많을까요? 1967님 넘겨주셨는데 얼른 오십시오. 예, 그리고 조심히 오시기 바랍니다. 이곳에도 차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마 주차를 저쪽 바깥에 하셔야 될 수도 있지만 우리 조심히 빠르게 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매일 저녁 5시에 함께하는 은혜의 충전 라이브, 이 시간에는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코인 찬양방과 또 집으로 가는 게 말씀 묵상이 이어지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이프로드 싱어즈의 아 하나님의 은혜로 들으시면서 잠시 후 저녁 6시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

0: 생명의 소리, 극동방송입니다.
1: 빛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 이 시간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께서 이사야 2장 6절부터 9절까지를 본문으로 주를

0: 더 사랑하는가?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거듭거듭 생각해 봅니다. 가장 소중한 게 무엇일까? 최고의 가치는 무엇일까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역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 사랑이 최고의 가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 사랑이 왜 최고의 가치인가?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을 때 우리는 형제 자매들, 지체들을요 뜨겁게 사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절대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 게 우리의 사랑이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지체들을 사랑할 수 있고 품을 수 있고 그리고 용납할 수 있는 길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하나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찰 때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고 그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일주일의 삶의 여정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게 만들어가는 존재로 세워갈 수 있을까, 이런저런 고민하며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찬양이, 옛날에 불렀던 찬양이 계속 머리를 맴돌면서요, 입술에서 계속 오갔습니다. 아마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찬양가 다 들어보셨죠? 이 찬양, 이 찬양이 계속해서 맴도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드려보죠.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정말 주를 더 사랑하십니까? 우리의 삶 속에 주를 더 사랑하는 이 마음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용서 좀 친다면요,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달라질 겁니다. 다른 길을 걸어야 할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히 넘쳐날 때 우리는 주를 더 사랑하면 매일매일의 삶을 걸어갈 겁니다. 하지만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얘기거든요. 주를 사랑하는 이 마음, 그래서 오늘 제목은 이렇게 한번 정해봤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들 하나하나가 해결될 수 있는 길, 주를 더 사랑하는 것밖에는 해결의 점이 없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살펴본다면요, 우리가 또 걸어가야 될 길이 보이리라 생각되어집니다. 창세기 묵상이 마감되어졌습니다. 50장까지 오늘 마감되어졌지요. 창세기 묵상이 마감되면서 성경의 첫 책이거든요. 성경의 66권의 첫 책입니다. 첫 책의 묵상이 끝났다는 얘기는 이제 시작이 이루어졌다는 얘기거든요. 이 시작 묵상이 끝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을까요? 창세기 묵상을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어떤 결론이 가득히 차고 넘칠 것인가 한번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마지막으로 갈수록, 창세기의 마지막으로 갈수록요, 오늘도 마찬가지고 어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돌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본향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 있다는 겁니다. 거기로 돌아가야 한다는 얘기를 끊임없이 펼쳐가고 있는 것이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어디에 시선을 두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갈 것인가?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 부분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 그곳으로 돌아가야 한다. 어제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죽어서라도 돌아가야 한다. 죽음으로도 돌아가야 한다. 야곱이 죽어서 그 땅으로 돌아갑니다. 오늘은 또 어떤 내용으로 마감되어지나요? 백골이 되어서라도 반드시 돌아가야 한다.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있다, 그곳으로 가야 한다는 겁니다. 초점을 흐리지 않게 그 초점을 맞출 수 있도록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가 계속 반복되어질까? 어느 한 구절이 전개되면서요, 창세기에서 어느 한 구절이 전개되면서요, 그때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는 게 바로 돌아가야 한다. 바로 이 땅, 애굽 땅은 절대로 영구한 땅이 아니다. 임시 거처일 뿐이다. 영원한 소유가 있다. 영원한 약속이 있다라고 계속해서 선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한 구절에 나온 다음부터요. 왜냐하면 이 한 구절로 인해서 이제 초점이 흐려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우리가 초점이 흐려지면 우리도 이 땅에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곳에서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것으로 초점이 맞춰가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지금 내가 이 세상 것들에 초점을 맞춰가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는 변명할 수 있거든요. 너무 힘듭니다. 하나님 각박한 거 아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힘든 세상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전쟁이 터졌고 끊임없이 유가는 올라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여정들은 너무도 버겁고 힘겹고, 그러니 어떻게 지금 예배하는 곳에만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 것에도

초점을 맞추고 어쩌든지 모으면서 어쩌든지 미래를 예비해 놓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후 대책을 세우게 하시는 그 길로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주님을 만날 겁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 주님을 만날 겁니다. 그저 가는 날짜가 다를 뿐이지 우리는 모두는 주님 앞에 설 겁니다. 언제가 될지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나이에 따라서 가는 순서가 절대 아니거든요. 주님 앞에 서는 날이 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겁니다. 무엇하다 왔느냐? 우리가 어떤 대답을 할 것인가? 한마디면 될 것 같습니다. 주를 더 사랑하다 왔습니다. 오늘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내일도 사랑하고 주를 사랑하다 왔습니다. 창세기 한 구절이요, 창세기 47장 27절인데 이 한 구절이 위기 상황을 보여줍니다. 한번 읽어보시면서 어떤 위기가 느껴지시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 구절 다음부터 계속해서 돌아가야 된다. 영구한 소유로 영원한 소유가 있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이 있다라고 끊임없이 말씀하시거든요. 한번 보여주시죠. 창세기 47장 27절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시작.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이 구절이 나온 다음부터요, 야곱이 유도하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임시 거처이니 영원한 소유로 돌아가야 한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반드시 그곳에 나를 장사 지내야 한다. 계속해서 그 이야기들이 펼쳐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창세기 49장의 축복의 이야기죠. 열두 지파를 축복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그 축복하는 내용도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 약속의 땅에서 이루어질 축복을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굽 땅에서 이루어지는 축복이 아니거든요. 그 모든 축복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에서, 그곳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이 계속해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모든 것이 다 그 땅을 향하여 그 땅을 초점을 맞추고 있는 중이거든요. 자, 여기서 무슨 위기 상황이 펼쳐질까요? 애굽 족속이,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정착을 했는데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었다. 생업은 소유를 얻었다는 겁니다. 땅을 얻었다는 겁니다. 자, 애굽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애굽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어서, 기근에 대해 먹을 것이 없어서 먼저 하소연을 하죠. 우리가 먹을 것이 다 떨어졌습니다. 그때 요셉이 얘기하죠. 짐승들을 가지고 와라. 그럼 내가 먹을 것과 바꿔주겠다. 짐승들을 다 팔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먹을 것이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나요? 이제 땅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바로의 것으로 다 돌리죠. 땅을 가지고 와서 땅을 이제 또 다 팔게 되죠. 그 다음에 남은 게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밖에 없나요? 몸밖에 없습니다. 몸도 종으로 팔게 됩니다. 애굽 사람들은 모두가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거기서 모든 것을 다 공급받습니다. 그걸 누구와 비교하고 있는 중이냐면, 창세기를 보면요, 애굽의 재상들은 바로로부터 녹을 받기 때문에 땅을 팔 필요도 없고 몸을 팔 필요도 없었다. 그래서 누구와 같은 대우를 받으며 살아갔던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냐면 바로 재상들과 같은 대우를 받았다. 이미 이스라엘 민족은 재상으로서의 대우를 창세기부터 받고 있었습니다. 왕같은 재상으로 부르신 소명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자, 그런데 거기서 땅을 얻고 고센 땅에서 땅을 얻었다고 합니다. 삼각주 지역으로 가장 기름진 땅입니다. 그 땅을 얻게 되었고요, 거기서 땅을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자, 어떤 위기 상황이 느껴지시나요? 땅에서 성공적으로 잘 되고 있는 중입니다. 어디를 바라보게 될까요? 땅을 바라보게 됩니다. 여기가 조사원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도 안정되기 시작하면요, 하나님보다도 자꾸 이 땅의 안정이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만 거머쥐고 있으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다 보면 이제 혼선을 빚기 시작하는 거죠. 저도 어떤 상황을 겪어봤느냐면요, 캐나다 유학 시절에 9년을 거기서 보냈거든요. 9년을 보내면서 딸이 태어났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들어갔고요, 유치원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유치원, 거기서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에겐 거기가 전 세계였거든요. 모든 것이었습니다. 근데 저는 공부가 다 끝났습니다. 학위를 받았습니다. 9년째, 만 9년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야 되는데 어떤 마음이 들기 시작할까요? 30년 이상을 살았던 땅이거든요, 대한민국 땅이요. 그런데 두렵고 무서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한국에는 아무 기반이 없거든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나마 캐나다에는 월세를 내고 살지만 집이 있었고요, 또 거기에 덮으셔서 인맥이 형성되어 있고요, 또 거기서 살았던, 적응했던 삶의 길들이 있습니다. 이미 9년 세월 동안 적응이 되어져서 그곳에서 가진 것은 없을지라도 이제 버티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리고 어떤 얘기들로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목회지를 소개해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서 한번 설교해 보면 아마 거기서 인터뷰되고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내는 은근히 좀 거기서 주저앉았으면 하는 바람을 비치기

기도 하고요. 왜냐하면 애들도 거기서 다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돌아가야 된다는 당위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한국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돌아오는데 두려움, 9년 세월인데 두려움이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무섭습니다. 가서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해야 된다는 거. 9년 세월 만에 그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저렇게 번성하고 저보다 형편이 더 좋잖아요.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그 땅에서 정말 주저앉는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창세기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이곳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 이곳이 아니다라고 하는지 분명하게 드러나는 게 뭐냐면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신세대에게 주시는 말씀 속에 그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신명기 11장에 보면요,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을 비교해 줍니다. 애굽 땅은 이런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여러분들이 한번 선택해 보시죠. 하나님은 솔직하게 얘기하십니다. 솔직하게 애굽 땅은 이런 땅이고 가나안 땅은 이런 땅이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질문하시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실지 한번 살펴보시죠. 그런데 현저한 차이점이 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자, 신명기 11장 한번 보여주시죠. 신명기 11장. 자, 11장 10절만 한번 읽어봅니다. 애굽 땅을 이야기합니다. 신명기 11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가 들어가 차지하야 되는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이 아니하니 거기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내가 들어가서 차지하는 땅, 가나안 땅은 내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않다. 같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비교해보라는 얘기입니다. 비교해보는데 거기서는, 애굽 땅에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나일강이 흘러갑니다. 애굽 땅에, 이집트 땅에요, 99%의 촌락은 나일강을 주변으로 형성되어져 있습니다. 나일강만 있으면 사는 겁니다. 그 강에서 물만 퍼올리면요, 밭에 물을 대면 언제든지 풍년을 맛볼 수가 있습니다. 풍작을 맛볼 수가, 풍부를 맛볼 수가 있습니다. 뭐만 하면 되는 거예요? 발로 물만 되는 거예요. 채소를 씹어놓고 발로 물을 대는 겁니다. 그럼 뭐만 하면 되나요? 내가 내 힘을 가지고, 내 노동력을 가지고, 내 능력을 가지고 살면 어떻게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당당하게 모든 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땅이 바로 애굽 땅이라는 겁니다. 무엇이 없어도 되는 건가요? 하나님이 없어도 됩니다. 뭐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나일강만 계속해서 흘러가면 되는 겁니다. 거기서 물만 대면 되는 거거든요. 곧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나일강이 곧 우상이 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게 없으면 내가 생존할 수 없고 이게 있으면 내가 생존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가기 때문에 나일강이 우상이 되고 숭배의 대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를 가보면요, 바로는 아침마다 나일강에 가서 뭔가를 합니다. 열 가지 재앙에 속구쳐 오를 때요, 바로는 나일강에 가 있어요. 제사 지낸다는 얘기입니다. 나일강을 숭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게 있어야 살기 때문에 조만간 우상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이 필요 없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거든요. 우리에게도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나는 IMF가 와도 괜찮고 코로나가 터져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기술만 있으면, 내 실력만 있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살아갈 수 있다라고,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거든요. 그리고 미래를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걱정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것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게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게 바로 애굽 땅의 삶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11절에 가나안 땅을 한번 보시죠. 가나안 땅은 이런 곳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애굽 땅은 평지 사막지대로 나일강이 흘러가면서 물을 끌어올리면 되는데 이스라엘 땅은요, 산악지대입니다. 근데 산악지대는 뭘 끌어올릴 수가 없나요? 요단강 물도 형편없거니와 그걸 끌어올릴 수도 없습니다. 그럼 뭐에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비가 와야지 사는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땅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에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다. 자, 비가 있어야만 사는 땅이 가나안 땅이고요. 그 다음에 나일강에 있어서 살아가는 땅이 애굽 땅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예, 생각이 좀 많아지죠? 어느 곳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아마 우리의 삶의 여정을 걸어가노라면 많이, 저도 저를 비롯해서 많이 아마 애굽 땅을 편안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선택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현저한 차이점이 한 가지 있습니다. 누가 있느냐, 누가 없느냐의 차이점입니다.
자,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2절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 차이점입니다. 거칠고 황폐하고 사막 같은 땅일지라도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입니다. 연초부터 연말까지요 한시도 눈을 떼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며 항상 돌보아 주시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길이거든요. 어느 쪽이 더 나을 것인가 한번 판단해 보시죠. 어느 쪽이 더 나을까요? 어느 쪽이? 제가 채소를 키워봤거든요. 제가 채소를 키워봤습니다. 부천에 있을 때 2층짜리 연립주택에 살았는데 저희가 2층이어서 옥상을 저희가 쓸 수 있었어요. 그 옥상에 이제 뭘 놓을까요? 스티로폼 박스를 여러 개 해가지고 상추도 심고 고추도 심고 여러 가지 모종을 심어가지고 이제 봄 되면 심어가지고 이제 재배를 하지요.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뭘 줘야 잘할까요? 예, 이건 뭐 물을 줘야 잘하는 거죠. 비가 안 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리품을 팔아야 되는 거예요. 밑에서 물을 떠가지고 위에 가서 올려서 막 줘야 되는데 그게 상당한 노동입니다. 그런데 제가 딱 계산을 해보니까 이렇게만 하면 저절로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3일에 한 번씩 비를 내려주시니까요. 저절로 자랍니다. 정말이요. 저절로 자랍니다. 그냥 쑥쑥 자라는 거예요. 비가 한 번 오면 쑥 자라는 겁니다. 3일에 한 번씩만 알아서 비를 내려주시면요. 손댈 것도 없습니다. 그냥 올라가서 따서 먹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땅의 역사라는 얘기거든요. 자,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애굽 땅은 나일강이 있어서 44철 내가 원하면 언제든지 물을 데워서요. 채소를 키울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무엇이 반드시 필요한 땅이냐면요, 믿음이 필요한 땅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절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불안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을 보장받을 수가 없을 것 같은 두려움이 쿵쿵 밀려오거든요.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신 이유는 뭘까? 왜 애굽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으로 주지 않으시고 그 풍성한 땅, 나일강이 면면이 흘러가는 그 땅을 왜 주지 않으시고 굳이 그 광야 같은 그 땅,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내시면서 이걸 약속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실까? 이스라엘 민족의 입에서요, 하나님 한 분이면 됩니다라는 그 고백으로 세상에 선포하게 만드시려고요. 우리 힘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우리 발품으로 살아가는 것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세우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역사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입술을 통해서요, 열방을 향해서요,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이시니 부족함이 없다라고 선포하게 만들어 가시려는 겁니다. 그것이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면서 정말 맞구나, 저렇게 거칠은 땅에서도 우리보다 더 형편없는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적과 꿀이라는 땅을 만들어가는 저 백성이 진짜구나라는 것을 바라보며 세상 사람들이 달려오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우리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이루어 가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요 삶의 방식이 완전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것을 채워주셔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돌보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기 시작하면요 살아가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애굽 땅은 내가 발로 물댔거든요.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땅입니다. 내 능력 때문에 너는 힘이 없어서 물을 못 댔으니까 나는 열심히 노력해서 밤낮 없이 물을 대가지고 나는 이렇게 벌었으니 이건 내 거라는 겁니다. 절대 너한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내가 어떻게 노력해서 이걸 얻었는데 네가 밤새워 노력해봤니? 네가 나만큼 최선을 다해봤니? 나만큼 물을 대봤니? 라고 이야기하면요 아무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가나안 땅은요 아무도 큰 소리 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연초부터 연말까지 그 돌보시는 눈으로 한시도 떼지 않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셨고 호흡을 주셨고 건강을 주셨고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매일매일의 여정을 인도해 주셨고 모든 것이 100%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기 때문에 생명까지도 주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믿음의 역사가 펼쳐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는 삶은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전쟁 무기를 녹이는 역사가 펼쳐집니다. 살상 무기를 녹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 나도 내 것을 너에게 줄 수 있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모두가 하나로 아름답게 어우러져 가는 역사가 펼쳐지는 것,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기대하면서 이사야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요 하나님의 꿈을 펼쳐놓으시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달려오는 것, 그런 세상이 만들어질 때 그 열방이 여호와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길 때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 무기를 녹여서 농기구를 만들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펼쳐진다는 것, 세상에 평화가 온다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바로 그와 같은 역사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꿈과 이상 속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부터 시작되는 것,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가요 전혀 다른 세상이 펼쳐집니다.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꿈과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이 이렇게도 괴리감이 느껴지는 것,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다시 한번 더 살펴봅니다. 이사야서 2장 6절부터 9절까지 6절 시작과 끝절 마지막을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이럴 수가 없는데,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하나님이 놀라운 꿈을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너희들을 통하여 야곱 족속아 여호와의 빛에 행하자, 나는 너희를 통하여 이와 같은 이상을 가지고 이와 같은 세상을 만들어 가려고 너희를 통하여 여호와 하나님만 믿으면 된다라는 그런 고백이 쏟아져 나가게 만들려고 했는데, 내가 너희를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펼쳐지는구나.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걸로 시작해서요 9절 끝은요 그들을 용서하지 마옵소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중입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리고 용서하지 마옵소서. 하나님께서 정말 버리시려고, 용서하지 않으시려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와 같은 선포를 하시는 것일까? 절대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우리를 취하시려고, 우리를 절대 빼앗기지 않으시려고 자신이 육신을 못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까지 지셨거든요. 살을 다 찢으시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신 분이 하늘 아버지이십니다. 절대로 버리지 않으려고, 용서하시려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신 분이 하나님 아버지시거든요. 근데 이 역사가 도대체 무엇일까? 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아버지를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는 너희들을 절대로 버리고 싶지 않다. 끝까지 용서하고 싶다. 만약에 버리려고 하셨고요 용서하지 않으려고 하셨다면 이사야서는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2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사야서는 66장까지 흘러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버리지 않으시려고, 용서하시려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하시고 말씀하시고 끊임없이 돌이키기를 소망하시는 것, 그게 아버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도대체 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까? 이렇게 살아가면 너희들이 스스로 버림받는 길이다. 이렇게 살아가면 용서받을 수 없는 삶이 된다. 하나님은 용서하시고 싶고 버리지 않고 싶지만 그럴 수밖에 없다는 그 이야기를 펼쳐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6절부터 8절까지 보면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마지막에 8절에 보면 그 땅에는 우상이 가득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우상이 만들어지는 것이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 안에 우상이 되는 것이 어떻게 우상이 되는가, 시작부터 끝까지가 있습니다. 이 시작부터 이 끝으로 연결되어져서 우리 안에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처음부터 우상이 들어오는 거 아니라는 얘기거든요. 시작이 무엇부터 시작되는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6절을 보면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것부터 시작하고 있는지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주께서 주의 백성 야곱 족속을 버리셨으면 그들에게 동방풍속이 가득하며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치며 이방인과 더불어 손을 잡아 언약하였습니다. 공통점이 뭔가요? 공통점이 동방풍속이 가득하다고 얘기하고요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방인들과 손을 잡고 언약했다고 얘기합니다. 세상 것들이 다 들어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달려오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사인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나요?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세상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세상 것이 좋아서 동방 풍속을 따른다. 동방은요 아시리아, 바벨론, 세계 초강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동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바로 아시리아, 바벨론이라는 초강대국을 얘기하는 겁니다. 강대국의 힘과 권력과 능력이 출중해 보여서 저들을 따라가게 되면 우리도 이렇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 우리도 서구 문화를 받아들일 때 그런 거잖아요. 서구가 잘 살고 힘도 있고 능력도 있는 것 같아서 우리도 서구 문화를 끊임없이 거르지 않고 받아들였던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사가 되기도 하고요. 지금 그런 역사가 똑같이 벌어지고 있는 중입니다.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 같이 점을 친다. 점을 친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일까요? 점을 왜 칠까요? 내일에 대한 두려움이거든요. 염려라는 겁니다. 내일을 보장받고 싶어서 길을 인도받고 싶은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길을 인도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길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따라갈 때 진정한 길이 있고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이 무엇일까? 지금 세상 사람들의 손을 잡고 언약하며 걸어간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문화를 따라가고 그리고 길을 따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마침내는 손을 잡고 언약을 하였다. 히브리어 원어로

0: 로 따지면 박수를 쳤다라는 뜻입니다. 자, 언제 박수를 치나요? 같이 손을 마주잡고 박수 치는 게 언제일까요? 꿍짝이 맞을 때 박수 치는 겁니다. 세상 사람과 하나로 결탁되어졌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한 몸이 되었다는 걸 얘기하는 거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방식을 취할까요?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겁니다. 목표는요, 그 사람들처럼 번듯하게 한번 떵떵거리며 큰소리치며 살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가득 들어차 있는 거.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뭘까요? 이방인들과 세상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목표는 이걸 겁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무한하며 은금을 가득히 쌓고 싶고 그리고 보화를 무한히 끝도 없이 연결시키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들어차 있거든요. 그래서 모든 것을 이것을 바라보며 안정되게 살아가고 싶은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가 있다는 것을 그대로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는지, 무엇을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는지, 왜 이것이 나쁜가? 풍부함이 나쁘다는 것이 아닙니다. 풍요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요. 풍요는 절대로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요, 그 풍요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복입니다. 그 풍요로 인하여서 그 풍요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이거든요. 그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언제든지 풍요를 주시든 또 가난을 주시든 그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며 걸어가는 것, 그게 우리에겐 진정한 복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는가? 하나님을 바라보는가? 바라보지 않는가? 거기에 따라서 모든 것이 달라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땅에는 은금이 가득하고 보화가 가득하고 무한하고,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은금을 가득히 채우고 보화가 무한하게 늘어나기 시작하면요, 그때부터 흘러가지 않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집니다. 이게 낮은 곳으로 흘러가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리며 걸어갈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죠. 그걸 지키려고 이제 마필이 가득하고 병거가 무한할 수밖에 없습니다. 군사력을 키우게 되고 방어막을 키우게 되고 내 것을 지키기 위해서 벽을 쌓게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들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이 모든 것들이 우상이 되기 시작합니다. 내 삶 속에 지금 어떤 것이 내 삶의 의지가 되고 있는 중인가, 그것을 바라본다면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삶의 길도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걸어가야 될 삶의 길,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므로 열방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로 달려오는 것, 그러할 때 무기를 녹이고 그리고 농기구를 만들어가는 역사가 펼쳐지는데, 오히려 우리가 세상을 향해 달려갈 때는요, 세상 사람을 바라볼 때는요, 반대 역사가 펼쳐집니다. 은금이 쌓이게 되면서 무기가 늘어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세계 속에서 무엇이 늘어가고 있는 중일까요? 무기를 녹이고 있는 중일까요? 아니면 쌓아가고 있는 중일까요? 지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삶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와 함께 동행하시며 이번 한 주 동안에 우리가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고 주신 모든 풍요의 선물을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시다 다시 또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1: 빛을 따라서 지금까지 남산교회 김재구 목사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603-6000번 남산교회로 연락하시거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빛을 따라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FM 98.1 진주지역 92.5MHz 창원극동방송은 방송가족 여러분의 헌신으로 오직 복음만을 전합니다.

생활이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진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전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지금 교회는 작고 주일학교 애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때인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와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던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다 훌륭한 아이들이 되었네요. 벌써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PD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상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도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안 아파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소아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진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리고 좀 권유하고 있죠.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 자원극동방송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이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특히 저는 주위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제가 소망합니다.
0: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시작합니다. 2부에도 여러분의 이야기와 신청곡들로 함께 달려볼게요. 2부 시작을 여는 찬양은 내 안에 부어주소서로 출발합니다.

은혜 충전 라이브 2부 첫 곡, 우리 유한 어린이의 신청곡이었습니다. 내 안에 부어주소서 함께 했어요. 1부에서 못 들으신 분들은 이게 웬 유한 어린이지? 라고 하실 텐데, 우리 차 유한 어린이라고 우리 4420님의 카페, 우리 또 교회 담임 목사님의 막내딸 어린이인데 무려 10달을 모아서 전파 선교사 헌금함에 10,000원을 헌금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유한 어린이가 헌금을 하면서 신청 찬양으로 내 안에 부어주소서를 남겼기 때문에 이 찬양으로 2부를 한번 시작해 봤습니다. 그러면서 유한 어린이가 저도 전파 선교사인가요?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하는데, 유한 어린이 듣고 있나요? 네. 유한 어린이도 전파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우리 극동방송을 후원해주는 우리 유한 어린이도 전파 선교사라는 거 기억하면서 자랑스럽게 이야기하면 좋겠어요. 자, 2부에서도 계속해서 문자와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댓글을 남기시거나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부에도 선물 미션은 계속되죠. 등산화 데일리 미션에 빠지지 않고 참여해주시면 되겠고요. 화장품 세트는 한 주간 출석 단어, 오늘은 라이브죠. L-I-V-E, 라이브 남겨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산삼스틱은 당신만을 위한 노래 신청하신 분께 모두 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부에서 지각하신 우리 2850님께서 2부에 참석하시면서 아침에 못 배워도 저녁에 또 뵈니 어우 지겨 점점점 아닙니다. 이제 바쁜 일 마치고 2부는 아니 예 지겹다니요. 예 아니죠. 예. 예, 우리 뿜뿜 라디오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자주 혼나신다고 하는데 네. 저는 혼내지 않습니다. 예, 좋아요. 예, 지겨워하지 마세요. 예, 그러면서 야간 근무라 저녁 먹고 딱 자리 틀고 앉아.

맞습니다. 저녁도 맛있는 거 드셨습니까? 예. 저는 아직 빈속인데. 우리 또 저녁 먹고 자리에 앉으신 2850님과 함께 2부 출발 달려가고 있고요. 4918님도 우리 2850님과 또 우리 0720님도 다 반겨주십니다. 항상 우리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4918님께서 항상 기다리고 계시거든요. 예, 빠지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0019님도 라이브 남겨주셨고 4833님도 2부 라이브 입장이라고 보내주셨네요. 그리고 6675님 라이브 하시면서 너무 이쁜 어린이 덕분에 흥겹고 은혜로운 찬양으로 힘이 납니다. 유한 어린이 덕분이에요. 예, 우리 6675님이 응원도 보내주셨고 4833님은 우리 주영이도 주니어 전파 선교사입니다. 우리 가정은 극동 전파 선교사 가정입니다. 좋아요. 예, 우리 극동방송 전파 선교사 가정 우리 4833님도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자, 우리 오늘 출석 단어 라이브 빠지지 않고 보내주시면 되겠고요. 자, 모두들 은혜 충전하실 준비 되셨나요? 코인 찬양방 함께 힘차게 달려갑니다. 이 시간은 여러분들의 신청 찬양으로 꾸며지는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있는 미니 PD와 각자의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며 은혜를 충전하는 시간, 코인 찬양방. 자, 오늘 코인 찬양방 첫 번째 신청 찬양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420님께서 우리 어린이들과 함께 신청해 주신 찬양인데요. 과연 어떤 찬양일까요? 자, 이 찬양이군요. 파이디온 선교회의 위대한 이야기. 우리 4420님의 카페에 다음 세대 친구들이 많다고 들었고요. 또 일부에서 보내신 문자를 확인해보니까 율동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우리 율동하는 모습들 촬영해서 보내주실 거죠?

이어서 4833님의 신청 찬양 만나봅니다. 키즈벤처의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찬양은 우리 있는 자리에서 함께 기쁨으로 목소리 높여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비도 내리고 날씨도 덥고 지친 하루가 되셨을 텐데 이 찬양 함께 목소리 높여 부르시면서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에너지가 충전되는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코인 찬양방 마지막 찬양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8093님께서 앞서 우리 택배 일을 하시면서 문자를 하나 남겨주셨어요. 그러면서 저에게는 4명의 딸들이 있답니다. 저의 가족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 생활을 잘하고 있어요. 믿음 안에서 예쁘게 자라는 우리 딸들이 되길 기도합니다. 딸부잣집 4명의 딸을 키우시는 우리 아버님이신데 듣고 싶은 찬양이 손경민 목사님의 주의 가정이라고 신청해 주셨습니다. 우리 함께 지금 우리 택배 일을 하고 계실 텐데 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우리 조금이라도 힘을 얻어서 우리 열심히 우리 딸들을 위해 일하시는 멋진 아버지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코인 찬양방 네 곡의 찬양 만나봤는데 어떠셨나요? 아, 스트레스 대신 우리 지친 몸과 마음 대신 은혜로 충전되는 시간이셨나요? 아, 이 시간은 듣기만 하는 것보다 함께 목소리 높여 찬양하는 시간이 아, 우리 코인 찬양방 시간이 되겠고요. 아, 마지막 찬양을 들으면서 잠깐 문득 든 생각인데 아, 다음번에 한번은 우리 이 가사가 나오는 찬양이 아닌 MR을 틀고 여러분과 함께 찬양해보면 또 재밌겠다라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가는데요. 예, 여러분들도 괜찮으시다면 문자와 댓글로 여러와 같은 성원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 곡 정도는 MR로 준비를 해서 저와 함께 또 여러분들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부르시면 조금 더 맛깔나겠죠? 예. 아, 여러분의 여러와 같은 응원과 성원을 기다리면서 아, 우리 코인 찬양방 다음 주 화요일에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신청곡 올렸어요. 1부에요. 4918님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우리 잠시 후에 집으로 가는 길 묵상 만나본 후에 우리 요 찬양 띄워드려보도록 하겠고요. 8006님께서 댓글로 주영이면 하주영인가? 라고 물어보셨는데 4833님 예, 주영이면 하주영인가? 라고 물어보셨어요. 예. 답변해 주시죠. 네. 그리고 2850님께서 아, 너무 짧아요. 여섯 곡 해요. 여섯 곡. 저도 하고 싶어요. 예. 여섯 곡 하면 뭐 그냥 뒤에 뭐 클로징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여섯 곡 한번 쭉 해볼까요? 예, 요것도 한번 제가 도전을 해보도록 하죠. 그리고 이 네 곡에서 너무 한 번에 여섯 곡으로 늘리면 놀라실 수 있으니까 네, 한번 뭐 다섯 곡 한번 살짝 맛보기로 발을 한번 담갔다가 뭐 괜찮다 싶으면 또 여섯 곡도 해보고 예,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 코인 찬양방은 여러분들이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예,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그런 시간이 이 코인 찬양방이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계속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경미 PD님 목소리는 웃음 띈 목소리 같이 들려요. 그런가요? 네. 제가 항상 옷상이긴 합니다. 예, 항상 뭐 웃고 있죠. 예. 그러면서 성령이 계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으짜 으짜 으짜짜 신납니다. 라고 0720님도 남겨주셨고 저녁 준비 못하고 여기에 올인합니다. 라고. 아, 저녁 준비 해주셔야 돼요. 예. 우리 배고픈 영혼들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저녁 준비 해주시기 바라고요. 아, 저도 택배를 했던 셋 아들 둔 엄마였는데 그 심정을 알 것 같아요. 아, 모든 택배하시는 분들 고충을 감내하고 또 신속하게 정확한 처리하는 일이라서 많이 힘들더군요. 힘내세요. 아자아자 화이팅 하십시오. 라고 응원의 메시지 보내주셨습니다. 8093님 들으셨나요? 우리 0720님께서 응원 메시지까지 들려주셨습니다. 아, 자 코인 찬양방 우리 여러분들 정말 좋아하시는 찬양들 많이 많이 띄워드리는 시간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 이 시간에도 계속

해서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4833님도 신청곡을 찾으셨는데 4833님의 내가 매일 기쁘게는 코인 찬양방에 이미 나갔습니다. 세 번째 찬양으로요. 예, 놓치셨다면 다음번 기회를 좀 기다려주시기 바라겠고요. 이 시간에 집으로 가는 길 묵상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극동방송 경건생활 365일 새일을 행하리라. 6월 2일 화요일 묵상 제목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본문 말씀 읽어드립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가 그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따라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러므로 모든 더러운 것과 넘치는 악을 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으라. 중국 내륙 선교의 개척자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에게 동역하고 싶다며 한 선교사 지망생이 찾아왔다고 해요. 테일러 선교사님이 왜 이 먼 중국까지 선교하러 오고 싶은지요? 라고 묻자 지망생이 주님이 저에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세계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저의 사명입니다. 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너무나 좋은 동기입니다. 그러나 선교 현장에서는 시험과 시련, 때로는 목숨의 위협까지도 견뎌내야 합니다. 당신의 동기는 이런 위협을 버티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면 선교사님은 어떤 동기로 그 일을 감당하고 계십니까? 이 질문에 허드스테일러 선교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주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저는 두렵고 떨려도 중국으로 왔고 열매가 맺히지 않아도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고 어떤 위협에도 쓰러지지 않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저절로 선을 행하고 전도를 하고 선교를 하며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0: 2026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1: 친구들, 빅뉴스가 있는데 12시 30분부터 접수를 시작하고 일찍 오는 친구들에게는 1층 식당에서 음료수, 아, 내가 좋아하는 어묵꼬치를 제공합니다. 나 10개 먹어야겠다. 친구들, 이날은요 모든 민족교회 초등 2부 찬양팀이 찬양을 하고 서창아 집사님이 와 레크레이션 신나겠는데, 그리고 내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세계가 인정한 복화술사 안재우 소장님과 내 친구 메롱이 복음 담은 복화술 공연 시간이에요. 아, 진짜 재밌겠다. 소장님 빨리 오세요. 예수께로
0: 가면 나. 이번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는 경남과 김해 지역의 어린이와 부모님, 선생님까지 누구나 무료로 참여 가능하며, 함께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휴대전화 010-2898-9810번으로 박만길 장로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나와 하나님 안에서 기쁨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이번 어린이 잔치에 경남과 김해 지역 어린이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나는 기뻐요.
2: 나와 같은 현재 시각 6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방송 은혜 충전 라이브 함께하고 계시고요. 집으로 가는 길 묵상에 이어서 어린이 잔치 관련한 내용까지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그에 앞서서 4918님 신청해 주신 주 없이 살 수 없네도 우리 함께 하셨어요.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입니다.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 시온 중앙교회에서 개최가 되는데요. 프로그램들도 많고 또 뭐 선물도 있고

간식도 준비가 되고 무엇보다도 이 복화술을 준비해 주시는 안재우 소장님께서 세계 복화술 축제 한국 최초로 5년 연속 초청 공연을 해주신 대단한 분이라고 들었거든요. 우리 6월 20일 토요일 오후 1시 30분에 열리는 시온중앙교회에서 열리는 우리 부모님 선생님과 함께하는 어린이 잔치. 지난주에 이거 인터뷰 내용도 나갔었는데 부모님도 선생님도 어린이도 누구나 참여 가능합니다. 우리 어린이 잔치에도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사골팔님께서 다섯 곡 좋죠? 라고 우리 코인 찬양방 이야기 해주셨는데, 아, 시간이 좀 짧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기에, 우리 다음번에는 한번 다섯 곡으로 제가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허락되는 한, 우리 많은 찬양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8093님은, 아, 응원의 목소리 잘 들었습니다. 감사해요. 라고, 우리 또, 은혜 충전 라이브 가족들의 응원 목소리를 들어주셨고요. 9060님 초등학생 두 아들이 달리기 찬양을 듣고 싶다고 합니다. 신나는 찬양이라고 너무 듣고 싶다고 하네요 라고 남겨주셨는데 요 찬양 오늘 끝곡으로 만나보도록 할게요. 달리기 오늘 끝곡으로 만나보겠고요. 8006님께서 네 명 딸 멋지다 라고 아 멋져요. 우리 네 명 애국자입니다. 예. 우리 네 명의 딸을 키우는 우리 아버지 열심히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 앞서 코인 찬양방 끝날 때 벌써 끝인가? 라고 남겨주셨는데 역시나 짧았군요. 예, 다섯 곡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0720님은 충디님 들어갔다 나왔다가 엄청 좋아하시네요. 아, 오늘 좀 즐거웠습니다. 예, 항상 즐겁지만 오늘은 유독 즐거웠던 코인 찬양방이 아니었나 생각 합니다. 자, 우리 다음 주 화요일에도 코인 찬양방 우리 많은 관심과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나누지 못한 찬양들도 있어요. 그 찬양들은 제가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내일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 4522님, 7876님도 신청 찬양 남겨주셨는데 내일 이 시간에 꼭 띄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루의 끝에서 찬양과 은혜를 나누는 은혜 충전 라이브 오늘 끝곡으로는 웨이홈의 달리기 준비했고요. 매일매일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내일 이 시간에도 이 자리에서 기다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김경민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열정으로 달려온 30년, 앞으로도 순수 복음만을 외치겠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과 구원의 기쁜 소식을 전합니다. 98.1MHz, 진주 FM 92.5MHz, 하나님의 방송 극동방송입니다.

0: 숭실의 시간. 이 시간에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합니다.
1: 극동방송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에서 한국교회사를 연구하고 가르치는 김명배 교수입니다. 오늘은 참된 인간 본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선하게 창조하셨음에도 우리는 매일 죄와 악이 가득한 현실을 마주합니다. 매일 뉴스에는 사기와 폭력, 전쟁과 분열의 소식이 끊이지 않습니다. 인간은 왜 이렇게 무너진 존재가 되었을까요? 종교개혁자 장 깔뱅은 그의 책 기독교 강요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남은 것이라곤 추악한 모습뿐이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죄로 타락한 인간의 실존입니다. 창세기 3장은 인간 죄의 시작을 보여줍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처럼 되려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죄의 본질을 발견합니다. 죄란 단순히 규칙을 어기는 행동만이 아닙니다. 죄의 본질은 하나님 없이 스스로 인생의 주인이 되려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의 한계를 벗어나 하나님처럼 되려는 욕망입니다. 인간은 본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자유롭고 관계를 맺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 자유를 하나님께 순종하는 데 사용하지 않고 자기 중심적으로 사용했습니다. 이것이 죄요 타락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인간은 시기와 분쟁, 교만과 탐욕 속에 살아가며 선을 원하지만 악을 행하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참된 인간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참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첫째로 참된 인간은 회개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시며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습니다. 회개란 단지 눈물을 흘리는 후회가 아닙니다. 자기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다윗은 큰 죄를 범했지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보다 회개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둘째로 참된 인간은 예수님처럼 자기 제안을 하는 사람입니다. 빌립보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본체시지만 자신을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케노시스, 곧 자기 비움입니다. 예수님은 힘으로 군림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참된 인간은 자기 욕망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유를 절제하며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는 하나님처럼 되는 교만이지만 참된 인간성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회개하며 사랑으로 자신을 절제하는 삶 속에서 우리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예수님 안에서 참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0: 숭실의 시간. 지금까지 숭실대학교 베어드학부대학 김명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생애 처음으로 예수님 이름을 듣고 있습니다. 아무도 없는 방 안에서, 차 안에서, 라디오에 가만히 귀 기울이는 한 사람. 그 사람에게 창원 극동방송은 오늘도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의 소리는 공중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나 말씀은 한 사람의 마음에 조용히 심겨집니다.

오늘 뿌려진 그 한 알이 내일의 믿음이 되고 한 생애의 구원이 됩니다. 이것이 창원 극동방송이 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은 창원 극동방송만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방송에 헌금을 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분들, 묵묵히 창원 극동방송에 복음 30년을 함께해 주신 분들, 그분들이 계시기에 순수하게 복음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전파 선교사라 부릅니다.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증생명연구원 하나님께 영광 영광판유리와 함께합니다.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합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1분 말씀 건강도 중요한 영성입니다. 발교정구 전문 알진어가 함께했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FM 98.1 메가헤르츠, 진지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극동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영혼의 샘터. 영혼의 샘터 매주 화요일 이 시간은 김해 동서남북교회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윤성민 목사님께서

오늘은 별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는 스스로를 별 볼일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고 다닙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저는 밤하늘의 별들을 보는 것을 무척이나 좋아합니다. 몇 해 전 제임스 웹 망원경이 보내온 첫 사진을 보았습니다. 저는 한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수천 개의 은하가 보석처럼 박혀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기에 보이시는 별들이 아니라 그 은하입니다. 그 안에는 수천억 개의 별들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이 어떤 사진이냐 했을 때 이 나사의 한 사람이 손에 모래알을 들고 펼쳤을 때 그 모래알 크기의 사진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세상이 얼마나 큰지, 이 우주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 광활함 앞에서 저라는 존재는 먼지와 같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이토록 크고 광대한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작은 나를 아신다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이게 정말로 말이 되는 일일까? 사실 이 질문은 저만 한 것은 아닙니다. 수천 년 전 다윗도 똑같이 고백했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지으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저 별들을 손가락으로 만드신 분이 도대체 사람이 무엇이기에 이토록 마음을 쓰시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 별들을 만드시기 전부터 이미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은하가 빛나기 전, 우주가 펼쳐지기 전,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에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이미 여러분을 향한 사랑이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8장이 그 사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잠언을 그저 세상을 지혜롭게 하는 처세술 정도로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지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이 지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함께 계셨던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기쁨입니다. 본문은 그 지혜를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살아있는 한 인격처럼 노래합니다. 창조 이전부터 계셨고 만물을 함께 지으셨고 지금도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는 분으로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가 누구이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고 증언합니다. 골로새서 1장은 만물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잠언 8장의 이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환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이시며 우리 인생을 떠받치는 참된 기초이십니다. 오늘 이 시간 저 별들보다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문을 활짝 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내 탄생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내 혼돈보다 먼저 경계를 세우셨으며 내 죄보다 먼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이 은혜를 마음에 새기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내 아픔보다 먼저 시작되었습니다. 본문의 22절의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상고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에서 지혜는 자기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나는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셨던 존재다. 다시 말해 이 지혜는 하나님이 무언가를 만드신 다음에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 곁에 이미 있었던 분이라는 것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시면 같은 말이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성경에서 같은 말을 두 번 쓰는 것은 그만큼 강조한다는 뜻입니다. 바다보다 먼저, 산보다 먼저, 언덕보다 먼저. 우리가 보기에 가장 오래된 것이 무엇입니까? 저 깊은 바다이며 우뚝 솟은 산이며 펼쳐져 있는 언덕입니다. 그런데 지혜이신 주님은 그 모든 것보다 먼저 계셨다고 말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것보다도 더 먼저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며 오늘 세상 가운데 눈물 흘리고 있는 우리에게는 무슨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는 살다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슬픔을 만납니다. 평생 바친 일터가 하루아침에 무너집니다. 예고도 없이 병이 찾아옵니다. 때로는 사랑하는 가족을 먼저 떠나보내기도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캄캄한 어둠 속에 홀로 버려진 것 같습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계신지조차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그렇다면 이 먼저라는 말씀이 지금을 아파하는 우리에게 무슨 뜻이 되겠습니까? 내 고통까지 이미 다 짜여져 있었으니 그 고통을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 눈물의 자리에 그분이 친히 내려와 계신다는 뜻입니다. 바다보다 먼저, 산보다 먼저, 그것은 곧 내 슬픔보다 먼저 주님이 계셨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 끝없이 추락하는 것 같습니다. 발 디딜 곳 없고 잡을 것이 없습니다. 다 끝났다고 생각하며 바닥으로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 바닥에 떨어져 보니 거기가 차가운 바닥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두 팔을 벌리고 나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품이었습니다. 내가 추락할 그 자리에 주님은 먼저 와 계셨던 것입니다. 내 몸에 병이 생기기 전에, 사랑하는 이를 잃기 전에, 내가 오늘 이 문제로 눈물 흘리기 전에 주님은 이미 그 자리에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고 마리아가 울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함께 우셨습니다. 당장 살리실 수 있는 분이 먼저 함께 우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방식입니다. 먼저 함께 아파하시고 그 다음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잠언 8장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바다보다 먼저, 산보다 먼저, 언덕보다 전에 계셨던 그 하나님의 지혜가 오늘 내 눈물보다도 먼저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성도는 고난의 이유를 다 알아서 견디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보다 먼저 와 계신 주님의 사랑을 믿기에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눈물보다 먼저 와 그 자리에 와 계신 주님이 오늘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내 삶의 혼돈에 경계선을 세우시는 분입니다. 본문 27절과 8절을 보시면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 내가 거기 있었고,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지혜는 말합니다. 하나님이 하늘을 만드시고 구름을 펼치시고 바다의 샘을 여실 그때 내가 바로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세상이 만들어지는 그 현장을 지혜가 처음부터 끝까지

지켜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라는 이 말씀에 밑줄을 쳐놓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에게 선을 그으셨다는 뜻입니다. 너는 여기까지야, 더 넘어오지 마. 옛날 사람들에게는 바다는 자연이 아니었습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배가 나가면 돌아오지 못하고 한번 삼키면 내놓지 않는 곳. 그래서 옛사람들에게는 바다는 모든 것을 집어삼키는 혼돈의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바다가 있습니다. 밤마다 잠 못 들게 하는 불안. 아무리 떨쳐내도 끌어내리는 우울함. 풀리지 않는 관계의 갈등. 끝이 보이지 않는 재정의 어려움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이 파도가 나를 삼켜버릴 것만 같습니다.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여기에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다를 없애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반드시 파도는 찾아오기 때문입니다. 불안도 오고 슬픔도 오고 흔들림도 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파도는 거기서 멈추어야만 합니다. 마치 바닷가에 이런 팻말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파도는 여기서 멈춘다.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거대한 파도가 모든 것을 삼킬 듯 달려오지만 하나님이 그어놓으신 선 앞에서 하얀 거품만 남기고 사라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여기까지다 하고 이미 선을 그어놓으셨기 때문입니다. 욥기를 보시기 바랍니다. 사탄이 아무리 욥을 흔들어도 생명만은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악한 마귀조차 하나님이 정하신 선을 넘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욥은 하지만 그것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고 계셨고 그 선을 지키고 계셨습니다. 욥기 38장 11절에서 하나님은 바다에게 직접 말씀하십니다.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아멘. 이 말씀이 바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지금 내 삶을 흔드는 그 파도를 향해서도 주님은 똑같이 선포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29절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바다의 한계를 정하셨습니다. 물이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 삶의 혼돈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지 못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통제할 수 없는 파도가 치고 있습니까? 그 바다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잠잠하라 하시면 내 인생의 파도는 반드시 멈출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혼돈도 내 인생의 주인이 될 수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것은 처음부터 십자가를 아시면서 시작된 기쁨이었습니다. 본문 30절과 31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아멘. 먼저 30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지혜는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창조의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는 날마다 기쁨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억지로 세상을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하루하루 빛을 만드시고 바다를 가르시고 생명을 빚으시며 그때마다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의 절정이 31절에 나옵니다.

무엇이라 합니까? 인자들을 기뻐하였었느니라. 이 말은 그냥 좋아한다는 정도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너무 좋아서 어쩔 줄 모른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놀라운 신비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런 모습일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지 다 알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연약하여 넘어지고 때로는 주님을 등지고 제 길로 갈 것까지 다 아셨습니다. 그 모든 것을 아시면서도 우리를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우리를 살리시려면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피 흘려야 한다는 것도 창세 전부터 다 아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사람을 보시며 기뻐하셨습니다. 한 부부가 아이를 가졌습니다. 정기검진을 갔는데 병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는 길이 보통보다 훨씬 힘들 수 있다고요. 앞으로 치러야 할 수고와 눈물이 적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 부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두렵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초음파 화면 속에서 그 작은 심장이 뛰고 있고 손발을 꼼지락거리는 그 모습을 본 순간 부부는 이미 사랑에 빠져버렸습니다. 그 사랑 앞에서 모든 두려움은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그렇습니다. 참된 사랑은 대가를 몰라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은 대가를 다 알면서도 기꺼이 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무너질 것을 모르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죄 앞에서 무너지고 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작은 시련 앞에서 쉽게 흔들릴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 죄인을 살리려면 독생자의 십자가가 필요할 것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자기 백성 삼으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세상이 여러분을 알기 전에, 여러분이 누군지 알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의 이름을 마음에 새기고 사랑하셨던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을 갖추기를 기다리신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 이미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더 놀랍게 다가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거처할 땅을 보시고 즐거워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셨습니다. 십자가의 대가를 다 아시면서도 우리를 향한 기쁨을 거두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창조의 첫날부터 십자가의 그날까지 그 사랑은 한 번도 식은 적이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기에 나는 이미 사랑받은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세상은 오늘도 우리에게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는 더 성공해야 가치가 있어. 너는 더 잘해야 사랑받을 자격이 생겨. 너 자신을 스스로 더욱더 증명해봐. 그 말에 휘둘리다 보니 우리는 늘 피곤하고 목마르고 외롭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아 딸아, 너는 증명하지 않아도 된다. 나는 태초부터, 내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너를 사랑하였단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내 탄생보다 먼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혼돈보다 먼저

0: 경계를 세우셨습니다. 내 죄보다 먼저 십자가를 준비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증명하기 위하여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미 사랑받은 자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은 나 혼자 품으라고 주신 사랑이 아닙니다. 별보다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이제는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도 내 곁에는 이 놀라운 사랑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밤마다 불안의 파도 앞에서 떠는 이웃이 있습니다. 자기를 증명하느라 지쳐버린 친구가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이 소식을 전해야 할 것입니다. 당신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당신을 사랑하신 분이 계십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어떤 분이 떠오르십니까? 그분을 행복전도축제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축제는 그저 행사가 아닙니다. 받은 사랑을 전하는 우리의 결단인 줄 믿습니다. VIP의 명단을 놓고 날마다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손을 잡고 이 자리로 데려오시기 바랍니다. 별보다 먼저 사랑받은 우리가 그 한 사람의 인생을 영원히 바꾸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이 사랑을 품고 또 이 사랑을 전하며 다가오는 한 주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1: 영혼의 센터 지금까지 김해 동서남북교회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5-339-0688번 김해 동서남북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샘터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EBC
1: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입니다. 매일 이 시간에는요,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을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다양한 분들과 함께합니다. 기도와 간증, 은혜와 말씀을 나눠볼 텐데요.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이 시간 복음 통일에 더욱 마음을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복음으로 통일로 출발해볼까요? 김 대표의
2: 내 돈 내 산.
1: 김 대표의 내 돈 내 산. 오늘도 북한에서 오신 북방연구소의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2: 네, 안녕하십니까.
1: 네, 저희가 이제 계절이 이렇게 지나다 보면 특히나 여름을 맞아서는 자기 관리랑 그러니까 자기 꾸미기에 더 열중하는 분위기인 것 같기도 해요.
2: 아, 그렇죠. 어쨌든 또 회사 생활도 하고 있고 또 다니면서 또 사람들 많이 만나다 보니까
1: 네.
2: 꾸미는 것은 자기를 위한 것 외에도 보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또 배려가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1: 뭔가 이미지 메이킹이라고도 하고 여기서 그렇게 자기를 가꾸고 꾸미고 하는 여러 가지 또 활동들이 있는데 오늘은 그 가운데 하나를 준비해 주셨어요. 바로 함께 만나볼게요.
3: 2026년 6월 1일 염색 샴푸 32,480원이 결제됐습니다.
1: 염색 샴푸면

0: 저는 이게 염색을 뭔가 할 수 있게끔 좀 하는 샴푸. 네. 인 거죠. 저도 이거를 써본 적이 없어가지고.
1: 아, 그 샴푸라고 하면 북한 주민들은 잘 몰라요.
0: 네.
1: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머리를 북한은 이제 물비누 이렇게 말하는 게 샴푸거든요.
0: 물비누요.
1: 물비누 보통 물비누라고 말하는데 최근에 뭐 샴푸라고 말하는 분도 있지만은 거의다가 이제 북한 말로는
0: 네.
1: 뭐 우리 살결물 물크림 하는 것처럼
0: 네.
1: 우리가 이제 스킨 로션을 북한은 뭐 그러잖아요. 살결물 물크림
0: 그쵸,
1: 그것처럼
0: 그쵸.
1: 샴푸도 영어잖아요. 근데 북한은 우리말로 물비누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근데 지금 염색약은 또 북한 또 염색약도 북한 말로는 머리 물감 그래요.
0: 오.
1: 그러니까 머리 물감인데 머리 물감을 물리는 머리 물감식이 아니라
0: 네.
1: 그러니까 물비누처럼 샴푸처럼 되는데 그 안에 머리 염색하는 기능이 있는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아, 참 신기하더라고요.
0: 염색 물감이라는 단어도 참 예뻐요. 북한어 표현이.
1: 그렇죠.
0: 근데 이 물비누를 통해서 머리 물감을 칠할 수 있다는 거죠.
1: 그렇죠.
0: 그러니까
1: 북한에 지금 있는지 모르겠는데
0: 네.
1: 아, 제가 올 때까지만 해도 북한에는 그런 이제 물비누 통해 가지고 그 안에 염색 이런 성분이 들어가서 머리가 염색되는 그런 건 없었어요.
0: 네.
1: 우리 한국에서는 염색 이제 그 샴푸라고 하잖아요. 근데 참 신기하더라고요. 저는 최근에 그걸 많이 쓰는데 머리가 전체를 희진 않지만은 점점 지금 나이가 들면서 조금씩 옆으로 나오기 시작하는데 처음에는 염색약 썼다가 지금은 그 샴푸처럼 조금 발라가지고 한 7분?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머리 다시 이제 쭉 이제 빠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척하면 그럼 바로 이제 그게 흰 머리카락이 안 보이게 다 염색이 되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색깔도 다르고 또 그것도 이제 보니까 밤색 브라운 그 색깔도 있고 또 검은 색깔도 있어요.
0: 아 이게 염색 샴푸라고 하니까 알 것 같아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염색 머리 물감 하는 것 자체를 사실 즐겨하지 않기 때문에 그쪽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이게 되게 대중적인 거잖아요.
1: 그렇죠.
0: 거품 샴푸, 그러니까 거품 염색 물감.
1: 그렇게 볼 수 있죠.
0: 네, 그렇게도 네.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1: 네.
0: 그러고 보면은 저희 대표님이 전혀 저는 몰랐거든요. 새치라고 하잖아요. 흰머리 네. 조금 조금씩 나는 거를
1: 네.
0: 전혀.
1: 좀 머리가 좀 많이 희어지면 그때는 염색할 생각이 없는데 지금은 초기라서 조금씩 나오는 게 아주 보기 저한테는 막 그래요. 그래서 지금 많은 경우에 자주 이제 한 달에 두 번만 하면 그러면 괜찮더라고요.
0: 북한에서 계셨을 때 평양에서도 활동을 하시고
1: 네.
0: 지방에서도 태어나셨잖아요.
1: 네.
0: 그때도 그렇게 염색을 머리 물감을 칠하는 분들이 어르신들이 좀 계셨나요?
1: 네, 있었죠. 네, 저희 그 대학 교수님들도 머리 염색을 항상 했는데 어떨 때는 머리 염색 그 약 자체가 떨어져 가지고 하얗게 해서 나올 때가 있어요. 그러면 선생님 갑자기 머리가 이렇게 하면 그 전에 다 염색하다가 요즘 염색약 떨어졌다고. 그러니까 그때는 아마 염색약 자체가 그렇게 흔하진 않았던가 봐요. 제 생각인데. 그러니까 그때 보면 많이 염색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버님도 염색을 자주 하셨죠. 집에서.
0: 아, 그래요.
1: 아버님도 대학 교수였으니까 집에 가게 되면 전용 이제 염색약을 이제 해서 쓰는 전문 사용하는 그릇이 있었어요.
0: 그러니까
1: 항상 이제 우리 화장실 그 우리 쓰면 그러니까 저희도 아파트에 따로 이제 화장실 붙어 있었거든요.
0: 네.
1: 근데 거기서 세수하는데 그 옆에다 항상 아버지는 그 머리 염색 그 그릇 놨었거든요. 근데 북한에서 그 당시에도 머리 염색약이 그 샴푸식은 없었어요. 그러니까 거품식으로 나오는 그런 건 없고
0: 네.
1: 순전히 그저 바르기만 하고 예 그랬죠.
0: 사실 염색이라는 이 부분이 미용이잖아요.
1: 네.
0: 미용은 또 내가 꾸미는 그런 영역이고 그래서 여유가 있는 분들에게 조금은 한정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왜냐면 내가 하지 않아도 살아갈 수 있는 충분한 네. 그런 영역이어서 그래서 북녘의 주민분들 가운데도 요거를 이게 조금은 생소한 분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면서
1: 네.
0: 그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북한에서는 뭐 영어가 적힌 옷을 못 입는 것처럼
1: 네.
0: 염색을 또 너무 또 밝게 하고 이러면은 단속하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렇죠. 단속하죠. 우리 때도 보면 북한에서 지금 드라마를 한국 드라마 많이 보잖아요. 그럼 머리 자체가 이제 서양 사람들처럼
0: 네.
1: 누렇게 그러니까 노란 색깔 아니면 뭐 밤 색깔 막 이렇게 이제 그 머리를 우리 한국 사람들이 이제 드라마 보게 되면 많이 이제 염색했잖아요. 그러면 그걸 따라 하느라고 그러면 시중에

0: 나가면 중국산 이제 머리염색 그 컬러가 이제 노랗게 되는 머리 컬러도 있었어요.
1: 네.
0: 또 그 우종도 이제 사가지고 쓰는 분들이 있었는데 그걸 처음에 심하게 쓰다가 걸려가지고 단속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몰래 쓰는 사람들은 머리 안쪽에다가 이제 살짝 바르기도 하거나 뭐 그랬거든요. 근데
1: 안쪽에요?
0: 네. 그래 통제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연하게 해가지고 누가 말하면 우리 원래 우리 집이 이렇게 머리가 좀 약간
1: 자연갈색,
0: 자연갈색이란 거다 이렇게 하는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어쨌든 북한은 지금도 통제합니다. 지금도 통제하고 지금 이야기해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게 김일성 있잖아요. 김일성 때.
1: 네.
0: 그때 김일성이가 갑자기 이제 머리 계속 염색했는지 검길이다가 80돌 되는 90년대부터는 갑자기 머리가 흰 머리로 이제 등장했어요. 그리고 저거 뭐지 하니까 그때 이제 염색을 이미 했다는 것이었고 왜 염색 안 하냐 물어보니까 그때 조총련 있잖아요. 일본에 거기 한덕수라고 의장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김일성한테 염색이 건강에 해롭습니다. 염색이 안 하는 것이 건강에 좋습니다. 해서 그때부터 안 했다. 뭐 이런 소리가 있었거든요.
1: 그렇죠. 그런 말들도 많잖아요.
0: 글쎄요. 그래서
1: 두피에 약을 칠하는 거라고. 네.
0: 근데 어쨌든 북한도 이렇게 염색을 했고
1: 네.
0: 또 젊은 친구들은 드라마 보면서 좀 서양식으로 이제 해버리다가 단속돼가지고 막 그 비판서 쓰고 막 그런 게 많았죠.
1: 그러면 그렇게 뭐 서양식이라고 얘기하는 염색이나 머리의 그런 모양들이 아니면
0: 네.
1: 좀 머리 모양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0: 그렇죠. 북한은 머리에 대한 통제가 심하죠. 색깔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머리가 길면 안 된다 해가지고 지금 많이 기는 경우는 막 선생들이 가위로 막 잘라버렸어요. 그 여자들도 머리를 길게 못 길게 한 때가 많았거든요. 학생들은. 통제가 심해. 머리에 대한 통제가 엄청 심하거든요.
1: 학생을 졸업하고 나서는 좀 자유를
0: 조금
1: 얻나요?
0: 조금 자유롭다 하더라도 진이한 가도 안 하기 자체처럼 색깔을 좀 다르게 한다든가 아니면 길이를 너무 길게 해가지고 좀 우리 이런 서양식 이런 걸 막 하잖아요. 그러면 벌써 그때부터는 좀 약간 주시하면서 약간 또 비판도 하고 좀 감독 통제도 하고 막 그랬죠.
1: 네. 근데 이렇게 염색 샴푸를 한 번 구매하면 또 꽤 오래 간다고 하셨잖아요.
0: 네, 맞습니다.
1: 이거 하나를 구매하는데 32,490원이 그렇죠. 든 건가요?
0: 아니, 그게 지금 원래 두 개를 산 거예요. 1 플러스 1이었어요. 그게.
1: 이게 하나에 한 번 할 수 있는 거예요?
0: 아니죠. 아니죠. 이거 하나 싸면 300mg짜리 돼가지고 한 개가 한 달은 충분히 사는 쓰는데 근데 그걸 제가 보통 이제 한 달에 두 번 혹은 뭐 그저 세 번 안에 거의 두 번 정도 하니까 이 하나 사면 거의 한 달 더 쓰죠. 한 몇 달 쓰는데 사실은. 근데 이거를 두 개를 동시에 산 거니까 엄청 싼 거예요. 그니까 제가 이걸 지금 한 6개월 쓴다 치더라도 3만 뭐 2천 원 정도면 달러로 20달러밖에 안 되고 그리고 우리 한국에서는 뭐 보통 이제 뭐 한 반나절만 이래도 벌 수 있는 돈이 되잖아요. 반나절도 안 되죠 완전히. 그러다 보니까 뭐 전혀 부담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북한에서 제가 기억난 바로 이제 그 시장에서 파는 중국산 이 염색약 있잖아요.
1: 네.
0: 그런 것들은 일반 노동자 한 달 울고 보험금 할 정도 되거든요. 이게. 그런 거 봤을 때는 참 이게 대한민국에서의 내돈내산, 이 경제생활, 그러니까 경제적 자유라는 게 있잖아요. 너무도 그렇죠. 이거는 남과 북의 차이가 심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1: 이게 어떻게 보면은 나의 한 시간의 노동의 가치로
0: 네.
1: 수개월 동안의 머리 미용을 감당할 수 있는
0: 그렇지,
1: 경제적인
0: 맞습니다.
1: 가치라는 말씀이신 네.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북녘기 주민분들에게는 저희가 화폐의 가치나 아니면 벌고 있는 노동력의 가치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과연 정말 믿으실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
0: 이제는 거의 믿을 거예요. 왜냐하면 북한 주민들이 드라마 보게 되면
1: 네.
0: 드라마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옷이라든가 얼굴 벌써 피부색만 봐도 음식을 어떻게 먹으면 피부가 벌써 다르거든요. 저는 네. 한국 와서 느끼는 게 야, 참 이게 같은 민족인데 어떻게 이렇게 피부가 다르고 키도 다르고 머리카락 보면 그 사람의 영향이 알리는데 한국 사람들은 머리카락은 머리 기름을 바르지 않아도 반짝반짝해요. 막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벌써 이거는 삶의 그 풍족함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네. 이게 그러니까
1: 맞아요.
0: 벌써 한국 사람들은 한 시간 일하는 가치가 북한에서는 지어 뭐 한 달 어떤 것들은 어떤 물품을 비교해 보면 거의 한국에서의 하루가 북한에서 1년 맞잡이 되는 것도 있어요. 막 이렇게 차이가 심하거든요.
1: 참 말도 안 되는 남과 북의

0: 현실이에요. 네. 근데 이런 오늘의 염색 샴푸, 머리 물감 비누를 준비해 주시면서도 묵상하신 말씀이 있으시다고요, 대표님?
1: 네, 맞습니다. 시편 139편의 그 14절 말씀인데요.
0: 네.
1: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 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0: 아멘.
1: 아멘. 예. 참 이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그런 우리는 그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0: 네.
1: 또 개개의 특성도 있고
0: 맞아요.
1: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창조한 우리의 몸을 우리는 마음껏 뽐낼 수 있는 그런 자유가 있는 거예요. 근데 북한은 정말 이렇게 어기막히게도 그 사회라고 하는 그 독재적인 그런 통제 속에서 제 마음대로 아름다움도 못 가꾸는 그런 이제 환경이 너무도 안타까운 거죠.
0: 정말 신묘 막측하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1: 네.
0: 남과 북이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참 자유를 얻고요. 그리고 주님을 노래하는 그 참 자유 가운데 마주할 수 있는 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오늘의 내돈내산은 여기서 인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다른 내돈내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김 대표의 내돈내산 북방연구회 김영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한마음으로 통일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 복음으로 통일로 함께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음 통일, 우리의 더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이뤄갈 수 있습니다. 남과 북의 하나됨과 또 복음으로 회복될 한국 교회를 위해 다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으로 통일로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FA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교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 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박은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 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부부와 결혼 2년 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 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성경 시편을 보면 다윗의 생명을 노리는 자가 참 많습니다. 그의 생명을 빼앗기 위해 혈안이 된 자들의 틈바구니에서 다윗은 두려워 떨 수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셨죠. 또 힘의 근원이 되심을 피부로 느끼신 줄 믿습니다. 위급한 상황에서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나를 붙들고 계신 우리 하나님, 이 시간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풍성한 찬양 있는 시간 내 삶의 노래로 오늘 순서 함께 하시죠.

최한성의 이 몸의 소망 무행가 첫 곡으로 들으셨고요. 이어서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그리고 강성훈의 귀하신 주여 찬송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우리를 도우시고 또 생명을 붙들어주시는 주님, 오늘도 기억하면서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6월 한 달은 이 주님만 꼭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하는데요. 자, 어디서 어떻게 이 소망을 가지고 찬양 듣고 계시는지 샵 9330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로 신청 찬양 또 기도 제목들 함께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연수의 찬양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찬양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시면서 지금 병상에 계신 분들 위해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청 찬양 함께 듣고 오시죠.

한웅재 앨범에 실린 찬양 모든 상황을 넘어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앞서 들으신 영어 찬송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였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함께하는 내 삶의 노래로 오늘 화요일 순서로 함께하고 계시고요. 어느덧 6월이 성큼 다가와서 또 하나님이 주신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습니다. 오늘도 어디서 어떻게 이 방송 듣고 계시는지 계속해서 문자로 함께해 주세요. 찬양사역자 지선 전도사 앞으로 꼭 보내주셔야 되고요. 샵 9330 문자메시지 열려 있습니다. 5879번님께서 제가 또 어느 방송에 출연하신 거 보셨다고요.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도 신청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우리 애청자분들과 늘 함께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음이 감사하고 감격스럽습니다. 이 찬양 함께 들으시면서 성령님이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깊숙이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감격하면서 함께 찬양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5879번님의 신청 찬양 성령이 오셨네 함께 듣고 오시죠.

신청해주신 찬양이어서 박승민의 찬송 네 줄을 가까이 들으셨고요. 심플마인드의 너희는 가만히 있어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보내주신 문자들 계속해서 6월 한 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보내주신 문자들 참 감사드리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찾아올게요. 내 삶의 노래로 찬양사역자 지선이었습니다.

0: 셰프 에드워드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보건70년 경남산십년 FM98.1 메가헤르츠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은혜의 찬송. 여러분 안녕하세요. 은혜의 찬송 김경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많은 선물을 주셨는데요. 그 가운데 하나가 망각의 기능이 아닌가 싶어요. 살다 보면 힘든 기억도 슬픈 기억도 있고 또 즐거운 기억도 좋은 기억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모두 흐릿해지기 마련인데요. 잊지 못하는 여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주인공은 14살 때부터 매일을 거의 모두 기억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쉽게 피곤해지는 기억의 고문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신경과학자들은 뇌의 기억 창구가 무한히 큰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필요 없는 기억을 지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잊고 싶어도 잊지 못하는

하는 기억을 가진 경우 새로운 내용을 습득하지 못하거나 현재 상황에 집중하지 못하는 장애가 나타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나 우울증 환자의 경우가 고통스러운 과거의 기억

고통의 기억은 뇌의 비우기 기능을 이용하시고요. 중요한 일은 잘 기록하는 잘 잊고 잘 기억하기로 인생을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은혜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출발합니다.

은혜의 찬송 함께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의 전 13개 지사가 함께하는 은혜의 찬송, 아름다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찬양 이어드릴게요.

지혜의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노염을 나타내사 그들 중 강한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려 뜨리셨도다. 이러함에도 그들은 여전히 범죄하여 그의 기이한 일들을 믿지 아니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날을 헛되이 보내게 하시며 그들의 수를 두려움으로 보내게 하셨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죽이실 때에 그들이 그에게 구하며 돌이켜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고 하나님이 그들의 반석이시며 지존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구속자이심을 기억하였도다. 지혜 말씀 시편 78편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0: 생명의 소리 극동 방송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LDD 교통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캠핑 인구가 700만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5명 중에 1명은 캠핑을 즐기는 셈이죠. 왜 사람들이 굳이 불편을 감수하면서 자연으로 떠날까요? 캠핑하는 분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잠시 모든 걸 내려놓고 멈출 수 있어서 좋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사역에 지친 제자들에게 주님이 처방하신 건 더 많은 일이 아니라 쉼이었습니다. 우리도 오늘 찬양을 통해 마음의 캠핑을 떠나봅시다. 첫 곡 나무에 내 쉼 띄워드립니다.

캠핑의 묘미는 불멍에 있습니다. 타들어가는 장작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으면 복잡했던 생각이 정리됩니다. 주님 앞에 가만히 앉아있는 시간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 하지 않아도 그저 머물기만 해도 마음이 정돈됩니다. 시와 그림의 항해자 방영섭의 주님의 평안이 띄워드립니다.

우리는 내일 다시 바쁜 길을 또 떠나야 합니다. 그러나 주님 품에 머문 시간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내일 걸어가는 길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끝곡으로 민호기에 잠잠하라, 창문에 이렇게 좋은 날 들려드립니다. 전혜건이었습니다. 오늘 밤도 평안하십시오.

창세기 야곱은 라반의 아들들이 뒤에서 쑥덕거리는 소리를 들었다. 야곱이 우리 아버지 재산을 이용해서 자기 이속만 차리는데 우리 아버지는 손해만 보고 있다. 동시에 야곱은 라반의 태도가 달라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자신을 대하는 태도가 전과 같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야곱은 라헬과 레아에게 기별하여 그의 가축대가 있는 들에서 만나자고 했다. 야곱이 말했다. 내가 보니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소. 나를 예전처럼 대해주시지 않소. 그러나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서는 변함이 없으셔서 지금도 나와 함께하고 계시오. 내가 그대들의 아버지를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했는지는 그대들이 잘 알 것이오. 그런데도 그대들의 아버지는 몇 번이나 되풀이하여 나를 속이고 내 품삯도 번번이 바꾸어 셈했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들의 아버지가 내게 해를 입히지 못하게 하셨소. 그대들의 아버지가 얼룩진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얼룩진 양과 새끼를 낳았고 그대들의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줄무늬 있는 것이 자네의 품삯이 될 것이네

하고 말하면 온 가축이 줄무늬 있는 새끼를 낳았소. 하나님께서는 몇 번이고 그대들 아버지의 가축을 이용해서 내게 갚아주셨소. 일찍이 가축들이 짝짓기를 하던 때에 나는 꿈에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순염소들이 암염소들에 올라타는 것을 보았소. 그 꿈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아 하고 나를 불렀소. 나는 예 하고 대답했소. 그 천사가 이렇게 말했소. 잘 보아라. 가축들 가운데 짝짓기를 하고 있는 염소들은 다 줄무늬가 있고 얼룩지고 점이 있는 것뿐임을 알아두어라. 라반이 이제까지 내게 어떻게 했는지 내가 다 안다.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네가 거기서 한 기둥을 거룩하게 구별해 세우고 내게 서원했다. 이제 너는 이곳을 떠나 네가 태어난 고향으로 돌아가거라. 라헬과 레아가 말했다. 우리 아버지가 언제 우리를 제대로 대해준 적이 있나요? 아버지는 우리를 이방인보다도 못하게 대했잖아요. 아버지가 바란 것은 온통 돈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우리를 팔아서 번 것인데도 아버지가 다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게서 거두어 우리에게 돌려주신 재산은 당연히 우리와 우리 자녀들 몫입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일러주신 대로 하세요. 야곱은 그렇게 했다. 그는 자녀와 아내들을 낙타에 태우고 모든 가축과 밭단 아람에서 얻은 것을 전부 가지고서 가나안 땅에 있는 자기 아버지 이삭의 집으로 떠났다. 더 메시지 지금까지 창세기 31장 1절에서 18절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1분 말씀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마임 화장품 마임 건강식품이 함께했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1: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한빛교회가
2: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3: FM 98.1MHz
4: 진주 FM 92.5MHz
5: HLDD
6: 극동방송에서 11시를
7: 알려드립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신명기 1장 31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 혼자 걸어온 것 같지만 사실 그분의 품에 안겨서 지나온 길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 버틴 게 아니라 그분의 손에 붙들려 있었기 때문에 지내올 수 있었던 시간입니다. 우리를 안고 가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김도연의 샬롬 나인 시작하겠습니다.

첫 곡으로는 마이클 W. 스미스의 I Will Carry You 들으셨습니다. 살다 보면 혼자 버티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힘들어지면 사람들은 하나둘 멀어지기도 하고 기대고 의지했던 이에게 크게 실망하게 되는 그런 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 외롭고 더 고단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끝까지 놓지 않고 계속 안고 우리를 그런 길들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 하나님이시죠. 사람은 떠날 수 있어도 그분은 떠나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십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오게 하신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장윤영의 The Universe, 강명식의 이치, 꿈이 있는 자유의 강물 같은 주의 은혜 들으셨습니다. 김도윤의 샬롬 나잇에서는 문자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나누고 이 시간에 듣고 싶으신 찬양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문자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또 선곡표를 원하시는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면 저희가 전해드리겠습니다. FEBC 스마트폰 앱 다운받으시면 방송 들으시면서 실시간으로 선곡되는 찬양 확인하실 수 있고요. 사연과 기도 제목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데이빗 펠프스의 No More Night, 마이클 잉글리시의 In Christ Alone, C.C. Winans의 Alabaster Box까지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한 번쯤 들어본 이야기인데요. 모래사장을 걸어온 발자국이 자신의 지난 인생을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처음에는 두 줄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나란히 이어지는데 하나는 내 것이고 하나는 예수님의 발자국. 그런데 어느 순간 구간을 보면 발자국이 하나만 남아있는 걸 봅니다. 그때가 바로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순간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왜 그때 나를 혼자 두셨냐라고 묻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너는 걸을 힘조차 없어서 주저앉아 있었고 내가 너를 업고 여기까지 걸어왔다. 혹시 지금 인생에서 너무나 힘겹고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 시간은 결코 여러분이 혼자 스스로 걷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우리를 들쳐 업고 걸어가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세 곡 들려드렸습니다. 어누인팅의 어려운 일 당할 때, 윌러브의 나의 피난처 예수, 플랜팅 월십의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 들으셨습니다. 오늘도 세상 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자녀로 살아내시느라고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은혜의 하루가 되시길 소망하면서 김도윤의 샬롬 나잇 마무리하겠습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샬롬.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오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다른 사람의 잘못을 보면 어떤 식으로든 비평해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온갖 방법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비난했어요. 직접 찾아가서 면전에 대고 면박을 주기도 하고요. 신화 작품으로 풍자를 하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잘 모르는 사람을 비판하기 위해서 그 사람이 지나는 길을 알아두었다가 실수인 척 편지를 떨어뜨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와는 다르게요. 어떤 사람에게도 비판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상대방이 무리하게 굴어도 절대 비난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공격하는 편지를 받았을 땐 답장을 적어 서랍에 넣어두었다가 며칠 뒤에 봐도 감정적으로 느껴지지 않을 때만 답장을 보냈고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답장을 썼습니다. 놀랍게도요, 이 두 사람은 모두 같은 인물입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 미국 대통령입니다. 링컨은 젊은 시절 혈기를 이기지 못해서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을 매섭게 몰아붙였지만 변호사 시절에 사람을 존중하는 법을 배운 뒤에는 결단코 타인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죠. 그러기 위해서는 누구든 먼저 존중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대접하고 싶은 대로 대접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십니다. 믿는 사람에게도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먼저 존중함으로 다가가고요. 결코 비난하지 않는 저와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2장 2절 3절 말씀,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요, 정말 내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눈에 불을 켜고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내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의 눈으로 모든 사람을 바라봤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비평 많이 하죠. 비판도 많이 하고요. 그렇지만 남을 비난하지 않고요. 사랑으로 포용할 수 있는 사람. 바로 이 방송을 듣는 별그대의 여러분인 줄로 믿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시간 함께하는 저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서윤영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라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빌립보서 2장 2절에서 3절 말씀 나눴습니다. 이 말씀 받아보길 원하시는 분 문자로 말씀이라고 보내주세요. 그리고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들으시면서 야, 이 찬양 참 좋다. 어떤 찬양이지? 누가 불렀나? 궁금하신 분들은 문자로 선곡표라고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문자 보내실 곡샵 1069, 우물정 1069입니다. 짧은 글은 50원, 긴 글과 사진은 100원 소요됩니다. 이제 5월도 지나고요. 6월로 접어들었습니다. 여전히 푸르르고 아름다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사하고 계시는데요.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릴까요? 조수아의 찬양입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저장미꽃 위에 이제 아름다운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근데 여전히 참 세상이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세상이 아름답다고 느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찬양할 때 우리의 마음의 고백, 감사한 마음도 함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별처럼 빛나는 그대에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달처럼 빛나는 그대에게서 드리는 선물입니다. 감동 가득 만족 2배, 오감 만족 한반도의 만두 선물 세트, 하나님이 세우시고 경영하시는 기업 주식회사 그리심에서 김나라 뚝딱 도시락김 한 박스, 32년 전통의 해충과 바이러스 방제 전문기업 팡클에서 온가족이 사용 가능한 잡스 해충 기피제를, 향기로 복음을 전합니다. 지혜로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기업 노브엘에서 위스티 이미지 헤어앤바디 세트, 믿음의 기업 제스파에서 눈이 복은 눈 마사지기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기업 더 프라미스 FNC에서 라이코펜을 품은 토마토즙을,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 원하는 기업 예인수산에서 원물 그대로 먹는 진짬을 건더기와 먹태깡을 드립니다. 선물로 섬겨주시는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쳐나시길 기도드립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기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겸손한 마음으로요.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해요. 사랑하는 별그대 여러분, 오늘도 정말 수고 많으셨어요. 꿈에서 예수님 만나세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 또 만날게요. 지금까지 서윤영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꽈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복음 70년, 경남 30년, 교회연합과 도시부흥의 초석이 되는 평안동 진주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TT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달빛 가스펠의 나영환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것이라고 오스왈드 챔버스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과 의도를 정확하게 이해하길 원합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또 왜 기도가 즉시 응답되지 않는지 논리적으로 설명하고 싶어 하죠. 그러나 믿음은 우리의 모자란 지성과 이해가 아닌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마치 밤하늘이 깜깜해도 별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침묵 속에서도 또 눈에 보이지 않아도 변함없이 우리를 지키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한 분만을 따라가시기를 축복하면서 달빛 가스펠 시작할게요.

로즈엠의 발걸음으로 달빛 가스펠 문을 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멀스미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빨간 약의 여호와는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안성진의 나의 믿음 약할 때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어쿠스틱 아이빅의 내 평생에 가는 길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나영안의 그래도 사랑하시네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송지은의 여호와는 나의 목자니 들려드릴게요.

방금 들으신 첫 번째 찬양은 아이노스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였고요. 두 번째 곡으로 홍지민의 범사에 감사하라 듣고 오셨습니다. 계속해서 좋은 찬양 준비했어요. 크룩스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띄워드리고요. 여섯 최정원의 옷자락에 전해지는 사랑 들려드릴게요.

언제나 늘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사랑, 그 사랑 안에서 변치 않은 평안을 맛보시는 아름다운 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의 달빛 가스펠은 여기까지예요. For Him의 샘물과 같은 보혈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가스펠 싱어의 전하자 들려드리면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입니다. 건물 안이나 집 안에 있을 경우 지진으로 흔들릴 때는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습니다. 만약 흔들림이 멈춘 경우는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합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왔을 때는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건물과 거리를 두고 주위를 살피며 대피합니다. 대피 장소를 찾을 때는 떨어지는 물건에 유의하며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대피합니다. 이때 차량 이용은 금지합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한 후에는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 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합니다. 이상 국민안전처 제공 지진 발생 시 상황별 행동 요령이었습니다. 지진 발생 순간에는 적절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평소에 행동 요령을 잘 익히셔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1일 행아리라 2026년 교통방송 주제선고입니다. FM98.1MHz 진주 FM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교통방송입니다. HADD 교통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평안한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대한민국과 북한, 중국 동북 삼성과 연해주 지역에서 함께 하시는 방송가족 여러분들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 아나운서 김상균입니다.

우리가 걱정 근심이 생길 때마다 한숨을 쉬게 되죠. 답답한 마음에서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행동일 겁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과 근심을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 고민과 어려움과 걱정 근심의 모든 것을 당신에게 말하라고 하시는데요. 이렇게 우리의 걱정 근심을 맡길 존재가 있다라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이지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고 세상 속에 또 다른 방법은 없는지, 돈이나 권력 또 명예가 해결해 줄 수는 없을지 다른 것에 눈을 돌리기 일상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기다리시면서 당신께 나와 근심 걱정을 편하게 얘기하길 기다리세요. 주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리고 돌보십니다. 그 걱정 근심을 기대와 또 환희로 기쁨으로 바꿔주실 우리 주님을 기대하면서 오늘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출발합니다.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의 첫 찬양이었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함께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습니다. 그 가운데 뭐 365번에 달하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 같은 약속도 있으시죠. 또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고 지키시고 또 인도하시겠다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 하나님을 수없이도 발견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도 걱정거리 또 근심거리들이 생기면 하나님보다는 다른 것에 눈을 마음을 먼저 뺏깁니다. 하지만 믿음이라는 건 그럴 수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 연약하지만 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것입니다. 오늘도 내 근심 걱정을 기쁨과 환희로 바꿔주실 하나님을 기대하자고요.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오늘도 남북한 전역과 또 중국 러시아에 나와 계신 동포 여러분들께 복음의 기쁜 소식과 더불어서 또 외부의 정보들 함께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실 수 있는 귀한 찬양들 준비하고 있고요.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남한의 대한민국의 방송가족 여러분들도 이 시간에 응원의 메시지, 특별히 북녘 성도들을 위한 기도의 한 줄도 좋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함께 나눌게요. 그리고 북녘 땅에서 그리고 중국 러시아에서 일을 하시거나 탈북에 또 숨어 계시는 분들 가운데 여러분의 이야기들 또는 저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시면 편지나 엽서를 꼭 보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응원합니다. 편지나 엽서 보내실 것은 대한민국 서울 극동방송이고요. 주소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입니다.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북방 담당자 앞으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북한 관련된 내용을 보도된 것을 분석해보면서 기도 제목을 나누는 북한 바로보기 준비하고 있고요. 더불어서 남북한과 세계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과 북한 지역의 자세한 날씨도 함께하겠습니다.

0: 북한 바로 보기. 한 주 동안 보도된 북한 관련된 뉴스, 대내외 소식들을 더 심층적으로 살펴보며 함께 기도의 시간도 갖는 북한 바로 보기. 먼저 이번 주 다룰 이야기 살펴보겠습니다.
1: 이번 주 북한 바로 보기 소식입니다. 해마다 4, 5월이면 논에 모내기가 한창이죠. 북한은 우리보다 조금 북쪽이라 시기도 조금 늦어지는데 최근 북한에서는 모내기를 위한 청년 동원이 한창입니다. 북한은 노력 동원, 돌격대 등으로 정책적으로 필요한 건설이나 농촌,

0: 광산 등의 일에 학생을 비롯한 주민들을 강제로 동원해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제대로 된 품삯을 주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특히 북한에서도 청년들이 농촌을 떠나면서 일손이 부족해지자 도시 등지의 청년들을 동원이라는 명목으로 불러오는 건데요. 심지어 정해진 작업량이 있어 야간에도 돌격 명령이 내려지기까지 해 원성이 자자하다고 합니다. 동원이라는 이름의 강압적인 노동력 착취, 거기에 사상투쟁까지 북한의 민심은 날로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철을 맞아 청년 동원과 이를 비판하는 북한 주민들을 분석하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1: 자, 오늘도 이 소식을 놓고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사님 어서 오십시오.
2: 네, 안녕하십니까.
1: 자, 오늘은 북한의 모내기와 또 청년 동원에 대한 내용을 준비하셨네요.
2: 네,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동원으로 들끓고 있습니다.
1: 네.
2: 이 와중에 청년들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는데요. 이 모습에 대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1: 네. 자, 북한 전역이 모내기 분위기라는 노동신문 보도 있죠?
2: 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5월 25일 12 삼천리벌의 농촌들이 당이 제시한 올해 알곡고지 점령을 위한 당면한 모내기로 들썩이고 있다라고 보도했고요.
1: 예.
2: 또 이어서 숙천군, 분덕군, 평원군에서 모내기 일정 계획이 연일 넘쳐 수행되는 속에 25일 현재 군들의 모내기 실적은 60%를 넘어섰다라고 보도했습니다.
1: 네, 그런데 북한에서는 모내기 하는데 청년들을 동원하고 있군요.
2: 그렇습니다. 27일 데일리 NK의 황희남도 소식통에 따르면요. 지난 19일 사회주의 애국청년동맹, 즉 청년동맹 중앙위원회 소조가 모내기 총동원령으로 평행해서 황해남도 농촌 현장에까지 내려온 청년 지원자들을 대상으로 유례 없이 혹독한 모내기 실적을 강요하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1: 네.
2: 또 같은 소식통에 따르면 황해남도에 파견된 청년동맹 소조는 농촌 현장에 동원된 청년들에게 모내기를 앞당겨 끝내야 한다는 내용의 학습과 지시문을 지속적으로 침투시키고 있고, 특별히 지난달 열린 청년도맹 11차 대회에 참가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기념촬영한 대상자들에게는 사진촬영했기 때문에
1: 네.
2: 특별히도 모내기 전투에 앞장설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1: 예. 그런데 이렇게 동원된 청년들을 야간에도 일을 시키려고 독려하고 있다고요?
2: 예, 그렇습니다. 북한 전역이 모내기 총동원으로 들끓는 가운데
1: 네.
2: 예, 농촌에 동원된 청년들이 낮에만이 아니라 밤에도 또 노동과 학습에 내몰리고 있다는 눈물겨운 사투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 예.
2: 그런가 하면 소조는 중앙에서 내린 야간 돌격령에 따라서 한밤중에도 청년들을 보내기 현장에 내몰고 있다는 전언입니다. 야간 돌격령은 낮에 계획량을 채우지 못한 경우에 밤에도 횃불을 켜고 보내기를 이어가야 한다는 취지에서 내린 강제적 조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들은 밤에 피로를 이기지 못해서 현장을 이틀에 숙소에서 잠을 자는데 그들의 숙소를 습격해가지고
1: 네.
2: 다시 현장으로 끌고 나와서 모내기를 앞당기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1: 예, 참 일손이 많이 모자라서 그런 건가 싶기도 한데 야간 돌격령만이 아니라 사상투쟁도 철저하게 벌이고 있다면서요?
2: 네. 실제로 최근 소조는 안악군의 한 청년 숙소를 불시에 들이쳐서 낮 동안의 고된 노동에 지쳐 곤이 잡는 청년들을 깨워서 마당에 집합시킨 뒤에 원수님, 즉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청년 전위가 농사전선에서 영도자의 사상을 실천하지 못하고 잠에 취해 있다라고 하면서 즉석에서 사상투쟁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좀 대단한 말이고 어려운 말 같지만 일해야 될 때 왜 자고 있냐 이렇게 다그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몰아붙일 때 청년들의 반응은 좀 부정적이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2: 예, 좀 부정적으로 보입니다. 청년들은 겉으로는 경애하는 아버지 원수님의 노급 형병 방침을 관찰하자라는 구호를 목토져라 외치면서도
1: 네.
2: 뒤돌아서면 이러다 모내기가 끝나기 전에 내 허리가 먼저 부러지겠다. 기계도 이렇게 돌리면 고장나는데 사람을 밤낮으로 쥐어짜느냐라는 무자비한 속도전에 불만을 쏟아냈다고 합니다.
1: 네. 우리는 그래도 요즘에는 모내기를 다 기계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2: 예.
1: 네, 북한에는 아마 이런 농업 기계도 부족하기 때문에 일손이 필요하고 그래서 청년들을 많이 동원하는 것 같은데 자, 오늘 전해주신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서 또 분석도 부탁드리겠습니다.
2: 네, 이렇게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농촌이 어려울 때 서로 돕는 것은 공동체의 미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 네.
2: 또 우리나라에서도 전에 한참 어려울 때 농촌이 인력이 부족하니까

0: 초중고생들이 농번기에 부모님을 돕기 위해서 가정학습 기간을 가졌었습니다.
1: 네.
0: 옛날 얘기지만요. 그리고 또 대학생이나 군인들도 농촌 봉사에 탈을 걷어붙여서 이런 내용들이 TV의 화면에 비춰지고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1: 농활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0: 예,
1: 그렇죠?
0: 예, 예. 네. 네,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뭐 비난하고 싶은 것은 아니고 네. 미덕이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근데 북한에서도 이런 경우인가라는 거죠. 북한에서는 노동 동원의 성격이 강합니다.
1: 네.
0: 그래서 의무적으로 강압적으로 노동력을 동원하고 청년들의 건강이나 뭐 이런 어려움보다는 목표가 중요하다고 해서
1: 네.
0: 야간 작업에까지 강압적으로 일을 시키고 또 사상전까지 벌이면서 압박을 하는 것은 참 안타깝다.
1: 네.
0: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1: 그러니까 자발적이지 않다는 거죠.
0: 그렇죠.
1: 예.
0: 세 번째로는 이런 상황을 직접 목격한 황해남도의 간부들의 전언에 의하면 겉으로는 돌격앞으로라고 부르짖고
1: 네.
0: 뒤에서는 지금 황해남도에서는 낮에도 문외기 소리, 밤에는 비판서 있는 소리가 들린다. 이렇게 하고요.
1: 네.
0: 농촌 현장은 지금 24시간 불이 꺼지지 않은 지경이라고 한숨을 내뱉고 있다고 합니다.
1: 오.
0: 북한 당국은 이런 민심에 기울을 기울여야 좋은 나라가 될 수 있다라는
1: 네.
0: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불만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0: 예. 예. 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농촌이 전체적으로 기계화되어서 인력 동원하는 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1: 그러니까요.
0: 북한도 농촌이 기계화가 좀 진척되고
1: 네.
0: 서로 돕는 문화가 자발적인 공동체 문화에 의해서 정립되면 더 좋겠다.
1: 네.
0: 겉으로 보기에는 뭐 공동체의 이야기인 것 같지만 사실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타까운 구석이 있어서 준비했습니다.
1: 예. 자, 북한의 청년들이 자신의 꿈을 펼치고 또 공부해야 될 시기에 강압적으로 무료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은 공원의 일들에 힘들어한다는 내용을 살펴봤는데요. 목사님, 저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 제목도 세 가지 나눠주십시오.
0: 네,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북한에서 모내기철을 맞이하여 전국적으로 노력 동원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서로서로 돕는 국가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 청년들을 강압적으로 사상적으로 압력을 가해서 노동력을 착취하는 관행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한에서도 농촌이 기계화되고 발전하게 하시고 봄농사가 주는 기대감과 풍요로움을 삼천리반도 금강산 모두에서 누리는 날이 오게 하여 주옵소서.
1: 아멘.
0: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1: 아멘. 아멘. 자, 나눠주신 기도 제목 기억하면서 또 북녘의 다음 세대를 위해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북한 바라보기 예장합동 통일목회개발원 연구소장이신 이수봉 목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간추린 소식.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리는 간추린 소식입니다. 먼저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한국의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이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나토에 파견합니다. 매일경제신문은 한국식 웨딩 서비스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K-웨딩 수출에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조선일보는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익히며 인공지능 로봇의 진화를 보여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의 젊은 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70대 늦깎이 박사가 장기기증으로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했습니다. 데일리 NK는 북한이 논과 양어를 결합한 농법 확대에 나섰지만 농촌 현장에서는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데일리 NK는 북한 주민들이 사고 예방 명목의 통제 강화보다 절도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고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상 오늘 전해드릴 주요 내용입니다. 첫 소식은 조선일보가 보도합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초대형 가스 운반선 시장에서도 세계 수주를 주도하며 조선 강국의 위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액화 석유가스와 암모니아를 운반하는 초대형 가스 운반선 발주가 빠르게 늘어나면서 한국 조선사들이 관련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미국의 액화 석유가스 수출 확대와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확실성으로 선박 수요는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운항 가능한 선박은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전 세계에서 발주된 초대형 가스 운반선과 초대형 암모니아 운반선은 모두 36척으로 집계됐는데 이 가운데 27척을 국내 조선사들이 수주해 전체 75%를 차지했습니다. 특히 HD 현대중공업과 HD 현대삼호, 한화오션, 삼성중공업 등이 잇따라 수주 실적을 올리면서 고부가가치 선박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습니다. 이들 선박은 일반 상선보다 건조 난도가 높고 화물 저장 기술과 안전 설비가 복잡해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는데요. 최근에는 액화 석유가스뿐 아니라 차세대 친환경 연료로 주목받는 암모니아 운송 수요까지 커지면서 관련 선박 시장도 함께 성장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한국 조선사들이 액화 천연가스 운반선 시장에 이어 초대형 가스 운반선 분야에서도 기술 우위를 유지하고 있다며 향후 친환경 선박 시장 확대에 따라 수주 경쟁력이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연합뉴스 보도입니다. 일본 정부가 우크라이나 군 훈련 지원을 위해 처음으로 자위대를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파견하기로 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독일에 본부를 둔 나토의 우크라이나 안보지원훈련사령부에 육상, 해상, 항공, 자위관 등 모두 4명을 파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실제 전투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우크라이나 군의 부대 편성과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 됩니다. 일본 자위대가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해 나토 조직에 파견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요. 일본 정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드러난 새로운 전투 양상과 군사기술 변화를 직접 파악함으로써 자국 방위력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드론과 인공지능, 무인전력 등을 활용한 현대전 양상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분석해 일본의 방위체계에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입니다. 한편 고이즈미 일본 방위상은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해 미국과 한국, 필리핀 등 주요 국가 국방장관들과 연쇄회담을 진행했습니다. 일본은 최근 유럽 국가들과의 안보협력을 확대하는 동시에 인도태평양 지역 안보협력도 강화하고 있는데 이번 자위대 파견 역시 이러한 안보전략 확대 움직임의 연장선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매일경제신문 보도입니다. 한국식 결혼 서비스, 결혼 정보가 베트남에 진출하면서 새로운 한류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내 웨딩 전문 기업 유 모멘트는 최근 베트남 호치민의 한국형 웨딩홀인 더 채플 앳 사이공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고 밝혔습니다. 이 웨딩홀은 한국 예식 문화의 특징인 채플형 예식장과 연회 공간 분리 운영 방식을 도입한 것이 특징입니다. 베트남에서는 일반적으로 예식과 식사를 한 공간에서 진행하는 경우가 많지만 한국식 웨딩은 결혼식 자체의 분위기와 품격을 강조하는 방식으로 차별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규모 연회장과 오픈 키친, 다양한 뷔페 메뉴를 도입해 프리미엄 서비스를 강화했는데요. 회사 측은 결혼 적령 인구가 많고 중산층과 고소득층이 빠르게 늘고 있는 베트남 시장에서 한국형 웨딩 문화의 성장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K-POP과 K-드라마, K-뷰티, K-푸드에 이어 결혼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해외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받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한국 문화 콘텐츠가 중심이었다면 최근에는 생활 문화와 서비스 산업까지 한류의 영역이 확대되는 모습인데요. 전문가들은 한국이 축적해온 웨딩 운영 시스템과 서비스 품질이 새로운 수출 상품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선일보 보도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의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개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가 축구 기술을 학습하는 모습을 공개했습니다. 이번 영상은 북중미 월드컵을 앞두고 공개된 캠페인으로 아틀라스가 기본적인 패스와 슈팅부터 고난도 개인기까지 단계적으로 익혀가는 과정이 담겼습니다. 실제 축구 선수들의 움직임 데이터를 기반으로 반복 학습을 진행해 복잡한 동작을 구현했다는 점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영상 속 아틀라스는 한쪽 발로 차는 척 상대를 속인 뒤 반대발로 공을 차는 이른바 고스트 라보나 킥 기술까지 선보였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컴퓨터 그래픽 없이 실제 로봇이 학습한 결과를 담은 영상이라고 설명했는데요. 업계에서는 최근 인공지능 기술이 언어와 이미지 생성 단계를 넘어 실제 신체 움직임까지 정교하게 구현하는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휴머노이드 로봇은 향후 제조업과 물류, 재난구조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될 가능성이 큰 4세대 산업으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번 영상은 단순한 축구 기술 시연을 넘어 인간의 움직임을 학습하는 로봇 기술이 어디까지 발전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중앙일보 보도입니다. 일본 젊은층 사이에서 투자에 돈을 쏟느라 소비를 줄이는 이른바 니사 푸어 현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니사는 주식과 투자 신탁 투자 수익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일본의 대표적인 소액 투자 비과세 제도입니다. 일본 정부는 국민의 자산 형성과 노후 대비를 돕기 위해 제도를 확대했지만 최근 증시 상승세가 이어지면서 젊은 세대가 생활비와 여가비까지 줄여가며 투자금을 늘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실제 조사 결과 일본 20대의 월 평균 투자액은 크게 늘어난 반면 취미와 여가 지출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일부 젊은 층은 점심값을 줄이고 의류 구매나 공연 관람까지 포기하면서 투자 자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일본 사회의 노후 불안과도 맞물려 있습니다. 저출산과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연금 제도에 대한 불안감이 커졌고 젊은 세대가 스스로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정부는 자산 형성도 중요하지만 소비와

자기 개발까지 희생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균형 있는 금융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일본에서는 최근 고등학생 장래희망 조사에서 투자자가 처음으로 상위권에 진입하는 등 투자 문화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동아일보 보도입니다. 생전에 장기 기증 의사를 밝혔던 70대 여성이 5명에게 새 삶을 선물하고 세상을 떠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한국 장기조직기증원에 따르면 함정희 씨는 지난해 전북대 병원에서 간과 양쪽 신장, 양쪽 안구를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에 뼈와 혈관 등 인체 조직도 기증해 100여 명의 환자들이 기능 회복에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했는데요. 함 씨는 귀가하던 중 갑작스럽게 뇌경색으로 쓰러진 뒤 뇌사 상태에 빠졌지만 평소 생명 나눔 의사를 밝혀온 뜻에 따라 가족들이 기증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인은 60대 후반 보건행정학 박사 학위를 취득한 늦깎이 연구자이기도 했습니다. 30년 넘게 국산 콩 연구와 가공 사업에 힘쓰며 대통령 표창과 농업신 지식인 선정 등의 성과를 남겼고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 추천을 받기도 했습니다. 유가족은 고인의 삶과 나눔 정신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으로 뒤늦게 사연을 공개했다고 밝혔는데요.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마지막 순간까지 생명 나눔을 실천한 고인과 유가족에게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데일리엔케이 보도입니다. 북한이 식량 생산 확대를 위해 논과 양어를 결합한 이른바 논판 양어 농법 보급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황해남도 소식통에 따르면 최근 각지 농촌에서는 논판 양어 확대를 위한 실무자 강습과 경험 토론, 현장 참관 사업이 잇따라 진행되고 있는데요. 논판 양어는 벼를 재배하는 논에 물고기를 함께 기르는 방식으로 잡초와 해충을 물고기 먹이로 활용하고 물고기 배설물을 비료로 사용하는 생태 순환형 농법입니다. 북한 당국은 적은 비용으로 식량 생산과 단백질 공급을 동시에 늘릴 수 있는 방식이라고 선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현장에서는 치어 공급과 물관리, 시설 유지 비용 등 기본 조건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학습과 지시만 반복되고 있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농장원들은 농사일만으로도 부담이 큰 상황에서 양어 관리와 도난 방지까지 책임져야 한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소식통은 당국이 논판 양어를 자력갱생의 모범 사례로 내세우고 있지만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서는 기술 교육이나 현실적인 지원 대책이 먼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북한 당국이 사고 예방을 명목으로 주민 통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민들 사이에서는 정작 생활과 직결된 절도 문제 해결이 더 시급하다는 불만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양강도 소식통에 따르면 해산시 안전부는 최근 사고 방지 대책 월간 종료를 앞두고 단 한 건의 사건 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며 담당 지역 통제를 강화하라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안전원들은 교통사고와 화재, 익사사고 예방을 위한 순찰과 주민 강연을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주민들은 생활난으로 인해 절도 사건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음에도 당국이 실질적인 대응에는 소극적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땔감 부족으로 울타리를 뜯어가거나 철제 물품을 훔쳐가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지만 대부분 제대로 처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소식통은 주민들 사이에서 스스로 물건을 지키지 못한 사람이 문제라는 자조 섞인 말까지 나올 정도라며 안전원들이 통제와 교육보다 실제 주민 생활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더 나서야 한다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상으로 남북한과 세계의 주요 소식을 모아서 정리해드린 간추린 소식이었습니다.

0: 6월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입니다. 수요일 북한은 평안도와 황해도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함경도도 오전부터 하늘이 차차 흐려지겠는데요. 아침부터 밤 사이에는 평안북도와 함경도 곳곳에 비 소식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11도에서 21도, 낮 최고기온은 18도에서 30도 사이로 분포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먼저 평안남도는 대체로 구름이 많거나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양덕 17도, 평양과 안주 15도, 낮 최고기온은 평양 27도, 안주와 양덕 25도로 전망됩니다. 평안북도는 신의주를 제외한 전 지역에서 비가 내리겠습니다. 삭주와 구성, 희천은 오후부터 자성과 강계는 하루 동안 비가 내리겠습니다. 평안북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강계, 구성, 자성이 13도, 낮 최고기온은 강계 30도, 자성 28도, 구성 25도로 예상됩니다. 황해도에서는 별다른 비 소식은 없겠는데요. 하늘에 종일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개성 18도, 사리원과 신계 14도, 낮 최고기온은 개성 29도, 사리원과 신계 28도로 전망됩니다. 함경남도에서는 오후부터 해산과 풍산, 고성에서 비가 내리겠는데요. 이 밖의 지역은 대체로 맑거나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함경남도의 아침 최저기온은 고성 21도, 해산 12도, 풍산 11도, 낮 최고기온은 해산 28도, 고성 23도, 풍산 22도로 예상됩니다. 함경북도 청진과 움기, 무산에서는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는데요. 아침 최저기온은 청진과 움기 14도, 무산 11도로 시작됩니다. 낮 최고기온은 무산 23도, 청진과 움기 20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 전해드립니다. 동해 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고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오전에 구름이 많다가 오후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서해 북부는 흐린 날씨가 종일 이어지겠습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이상 3일 수요일 북한 지역 날씨였습니다.
1: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매일 이 시간은 북녘 주민들의

의 복음화, 또 하나님을 더 알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 또 북녘 주민들에게 필요한 정보들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그리고 외부의 소식들을 함께 전하면서 북녘에 있는 이 방송을 듣는 주민들이 생각이 깨지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귀한 역사들이, 기적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대한민국과 한국교회, 또 방송가족 여러분들은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끝 찬양 전해드리면서 저는 인사드리고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샬롬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서울극동방송에서 보내드렸고요. 저는 아나운서 김상균이었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평안하십시오. 샬롬. 북녘 땅에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유일한 방송, 극동방송 복음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0: 안녕하세요. 셰프 에드워드 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바쁜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3: May I help you?
0: 모르는 사람끼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며 이게 대한민국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76.0, 경남 30.0, FM 98.1, 메가헤르츠, 진주 FM 92.5, 메가헤르츠. 극동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TD 극동방송에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6월 3일, 오늘은 남한의 선거 날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이 줄을 서며 작은 칸막이 안에 혼자 들어가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자리에서 본인의 귀한 한 표를 비밀리에 행사하죠. 이 짧은 순간도 자유라는 모습을 대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남한에서는 지극히 평범한 이 일이 얼마나 귀한지 작은 종이 한 장이 다시금 일깨워 주기도 합니다. 이 시간 북쪽에서는 이 평범한 일 하나가 목숨을 걸어야 하는 일이 되기도 하죠. 마음에 있는 말을 입 밖으로 내는 순간 이 한마디의 결과가 꽤 무거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 두려움 가운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죠. 이 북녘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사람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는 그날이 머다는 줄 믿음으로 선포하면서요. 우리 주님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은 자유를 누리는 남과 북의 그날을 위해 오늘도 믿음으로 함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주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출발합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에게 찬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오늘의 첫 찬송,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1절부터 4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육체의 정욕을 이길 힘, 우리를 희게 맑히시는 햇빛과도 같이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음으로 나아가면서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의 하루가, 이미 그렇게 승리의 깃발을 쥔 하루가 된 줄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네, 영혼의 해피피치니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우리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했고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안산시립 합창단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에 또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로 그곳에서 극동방송 함께하고 계신 청취자 여러분, 지금 여러분께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보혈의 능력을 노래하는 극동방송의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너는 크게 자유를 외쳐라, 그리고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두 곡의 찬양 올려드리고요. 매일 이 시간 함께하는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이어집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을 통하여 나타나는 법입니다. 이사야서 61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며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리라. 화관이 뭔가? 화관이 뭔가?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화관이로 번역을 했는데 다 탄 게 무슨 아름다움이 있겠어요? 죄. 이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능력이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하지요. 스가랴 4장 6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마침내 참 인생을 살다가 보면 마침내 어려움이 닥쳐올 때가 있죠. 성령님을 사모하며 순종하기를 결심하면은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찰스 와이글이라고 하는 사람 1871년에 인디애나주의 독일계 이민 가정에서 열두 형제 중에서 일곱 번째로 태어난 사람이 12살 때 감리교회 부흥회 때 은혜를 받고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는 결혼 후 노래하며 설교하는 순회 전도사가 되었는데 전국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이 집을 비우는 일이나 전도 사역을 하는 일에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침내 남편을 저주하고 딸을 데리고 가출을 해버렸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저는 우울증에 시달렸다고 그러죠. 실망과 좌절만에 뼈저리게 번민하면서 바닷가에 낭떠러지기에 올라가서 자살을 하려고 뛰어내리려는 그때 주님의 음성이 들렸다고 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사랑하고 돌아봤는데 네 앞을 지켜주지 않겠느냐. 그때 그는 외쳤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날 사랑하고 지켜주신다. 이제 나는 다시 주님만을 위해 살리라. 그때 그 받은 감동으로 찬송시를 썼습니다. 그 찬송시가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0: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했습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에 이어서 예수가 거느리시니 라이프로드 싱어즈였습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감히 헤아릴 수 없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방송.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내 주의 보혈은 도미누스의 목소리로 함께 찬양하고요. 어제 이어서 북한에서 온 형제와 자매들의 정착 이야기, 이곳에 정착한 지 1년, 2년이 채 되지 않은 우리 형제와 자매들의 이야기,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의 정착 이야기, 그 세 번째 시간 이어집니다.

0: 안녕하세요. 남한 정착 8개월 차인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입니다.
1: 오늘도 황해도가 고향인 남한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하는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또 스튜디오로 바로 한번 모셔봅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0: 안녕하세요.
1: 네. 선생님이 경험한 이곳에서의 자유에 대한 이야기도, 그리고 고향 북녘당에 대한 선생님의 기억 속의 모습들, 또 기도의 제목들까지 지난 네. 시간에 나눠봤는데요. 네. 북녘당을, 그러니까 북한 고향을 떠나신 지는 20년 정도 됐다고 하셨어요.
0: 네, 맞아요.
1: 네, 근데 황해도에서 건너는데 해상을, 그러니까 바닷길로 따라서 오시는 분들은 덜어 있었어도 네. 육지로 오시는 분들은 사실 이게 쉬운 여정이 아니다 보니까
0: 맞아요.
1: 북한에 뭐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빠른 기차가 있는 것도 아니고
0: 네, 너무 멀죠.
1: 네. 어떻게 그렇게 결단하게 되셨어요?
0: 그래서 살아가는 게 너무 힘들다 나니까 장사를 하면서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다가 그런 귀한 분을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한번 중국에 가서 장사를 해보지 않겠느냐는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그때 당시는 나이도 어리고 그러니까 잘 믿었어요. 그리고 그때 너무 힘드니까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래서 무슨 이렇게 바닷물에 빠지면 건물락지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믿고 따라 나선 거예요. 따라 나서 가지고 탈북하게 되었고 진짜 그 여정이 너무 길었어요. 교통도 안 좋고 해서 그래서 길가에서 자기도 했고 역전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고 이러면서 진짜 그저 한 20일 만에 그렇게 강을 건넜던 것 같아요.
1: 네. 거의 한 달이 걸렸네요.
0: 네네네. 집을 떠나서 거의 그렇게 걸렸어요. 거진 한 달. 그래가지고 중국에 왔는데
1: 네.
0: 무슨 장사 같은 거는 생각도 못하는 거고요. 그래서 인신매매에 걸린 거예요. 거기서. 그래가지고 다행히도 마음 착한 중국 남자를 만나서 거기서 다시

0: 세 가정을 이루고
1: 네.
0: 20년 동안 산 거예요.
1: 한국말을 못하는 중국인이었을
0: 네,
1: 거 아니에요?
0: 중국 한족이었어요.
1: 네. 네. 가서 언어를 익히신 거예요, 20년 동안?
0: 아, 진짜 그때 그 금방 그 집에 한족 집에 갔는데 뭐 살 것 같았어요. 진짜 제가 매일 울었어요. 통곡을 하며 울었어요. 빨리 집에 보내달라고 남편한테 저러면서 우는데 그러면서 보내달라니까 임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 애를 떨구겠다고 지붕에서 떨어져 본 적도 있고 약을 한 줌 먹어본 적도 있고 매일 울면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죽고 싶은 생각만 들었어요, 그때는. 그런데 점점 배가 나오니까 이게 내 운명이다. 이게 내 팔자인가 보다 하고 그저 인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저 내 남편하고 이게 애가 나면 남편하고 살아야 되니까
1: 네.
0: 그래서 싫든 나쁘든 무조건 살아야 된다고 자기가 자기를 위안하고 결심하면서 그래서 하루하루 지났어요. 그러다 애가 나오니까 애가 출생하게 되니까 그래도 그 애한테 의지하게 되고 그 애 하나만 딱 보고 살았어요. 그렇게 살아나니까 그래서 이렇게 20년 동안 살게 된 거예요.
1: 아이는 그럼 지금 중국에 있나요?
0: 네, 중국에 다 있어요. 둘이 아들, 딸 낳았어요. 그래 다행히도 남편이 그 마음이 착해요. 중국의 그 한정 남자, 농촌에 사는 남자들은 마음이 다 착하고 근면하고 그러니까 그거 하나 보고 그저 산 거예요.
1: 아이들은 한국에 오고 싶어 하진 않아요?
0: 오고 싶어 하죠. 그래서 지금 수송하는 중이에요. 네.
1: 나중에는 같이 뵀으면 좋겠어요.
0: 네. 기회가 오면 꼭.
1: 그러면 그렇게 거의 한 달에 걸쳐서 황해도에서 강을 네. 건너셨는데 그러면 오시기 전에 그러니까 이 한 달의 여정을 사실 결단하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잖아요.
0: 네.
1: 그래서 오시기 전에 출발하시기 전에 황해도에 계셨던 가족분들과는 그럼 인사를 따로 나누셨을까요?
0: 승인했다기보다는 그 제가 장사하러 떠난 것만 알거든요. 네, 장사라 집을 떠난 것만 알고 이렇게 중국까지 온 건 아무것도 모르거든요. 지금까지 20년 동안 연결을 못했어요. 연락을 전혀 생사를 모르거든요.
1: 그럼 행방불명 된 줄 알고 계시겠어요. 근데 그래도 그렇게 인사를 나누고 오시면서 언젠가는 다시 만날 날을 기약을 하시면서 또 오셨잖아요.
0: 네.
1: 혹시나 이 방송을 듣고 계시면 우리 자녀분의 목소리를 금방 또 알아차리시잖아요. 부모님은.
0: 모르겠어요. 알아차리겠는지.
1: 바로 아시고
0: 네.
1: 그때의 그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그날을 같이 소망하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0: 네.
1: 하나님께서 그날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 안에서 남과 북이 다시금 서로 네. 마주할 수 있는 그날이
0: 그렇죠.
1: 속히 오도록.
0: 네. 하루빨리 진짜 우리 남과 북이 하나가 되는
1: 아멘.
0: 하나님 나라가 되는
1: 아멘.
0: 그런 날이 왔으면 정말 제일 큰 기도 제목이에요.
1: 아멘.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할 그날이 머다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 날이 진행형 이라고 생각을 해요.
0: 네.
1: 선생님의 기도
0: 네.
1: 그리고 곳곳에서의 기도 네. 일본에서의 기도도 올려드려지고 있잖아요.
0: 네.
1: 세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반드시 일하실 줄을 믿으면서 오늘은 저희가 중국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마무리를 하면서 다음 시간에는 또 이곳에 오시기까지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오시진 않으셨잖아요.
0: 네.
1: 그 여정들과 하나님과 함께했던 시간들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0: 네.
1: 황해도가 고향인 정착 8개월 차의 박지혜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극동방송 음반 가운데 김기선 씨의 목소리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찬양 올려드렸습니다. 찬양 전에 함께했던 작년에 이곳 대한민국에 정착한 황해도가 고향인 박지혜 자매 소망과 그 기도와도 같이 아직도 아픔이 서려있는 북녘 땅에 하나님의 눈물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과 중보와 복음의 울림이다.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남과 북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런 모습을 속히 볼 수 있길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1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는 발생 원인과 상관없이 입자 크기가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인 먼지를 부르는 말입니다. 먼지 핵에 여러 종류의 오염물질이 엉겨붙어 있고 호흡기를 통해 몸 안에 유입될 수 있습니다. 입자가 미세할수록 코 점막을 통해 걸러지지 않고 흡입 시 허파 꼬리까지 직접 침투하기에 장기간 미세먼지를 마실 경우 천식이나 폐질환 발생, 조기 사망률 증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입자 크기 2.5마이크로미터 이하는 초미세먼지라고 부르며 세계보건기구에서 발암물질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이는 혈관을 통해 우리 몸의 순환을 일으켜 뇌졸중이나 심근경색 위험성을 높이기도 합니다. 어린이, 노인, 호흡기 질환자 등 민감군은 일반인보다 건강 영향이 클 수 있어 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미세먼지 예보 등급은 좋음, 보통, 나쁨, 매우 나쁨 4단계로 나눠지며 주의보나 경보가 발령될 경우 어린이, 노인, 폐질환 또는 심장질환자 등 민감군은 실외활동을 제한하고 실내생활을 하는 게 좋습니다. 일반인 역시 실외활동은 자제하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한 외출 시 공인된 황사보호마스크를 착용하고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는 이동을 피합니다. 유치원, 초중, 고교 등 학교는 행정당국의 권고에 따라 실외 수업을 금하며 수업 단축 또는 휴교를 할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대비해 꾸준히 물을 마셔주면 가래 등으로 배출되기 쉬우며 외출 후 머리를 감거나 옷을 털어주고 바로 샤워를 하는 것이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입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미세먼지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4시를 이어드립니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 23편 1절의 말씀. 북한어 성경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우리 사랑하는 남과 북의 청취자 여러분, 우리를 기르시는, 우리를 이끄시는 목자 되시는 주님만을 따라 날마다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사랑의 주님을 따라 비바람이 칠 때 주님의 강한 손을 펼쳐주시는 그 사랑 가운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시편 23편 1절의 말씀 한 번 더 선포하면서 출발해 볼게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동신교회 김권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하실 텐데요.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이 하나님과의 만남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복된 만남입니다. 설령 내 인생이 지금 파란만장하고 산전수전 다 겪은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인생일지라도 말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야곱이 그런 인물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마른 축복의 조상인데 얼마나 고생한 줄 압니까? 본문 대목이 그거예요. 아들인 국무총리 요셉이 아버님 애굽 황제께서 보고 싶어해요. 이제 만나러 갔어요. 그랬더니 나이를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 그래도 아들이 국무총리잖아요. 그럼 아들 체면 생각해가지고 아, 나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좀 웃으며 그럴 법도 하잖아요. 웬걸 내 나이 130인데 험악한 세월이었나이다. 이렇게 말할 정도.

정도로 힘들고 어려운 삶이었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부터 50장이 되거든요. 창세기. 그중에 거의 절반이 야곱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야곱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이 된 거예요. 저는 목사로서요, 여러분이 드라마틱한 인생의 주인공 안 돼도 되니까 파란만장하지 않고 험난하지 않고 순탄하고 평탄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러지 않았어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데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쌍둥이 동생으로 태어났는데 아니 쌍둥이인데 왜 동생으로 태어납니까? 그렇게 태어났지. 그러다 보니 형한테 치였지요. 게다가 족장시대인데 아버지 이삭으로부터 모든 사랑, 그 모든 기득권은 다 형 에세에게 빼앗겼지요. 그것을 찾으려고 해가지고 좀 몸부림 쳐가지고 좀 축복권 받는 줄 알았더니 웬걸 잘못돼가지고 야밤에 그 숟가락 하나도 못 들고 도망갔지요. 그리고 나서 또 브리테니커에 의하면 한 1500km 된다는데 그 살던 부엘세바에서 무려 한 5주 동안 걸어가지고 터키 남동부 하랑까지 갔지요. 그곳에서 삼촌 만났지요. 그곳에서 20년 동안 타향살이 했지요. 불쌍해하지도 않네. 여러분이 그랬다 그래봐요. 이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힌다고 외삼촌에게 사기까지 당해요. 그 먼 거리에서도 믿었죠. 야곱이 삼촌 믿었죠. 그런데 외삼촌의 탐욕 때문에 그랬죠. 또 우리 동네는 뭐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그 합리화시키면서 사기치잖아요. 성경에 보면 악한 사람에게 속지 말라는 말씀이 있어요. 오죽했으면 20년 동안 정들었던 고향을 밤에 몰래 도망갈 생각을 했겠어요. 그럼 그렇게 당한 가운데에 야밤에 몰래 또 처자식 데리고 도망갈라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될까요? 안 도와주셔야 될까요? 도와주셔야 되는데 웬걸 또 외삼촌한테 잡혀요. 하나님의 노심으로 유기를 모면합니다. 많은 간이 콩알만해졌을 거예요. 그리고 휴, 유기 넘겼다 그랬는데 또 웬걸 자기를 미워하는 예서가 군대 400명 거느리고 온다는 거예요. 충격인 겁니다. 아마 공황장애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지략적으로 A안, B안까지 다 계획을 세워놓습니다. 야곱이. 그래도 잠이 안 왔는지 야복강가에서 밤새껏 기도하잖아요.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쳐가지고 환도뼈가 유골돼가지고 실은 그 사건 이후로 야곱은 평생 다리를 절멸했기 때문에 지팡이 짚고 살아야 됐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 하나만 여러분에게 닥쳤어도 여러분 아마 못 견뎠을 거예요. 트라우마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한 게 야곱입니다. 오, 자 그러면 아유 내가 다리는 절었어도 아이고 이제 좀 괜찮게 전하는 웬걸 또 다가 아니에요. 가나안 가다가 외동딸이 성폭행 당합니다. 성폭행 당한 걸 알고 성폭행한 그 집안의 모든 남자들을 형제들이 아들들이 싹 다 죽이니 살인자가 돼가지고 허겁지겁 도망갑니다. 거기서 그게 또 끝난 게 아니에요. 또 이 못된 녀석이 아들이라는 게 있는데 이 녀석은 그냥 루벤은 자기 작은 어머니를 또 건드리질 않나. 아이고 또 이게 다가 아니에요. 별의별 일이 많았어요. 그런 야곱이. 그러니까는 험악한 세월이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야곱이 어떻게 나중에 축복의 조상이 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103년 동안 130살 동안 살아왔지만 도대체 행복한 날짜가 저 야곱에게 며칠이나 됐을까?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는데도 하나님 만나니까 그 모든 만남 기가 막힌 일들이 다 위대한 야곱을 만드는 과정이 됐던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것 까닭이나요.
하나님 만나서 모든 것이 합력할

손이 있다. 그러면 좀 그런 만남 가져도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성경은요, 단순한 지식이 아니기에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이어질 때만 보게 돼요. 어느 승려는요, 성경을 수십 번 읽었대요. 그런데 지금도 여전히 사찰에서 일하고 있어요.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성경 수십 번 읽고 성경 달달 외워도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 물론 이 만남의 대상 잘못 만나면 야곱처럼 사기나 당하고 공동체도 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만나려는 하나님은 누굽니까? 영원한 독생자마저 우리의 죄값을 대신해서 대속죄물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그 예수님 믿기만 하면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만왕의 왕 되신 그 하나님이잖아요. 그런 하나님이라면 만나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유지하는 사람들은요, 별의별 시험거리가 있고 연단이 있어서 항시 반전이 만들어졌습니다. 야곱도 험악한 세월 살았지만 그 사연들이 헛되지 않잖아요. 그것을 대변해 주는 대표적인 것이 애굽 제국에서 멀리 떨어지던 촌동네 야곱이 애굽 최고의 실권자를 축복한다는 내용이 나와요. 오늘 읽었던 말씀만 봐도 축복하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바로 만나러 갔을 때 축복하고 나올 때에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성경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 7절이에요.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축복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러니까는 능력면에서 이 바로와는 비교도 안 되는 턱없이 부족하고 초라한 야곱인데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니까 애굽 황제를 축복하는 자리로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여러분도 높아지길 원하십니까? 그럼 축복하며 사세요. 축복하는 사람이 높은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래요. 그래서 축복자라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이요, 야곱의 인생 변하는 거 보면 인간성 바꾸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인간성도 하나님이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이 야곱이 본래 남을 축복하고 그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야곱이 축복의 사람이 됐다고 하는 건 해가 서쪽에서 뜬 것과 같아요. 우리나라 말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배고픈 건 참아도 배 아픈 것은 뭐 한다? 붙잡는다. 여러분 일랑 배고픈 일도 없고 남이 잘 돼도 배 아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요, 야곱은 남 축복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태생적으로 그랬어요. 야곱의 이름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 붙잡는 자. 태어날 때부터 아니 쌍둥이인데 곤이 태어나더니 왜 발꿈치를 잡습니까? 한마디로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인간이 바로 이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야비한 인간성이 험악한 세월을 살면서 다듬어진 겁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인생으로 바뀌죠. 그러면서 할아버지 때부터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무려 한 210년 동안 과제로 남은 것을 야곱이 너끈히 해결시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아들 열두 아들 모두 열두 지파가 돼가지고 이스라엘의 태동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복된 만남을 걸어갔던 그 결과였던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의 길 걸어가면 밀려드는 시냇물에 다듬어지는 조약돌처럼 여러분의 인생도요, 다듬어지면서 성숙해 가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맺어야 될 열매도 맺게 하면서 복된 미래의 주인공 되니 참으로 소중해지지요.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으로 계속 갖는 것은 연단의 용광로에서 정련되는 정금처럼 존귀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 존귀한 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존귀한 존재로 살아가려면 방법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으면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도 어느 순간 감옥에 가야 되고 어느 한순간 추락하고 그러잖아요. 하나님과의 만남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자, 세상 상식 가지고 말씀드릴까요? 지금 전 세계 사람들이 종족별로 연구해보면 가장 영향력이 큰 종족은 유대인이랍니다. 그 유대인들이 가장 자랑 삼는 게 다윗이에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흑 베들레헴 흑수저 출신인데 나중에 다윗

다윗이 왕일 때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만들었던 분이 누구예요? 만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졌기 때문에 변방촌노였던 야곱이 당대 최강대국의 황제를 축복하는 그 높은 자리까지 하나님이 높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만나야 돼요? 이것에 대해서는 너무 기니까 신학자들, 유명한 신학자들의 말을 인용할 켈 바르트와 에밀 브로너에 의하면 하나님을 만나되 인격적인 친밀감을 가지고 만나야 하나님이 만나주세요. 왜?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니까. 그 조건은, 통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이 인격적인 친밀감이 있을 때 여러분은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마치 바람이 불 때 바람이 안 보이나 바람 부는 것을 느끼는 것처럼 말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가정 존귀한 가정 되길 원하지요? 그러려고 그러면 여러분 가정의 부모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님을 세워두셨습니다. 누굴 세워주셨다고요? 부모님 보면 아, 하나님 대신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봐야 그게 성경적이에요. 또 그런 것만큼 부모들은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을 대신한 것만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입에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잘못하면 책망하고 입도 가져야 되고 동시에 들려오는 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렇게 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가정이 존귀하고 못하고는 부모 책임이 거의 절반 이상이라고 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같은 부모님으로 가정생활해야 돼요.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하나님이 직접 계실 수 없으니까는 중직자들을 하나님이 대신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다음 교회의 중직자들도 하나님의 입과 하나님의 귀를 가지고 교회 생활해야 합니다. 가정의 부모님이건 교회의 중직자이건 선지자들처럼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사람은 자칭 선지자라고 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그런 거짓 선지자, 사이비와 같습니다. 그런데 적지 않은 분들이 요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갖기보다는 그게 귀찮다고 휴대폰 가지고 AI를 우선 더 많이 만나요. 무슨 있을 때마다 AI 만나갖고 상담을 해요. 어느 분이 AI에게 상담했답니다. 종말론 이야기가 있는데 내가 어떻게 봐야 될까? AI의 답입니다. 엊그제 국민일보에 나온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세상의 것 내려놓고 공동체 생활에 집중하세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건 이단들이 종말론 가르치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말인가 알겠어요? 그런 인공지능은 그런 이단들이 가르친 것도 그럴듯해 보이니까 그대로 소개시켜주니 그걸 그대로 믿을 겁니까? 하나님 만나세요. 하나님. 힘들어도 성경책을 통해 하나님 만나야지. 그저 편하게 그런 거 믿었다가 여러분은 추해지는 거예요. 별 볼 일 없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 되시니까 당연히 우리 예수님 존귀한 것처럼 우리도 그분의 지체답게 존귀한 사람답게 좀 하나님 만나며 사세요. 아니 존귀한 사람이라면 만왕의 왕을 만날 기회 있으면 만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말로 매일매일 대통령 만나는 분이다. 그분은 존귀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그렇죠. 보통 그 정도면 존귀하지요. 이러면 여러분도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을 매일매일 만나고 틈나는 대로 만나고 그래야 여러분이 존귀한 삶 살아가는 거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은 만나지도 않고 그저 세상 피조물 그런 것들에 막 만나기 바쁘고 그럼 여러분은 결코 존귀한 존재 하나님이 만들어 주실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나면요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그동안 있었어도 헛수고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를 힘들게 하신

0: 날수만큼 우리를 즐거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 저 말씀대로요. 야곱이 사기당했잖아요. 사기당한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사기당한 20년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모든 거 다 몇 배로 채워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거리고 고통당하고 이런 슬픈 사연들이 있습니까?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만나보세요. 당한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이 분명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겪는 고난 허투루 보시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동안에 겪고 힘들었던 거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이 대답은 듣고 제가 시간 걸리더라도 그 다음 진도 나가겠습니다. 고통스러운 것은 기억하고 싶어요?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은 기억하고 싶지 않아서 하나님이 잊어버리게 하십니다. 그거 보고 또 치매 걸렸다 그러지는 마시고 그 대신에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 내 사랑하는 딸이 그런 일 당했지. 허투루 여기지 않으시고 다 기억하시고 이 여러분의 고난 역경 흘렸던 땀과 눈물 다 사용하셔서 복된 미래 풍성한 열매 맺도록 하나님이 자양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과의 만남 여러분 매 주일마다 마음문 열어놓고 가져야 돼요. 이런 만남을 가졌던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네가 축복하는 사람이라. 아브라함 너를 축복하는 사람에게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반대로 화를 주리라. 내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누군가를 만났는데 그 사람이 여러분 축복하고 도와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 주시는데 누군가를 만났는데 여러분을 보고 저주하고 속으로 잘못되길 바라면 하나님이 그 인간에게 그렇게 잘못되도록 하신대요. 하나님 만나는 거 이렇게 좋은 겁니다. 자, 마무리하겠어요. 전능하신 성삼일체 하나님이 복된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을 이곳에 지금 부르신 겁니다. 절망과 한숨이 메아리치는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복된 미래 만들어 가야 한다는 그 사명 주시기 위해 여러분 부르셨습니다. 물론 우리 마음에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못했던 제자들처럼 과연 내가 복된 미래를 위한 통로가 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동안 풀리지 않았던 수건의 과제를 내가 풀어낼 수 있을까? 이런 의심 가질 수 있어요. 그러고도 이 시간 하나님 만나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까지 상고했던 뭐 야곱 역시도 축복권 받았다고 하지만 그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가 이 축복의 주인공 될 수 있을까 의심했을 겁니다. 이 파란만장한 사건 자꾸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의심했을 겁니다. 그래도 마음의 성향은 늘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져야지 이 마음을 유지시키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풍성한 열매 맺잖아요. 이것이 성경 상식입니다. 성경 상식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그 시간에는 놀라운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는 것과 같습니다. 누가복음 8장 11절 씨앗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만남을 갖는 이 순간 이 말씀들은 지금 내 마음에 축복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그거예요. 당연히 뿌렸으면 열매 맺겠지요. 해서 전능자 하나님과의 만남은 풍성한 약속이 열매 맺는 것을 보장하는 겁니다. 이사야 말씀입니다.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땅을 적셔서 싹이 돋아 열매를 맺게 하고 사람에게 먹거리를 주고 나서야 그 근원인 하늘로 증발되어 돌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만남 때 주시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거 잘 보세요. 비가 내리고 있어요. 닫아놓으면 돼야 안 돼요? 그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 씨앗에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내게 분명 놀라운 축복의 씨앗을 뿌리고 계시고 은혜의 단비를 내리시는데 내 마음을 확 닫아놓고 그저 내 마음 펴놓으려고 예배드리고 있으면 아무런 소용이

0: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은 열고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질 때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은혜의 담비 내려주시는 하나님 만나면 여러분이 왜 살아야 되는지 존재 이유와 목적이 꽃피고 열매 맺어갑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일상적이고도 평탄한 사연들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대신에 지긋지긋한 산전수전 겪는 것들은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지면 은혜의 생수로 인해서 광야 황무지 사막에 키와 요초가 피는 것 같은 은총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1: 창세기 47장 7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복된 만남, 풍성한 열매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동신교회 김건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날씨입니다. 현재 서울의 하늘엔 구름이 매우 많이 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대체로 전 지역의 하늘이 차차 흐려질 전망입니다. 오늘 북한 지역 역시 하늘빛이 어둡겠습니다. 평안도와 황해도는 종일 대체로 흐리겠고 함경도는 맑게 출발했다가 오전부터 차차 구름이 짙어지겠는데요. 특히 아침부터 밤 사이 평안북도와 함경도에는 곳에 따라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에 5에서 20mm, 평안북도에 5mm 안팎으로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서울이 21도, 강릉과 부산, 제주가 20도, 광주와 여수가 19도, 춘천과 대전, 대구, 포항이 18도로 보이고요. 신의주와 개성, 함흥이 17도, 평양 16도, 강계와 청진이 14도, 해산이 12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 33도, 춘천과 서울이 32도, 대전이 31도, 강계와 광주가 30도, 개성이 29도로 보이고요. 해산이 28도, 평양과 강릉, 부산과 여수, 목포, 포항이 27도, 함흥과 제주가 25도, 신의주 23도, 청진이 20도로 예상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북부에 가까운 바다는 오전에 하늘이 맑다가 오후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동해북부의 먼 바다는 하루 동안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서해북부는 종일 흐린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동해북부와 서해북부의 파도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가장 선한 길로 이끄실 주님을 신뢰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짙어지는 초여름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 잘 챙기시면 좋겠고요. 오늘도 주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말씀 가운데 나누었던 찬송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 찬양을 엔프렌즈의 목소리로 함께 찬송했고요. 날씨에 이어서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까지 올려드렸습니다. 오늘의 말씀과도 같이 광야와 황무지 같은 곳에 피는 새싹처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소망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선한 목자 되신 주님만을 따르며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 보내시기를 기도하면서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0: 셰프 에드워드리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1: 제가 들어드릴게요.
2: 여기 앉으세요.
0: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전파 70년 그리고 영원히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경상남도 창원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 98.1MHz, 진주중계소 92.5MHz, 출력 5kW, 호출부호 HLDD로 방송되는 FEBC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 선교 방송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두대로 147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불모산에, 진주중계소는 월화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원 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에 출연자의 의견은 창원극동방송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창원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이경 지사장입니다. 오늘도 창원극동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FEBC FM 창원극동방송입니다. HLDD

0: 복음 70년, 경남 30년, 부흥하는 교회, 행복한 성도 김앤중앙교회가 경남의 교회를 응원합니다.
1: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ADD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말씀 365일 조미정입니다. 하루의 시작을 말씀과 함께 여는 말씀 365일. 오늘 나누는 은혜의 말씀으로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호수아 15장 63절 말씀부터 봉독해드립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 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베델에서부터 루스로 나아가 아렉 족속의 경계를 지나 아다롯에 이르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렛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베토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요셉의 자손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베토론에 이르고 또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믹무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아낫 실로에 이르러 야노아 동쪽을 지나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또 다뿌아에서부터 서쪽으로 지나서 가나 시내에 이르나니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므낫세의 남은 자손을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를 뽑았는데 그들은 곧 아비에셀의 자손과 헬렉의 자손과 아스리엘의 자손과 세겜의 자손과 헤벨의 자손과 스미다의 자손이니 그들의 가족대로 요셉의 아들 므낫세의 남자 자손들이며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증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앗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열 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여자 자손들이 그의 남자 자손들 중에서 기업을 받은 까닭이었으며 길르앗 땅은 므낫세의 남은 자손들에게 속하였더라.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무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다부와 주민의 경계에 이르나니 다부와 땅은 므낫세에게 속하였으되 므낫세 경계에 있는 다부와는 에브라임 자손에게 속하였으며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이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신의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남쪽으로는 에브라임에 속하였고 북쪽으로는 므낫세에 속하였고 바다가 그 경계가 되었으며 그들의 땅의 북쪽은 아셀에 이르고 동쪽은 이사갈에

0: FEBC
1: 안녕하세요. 나의 기쁨 나의 소망 주일이입니다. 때때로 나는 꿈에 잠기고 환상에 잠긴다. 내가 하는 역할을 보면서 나는 인사하고 웃으며 사랑에 빠진다. 밝은 조명을 받으며 막이 내릴 때마다 수많은 박수를 받는다. 그러나 아주 막이 닫히고 관객들도 돌아가 버리면 마지막엔 무대마저 어둠에 잠겨버릴 때, 그때는 누가 나를 위해 박수를 쳐줄까요? 주님, 당신이십니까? 조이스 란돌프란 분의 고백입니다. 언젠가 나 홀로 남게 되었을 때 나를 위해 박수쳐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복된 사람이 아닐까요? 이 사람은 최후의 순간에 이르러 홀로 세상을 떠나갈 때도 외롭거나 두렵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의 박수 소리가 함께 할 테니까요. 우리를 만드시고 사랑하시어 자기 목숨까지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박수쳐 용기를 북돋워 주시는 생명의 주님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신가요?

나의 기업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를 자녀 삼아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이 아침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가진 것 없는 자에게 하나님의 기업을 주시는 아버지, 나의 삶이 모두 주님의 손에 있으니 가장 가난한 자 같은 내가 가장 부한 자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받은 자로서 부끄러움이 없는 하루 되게 하소서. 내가 영적으로 결핍되어 있다면 주님께서 채워주소서. 오늘 나의 영혼이 채워짐으로 모든 갈급함이 풍성함으로 바뀌게 하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감사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마땅히 주님 앞에 드려야 할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찬양함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 안으로 들어갑니다. 분주함 가운데 잊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발견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모든 것이 주님 안에 있습니다. 나의 문제와 걱정과 근심도 그 모두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님,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나를 평안으로 인도하소서. 하루 종일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살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며 안식을 누리기 원합니다. 그 안식을 나누며 평안을 끼치는 자녀 되게 하소서.

두 마리 참새가 벌거벗은 나무에서 둥지와 아기 새들에 대해서 정답게 속삭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순간 저는 잃었던 믿음을 되찾았습니다. 새들도 미래의 가정에 대해서 도란도란 즐겁게 얘기를 나누는데 저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어찌 의심할 수 있을까요? 진흙 더미 속에서 피어난 예쁜 백합 한 송이를 보았습니다. 순간 더없이 화려했던 솔로몬의 영광이 제 마음에 떠올랐습니다. 우리를 이 모든 것보다 훨씬 더 귀히 여기신다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제 영혼이 날개를 치며 주님을 찾아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영혼의 비단옷을 입고 생명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고통받는 이웃들이 있는지 돌아보시고 그분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사랑스럽게 받으시지요. 그리고 고통받는 그이에게 위로와 소망을 듬뿍 안겨주실 것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함께 주셔서 고맙습니다. 평안하십시오.

0: 오늘의 양식. 오늘의 양식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주일 설교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김요한 목사님께서 요한복음 6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여러분, 기도라는 말을 들으면 뭐를 떠올리십니까?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저도 뭐 생각나는 것들이 여러 가지 있기는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이길승 집사님이 찬양 인도를 해주실 때가 있었죠. 부모님이, 길승 집사님 네 분이 평소에 아이들을 큐티라고 할까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훈련을 잘 시키셔서 아이들이 규칙적으로 또 열심히 이렇게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뭐 아이들이니까 어른들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자유롭죠. 표현의 방식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근데 그렇게 자유롭게, 너무 자유롭게 부모님 보기에는 기도하고 또 말씀을 읽는 그 모습이 엄마 아빠한테는 마음에 걸렸나 봅니다. 그래서 하루는 서한이가 바닥에 완전 이렇게 누운 채로 성경을 보고 큐티를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림이 그려지시죠? 그래서 아빠가 갑자기 다가와서 그렇게 누워있는 채로 기도하고 말씀을 보는 서한이 딸에게, 야, 기도하는 자세가, 기도하는 모양이 그게 뭐야? 하면서 한마디 하셨답니다. 근데 이 어린 서한이가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아빠한테 당당하게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믿기 되게 힘드네. 하나님 믿기 되게 힘드네. 정말 아이가 볼 때는 그럴 수 있어요. 좀 마음껏 내 마음대로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하고 신앙의 고백을 하고 기도를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왜 하나님 믿기가 이렇게 힘드냐는 겁니다. 뭐 그것도 말이 돼요. 그렇죠? 부모님 편에서 또 생각하면 그것도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도 일리가 있는 말씀인 것 같고, 또 아이 딴에는, 아이 편에서는, 아이 입장에서는 그것도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기도 합니다. 물론 자세가 전부는 아니죠. 근데 오늘 저희가 읽으려고 하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언제 또 왜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셨는가, 그 말씀이 소개되는 본문이 있는데요. 그 내용을 저희가 같이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5절까지 읽으시겠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이 내용이 너무나 익숙한 그런 스토리이다 보니까 여러분에게 얼마나 이렇게 살갑게 다가올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저희가 주목했으면 하는 부분은 사실은 스토리의 앞부분보다는 뒷부분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조금 이따 구체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예수님께서는 디베랴 호수라고도 하는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언덕으로 올라가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을 들어 많은 사람이 예수님께 나오는 것을 바라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먹을 빵을 어디서 살 수 있겠느냐? 빌립이 예수님께 대답했습니다. 여기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빵을 한 입씩만 먹는다고 해도 그 빵을 사려면 200데나리온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기 사내 아이 하나가 가지고 온 작은 보리 빵 다섯 개와 작은 물고기 두 마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을 어떻게 먹이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빵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하신 후 그곳에 앉아있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원하는 만큼 나눠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물고기를 가지고도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남은 음식들을 모았습니다.

보리빵 다섯 개로 사람들이 먹고 남은 조각들이 큰 광주리로 열두 개나 되었습니다. 같이 읽으실까요? 시작.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곳을 떠나 혼자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의 경우에 이 말씀, 이 본문 내용을 읽을 때 이 앞부분에 나오는,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놀라운 어떤 기적의 사건, 5천명, 남자들만 5천명을 예수님께서 먹이시는 그 장면, 그 부분을 저희가 주목하게 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이 스토리에서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 있다면 저희가 지금 읽은 마지막 절 15절의 내용입니다. 다시 한번 보실까요? 예수님께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어떻게 해요? 강제로 데려다가. 왜요? 너무나 놀라운 일을 사람들이 목격했거든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남자들만 5천명이 있는 그 자리에서 물고기 두 마리, 보리떡 다섯 개를 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할 수 있을까? 너무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강제로 예수님을 왕으로. 하지만 예수님은 아시죠. 당신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가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기다리고 있어요. 십자가 죽음이 말이죠. 예수님은 왕으로 이 땅에 오시지 않았어요. 섬김을 목적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다른 말씀은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은 강제로 그분을, 이 일이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나머지 왕으로 세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사실 기도하기 위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을 지금 이 마지막 저희가 읽은 그 부분에서 기록해주고 있죠.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그 앞부분에 해당되는 그 기적의 스토리, 그 사건에만, 거기에만 우리가 매달릴 수 있는데, 어쩌면 더 중요한 포인트는 이 뒷부분에 예수님께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을 강제로 왕으로 세우고자 하는 그 자리, 그 순간에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저희가 남은 시간 동안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몇 가지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단어는 여기 15절에 나오는 다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다시라는 것은 반복을 의미하죠. 우리의 생활 속에서도 어떤 무언가 어떤 리듬을 갖기 위해서는 반복의 힘, 반복의 원리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아주 기본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외국 사람들이, 요즘 우리나라에도 뭐 서양 사람들이 많이 옵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처음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젓가락 문화가 아니기 때문에 음식을 먹을 때, 식사를 할 때 젓가락으로 잘 식사를 못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1년을 살고 2년을 살고 3년을 살다 보면은 젓가락질에 익숙해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바로 거기에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어쩌면 포크 문화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포크로 밥을 먹다 보면은, 식사를 하다 보면은 또 어느 순간에는 편해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라는 의미는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특별히 어떤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예수님께서는 오히려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 아버지를, 그분의 뜻을 구하고 찾았다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언제요? 많은 사람들이 강제로 나를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 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수님은 아셨죠. 먼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사실을 아셨거든요. 그래서 그 자리를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일부러 다시, 그리고 또 다시. 누가복음에는, 저희가 지금 읽은 이 본문의 내용은 요한복음 6장입니다만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다시 혼자 산으로 또는 광야로 떠나는 모습, 떠난다는 그런 표현, 혼자 떠나신다는 표현, 다시 하나님을 찾는 그런 표현은 기도에 대한 내용이라는 것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는 9번까지나 반복해서 그 내용이, 예수님께서 혼자 어디로, 산으로, 광야로 떠나셔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셨다는 그런 내용이 무려 9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는 언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납니까? 우리가 솔직하다면, 정직하다면 아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적어도 하루에 한 번, 아니 그 이상 가치관의 충돌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그러한 충돌은 우리에게 매 순간마다 매일같이 정기적으로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그 선택,
그것이 우리의 선택입니다.

선택이 돼야 되겠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게 기도죠. 정기적으로 찾는 겁니다. 나의 생각은 이런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있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묻는 게 기도겠죠. 여러분에게도 분명히 가치관의 충돌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본문 속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다면 다시, 또 다시, again and again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그분의 뜻을 알고자 그분을 찾는 훈련, 그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이 15절 말씀 속에서 또 한 가지 단어가 있어요. 사람들이 와서 자기를 강제로 예수님을 데려다가 그들의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신 뒤에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하십니다. 다시 그곳을 떠나. 두 번째 저희가 주목했으면 단어가 있다면 떠나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우리의 생활 속에서 그것이 리듬화되기까지는 정기적으로 무엇인가를, 어딘가를 떠나는 그러한 연습이, 그러한 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떠나는 것,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떠나셨다고 본문은 기록해주고 있죠. 그곳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그곳이었습니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들은 여기로 가야 됩니다. 몰아가는 그곳을 예수님은 떠나셨습니다. 여러분이 떠나야 될 그곳은 현재 어떤 곳인가요? 어쩌면 그냥 내가 이렇게 익숙한 곳, 편안한 곳, 그곳이 여러분의 그곳이 될 수도 있겠죠. 우리가 떠나야 될 그 자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음성보다 사람들의 음성이 더 크게 들리는 그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떠나야 될 그곳일 수도 있어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겠죠. 하지만 분명히 우리가 정기적으로 떠나야 할 그곳이 있습니다. 그곳을 떠나서 중심을 다시 잡는 거죠. 그곳을 떠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기도하는 가운데 다시금 듣고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근데 그곳을 떠나지 않으면 어렵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정기적으로 그곳을 떠나는, 사람들이 그분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여러분은 어떠세요? 때로는 주위에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말로, 행동으로, 나를 좀 왕으로 세웠었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이, 하는 마음이 들 때 있지 않으세요? 그럴 때마다 어쩌면 우리는 그 자리를, 그곳을 떠나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생각은 여기 있지 않지, 떠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르기가 너무나 쉽습니다. 뭐 텔레비전의 영향으로, 인터넷의 영향으로, 뭐 사람들의 영향으로, 광고의 영향으로, 우리가 접하는 책의 영향, 무엇이든 정말 어떤 그 시대에 그냥 생각 없이 말이죠, 그 흐름을 쫓아서, 흐름을 따라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영향을 받는 그곳, 물론 우리는 다 누구나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또 부정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도록 하는 그런 영향을 받는 순간들도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그곳을 여러분이 찾으셔서, 그곳이 어딘지 여러분이 아시잖아요. 그것은 인터넷이 될 수도 있어요. 텔레비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곳을 떠나는 훈련이 바로 기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거든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했으면 하는 단어가 하나 더 남아 있습니다. 똑같이 본문 15절 속에 나와 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죠? 그들이 왕으로 세우려 한다는 것을 아셨어요. 그래서 다시 반복하셨어요. 반복해서 그 선택이 삶의 리듬처럼 생활화되고 습관화되어서 가치관의 충돌이 일어날 때마다, 아니 꼭 그럴 때만 아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구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을 물으셨어요. 그렇죠? 그렇게 반복하셨고 자신이 떠나야 할 자리를 정기적으로 떠나셨습니다. 근데 마지막 단어는 혼자라는 단어입니다. 혼자. 혼자 산으로, 때로는 광야로, 사람들을 피해서, 무리를 피해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왜요? 기도하기 위해서. 아버지의 뜻을 묻기 위해서.

저희도 마찬가지죠. 물론 때로는 공동체가 함께 같이 교회의 필요를 놓고 가정의 필요를 놓고 같이 어쩌면 소그룹으로 어쩌면 교회 전체가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기도해야 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처럼 혼자 조용한 곳을 찾아서 한적한 곳을 찾아서 기도를 해야 될 때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다시 그곳을 떠나서 혼자 산으로 가셨습니다. 멈추셨죠. 우리가 혼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서 어느 그곳이 뭐 교회일 수도 있고 기도원일 수도 있고 그 기도의 자리 그곳을 찾아서 혼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멈춤의 훈련이죠. 현대인들은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자신을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그런 기회가 없는 거예요. 너무나 바쁜 나머지 멈추어서 내 삶의 우선순위와 가치관과 세계관을 잠시라도 멈추어서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없다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이야기까지 했어요. 어느 전문가는 우리가 한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의자에 앉아서, 여러분 지금 앉아 계시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5분 또는 10분만이라도 혼자 의자에 앉아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한다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고 합니다. 5분만, 10분만 앉아서 일기 쓰는 그 연습이 삶의 분당 회전 속도를 1만 회에서 5천 회로 감소시켜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는 그 멈춤이 지금 오늘 더 필요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그런 분들에게는 일기 쓰기를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기도로, 기도를 일기를 쓰실 수 있어요. 그냥 노트에다가 뭐 5분이어도 좋고 10분이어도 좋고 길이가 중요하지 않잖아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혼자 앉아서 표현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이 파이와 쿠키를 구우세요. 아침마다 어김없이 6시나 6시 반 사이에 파이샵에 나가셔서 가장 먼저 하시는 일이 뭐냐면 반죽하는 일입니다. 반죽. 반죽을 해야 되겠죠. 그렇죠? 기본이니까. 그 다음에는 이제 뭐 다른 필요한 재료들을 이렇게 섞어서 또 그 쿠키 커터라 그러나요? 그리고 이제 모양을 내기 위해서 그걸 자른 다음에 오븐을 데펴서 제가 알기로는 한 과자를 위해서는 170도에서 한 180도 사이의 온도로 한 15분가량 하면은 아주 따끈따끈하고 둘이 먹다가 하나다가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아주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런 쿠키, 초코칩 쿠키가 나옵니다. 근데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일이 또 있어요. 뭐냐면 그 중에 하나는 기다리는 일이죠. 또 하나는 중간중간에 멈추어서 쿠키 시트라고 하죠. 나올 때마다 하나씩 멈춰서 맛을 보는 일입니다. 이게 제대로 만들어졌나? 왜냐하면 아이들한테 그걸 팔기까지 선생님들한테 팔기까지 이게 제대로 맛이 나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멈추어서 맛을 본다는 거죠. 세상에 중요한 일은 무엇이든 어떠한 예술적인 것이든 우리가 하는 일이든 뭐 연구이든 뭐 가르치는 일이든 어떤 것이든 정기적인 멈춤이 있을 때 더 아름다운 것을 우리는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물론 기계로 뭔가를 이렇게 계속해서 찍어낼 수도 있어요. 24시간 가동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개인적으로 직접적으로 만드는 어떤 것은 우리의 멈춤을 항상 요구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죠. 기도 생활도 신앙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기적으로 멈출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또 그분의 뜻을 들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우리가 정기적으로 멈출 때 그때만 우리는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또 하나님께서 나는 귀한 존재라고 말씀하시는 그 세밀한 음성을 그 순간에 언제요? 멈출 때 들을 수 있어요. 그리고 지쳐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0: 영적 에너지를 힘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힘도 그러한 에너지도 언제 나와요?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기도하며 멈출 때 나오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1: 오늘의 양식. 지금까지 대전 함께하는 교회의 지난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42-471-2501번 대전 함께하는 교회나 지역번호 055-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이른 새벽, 늦은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도 라디오를 켜는 사람이 있습니다. 밤을 견디는 병실에서, 도로를 달리는 트럭 안에서, 혼자 남은 불 꺼진 방 안에서, 지금도 누군가는 이 방송을 듣고 있습니다. 방송에서 나오는 짧은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다시 살아갈 힘이 됩니다.

극동방송은 지금도 그분들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을 오래전부터 함께 걸어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방송이 꺼지지 않도록, 누군가의 어둠이 외롭지 않도록 이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입니다. 창원 극동방송에 이름 없이 헌금으로 후원으로 방송을 지켜주신 분들, 그분들을 저희는 전파 선교사라고 부릅니다.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세라믹과 함께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1분 말씀. 경남 합천군 율곡면 위치 내열냄비 전문 제조업체 경산 세라믹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에 향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 MHz, 진주 FM 92.5 MHz, 대한민국 선교 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사가랴가 성전에서 분향을 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사가랴는 나이가 이미 많았고요. 그의 아내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였기 때문에 천사의 말을 의심했겠죠. 현재의 상황을 보면 의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마음을 눈치챈 천사가 다시 말합니다. 네가 내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할 것이다.

이후로 사가랴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런데 의심도 합니다. 의심스러우면서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6절의 말씀으로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기도하며 의심하지 맙시다. 안녕하세요. 6월 3일 빛나는 오늘 이희진입니다. 오늘도 빛나는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믿음 두 글자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세요.

FM98.1 진주 FM 92.5MHz 장원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함께하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 남겨주시고요. 오늘 빛나는 기도문 받으실 단어 믿음입니다. 믿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눈을 뜨는 것이 얼마나 큰 기적인지요. 이 세상과 나라와 가정을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내가 시험당하여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하소서. 때로 살면서 당하는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게 하소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 하신 말씀을 믿습니다. 고난이 힘겨울 때에 이 말씀이 거짓이다 말하지 않게 하소서. 어쩌면 나의 감당할 능력이 생각보다 훨씬 대단할지도 모릅니다. 시험 앞에 당당하게 하시고 고난 앞에 의연하게 하소서.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내가 감당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습니다. 피치 못하게 어려움이 왔을 때 무엇보다

입술을 지키게 하소서. 마음을 지키고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소서. 나의 법칙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으로 고난을 이기게 하소서. 바라보는 시선에 따라 때론 고난이 아닐 수도 있음을 깨닫게 하소서. 오늘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합니다. 나를 도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믿음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믿음이라고 남겨주세요.

생명의 말씀사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기도 오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믿음이고요.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믿으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오늘 기도문 받으실 단어 믿음입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선거 날이잖아요. 투표는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이른 아침부터 투표하시고 또 각자의 생활로 돌아가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나에게 주어진 의무를 다 할 때에 권리가 생기는 거 알고 계시죠? 꼭 투표에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듣고 7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0: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오늘 이 시간에는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성경적 가치란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 디모데후서 말씀을 중심으로 성경적 가치관이란 도대체 무엇이냐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자신의 죽음을 눈앞에 둔 로마 감옥에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에베소 교회의 후임 목회자였던 디모데에게 마지막 유언처럼 보내는 편지글입니다. 목회 서신으로 일컬어지는 이 서신은 AD 66년 67년경으로 기록 연대가 추정되는데 바로 이 시기는 당시 로마의 황제 네로가 기독교를 가장 극악무도하게 박해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초대교회 최대 최고의 선교사여 목회자였던 사도 바울이 임박한 죽음을 예상하면서 자신의 영적인 아들이자 목회자가 된 디모데에게 남기는 그의 편지. 그 편지의 핵심 내용은 박해와 고난에 직면하는 그 디모데와 당시 초대교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을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고난에 참여하라는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전념해서 그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라고 어떤 내용을 가르쳐야 할 것도 일러주고 있습니다. 더하는 것은 그 박해 중에도 끝까지 붙잡고 살아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중요성, 마지막 때까지 가장 끝까지 붙들어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인가, 그 말씀이 왜 그렇게도 중요한가, 말씀대로 산다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성경이 어떤 책인지 성경의 위력이 무엇인지 성경이 주는 유익성 성경의 기능 성경의 중요한 가치 이 말씀의 배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에 대한 기락적인 이야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3장 1절 이하 조금 본문이 길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가 되면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을 처음 이야기할 때 말세는 고통하는 때라고 단언합니다. 그리고 그때 말세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가 하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의 모습과 어때요? 매우 비슷해요. 성경 계속됩니다. 무정하며 정이 없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원한을 갖고 사는 사람이 많다는 거죠. 모함하며 중상모략함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근래에는 텔레비전을 거의 제가 잘 안 보기도 하고 거의 볼 시간도 잘 없지만요 잘 못 보지만 텔레비전에 나오는 내용이 거의 이런 내용 아닌가요? 거의 이런 내용 그렇죠? 아니 내용은 뭐 여러 가지 많이 보여줘요. 정부의 모습도 보여주고 요새는 한창 국정감사 이런 것도 보여주는데 차마 눈 뜨고 보기가 힘들만한 그런 상황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당히 동의를 많이 하시는데 그런 생각입니다.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사람들 어디에 있죠? 이 사람들은 예배당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주로 목사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교회 아니든 교회 밖이든 말세가 됐을 때 상황이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거짓 교사가 끊임없이 가르치는데 열심히 배우지만 결국은 진리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교회 안에 있다는 거죠. 얀네와 얌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별로 본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라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9절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과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경고의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10절 11절 건너뛰고요.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말세에 나타나는 거예요. 말세가 되었는데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 박해를 받는다는 거예요.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박해를 받고 계세요? 만약 안 받는다면 나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노력이 없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말세에 박해를 받는다고 되어 있으니 그렇죠? 이거 해석을 잘해야지 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악한 사람들은 점점 더 악해진다는 거죠. 이게 말세의 상황입니다. 그러나 너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 너는 네가 누구에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언제부터야? 디모데아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하는 자. 이 말씀을 잠깐 우리에게 적용해요. 여러분 가정에 있는 어린아이들에게 지금 말씀을 열심히 가르치십니까? 디모데는 그때 어려서부터 말씀을 엄마에게, 외할머니에게 그리고 바울에게 배웠다는 거죠. 내가 어려서부터 내 어머니에게, 내 외할머니에게. 우리 교회에서 바이블 러버스 또는 바이블 올림피아드 그다음에 여러 가지 성경 다음 세대가 말씀 세대

내가 되게 하자. 그래서 말씀을 열심히, 코로나 때도 열심히 말씀. 왜 이렇게 말씀이 강조되어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말씀 없이는 결코 말세를 이겨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는 오직 성경 외에는 없습니다. 국영수, 사회, 과학, 자연, 세상의 학문이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탁월해도 어떤 분야의 학문의 전문을 이루고 전문성을 갖고 학위를 얻는다고 해도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유일한 구원의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 말씀,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기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고 말합니다. 여기 감동, 거기 보면 또 다른 작은 글씨가 헬라어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감으로. 거기 밑에 보면 의로 교육하기에 되어 있는데 거기 보면 징계하기에, 이런 단어. 원어가 그런 뜻도 있다는 거죠. 모든 성경은, 성경 66권 모두가 각 장, 각 문장, 각 구절, 아니 각 단어에 이르기까지 성경의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이 하나님의 감동이라는 성경의 영어 표현을 보면 God breathed, breathing, 하나님께서 호흡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창세기에, 그래서 생명이 됐을 때의 표현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하나님의 생기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씀. 말씀이 그래서 권능이 있다는 겁니다. 호흡, 생기. 그 말씀이, 그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과 교훈, 닥트린, 원리, 원칙, 방법, 기본 진리, 아주 가장 기본에, 그리스도인이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내용들이 이 말씀 안에 있습니다. 교훈과 책망과,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때로 살지 못할 때 책망이 있습니다. 책망.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원리와 원칙에서 벗어났을 때 원리 원칙으로 오라고 책망합니다. 그 다음에 바르게 함과, 방금 말씀드려도 그 책망받은 것으로부터 다시 바르게 세우는,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그리고 다섯 번째, 의로 교육하기에 불의와 불법을 회개하고 올바르게 가르쳐주는 그 기능, 소위 성경의 4대 기능이라고도 말하고 4대 목적 또는 4대 의 이렇게 표현하는데,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여러분 세상에 이런 게 어디 있습니까? 삶을 이렇게 살아라고 가장 선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원리, 원칙,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거기서 잘못되었을 때 그걸 꾸짖고 책망하는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것을 바르게 세워서 의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 온전한 사람. 17절 이어집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며,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이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하게 되기를 원하면 뭘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해요. 말씀 없이는 그 누구도 온전하게, 이게 온전한다는 개념이 완벽하다, 퍼펙트하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성숙을 이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성숙을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 다시 말하면 말씀 없이는 결코 영적인 성장을, 성숙을 이루어낼 수 없다는 겁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말합니다.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그렇게 한다는 거죠.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는 능력,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나는 능력 있지? 나를 통해서 능력이 나타나지? 혹시 여러분 성경으로부터 너무 멀어져 계시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언제 기록됐다고요? 예, 2000년 전에. 그런데 2000년 전 바울을 통하여 주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와 너무 비슷한 상황이라는 거죠. 2000년이나 흘러갔는데, 아직도 세상은 그때나 지금이나 오히려 더, 그때보다는 훨씬 더 말세의 상황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부인한다. 교회 내에 있는 모습들입니다. 성경을 인정하지만 성경의 권위나 능력을 부인합니다. 성경 공부는 많은데
성경이 갖고 있는 능력은 내 삶

말씀에 나타나지 않아요. 13절 말씀에 악한 사람들은 더욱 악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한다. 14절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하니 그러나 너는 배우고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본문 좀 보여줘봐요. 성경을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뭘 알았나니 어려서부터 돈 버는 법을 배웠나니가 아니잖아요. 국영수 수학문제, 국영수 문제, 세상 문제 잘 푸는 게 아니고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가르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거듭 강조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지식은 끝내 진리에 이를 수 없지만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지혜를 갖게 합니다. 성경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올바르게 선하게 곧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없이는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기준이고 성경이 모든 힘의 근원이고 성경이 궁극적인 삶의 큰 복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바이블. 하고 일부 예배 때는 이 바이블이 안 나와가지고 제가 한참 못했어요. 바이블. 이 바이블이 헬라어 비블로스였어요. 비블로스. 비블로스라는 말이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기오 그라페. 거룩하게 기록했다. 그라페란 말이 서물, 성서. 기록한 것. 기록한. 이게 바이블이 어디서 왔는가 하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파피루스라고 들어보셨어요? 그 파피루스에서 비블로스, 그 다음에 바이블 이렇게 온 겁니다. 옛날 파피루스의 하나님 말씀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영어로 또 다른 표현할 때 scripture 이렇게 씁니다. scripture. 근데 그거는 라틴어 scriptura에서 왔어요. scriptura. 이 scriptura가 무슨 뜻이냐? 이 말의 뜻 똑같은 기록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scriptura라는 말 말고 또 라틴어 가운데 성경을 나타낸 말이 canon이에요. 영어 표현으로는 canon. canon. canon, canon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여기서 캐논은 뭔가 하면 이 캐논이라 말의 뜻은 우리말로 표현할 때 발을 정자에 경전 경자로 써서 정경이라고 표현하고 이 정경은 기준, 자, 표준, 측정 도구, 잣대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갖다 잣대를 대보면 얼마나 자랐는지 잣대를 대보면 이게 곧게 되어 있는지 비뚤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뚤어지고 바른가를 재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뭐예요? 성경이라는. 우리가 얼마만큼 잘하고 있는가의 기준은 남들이 나를 무엇이라고 말하는가에도 상당히 영향이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경이 너는 요만큼 성장했네. 너는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았더니 요 정도 되네. 이거라는 겁니다. 전통적인 아름다운 신앙의 삶을 강조하고 살아온 공동체 가운데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메노나이트, 아미시, 후틀라이트, 브러드, 브레드린 뭐 이런 다 건강한 신앙 생활을 강조하는 처음에는 섹타로 시작했지만 부분 이렇게 굉장히 좋은 신앙 삶을 갖고 있어요. 우리 교회도 여기 출신들이 꽤 많이 계세요. 이분들 거의 정말 신실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이분 아미시나 이런 분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서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럼 이 사람들이 대답이 왜 그걸 나한테 물어봅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마세요. 내 주변의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무슨 뜻이죠? 내가 지금 구원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에게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사실을 확실히 보여주고 살고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은 여러분 주변의 사람이 여러분이 아무리 선하다고 해서 선한 게 아니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악하다고 해서 악한 게 아니고 성경이 악하다고 하면 우리 주변의 사람이 나를 아무리 칭찬해도 나는 악한 겁니다. 성경이 선하다고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아무리 손가락질해도 나는 선함입니다. 절대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대로 성경. 헬라어로 카논이란 말 곧은 막대기입니다. 기준선 측정하는 자 라틴의 조금 저 정경 카논이 무슨 뜻인가 하면 규칙, 모델, 모범. 우리의 모든 삶의 모델이 성경입니다. 모든 모범이 성경입니다. 모든 기준, 원칙, 삶의 원리가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의 기준이란 말입니다.

흔히 사람들이 쓰는 단어 가운데 가치라는 말을 씁니다. 가치. 가치가 뭐죠? 우선 쉽게 좀 설명드리면 이건 참 가치가 있다고 말할 때 쓸모가 있다 또는 값어치가 나간다는 거죠. 얼마나 이로운가 얼마나 유용한가 종종 가격으로 표현합니다. 사람들이 가격, 숫자로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 생떡지베리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사람들은 어른이 되면 숫자로 표현하기 좋아한다. 와, 당신 그 말 100만 불짜리였어요. 말을 돈으로 따지는 겁니다. 야, 그건 5원짜리도 안 된다. 3원짜리도 안 된다. 10원짜리도 안 된다. 가볍게 보는 거죠. 숫자로 표현한다. 쓸모와 유용성을 따져서, 값어치를 따져서 그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 가치를 나타낼 때 쓰는 단어가 뭔가 하면요. 중요성을 따지는 겁니다. 이건 정말. 이건 중요하다. 없으면 안 된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가치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를테면 인간의 욕구와 관심, 관계의 미래에 갖게 되는 중요성, 필요도 있다. 이건 꼭 필요하다. 삶에 꼭 필요하다. 값은 없어도 필요한 게 있습니다. 공기. 꼭 필요하지 않습니까? 공기. 돈은 없어도 살지만 공기 없으면 못 살잖아요. 그죠? 아, 잘 모르세요? 황금은 없이 집에 황금은 없이 살아도 마실 물이 없으면 못 살지 않습니까? 어떤 게 더 가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따지니까 물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요새 금값이 천정부지로 막 올라서 한돈에 80만원, 90만원 막 육박하니까, 와, 요새 막, 사람들이 물어봐요. 당신 금 가진 거 있냐고. 그건 희소가치 때문에. 가격이 올라가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 말고도 중요한 가치가 있습니다. 내 삶의 행동을 무엇을 기준으로.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할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여러분들은 이사 갈 때 어떤 곳으로 이사를 가는 여러분의 새로운 이사 가는 집의 기준이 뭐예요? 학군이 좋은가? 시장이 가까운가? 자주 말씀드립니까? 교회는 가까운가? 내가 다닐 수 있는 교회는 있는가? 가끔 제가 제 아내랑 그런 이야기해요.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갈 때 정말 우리가 어떤 교회를 갈까를 생각해 보면 그 도시에 그런 교회가 있는가를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지 않겠냐? 그 가면 돈 잘 벌어. 교회 생각은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도 누가 물으면 자기가 뭐 목사라고 그러고 장로라고 그러고 에이 그러면 아니잖아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되는 게 성경적 가치 기준으로 생각하고 결심을 해야 된다고 동의하시면 아멘. 이렇게 해주면 다 아멘 해요. 그런데 실제 삶에 가서는 그걸 잘 안 적용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들을 때만 아멘하고 나가면 그냥 교회당 밖에 나갈 때 그냥 얼른 반납하고 그냥. 조금 다른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철학적으로 이 가치 기준이 뭔가 하면 진선미예요. 무엇이 정의로운가 참인가 무엇이 선한가 무엇이 아름다운가 이게 철학적인 기준입니다. 경제학적인 기준은 가격, 가치로 일반적으로 물건의 가격이나 화폐의 구매력이나 금, 보석 이런 같은 거 상품 재화의 가치 사용하는 것. 근데 물론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가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 아주 물이라고는 한 방울도 없는 사막에서의 물 한 병의 가치는 어마어마하죠. 돈으로. 내가 돈이 1,000만 원 있는데 지금 목이 너무 가려요. 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딱 한 사람이 한 병 갖고 있는데 1,000만 원 달래요. 죽어 사 먹어요. 그냥 돈 갖고 죽어요. 상당히 죽을 사람도 있긴 있을 거예요. 그때 물 한 병은 1,000원도 안 되는 물 한 병이 그 순간에는 1,000만 원 해도 사 먹을 수밖에. 그건 가치, 환경적인 가치가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있습니다. 나는 많은 돈보다 정직함이 중요한 가치라고. 적은 소득이 의의를 겸하면 많은 소득이 불의를 겸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건 정직한 소득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가르치고 있는 성경적인 가치입니다.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평등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장한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타인과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삶의 밀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표나 중요하게 여기는 신념에 따라서 가치가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로 사용하는 가치,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성경적 가치입니다. 성경적 가치, biblical value,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신적 가치, divine value, 하나님의 신성한 가치는 높은 가치, 자주 말씀드렸습니다. High value, 영적 가치, spiritual value, 불변의 가치, unchangeable, 변하지 않는 가치입니다. 절대적인, absolute value, 절대적인 가치, 이건 상대적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인 가치, ultimate value라고 합니다.

0: 영원한 가치, eternal value.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죠. 아까 조금 전 사막에서의 물 이야기를 했는데요. 천만 원짜리 물 마셔도 오래 못 가요. 금방 또 갈증 와요. 상황적인 가치. 그런데 이런 소위 말하는 영적인 가치, 성경적인 가치, 비물질적인 non-material, 물질로 계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intangible, 이게 쉽게 말하면 그 뭐 손으로 만져지고 눈으로 이렇게 보아서 이런 정도가 아닌 거죠. 경제적인 가치로 따질 수 없는 것. 조금 전 공기라든지 이런 거 있습니다. 태양, 햇볕, 돈 안 내지만 엄청 강해. 올해 가을에 비가 많이 와서 태양의 중요성이 얼마나, 농부들은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긴 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적 가치, 판단의 기준, 선택의 기준, 생각하고 사고하는 기준, 선악의 기준을 삼고 살아가는 사람을 성경적 가치관의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중요시하게 생각해요. 무엇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를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가에 대한 관심이 많은 사람들입니다.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든 기준은 이게 정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내는가, 이런 것들이 관심이죠. 자유가 얼마나 중요하고 생명, 영원한 생명이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사랑이 얼마나 가치가 있는 것인지,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이 얼마나 삶에 더 필요한 것인지, 돈 얼마를 받을래? 정말 충성스러운, 이게 충성,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것이죠. 정직함, 인내, 섬김, 자비, 양선, 절제, 온유, 겸손, 이해, 용서, 배려, 나눔, 구제. 얼마나 많은 이 높은 가치들, 이 영원한 가치들이 얼마나 많은데 우리가 이런 높은 가치들은 별로 그렇게 귀하게 생각하지 않고 거의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것은 이것과 반대되는, 조금 전 성경적 가치에 반대되는 개념이 뭐예요? 그게 세속적 가치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물질적인 가치예요. 그건 상대적인 가치입니다. 이건 곧 없어질 가치입니다. 변하는 가치입니다. 상황에 따라서 변합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는 현세적 가치라고 말하고, 자연적 가치라고 말하고, 상황의 가치라고 말하고, 비교해서, 그래서 비교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죠? 예, 금, 언, 보석, 지위, 명성, 명예 이런 것들입니다. 예배당에 왜 다니십니까? 예수 믿는 게 뭡니까? 교회의 직분이 무엇이에요? 여러분, 사람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금은 보석 사가지고 짐승 앞에 가서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 금은 보석을 부러워하는 사람들 앞에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자랑하는 사람들에게 네가 자랑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내게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야 할 사람이 영원한 영적 가치를 살아가고 있는, 가치를 갖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아니냐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못 보여주니까.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습니다. 포항에 있는 어떤 모 교회 목사님, 담임 목사님과 함께 그 교회, 그 도시에서 제일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오셔서 교회 권사님과 함께 그 집에 신방을 갔대요. 그런데 그 함께 간 권사님이 그 부잣집에 있는 자개장 앞에, 그 화려한 그 집 앞에 가방을 탁쓱 내려놓으면서 아이고, 나는 언제나 이런 집에 살아보나. 그 다음 주일부터 그 부자 마님이 예배당에 안 나오는 거예요. 예수 잘 믿는 권사가 나를 부러워하면 내가 뭐 예수 믿을 게 뭐 있냐. 그런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영적 가치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 오직 복음으로. 지금까지 수원중앙침례교회 고명진 목사님의 말씀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길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31-229-9000번 수원중앙침례교회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오직 복음으로 오늘 순서를 마칩니다.

대한민국은 70년, 경남 30년, FM 98.1MHz, 진지 FM 92.5MHz, 교통방송이 다음 세대를 응원합니다. HLBP! 교통방송에서 이곳을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대구 만민교회 김영근 목사님입니다.
1: 역사를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6.3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행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국민들에게 정직한 마음과 분별력을 허락하셔서 나라와 국민을 바르게 섬길 정직하고 지혜로운 지도자들이 세워지게 하시옵소서. 이 나라 대한민국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섬기는 나라 되게 하시며 생명이 귀히 여김을 받는 참된 번영과 풍의 역사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한반도의 온전한 평화를 허락하시고 남과 북이 화해와 통일의 길로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나라가 온 민족과 열방을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긍휼로 이 민족을 새롭게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짝반짝 빛나는 여러분, 오늘도 함께 찬양하며 출발합니다. 6월 3일 수요일 빛나는 오늘 2부입니다. 오늘 출석 단어 믿음 두 글자고요.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믿음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출석해주세요.

FM98.1 진주 FM92.5 메가헤르츠 창원 극동방송의 빛나는 오늘 2부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문자 참여 기다립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사연이나 축하할 일들, 기도 제목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석 단어 믿음입니다. 믿음 두 글자 샵 0981번으로 남겨주시면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올려드린 기도문 받으실 수 있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으로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신앙생활도 힘들 때가 있어요. 그리고 세상 살기가 참 팍팍하니 힘들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당한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심지어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도 내주신다잖아요. 믿고 시험을 당당히 이겨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리고 투표하시고 방송 듣고 계시죠? 아직 안 하셨다면 오전에 얼른 하시고 또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출석 단어는 믿음입니다.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에 은혜를 가득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1: 라떼 찬양.
0: 라떼 찬양 이 시간은요, 여러분의 라떼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하는 마음인데요. 그래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다리고 네. 있습니다. 샵 0981 우물정 0981번으로 찬양 제목과 사연 짧게라도 꼭 남겨주셔서 이 시간을 풍성하게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1: 네.
0: 샵 0981번이고요. 오늘 목사님의 라떼 찬양 먼저 만나볼게요.
1: 네. 6월이 밝았습니다.
0: 네.
1: 네, 6월 첫 주 우리 수요일인데요. 이 6월 한 달도 이 라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위로가 풍성히 임하기를 소망하면서
0: 아멘.
1: 제가 라떼 찬양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오늘 저의 라떼 찬양은 네.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하심에 관한 찬송입니다.
0: 인도와 보호하심.
1: 네. 자, 하나님을 떠나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피곤하며 슬프고 외로워서 정처 없이 다녔지요. 그때 우리는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길이 함께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0: 아멘.
1: 주님을 떠나봐야 고생만 하고 결국 주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찬송이지요.
0: 네, 이 경험이 네. 묻어나는 그런 찬송인 것 같습니다.
1: 저의 이야기입니다. 아기 멀리 멀리 이제 갈 때가 있거든요.
0: 네.
1: 사실 인생을 살다 보면
0: 네.
1: 그런데 가봐야 없다. 아, 가봐야 진짜 고생만 하고 아, 제 경험상 네. 계속 가거든요. 막 가는데 거기에 뭔가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결국은 하나님밖에 없다.
0: 아멘.
1: 그걸 이제 고백하게 되고요.
0: 네.
1: 그때 이 찬송을 부르면
0: 아,
1: 딱 맞죠.
0: 네. 탕자가 그랬나 보죠, 목사님.
1: 맞죠. 예. 탕자가 아버지의 집이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예. 왜냐하면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고 자기를 위해 그 집 나가는 그 순간부터 늘 밖에서 아들이 오기만을 기다린 그 아버지의 그 마음이 딱 떠오를 때
0: 네.
1: 아, 내가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구나.
0: 아멘.
1: 아, 그런 마음 아니겠어요?
0: 자, 바로 이 찬양 이 내용을 담고 있는 찬송의
1: 네.
0: 제목은 무엇인지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반대되는 찬양이라고 한다면 죽게
1: 네.
0: 가까이 아. 어떨까 싶네요.
1: 맞습니다. 아, 그래서 약간 힌트를 드리면
0: 네. 네.
1: 가까이 가는 게 아니라 멀리 멀리 간 거예요.
0: 지금 하나님과 멀어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것 같네요.
1: 그렇습니다.
0: 이 찬송의 제목 무엇인지요. 자, 감이 오셨죠? 지금 찬양 전해드릴 테니까요. 들으시면서 이 찬송의 제목 샵 0981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0: 찬송가였어요. 네. 뭘까요, 목사님?
1: 찬송가 387장 멀리 멀리 갔더니입니다.
0: 네. 목사님의 고백과도 같은 네. 찬송이었다.
1: 지금 혹시 좀 멀리 가 계신 분들 이 찬송을 들으시고 또 부르시면서 아, 내가 가야 할 곳은 주님이구나.
0: 다시 주님의 품으로 예,
1: 돌아오시기를 바라요.
0: 아멘.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멀리 멀리 갔더니 찬송 함께 했고요. 이제 여러분의 라떼 찬양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이네요.
1: 네. 3126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신청합니다. 네. 학창 시절 가장 좋아했던 곡이라 생각나서 신청합니다. 지금 보니 곡의 가사가 너무 좋네요.
0: 그래요. 예. 이런 곡들이 있죠. 그때는 그냥 불렀는데.
1: 아, 그렇습니다. 맞아요.
0: 나이가 들어서 다시 불러보면은 가사가 이랬었어? 라는 거.
1: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모르고 지나갈 때가 많죠. 그런데 이제 세월이 한참 흘러서 뭔가를 깨닫게 될 때가 있습니다.
0: 네.
1: 바로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0: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1: 주님은 함께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착각하는 게 뭔가 잘 안 풀리고 막 뭔가 제대로 안 되고 막 그런 마음으로 이제 막 좀 의도적으로 약간 멀리 가는 경향도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좀 멀리 갔는데 아, 변하지 않는 게 있더라. 주님이 맞아. 내가 멀리 갈 때도 주님은 안 떠나세요. 계시거든요. 어둠 속에 있을 때도 계시고 항상 계셨더라. 이거는 이제 나중에 좀 두드려 맞고 돌아오면 아 깨닫게 되는
0: 그거. 방법은 있어요. 여러분 맞기 전에 돌아오시면 됩니다.
1: 맞습니다. 네. 네. 지금 돌아오십시오.
0: 그렇습니다. 다윗과 요나단의 내가 어둠 속에서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잠깐 어둠 속에 계셨던 분을 찬양 들으시면서
1: 빛 가운데로
0: 네. 다시 돌아옴을 또 감사하게 되는 네. 그런 시간 되시면 좋겠습니다.

0: 3126님의 라떼 찬양 네. 내가 어둠 속에서 전해드렸는데요. 또 이 찬양하면 다윗과 요나단이죠.
1: 다윗과 요나단이 조금 연세 있는 분들은 다 그 아시죠? 느낌이 네, 있죠. 네. 네. 다윗과 요나단.
0: 약간 포크?
1: 네, 맞습니다.
0: 그런 느낌이잖아요.
1: 네, 맞아요. 맞아요. 그 당시에 학창시절을 보냈던 네. 뭐 저도 포함되고요. 그런 세대는 네. 이 다윗과 요나단을 잊을 수가 없죠.
0: 그럼요. 네.
1: 이 찬양을 정말 많이 들었어요.
0: 명곡이 많습니다. 네. 여러분이 잘 모르는 곡 가운데서 나누어 주어요. 그 찬양을 그랬어요? 들어보면요. 네. 황국명 목사님의 딸이 나와요.
1: 찬양 안에?
0: 앞에.
1: 앞에.
0: 네. 이게 또 얼마나 귀여운지 뭐 피아노 막 치면서.
1: 나누어 줘요.
0: 네, 나누어 줘요도 네.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떼 찬양 다음 분은 또 어떤 찬양을 신청하셨을까요?
1: 네, 2850님이 신청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신청합니다.
0: 아, 명곡이죠.
1: 명곡이죠. 네. 모든 찬양이 은혜와 감사가 되지만 특별히 이 찬양은 우리의 절실한 기도인 것 같습니다. 고백과 간구 그리고 감사함이 구구절절 감동과 은혜인 것 같아요. 가사와 같이 우리의 삶이 이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0: 아멘. 네. 목사님도 이 찬양 많이 부르셨어요?
1: 많이 불렀죠. 네. 우리는 매일매일 오늘 이 하루도.
0: 그렇죠.
1: 오늘을 잘 살아야 됩니다.
0: 그렇습니다. 네. 2850님 말씀처럼 이 찬양 들으시면서 절절한 기도를 하듯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0: 네, 2850님의 라떼 찬양 이하루도까지 만나봤습니다.
1: 네.
0: 이하루도 이 부분이 제일 기억이 나요.
1: 그러니까 이게 이 찬양이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게 이 찬양을 매일 부르면 오늘 이하루도죠. 뭐 내일 어제 이거보다는
0: 맞아요,
1: 오늘 지금
0: 맞아요.
1: 지금이 중요하니까 네. 이 찬양을 부르면서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으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0: 갑자기 생각해서 혹시 아닐 수도 있는데요. 최용덕?
1: 네, 최용덕 씨.
0: 간사님이 네. 쓰신 곡이잖아요.
1: 이 곡이?
0: 그럴걸요?
1: 아, 그럼 맞겠죠.
0: 그분의 또 삶이
1: 예, 예.
0: 찬양 속에 다 묻어져 있어서 우리가 더

0: 꼭 잘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하나님의 은혜, 또 주님 앞에서 하루를 살아가야 되는 그런 마음가짐들을 느끼는 그렇죠. 그런 찬양이었습니다. 네. 자, 오늘 이렇게 세 곡의 라떼 찬양을 만나봤는데요.
1: 네.
0: 목사님의 정리의 시간입니다.
1: 그 오늘 세 곡도 다 연결이 되더라고요.
0: 그래요?
1: 예. 멀리 멀리 갔더니 내가 어둠 속에서 오늘 이하로도 연결됩니다.
0: 끝난 건가요?
1: 아니요. 제가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네. 정리합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매다가 멀리 멀리 갈 때도 항상 함께 하시는 주님으로 인해 오늘 이하로도 감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0: 아멘.
1: 예, 연결되죠.
0: 네. 오늘도 귀한 정리해 주신
1: 네.
0: 조호영 목사님과 함께한 라떼 찬양이었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1: 네, 안녕히 계십시오.

6월 3일에 전해드린 빛나는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기도문 받으실 단어는 믿음이고요. 샵 0981번으로 오늘 오전 8시까지 남겨주시면 기도문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으로 함께 했는데요. 우리는 감당할 만한 시험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감사하고 또 피할 길을 내주시는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함으로 이 시험을 이겨내는 그런 빛나는 가족들 오늘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반짝반짝 빛나세요.

내가 부를 때 응답하소서. 하나님, 내 편이 되어주소서. 내가 궁지에 몰렸을 때 주님은 나를 구해주셨습니다. 지금 다시 공경에 처했으니 은혜를 베푸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너희 어중이 떠중이들아, 너희의 비웃는 소리 내 얼마나 더 참아주랴. 대체 언제까지 거짓에 빠져 살려느냐. 언제까지 망상에 취해 살려느냐. 자, 보아라.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셨는지를. 내가 부르는 즉시 그분은 내 음성을 들으신다. 불평하려거든 해라. 다만 빈정대지는 마라. 입을 다물고 네 마음의 소리에 귀 기울여라. 하나님의 법정에 호소하고 그분의 편결을 기다려라. 왜 다들 더 많이 갖지 못해 안달일까? 매일 더 많이.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이 있어 차고 넘칩니다. 평범한 하루 내가 누리는 이 기쁨이 날마다 흥청거리는 저들이 얻는 것보다 더 큽니다. 내가 하루 일을 끝내고 단잠에 드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들어주소서. 부디 귀 기울여 주소서. 신음하고 울부짖으며 두서없이 쏟아내는 나의 말을 알아들으시겠는지요. 왕이신 하나님,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아침마다 주님 내 기도 들으시겠지요. 아침마다 나 주님의 제단에 깨진 내 삶의 조각들 펼쳐놓고 불이 내려오기를 기다립니다. 주님은 악과 상종하지 않습니다.

않으시며 악을 주님의 집에 들이시는 법이 없습니다. 허풍 떠는 자들을 바닥에 고꾸라뜨리시고 이간질하는 자들을 보시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는 자들을 파멸시키시고 피해 줄인 자들, 진실을 구부러뜨리는 자들을 역겨워하십니다. 그런데 나를 이렇게 맞아주시다니요, 믿기지 않습니다. 이 몸 주님의 집에 들어와 있습니다. 주님의 내실 성소에 엎드려 적진을 무사히 뚫고 나갈 방도를 일러주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들의 말은 하나같이 지뢰입니다. 그 폐는 독가스를 뿜어댑니다. 저들의 목구멍은 쩍 벌어진 무덤, 그 혀는 기름칠한 듯 매끄럽습니다. 하나님, 저들의 죄를 들으소서. 지혜롭다는 저들, 그 지혜 때문에 망하게 하소서. 저들을 내치소서. 주님을 내친 자들입니다. 그러나 주께 피해 달아나는 우리는 주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소서. 밤샘 잔치가 벌어지게 하소서. 우리 잔치를 호의해 주소서. 하나님은 주님을 찾는 이들을 환영하시고 기쁨으로 단장해 주시는 분으로 이름 높습니다. 하나님, 이제 나를 그만 혼내소서. 부디 그만 벌하소서. 주님의 그 보살핌 몹시도 그리우니 이제 나를 다정히 맞아주소서. 뼈와 영혼까지 두들겨 맞아 얼룩덜룩 멍든 내 모습 보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보고만 있으시렵니까? 하나님, 이제 나서서 이 싸움을 끝장내 주소서. 나를 조금이라도 아끼신다면 이 궁지에서 건져 주소서. 내가 죽어 죽게 좋을 게 뭐겠습니까? 무덤에 묻혀서는 주님의 찬양대에서 노래할 수 없습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너무나 지쳤습니다. 40일 밤낮을 침대가 내 눈물 홍수 위를 떠다녔습니다. 매트리스가 눈물에 흠뻑 젖어 눅눅해졌고 내 눈은 검게 움푹 파였습니다. 눈이 멀다시피 하여 더듬거리며 다닙니다. 썩 꺼져라 마귀의 졸개들아, 마침내 하나님께서 내 흐느끼는 소리 들으셨다. 내 간구를 모두 들으시고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겁쟁이들, 원수들이 물러간다. 굴욕을 당하고는 꽁무니를 빼는구나. 더 메시지 지금까지 시편 4편에서 6편까지 전해드렸습니다. 낭독에는 이희진이었습니다.

0: 이 프로그램은 안전한 먹거리와 환경을 책임지는 국가대표 검사기관 동진생명연구원과 함께합니다.
1: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시편 23편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1분 말씀 321개의 다양한 객실과 웨딩, 각종 예배 연회가 가능한 그랜드 머큐어 앰베서더 창원 호텔과 함께했습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8.1MHz, 진주 FM 92.5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내가 매일 기쁘게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이 시간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은혜로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1세기 고린도는 성적 부도덕의 대명사였습니다. 고린티어 주마이라는 말이 음란, 성적 타락이라는 뜻으로 사용되었는데 고린도 사람들처럼 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악한 사회의 분위기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이 교회의 문지방을 넘고 말았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을 때 교회가 통안이 여기지 아니하였고 그 사람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교만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내용을 쉽게 설명을 한다면 한 남자가 부인을 잃고 재혼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부자 아버지가 갑자기 죽게 되면 대부분의 유산은 부인에게 상속이 되어집니다. 아들이 그 재산을 목적으로 계모와 결혼을 한다면 그 재산을 자신의 소유로 둘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 사람은 사회적인 지위가 높고 지역의 명사 중 한 명이고 재산이 많은 사람으로 설명을 합니다. 이유로 범죄에 대해서 교회가 머뭇거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마 고린도 교회의 재정적 후원자의 한 명이었을 것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라고 말합니다. 저명한 사람이든지 명사이든지 고관이든지 갑부이든지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분을 분명히 말하는데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그렇게 해야 한다.

0: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강조점은 희생이 있더라도 교회의 순수성을 보존하라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고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던 그 장본이라는 것을 잊지 말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누구인가, 세상적인 명성과 출세, 그리고 세상에서 존귀 여김,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였던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그들 자신을 만나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밖에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반영해야 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해야 하며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생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13절에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그때에 교회는 교회가 되어지며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예수님의 생명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5장에서는 그 결론의 말씀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6장 마지막에서 이 5장에서 말하고자 하는 모든 결론을 볼 수가 있습니다. 6장 13절에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영으로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육신의 욕망으로 들끓고 있는 이 육체를 하나님의 집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세상을 보고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살피며 인류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고 섬기고 헌신하고 존중하고 높이고 세상에 생명을 공급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6장 15절에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영으로 우리 몸에 임재하시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으로 사는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의 삶 되기를 소망합니다.
1: 내가 매일 기쁘게 지금까지 고신대학교 원목실 김영대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말씀 듣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지역번호 051-990-6084, 지역번호 051-990-6084번 고신대학교 원목실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복음 70년 경남 30년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1: 안녕하세요. 상남교회 이창규 목사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우리는 말씀을 권위 있게 여깁니까? 아니면 참고만 합니까? 말씀은 단순한 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선택을 인도하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현대사회는 우리에게 수많은 목소리를 던집니다. SNS의 의견, 전문가의 주장, 세상의 가치관, 하지만 모든 것이 맞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의 권위를 다시 인정하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든 말씀을 먼저 물으십시오. 말씀이 무엇이라고 하는가 묻고 따르십시오. 그것이 신앙의 기초입니다. 오직 복음, 다시 복음으로 말씀의 권위 아래 우리의 모든 것을 복종하겠습니다.
0: FEBC 캠페인 새 일을 행하리라. 창원극동방송 목회자 자문위원회와 함께합니다.

0: 상황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인의 이야기.
1: 네, 저는 침해 산상교회를 섬기고 있는 서혜영입니다.
2: 30년 전의 극동방송은 어떤 기억인가요?
1: 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30년 전에 지금은 천국에 가 계시지만 박윤섭 장로님께서 저희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서 서명운동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서명해 주면서 기도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또 있는데요. 옛날 정우상가에 있을 때 이제 앞으로 건축에 대해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희 지금 교회는 작고 뭐 주일학교에들 이렇게 그 정도 모일 때인데 우리들이 저금통을 이렇게 극동방송국에서 얻어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모아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드리자 했던 애들이 꽤 여러 통을 모인 것을 그때 이제 전해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 너무 잘 커서 뭐 목사님, 사모님 이렇게 훌륭한 아이들 되었네요. 벌써
2: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1: 참 많죠. 제가 이제 어느 날 방송을 듣고 있는데 소망의 기도 시간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여보세요 이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피디님하고 전화로 연결하는데, 우리 산상교회 사모님이요, 지금 엉덩이 쪽이 너무 아파가지고 있잖아요, 두 글자로 그게 아파가지고 고생 중인데 기도 좀 해주세요. 그래서 제 이름을 탁 밝히는 순간 제가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이불을 뒤집어 쓰고 주여 믿습니다 하고 기도했는데 나왔어요. 그런데 지금 제가 소망의 기도를 진행하고 있네요. 그래서 이걸 제가 느껴보면서, 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너무 안 아파본 적이 없는 내가, 사실 제가 어릴 때 뇌종양, 간암, 복막염, 신장염, 성화마비 관절염으로 이 땅에서 6개월밖에 못 산다는 거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이런 산 경험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함께 소망의 기도를 통해 나누고 있다는 것에 너무 감사드리고요.
2: 극동방송을 들으시면서 좋은 점은 무엇인가요?
1: 네, 저는 본래 성격이 이렇게 쾌활하진 않았어요. 자라는 환경 중에 뭐 가정 환경 때문에 눈물도 많고 많이 소심했는데, 교회를 막상 개척하고 보니까 뭐 금방 교인이 붙는 것도 아니잖아요. 허허벌판에 교회가 서 있으니까. 근데 극동방송을 통해서 사모 세미나가 열린다는 그걸 이제 제가 듣게 되면서 참여하게 된 거죠. 근데 듣고 나서 제가 성격이 변했어요. 아주 긍정적으로, 그리고 흔히 말해서 쾌활하고 유쾌하고 친절하게. 그 후로 저희들이 많은 사모님들에게 사모 세미나만 있다면 무조건 극동방송에 사는 건 무조건 오케이 신청해라, 그리고 좀 권유하고 있죠.
2: 앞으로 극동방송에게 바라는 점은 무엇인가요?
1: 자원극동방송 없어지면 절대 안 됩니다. 세상 방송은 우리의 혼을 즐겁게 하지만 이 영을 찔러 말씀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새로운 양식을 공급하잖아요. 그 24시간

0: 저는 주위 아픈 환우들을 많이 봤는데 남 모르게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라디오 탁 열면 말씀이 쏟아지죠. 찬양이 나오죠. 늘 예배하는 가운데 생활할 수 있으니까 이것을 우리 극동방송이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함께 극동방송 혼자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나아가는 방송으로서 널리 우리가 갈 수 없는 먼 곳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모두 모두 동참해 주시고 참여하시기를 소망합니다.
1: 창원극동방송 개국 30주년 특별 인터뷰 30일의 이야기. 이 방송은 창원극동방송 SNS 채널을 통해 다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 샵 0981번으로 간증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2: FEBC

FABC 게시판입니다. 마리아처럼 기도하고 마르다처럼 섬기는 마마클럽 2026년 6월 지역별 기도 모임 알려드립니다. 창원 마마클럽 기도회 6월 4일 목요일 창원 세광교회, 양산 마마클럽 기도회 6월 9일 화요일 양산교회, 하동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9일 화요일 진규교회에서, 그리고 밀양 마마클럽 마중물 기도회 6월 10일 수요일 밀양 장로교회에서 진행됩니다. 거제 통영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1일 목요일 신현교회, 진주 마마클럽 기도회 6월 16일 화요일 진주 갈릴리교회, 그리고 김해 마마클럽 기도회는 6월 16일 화요일 모든 민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마마클럽 기도회 시작은 오전 10시, 진주와 하동은 저녁 7시입니다. 더 뜨겁게 기도하기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4577-2207 마마클럽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현동 샬롬교회 창립 10주년 기념 부흥성회가 6월 7일 주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박은조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10-3565-923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여름 성경학교 교사 강습회가 6월 8일 월요일 오후 6시 김해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55-905-7991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린 멋진 소냥원 어린이 사생대회 및 전시회가 6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산돌 소냥원 기념관 뜰에서 열립니다. 경남 도내 초등학생이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6월 5일까지 메일로 신청서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587-7770번 산돌 소냥원 기념사업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석상자 찬양선교단에서 남녀 보컬을 모집합니다. 45세에서 65세까지는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연습은 매주 주일 오후 5시부터 7시까지 보석상자 통기타 오픈마이크에서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 010-2695-7977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남지방 제44회 평신도연합부흥성회가 6월 8일 월요일부터 10일 수요일까지 김해제일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 055-334-3411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제대학교 국제학생회에서 2026년도 9월 학기 한국어 교실을 위한 예비교사를 모집합니다. 김해 인제대 국제유학생을 즐겁게 섬길 청년 또는 성인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 010-3070-6432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모두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초등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2학년까지의 청소년은 누구나 지원 가능하며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에 다양한 활동과 모임이 있습니다. 자세한 문의 05

02-5555-256-8779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고영원 선교사 부흥한국과 함께하는 선교 찬양집회가 6월 12일 금요일 저녁 7시 남해문화센터 다목적홀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문의 010-9191-7082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고 건강한 가정 세우기 프로젝트 2기 결혼 예비학교가 6월 13일과 20일, 27일 토요일 오후 3시에 성산 한빛교회에서 개최됩니다. 결혼을 앞둔 예비 부부와 결혼 2년 차 미만의 부부는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010-8527-6990번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제77기 부산 아버지 학교가 6월 13일부터 7월 11일까지 부산 동성교회에서 진행됩니다. 이 땅의 가정을 바로 세우기 원하는 아버지들의 많은 참석 바랍니다. 자세한 문의 010-7999-1528번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전 개그맨 최영만 목사 초청 간증집회가 6월 14일 주일 오후 2시 30분 창원 세순교회에서 열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055-288-7884번 창원 세순교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FBC 게시판 이 시간 방송을 원하는 교회나 기관에서는 행사 내용과 교단 확인 증명서를 2주 전에 메일 주소 febccw@daum.net 메일 주소 febccw@daum.net으로 보내시고 269-9810번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0: 북방 선교의 기수, 생명을 전하는 극동 방송입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매주 수요일 이 시간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3장 1절부터 10절까지를 본문으로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2: 세계 최고의 예언서는 성경입니다. 그 가운데서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는 최고의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수천 년 전에 앞으로 세상은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렇게 되면 이렇게 이렇게 살아야 천국 갈 수 있다. 우리에게 다 가르쳐 주었습니다. 잘 배워서 앞으로 신앙생활 잘하여서 천국에 다 주인공들이 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식구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매월 마지막 주마다 계시록을 살펴보고 있는데 사실 계시록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자세히 우리 들어보면 이해가 되고 삶의 놀라운 지혜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계시록의 흐름을 알 필요가 있는데 우리 계시록 흐름 전체 우리

1장은 뭐다, 2장은 뭐다, 이 정도로 우리가 좀 알았으면 참 좋겠는데, 우리 같이 한번 1장부터 쭉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에서 5장은 교회와 하늘 보좌, 6장에서 9장까지 그리고 16장은 7인, 7나팔, 7대접재앙, 그 다음에 10장에서 15장까지는 교회가 당할 핍박과 하나님의 보호, 17장, 18장은 바빌론의 멸망인데 바빌론은 세상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세상의 종말, 멸망. 그리고 19장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고 20장에서 22장까지는 천년 왕국과 천국 생활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오늘 이런 이 말씀들을 우리가 조금 기억하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우리가 좋은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는 지금 13장을 읽었는데 13장은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짐승에 관한 이야기 중에서 오늘 우리는 전반부에 있는 첫 짐승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들입니다. 이미 우리가 12장에서 우리는 사탄이라고도 하고 예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 하는 사탄이 하늘에서 미가엘 천사와 싸우다가 졌어요. 그래서 땅으로 내쫓김을 받았습니다. 여자는 교회를 말하고 있는데 여자가 낳은 아이를 잡아먹으려고 하다가 실패합니다. 용은 천상에서의 싸움에서도 지고 여자와의 싸움에서도 졌습니다. 그러자 용은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랬습니다. 그게 우리 13장을 읽은 바로 그 전에 있는 12장 마지막 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가 하면 그 대단한 용, 사탄, 마귀하고 싸우기 위해서 서 있는 용사들이 용사들. 그런데 우리가 전쟁에 나가 있는 싸움해야 될 우리가 깨어있지 아니하고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저 무방비가 되어지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어느 위치에 있는가 하는 사실을 잘 깨닫고 준비하여서 영적인 이 승리에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선 것은 자신이 연속적으로 패배했기 때문에 대신 싸워줄 대행자를 불러낸 것입니다. 이 대행자가 바다를 활동 무대로 삼는 짐승입니다. 그런데 이 짐승은 그리스도를 대적해요. 교회를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합니다. 이거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의 국가, 이 국가가 하나님의 적 그리스도 대적자로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바다는 뭔가 하면 이 세상의 나라들을 가리키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바다의 흉흉함, 이것은 다 세상에서 전쟁을 지금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7장 12절 13절 읽어볼까요? 슬프다. 많은 민족이 소동하였을 때 바다 파도가 치는 소리같이 그들이 소동하였고 열방이 충돌하였을 때 큰 물이 몰려옴같이 그들도 충돌하였도다. 열방이 충돌하기를 많은 물이 몰려옴과 같이 하나 주께서 그들을 꾸짖으시리니 그들이 멀리 도망함이 산에서 기어가 바람 앞에 흩어짐 같겠고 폭풍 앞에 떠드는 티끌 같을 것이라. 아멘. 바다가 막 요동치고 이렇게 충돌하는 것은 마치 이 땅의 열국들이 싸움하는 것과 같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5절도 읽어볼까요?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물이 뭐라고 했습니까? 물, 바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왔다는 이 짐승은 바로 세상으로부터 나왔다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성부, 성자, 성령, 그래서 삼일체로 존재하는 것처럼 용도 삼일체로 존재해요. 용도 용,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런 짐승, 즉 그리스도, 그리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 거짓 선지자, 이 셋이 용의 삼위일체입니다. 그런데 짐승의 모습을 보세요. 자, 머리가 몇이라고요? 일곱이고 뿔이 몇입니까? 열입니다. 그 뿔에 왕관이 씌워져 있고 머리들에게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기록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그 모양을 보니까 짐승은 마치 표범하고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용이 그 짐승에게 뭘 주는가 하면은 자기의 능력도 주고 자기의 보좌도 주고 큰 권세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용이 뭡니까? 사탄 귀신 아닙니까? 대단한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이 존재인데 능력도 주었지요. 보좌도 주었지요. 큰 권세도 주었지요. 그러니까 누가 이 짐승하고 싸워서 이기겠는가? 누가 이 짐승과 더불어서 싸워 이기겠는가? 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존재였습니다. 또 짐승이 신성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했는데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늘에 있는 자들을 비방했습니다. 7절에 보면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 백성,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더라. 도대체 이 짐승이 뭐겠습니까? 짐승이. 자, 계시록 17장 9절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곧 일곱 머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르리라. 아멘. 자, 여기 일곱 머리는 일곱 왕인데 일곱 나라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일곱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자,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하나는 다른 하나 아직 이르지 아니했다. 자, 여기에 일곱 나라가 어떻게 되었다고 했습니까? 다섯은 망하고 이 적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이 백성을 지금 파괴시키려고 하는 이런 이 나라들이 다섯은 망해서 자, 애굽 망했습니다. 그다음 아수르 망했습니다. 바벨론 망했습니다. 메데파사 망했습니다. 헬라 망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있고 있는 나라가 이 계시록에 쓰여질 때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로마예요. 로마. 로마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아직 오지 않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오지 않았지만 우리는 바로 그 마지막 한 나라의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일곱 머리는 이 세상에 있었던 강대국들을 말하고 있는데 특히 적 그리스도의 역량을 역할을 하는 강대국들입니다. 적 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이런 강대국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런 이 머리들이라 머리들. 이런 나라들이 모습이 어떻다고요? 표범처럼 빨라. 그리고 곰의 발바닥처럼 발처럼 그렇게 강해. 그리고 이 사자의 입처럼 그렇게 아주 강력하고 잔인합니다. 이런 힘을 가진 이런 이 짐승이 바로 적 그리스도요 당시의 강대국이라. 거기다가 용이 사탄이 마귀가 이들 나라에게 힘을 실어주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참남한 말을 하게 하고 그리고 용을 경비하게 사탄을 경비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역사상에 있었던 강대국으로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하는 나라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망한 나라들이 얼마나 적 그리스도의 역할을 했는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모릅니다. 애굽 보세요. 애굽.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아서 민족이 그 성장하지 못하도록 얼마나 노동을 시켜가지고 아기를 못 낳게 할 만큼 강제 노역을 시켰어요. 그리고 산파에게 이야기해가지고 아기 낳으면 사내 아기 같으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안 되니까 부모가 직접 사내 아이를 낳으면 나일강에 버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앞수를 보세요. 앞수로 북쪽 이스라엘을 완전히 흩어버립니다. 자기 나라가 북쪽 이스라엘에 오고 북쪽에 있는 사람을 내보내가지고 완전히 피를 섞어버려요. 그리고 그저 뭐 흔적을 없애버립니다. 바벨론 유대 나라를 세 차례 쳐들어와가지고 거기에는 그 마지막 공격에서 점령을 하는데 그 왕과 왕자를요 얼마나 비참하게 죽이는지 모릅니다.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 왕 아닙니까? 그 왕이 이제 성벽이 무너질 때 도망을 갔어. 도망을 가다가 잡혔어. 그래가지고 그 왕이 보는 앞에서 왕자들을 다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눈을 뽑는데 뭐 수술을 뽑겠습니까? 뭐 손가락

폭해가지고 뽑겠죠. 그리고 세상에 묶어가지고 끌고 갔는데 백성들을 그렇게 했으니까 나머지 뭐 백성들을 어떻게 했겠습니까? 임금을 그렇게 했으니까 성전 다 무너버리고 귀한 이 금들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성벽들 다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잔인하기가 그지없어요. 메데파사 다소 자유를 주기는 했지만은 하만이 유대인들을 하루에 다 죽이고 그 물건을 약탈하도록 했습니다. 헬라 알렉산더의 그 문화를 따라서 모든 이 세계를 헬라화 시키려고 노력하는데 제일 동화가 안 되는 나라가 유대인이라. 그래가지고 그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지피로 제사를 드리게 만들고 할 일을 행하면 그냥 죽이고 안식일 지키도 죽이고 그래서 완전히 그 유대 사상을 없애버리려고 했던 사람이 바로 헬라 사람들입니다. 에피파네스 사세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는 상상이 안 될 만큼 헬라화에 미친 사람이라. 그리고 로마, 당시에 있었던 로마는요,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는데 313년까지 원형극장에 넣어서 사자의 밥이 되게 만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저 지하 공동묘지 카타콤에 들어가서 겨우 연명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자, 이렇게 망한 나라들은 그리스도의 적 그리스도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이제 아직 나타나지 않은 한 나라가 있다고 했는데 그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지금 와 있습니다. 이들 나라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국가라는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데 즉 그리스도가 되어가지고 교회를 말살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국가라는 공권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받게 하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우리는 무방비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전사들입니다. 전사들. 싸울 태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용이 국가의 공권력을 이용해서 핍박하는데 우리는 앞으로 남은 한 나라 이 시대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평안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신앙의 자유가 보장된 나라에 살고 있습니다. 이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100년 전만 해도 그저 평균 5년마다 한 번씩 전쟁을 겪었던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 이런 평화가 깃들고 70년이 넘도록 그리고 우리가 마음껏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이것 축복 중에 축복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편안해서 신앙의 자유가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언제 핍박의 시대가 우리에게 올지 언제 마지막 이 나라가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지금 이미 저 이슬람권에서는 와 있고 이미 공산권에서는 지금 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변질하지 말고 오늘 정말 십자가 치고 이런 이 사탄의 이 흉기에 맞서서 승리할 수 있는 우리 영락의 온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자기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면 신성 모독이라고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로마 제국의 황제들은 전부 자신을 구원자, 신의 아들, 주 등으로 표현했습니다. 네로는 자기를 신들 중에 가장 큰 신의 아들, 온 세상의 주 네로라 그렇게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가이사 아구스토도 황제는 신의 아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왕들은 용에게 경배하게 했어요. 용에게. 어느 나라든지 용 문화가 있습니다. 이런 용을 경배하게 했습니다. 용이 누굽니까? 옛뱀, 사탄, 마귀 아닙니까? 지금도 우리나라에도 용왕제가 지금 있다고요. 일곱 머리인데 여섯 개는 지금 지나갔습니다. 그런데 한 개는 아직 오지 않았다고 했는데 이미 세상에 와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슬람 국가가 공산국가 등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지금 얼마나 적그리스도와 같이 핍박하고 있습니까? 지금도 이슬람 국가에서는요,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명예살인이라고 해가지고 그를 죽여도 괜찮아요. 법에 제재를 받지 않습니다. 이번 같은 데는 예수님을 믿고 성경만 소지해도 죽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보다 더 강한 국가가 조직적으로 공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나라가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짐승이 영

영원히 핍박할 수 없는 것이 오늘 본문의 42달 동안 정해지는 시간만 박해를 하다가 우리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그들을 다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를 인도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요한계시록 18장 3절 13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아멘. 짐승에게 경배하면 안 돼. 그 지옥가. 그런데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어서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하나님만 경배하는 사람으로 남겨두신다는 것입니다. 환난의 시대에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가? 늘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됩니다. 생명책이라는 말이 성경에 8번 나와요. 그런데 한 번은 시편에, 한 번은 빌립보에, 6번은 계시록에 나오고 있습니다. 다 읽지는 못하지만 며칠 하면 읽어볼까요? 계시록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신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20장 12절 15절입니다.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피어 있고 또 다른 책이 피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아멘. 요한계시록 21장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자, 보세요. 하나님 앞에서 두 개의 책이 있답니다. 하나는 생명책이고 하나는 행위의 책입니다. 생명책은 하늘나라의 호적과 같아요. 우리나라의 호적이 있지 않습니까? 호적이 있어야만 우리나라에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처럼 생명책은 하나님 나라의 호적책입니다. 그리고 행위의 책이 있는데 이 행위의 책은 평생 우리가 살아오면서 말한 것, 생각한 것, 그리고 행동한 것 모든 걸 다 기록한 책인데 생명책을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고 행위의 책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상급받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생명책에는 의로운 자의 이름이 기록된다고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는 어렵지 못하지만은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 받아들이는 자의 죄를 다 씻어서 어렵게 하시고 그 이름을 생명책에 기록해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어렵게 된 자를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호적책에 올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활하면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는가 확인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기록되어져야만 천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책임지고 하나님이 구원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야 합니다. 선진국의 사람들은 자기 나라 백성의 생명을 참 귀하게 여깁니다. 1976년 6월 27일 파리에서 출발해서 이스라엘로 가던 항공기가 납치되어서 우간다 엔테베 공항에 억류되었습니다. 승객 254명이 탔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자, 범인들은 유대인 승객을 인질로 잡고 팔레스타인 포로 12명을 석방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게 응하지 않냐고 특공대를 투입해가지고 이스라엘에서 우간다까지 거리가 4,000km예요, 4,000km. 그 먼 거리를 어떻게 발각도 안 되고 비행기를 타고 갔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지고 53분 만에 전 사람들을 다 구원해냈습니다. 영화와 같아서 그게 진짜 영화화 되어졌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백성이 납치되었기 때문에 그 국적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국가가 그들의 생명을 책임져 줬어요. 지난 4월 3일 미국 F-15 전투기가 이란 서남부 지역 자그로스 산맥에 있던 군사시설을 폭격하다가 이란의 미사일 피격을 받아서 추락했습니다. 앞에 조종

0: 사와 뒤에 있는 무기체계 장교도 탈출했는데 앞좌석에 있는 조종사는 비교적 빨리 구조되어졌습니다. 뒤에 장교는 적진 산악지대에 깊숙한 곳에 떨어졌습니다. 자, 발에 부상도 입었습니다. 근총과 조그마한 비상 식량, 칼과 무전기만 있었습니다. 2100m의 이 산입니다. 4월달에 2100m의 산은 얼음이 얼고 눈이 오는 시기입니다. 그 추위 속에서 무전도 마음대로 칠 수 없는 것은 무전 치면은 바로 자기의 위치가 발각돼 가지고 이 이란의 특공대가 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런 이 순간에 그는 쳐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칠까? 그는 God is good. 하나님은 선하시다. 자, 이란에서도 이제 현상금을 엄청난 돈을 걸고 이 사람을 잡으면 이런 상금을 준다. 그래가지고 막 현상금을 걸었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산을 봉쇄해서 아무도 올라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은 이 한 사람을 구출하기 위해서 얼마나 첨단 장비를 썼는가 하면은 우리의 심장이 뛰는 박동 소리를 64km 바깥에서 들을 수 있는 장비라. 하, 이런 거 뭐 무슨 설명이 되겠습니까? 이런 장비를 가지고 이 장교의 위치를 지금 찾아냅니다. 그리고 그 한 사람을 이 건져내기 위해서 비행기가 몇 대 뜬 줄 아십니까? 155대라. 거기에 투입된 사람이 수백 명이라 수백 명. 그 모든 경비가 얼마나 들었냐? 2조 9천억 원. 3조 원. 엄청난 경비를 들여가지고 그 사람을 구원해 오는데, 트럼프가 지금 허가해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잘못하면 수백 명이 죽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엄청난 경비, 엄청난 이 장비, 엄청난 비행기, 엄청난 사람을 넣어서 한 사람을 구원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구원했겠습니까? 그 사람이 미국의 시민권이라.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미국 사람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한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이렇게 해서라도 데리고 오는데, 책임지는데, 보호하는데, 생명 살려내는데, 하나님은 생명책에 기록된 하나님의 백성을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하나님은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은 이런 보호를, 이런 축복을 받게 되는 줄 믿고, 내가 생명책에 기록되었구나.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사로잡혀가고 칼에 순교당해도 인내하라. 그 사람이 승리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더 좋은 부활에 참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마지막 나라가 지금 이미 왔고, 우리도 언제 경험할지 아무도 모릅니다. 나라의 공권력으로 성도들을 핍박할 것입니다. 그것을 적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성도들을 핍박하고 하나님처럼 경배받고 신성을 모독할 것입니다. 그래도 인내하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져서 어떤 핍박도 이겨내고 하나님의 보호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할 수 있는 영락의 온 성도들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 영락교회 윤성진 목사님의 설교 말씀 보내드렸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지역번호 051-244-2501번 부산 영락교회나 055-269-9810 창원 극동방송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은 빛으로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

0: FM 98.1 진주 FM 92.5MHz 창원 극동방송입니다.
1: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정암 목사 신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합니다.

1번 찬송 김해시 진영읍 신도시에 위치한 예수님의 마음으로 지역을 섬기는 설종한 목사 시무 세진영 교회와 함께했습니다.

0: 입니다.
1: 셰프 에드워드 데이입니다. 빨리빨리 한국 사람들은 이 말을 입에 달고 살더군요. 하지만 걸음을 멈추는 모습에 놀랐습니다.
2: 제가 들어드릴게요.
3: 여기 앉으세요.
1: 가장 빠른 나라 대한민국에는 가장 따뜻한 멈춤이 있습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복음 70년 경남 산천면 FM 98.1MHz 진주 FM 92.5MHz 극동방송인 다음 사다를 응원합니다. HLDD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아침에 일어나면 어디선가 새소리 들리지 않으시나요? 네, 특히 6월 이맘때가 새들이 제일 부지런할 때라고 하는데요. 해 뜨기도 전 아주 깜깜한 새벽부터 지저귀기 시작합니다. 도대체 왜 그렇게 일찍부터 우는 걸까요? 그런데 조류학자들에 따르면요, 이 새벽 공기가 소리를 가장 멀리 전달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낮에는 바람도 불고 소음도 많아서 소리가 흩어지는데 고요한 새벽엔 작은 소리도 멀리까지 또렷하게 퍼진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새들은 본능적으로 가장 잘 들리는 시간에 노래하는 거라고 합니다. 같은 노래라도 언제 부르느냐에 따라서 멀리 가기도 하고 묻히기도 하는 것 같죠. 네, 우리가 하는 말도 그렇지 않을까요? 똑같은 위로의 말이라도 상대가 들을 준비가 안 됐을 때 하면 흩어져 버리고 맙니다. 반대로 정말 필요한 순간에 건네는 한마디는 멀리 깊이 가 닿죠. 네, 그러고 보면 무슨 말을 하느냐도 중요하지만 언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새들이 새벽을 고르듯 우리도 마음을 전할 타이밍을 잘 살필 줄 알아야겠습니다. 여기는 부품 라디오. 저는 이건 수입니다.